0: I'm sorry that your rain stopped play, as we say, but hopefully you can play again tomorrow.
1: 이채림님은 갑자기 폴 선생님의 닉네임이 생각났는데요. Ooh. 화요일에 감 잡은 남자, 폴 선생님, 화감남. 어때요?
0: 화감남? 화감남!
1: 화가 나처럼 들리는데 저는 왜 그러지?
0: I mean, I don't mind it. Do you want to call me 화감남?
1: 화요일에 감 잡은 남자 이채림님이 선생님의 새로운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네.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We'll be right back and we'll find out about the fashion trends of, I guess, Rome, ancient Rome.
0: We will.
1: Yeah, this is Duncan Lawrence with Arcade.

0: Today I'm trying to look for anything in the studio, but I can't see anything. But yeah, it's like a bright, I don't know, bright red, bright fluorescent yellow. Oh, actually, I'm wearing loud shoes.
1: Oh, would you want to
0: So
1: get your feet up on the
0: no, I don't actually.
1: desk?
0: Loud professional에서 썼을 때는요, 아주 화려하다, 눈에 확 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 제목만 봐도 이번 기사가 패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기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한 전시회 소식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로마 제국에서의 패션의 권력, The Power of Fashion in the Roman Empire인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글립토테크 미술관에서 내년 3월 29일까지 계속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기사는 전시회를 소개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안에 고대 로마의 패션에 대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폴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As Rome consolidated its control over the Mediterranean and beyond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first millennium, a thriving trade network fueled an increasingly consumerist society. Fashion trends and materials like silk, pearls, and dyes flowed in from encounters with other cultures and helped demarcate social hierarchies in Rome. The more exotic or rarefied your outfit was, the more clout you carried. Textiles decay easily. And hard evidence for Roman fashion is vanishingly rare. But Roman portrait sculpture can tell us a lot about clothing, hairstyles, and jewelry, even what perfumes people used. And because these statues broadcast idealized versions of their subjects, they reveal even more about how people wanted to be seen.
0: 1000년대의 이제 초기 및, 몇 세기 동안 로마가 지중해 및그 너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해내가면서 번성하던 무역 네트워크는 점점 더 소비지향적인 사회를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유행 패션 트렌드와 비단, 진주, 염료 같은 소재들이 유입됐고, 이런 것들이 로마의 사회적 위계 질서를 구분하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즉, 옷차림이 이국적이거나 희귀할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은 더 컸다는 건데요. 직물은 쉽게 상하는 터라 로마 패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로마의 초상 조각상들을 보면은 의복, 헤어스타일, 장신구는 물론 사람들이 어떤 향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각상들은 피사체의 이상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Alright, let's talk about the word rarefied.
1: Oh, yes. If something is rarefied, like in this case, your outfit being rarefied, it means it's very special. And often special in the sense that it's high quality, high class, upper class even. So we associate rarefied not just with special, but also with the wealthy.
0: Rarefied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좀 스페셜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썼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의상, 패션 얘기니까 좀더 이국적이고, 그 다음에 희귀한 그런 옷감,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일수록 영향력, 클라우트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어느 정도의 신분, 영향력,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Hard evidence, what's that?
1: Well, hard evidence is, well, having actual evidence, like a physical object or a physical document or whatever it is, you've got the proof there. We can talk about circumstantial evidence or weak evidence. We don't talk about soft evidence, though. It's hard evidence only that we use.
0: 네. 자, 확실한 증거. Hard evidence. 어떤 정황상 그렇다라고 할 때는 substantial evidence. What's the word?
1: Substantive or substantial? Yes.
0: substantive or substantial evide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statues broadcasting idealized versions of their subjects.
1: Yes, what we're broadcasting now literally

0: radio stations broadcast radio, television stations broadcast TV, but we also use this term in that we're sending a signal of some kind out there. It doesn't just have to be radio or television. It can be a person broadcasting their intentions or broadcasting their mood. If Sue walks into the office going, she's broadcasting her grumpiness to everybody.
1: 네. 뭐, 방송하다의 의미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널리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싶었는지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Perhaps predictably, many sculptures in the exhibition feature a subject wearing a toga or a stola, a sort of pinafore for women. These garments, which telegraphed Roman citizenship, remained remarkably unchanged over the centuries. But ornaments, hairstyles, and dyes offered a way of standing out. Many of the statues were originally painted in vibrant pigments, although barely any trace is left today. The Glyptotek, a major center for research on the use of color in ancient sculpture, has used paint residue analysis to produce digital reconstructions displayed on screens in the show.
1: 네. 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그 정황상 증거 이거는 circumstantial evidence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substantial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니고요.
0: Oh, I'm terribly sorry. Yes.
1: Circumstantial, C-I-R-C-U-M-S-T-A-N-T-I-A-L evidence였고요. 자, 이어서 방금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예상대로 이번 전시회 조각상들 중 많은 수가 토가나 여성용 앞치마와 같은 스토라를 입은 모습인데요. 아, 스톨라. 로마 시민권자임을 상징하던 이 의복들은 수세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장신구와 헤어스타일, 염색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는데요. 많은 조각상들은 원래 선명한 색상의 안료로 채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글립토테크 미술관은 고대 조각의 색채 사용 연구의 주요 중심지이기도 해서 이런 조각상에 남은 안료 잔류물을 분석해서 디지털 복원 이미지를 제작, 또 이를 전시회 현장의 스크린에 같이 선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Alright, so if you telegraph something as a verb, what does this mean?
0: It's similar to broadcast, is you're sending a signal, you're sending a message, usually through action with telegraph. But yes, it's very similar to broadcast.
1: 넌지시 무언가를 알린다는 것을 telegraphing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se garments telegraphed Roman citizenship. 토가나 스톨라 같은 의복만 봐도 아, 로마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암시하는 거였으니까. Alright. 자, 고대 로마 제국 시민들 중에서도 특히 고위층인 사람들은 보라색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라색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0: Dyes for garments were sourced from around the empire. Purple, the most prestigious, was traditionally restricted to the garments of the elite. The best purples came from the glands of murex sea snails from the eastern Mediterranean, an exploitative practice that nearly drove the species to extinction. The word sustainability wouldn't make any sense to Romans, Brun said. Other dyes from imperial provinces were equally valuable and signified wealth, like kermes, a vermilion derived from insects, or saffron. These dyes were used for the clothes of wealthy citizens outside the Roman elite, including freed slaves who were not allowed to wear purple.
1: 의류용 염료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조달됐는데 가장 권위 있는 색인 이 퍼플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계층의 의복에만 사용됐습니다. 최고급 보라색 염료는 지중해 동부의 뮤렉스 바다 달팽이의 내분비샘에서 추출이 됐는데 이런 착취적인 관행 때문에 이 달팽이 종이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인 브론슨은 로마인들에게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 속주에서 생산된 다른 염료들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높았고 부의 상

0: 상징이었는데, 곤충에서 추출한 주홍색인 케르메스나 노란색인 사프라니 그 예입니다. 이런 염려들은 보라색을 입을 수 없었던 로마 엘리트 계층 외부의 부유한 시민들의 옷에 사용됐습니다. Alright, if you're exploitative.
1: Yes, or exploitive, both can be used. It
0: Okay.
1: means you are using something, or it can even be someone or some group to your advantage, but you're not doing it fairly. It's like making people work but not paying them enough. That would be exploitative. Or in this case, you know, getting the dye from poor little snails who can't do anything to look after themselves.
0: 착취당한다라는 걸 영어로 to be exploited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착취적인 관행을 exploitative practice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exploitative라고도 하고 가운데 TA 하나 빼서 exploitive라고도 하는데 둘다 맞습니다. And how about driving a species to extinction?
1: In the first hour, we had driven entirely by. Here, it's very similar. If we're driven to something, we're pushed to whatever that is. And we often use it with a negative term, like driven to despair or driven to extinction, driven to madness. Whatever it may be, we're pushed towards that state.
0: 어떤 상태로 몰아가다, drive A to 상태. 예를 들자면 여기서 this exploitative practice, 이런 착취적인 관행이 nearly drove the snail species to extinction. 그 달팽이 종을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거의 멸종될 뻔했다. 그런 얘기겠고요.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What garment was considered the quintessential symbol of Roman citizenship? Number one, the toga. Number two, the kilt. Number three, the Hawaiian shirt.
0: 네,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와서 참여해 주세요. Let's listen to Long Long Time by Linda Ronstadt.

0: 랜드론 스탓 롱롱 타임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패션을 소재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글립토테크 미술관 전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대 로마 조각상들이 실제로는 화려한 색채로 칠해졌을 뿐만 아니라 향까지 입혔다라는 사실이 참 새롭죠.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복식 형태 대신에 그 위에 입히는 컬러와 향, 또 장신구들로 당시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패션을 뽐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Other fashion trends like hairstyles could reflect Roman conquests. When Rome was struggling to subdue Germanic territories in the first century, elite women often wore wigs made from the blonde hair of Germanic captives, or tried to imitate the color with dye. In this case, Brown said, women's beauty was quite literally constructed from subjugated peoples. Yet, not all foreign influences were harvested by force. As Rome's elite diversified, hairstyles were borrowed for cosmopolitan cachet. Julia Domna, the wife of the Emperor Septimius Severus, came from a powerful Syrian family, and her distinctive coiffure appears to have been a popular style in that region. A portrait bust in the exhibition displays the look, which was widely copied.
0: 헤어스타일 같은 다른 패션 트렌드에도 로마의 정복 양상이 반영됐습니다. 1세기에 로마가 게르만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 로마 제국 상류층 여성들은 종종 게르만 포로들의 금발로 만든 가발을 쓰거나 염색을 통해 그 색을 흉내내고는 했는데요. 브론스는 이에 대해서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말 그대로 정복당한 민족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영향이 전부 이처럼 강제로 도입된 건 아닙니다. 로마의 엘리트 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아내인 줄리아 돔나는 시리아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흉상에는 이 헤어스타일이 재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에 널리 모방되었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Alright, so I was quite shocked to hear that some of the elite Roman women would make wigs out of the blonde hair of German captives.
1: Yeah, it's pretty extreme. I'm glad we don't do that kind of thing nowadays.
0: No. So the wigs were made from subjugated people's hairs.
1: Yes, if we are subjugated, or we have been taken over, our country or our area has been taken over for someone else, and we have no control anymore. We are under their control. We are under their foot, under their power.

0: So Rome subjugated most of Europe, even up into England. And the Scottish did not want to be subjugated, but the English were subjugated. We had no control anymore. We had no freedom anymore. So these are the subjugated peoples.
1: 네, 앞서 나온 captive랑 의미가 통해요. Subjugated people에서 subjugated는 복종시킨, 정복당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captive가 포로죠. 그러니까 포로의 또 다른 말로 여기서는 subjugated peoples라고 했습니다. 이제 peoples라고 한 거는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게르만족 포로들이었는데 그들의 그 금발, blonde hair를 가지고 이제 Roman elite women이 위그를, 가발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Some hairstyles were borrowed for cosmopolitan cachet.
0: Yes, cachet from the French, so we don't pronounce the T on the end. C-A-C-H-E-T, cachet. It just means that that state of having something. Like it could be the sense of having the respect or having attention, having people look at you. So we talk about cosmopolitan cachet to feel like you know everything about the other cultures. You can have social cachet, fashion cachet, all kinds of cachet to do with you've got it, whatever that it may be.
1: 네, 여기서의 cachet, C-A-C-H-E-T는요, 바로 품격. 어떤 높은 지위나 명성, 품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osmopolitan,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품격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헤어스타일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헤어스타일을 뜻하는 또 다른 어려운 단어 하나 있었는데요. coiffeur.
0: Yes, coiffeur, again from the French, C-O-I-F-F-U-R-E. It just means the hairstyle.
1: Hairstyle. 네, 헤어스타일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어에서 온 단어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어려운 단어들, 패션과 관련된 단어, 외교와 관련된 단어 그런 게 참 불어 어원이 영어에 많죠. 자,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고대 로마인들이 썼을 법한 향수도 직접 맡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0: We also know that perfume styles tracked the empire's expansion. With popular varieties including Egyptian and Assyrian. Recent research shows that statues of the elite would even be regularly anointed with scents. Some recipes for scents survive, but we'll never know what they really smelled like. Instead, the Glyptotek invited Danish cosmetics brand Karma Meju to create its own interpretations, bringing a touch of Scandinavian elegance to the imperial glitz.
1: Hey. 향수 스타일도 로마 제국의 확장에 발맞춰 변화해 이집트풍 그리고 아시리아풍 등이 인기 있는 종류였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로마 엘리트 계층의 조각상들에도 이런 향을 정기적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당시 향을 만드는 몇 가지 레시피가 지금 남아있기는 해도 그게 실제로 어떤 냄새였을지는 영원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글립토테크 미술관은 덴마크 화장품 브랜드인 카마메유를 초청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담은 향을 개발하도록 했는데요. 이로써 고대 로마 제국의 화려함에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우아함이 더해진 셈이 됐습니다.
2: Wow. So at this exhibition, you can smell what might have been, you know, the perfumes of these Romans.
0: Yes, echoes of, yeah. of what they were originally. Of course, we can't ever know the true smell, but we right. can get hints of it.
2: Exactly.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anointed.
0: You're not going to hear this very often unless you move in religious circles. Yes. To anoint something means to literally just rub oil on it or to smear oil on it. But we don't use it for everyday things. We only use it now in modern usage for churches or temples yep. when it's part of a ceremony.
1: Anoint someone with something like holy water.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종교 의식에서 그런 이제 성수를 바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른다가 지금 anointed인데 these statues, 조각상들이 would be regularly, 종종, anointed with scents. 종종 향수가 이렇게 뿌려졌었대요, 예전에.
0: And we get the sense that this was done in a

0: ritualized form by the use of the word anoint.
1: Exactly. And what's imperial glitz?
0: Well, glitz is like the razzmatazz, the woohoo, the glitter, the shiny, shiny stuff. Not necessarily expensive, not necessarily worth anything, but just looks shiny. We talk about the glitz and the glamour, or flashy, showy sort of stuff.
1: G-L-I-T-Z, glitz는요. 굉장히 화려한 어떤 현란한 것을 말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연상하실 수도 있고 glitz and glamour가 보통 같이 많이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So you can see a lot of glitz and glamour at red carpet events, for example. A lot of movie stars will be wearing all these, you know, glamorous, glitzy outfits. And maybe they're jewelry, earrings, necklaces, and all of that, that'll be very glitzy as well.
0: Yeah, we talk about the theatre being full of glitz and glamour. Ah. Because when you look at, for example, jewelry worn on stage, it's not real diamonds, it's not real emeralds, it's all fake. So it looks fabulous, worth nothing.
1: Okay, 그래요. 그래서 이제 imperial이라고 하면은 뭐 왕, 황제와 관련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제국의 그런 이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glitz, 화려함. 굉장히 이번 전시에서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Well, that's it for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Rarified.
0: Something special, something unique, maybe something that's very high class.
1: 예문 보겠습니다.
0: If I ever get to fly first class, I'll run straight to my comfy seat and breathe in that rarefied air.
1: Rarefied는 아주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문은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비행기 1등석에 타게 된다면은 나는 곧장 나의 안락한 그 좌석에 가서 앉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공기를 들이마시겠어. Rarified air라고 했습니다.
0: Yeah, the air in first class is different to that in economy.
1: 1등석의 공기가 달라요?
0: Well, but we do talk about the rarefied air, like you're at a very special party or somewhere where there's lots of rich people around. Yeah. Feels different.
1: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Rarified air. The next one is hard evidence.
0: When we have documentation or we have actual things from whatever we're looking at, we have real evidence.
1: 네,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 Hard evidence. 자, 예문 볼까요?
0: I don't know if aliens exist. There's just no hard evidence to prove it.
1: 외계인이 실존하는지 잘 모르겠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 네. 자, 다음 표현은 동사인데요. To telegraph.
0: To signal something, usually with an action, using our bodies to say, I want to tell you this, or this is my message.
1: 네, 어떤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어떤 의향을 드러내는 건데, 예문 보겠습니다.
0: I telegraphed that I wanted to leave the party by putting on my coat. My friend understood at once.
1: 코트를 입음으로써 나 지금 이 파티장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거를 암시했더니 내 친구가 바로 알아들었다. 네, 다음 표현은 drive someone to something.
0: Or, and that something is going to be negative. It's going to be extinction, despair, madness, disaster, whatever it is. If we're driven to that, we're being pushed towards it, forced towards it.
1: 네,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drive someone to 상태 이렇게 씁니다. 예문 볼게요.
0: This Sudoku puzzle is driving me to despair. Where is the number 9 supposed to go? Where?
1: 진짜 수도쿠 퍼즐 가져오셨네요.
0: 네.
1: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네요. 자, 이 수도쿠 퍼즐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It is driving me to despair라고 했기 때문에 이 퍼즐이 나를 절망감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네. 이런 건데 이제 자연스럽게는 그냥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서 Where is the number 9 meant to go? 이 9번을 대체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거야?
0: Does it go where the 1 is meant to be or does it go where the 3 is meant to be, Sue?
1: I don't know.
0: Oh.
1: You're asking the wrong person.
0: So sad.
1: What about cachet?
0: This is your thing. It's about your status. It's about people looking at you, admiring you, thinking you're great if you have this cachet.
1: 뭐 품격이라든지 위신 이런 것들을 cachet라고 합니다. 마지막 T는 발음하지 않아요. 자, 예문 볼까요?
0: Your social cachet

0: normally dips after 40. It's the price of getting older.
1: 보통 어떤 사회적인 위신이 40대, 40살 이후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 Oh, this is very sad.
0: I can't get into the nightclubs anymore. They
1: Oh,
0: won't let me in.
1: 그런 뜻이었군요. 어떤 캐시인가 했더니 그런 이제 클럽에 입장하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럼 위신보다는 뭐랄까요? 이제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좀 박탈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네요. Social 여기서는 그냥 사교 모임의 social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0: I'm
1: 것
0: not
1: 같죠.
0: young and hip anymore.
1: 그래요. 40부터 맞아요?
0: What are you trying to
1: No,
0: say?
1: okay.
0: Wow.
1: Nothing.
0: Wow,
1: I'm just.
0: Sue.
1: I haven't been to a club since, I don't know, for decades.
0: Do you want to go tonight?
1: 자, 우리 이렇게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할 텐데요. 고대 로마 이제 굉장히 많이들 흔히 입었던 그 의상 이름 뭐예요?
0: The answer is number one, the toga.
1: The toga입니다. That's right. And as I said, it rhymes with yoga.
0: It does, and you won't see many people wearing them anymore, but
1: 그렇죠.
0: they were very popular at the time.
1: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국과 호주의 대학교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 위크라고 있어요. O week. 그때 보통 이 토가 차림으로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0: Yeah, it's an
1: 근데
0: American tradition.
1: 미국에서도 해요?
0: Yes, that's where it comes from.
1: 그렇구나.
0: When I was a kid, I saw films where they had toga parties.
1: 아,
0: They'd all dress up as 로만
1: 생각해보니까
0: emperors.
1: Dead Poets Society에서도 다 그렇게 옷 입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뭐 고대 로마 시대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토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토가가 우리는 없으니까 보통 이런 대학교에서 하는 파티에서는 그 침대보 같은 거 있잖아요. Bedsheet. 그게 이제 하얀색이고 크니까 그거를 둘둘둘 감아서 보통 파티에 가는 재밌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Alright, congratulations 8397님 그리고 지인회님. 8397님께는 스티커피 보내드릴 거고 지인회님께는 김치 토마토 페스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당첨자 주소 확인방에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Dionne Warwick, Papier-Mâché.

0: them, to flatter them, to get them to be in a good mood, basically. Ah. And the Americans took it into get one's jollies about 100 years ago, and it became popular there, and now we use it all over the place.
1: 원래는 이 jolly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jolly good. Actually, that's used as an adverb. But yes. jolly mood.
0: Yes, a jolly fellow.
1: A jolly fellow. 그래서 뭐 기쁘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형용사였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19세기 때 그래서 누군가를 아주 기쁘게 하다의 의미가 이제 생겨난 네.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이제 차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To get your jollies. 다시 이제 명사가 된 건데 이번에는 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게 되다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What are some similar expressions?
0: Well, to get a kick or a thrill out of something.
1: Mm-hmm.
0: Something can tickle your fancy or float your boat.
1: Yeah.
0: Or maybe it can scratch an itch.
1: Mm.
0: Or even you get your fill of something.
1: 네, get a kick out of something. Get a thrill out of something. Tickle your fancy, float your boat.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번 idiom은 get one's jollies 였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정보나님이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reeling하고 flabbergasted가 같은 의미일까요? 하셨는데
0: Very good question.
1: That is a good question.
0: Yeah, I think they're very similar, but one is more serious than the other.
1: Yes.
0: With reeling, we'll use this in news items, in articles, talking about really serious stuff. Flabbergasted, we wouldn't use for something really serious and shocking. Flabbergasted is a bit more jovial, a bit more jolly. It can be used for negative little things, but not for things like natural disasters.
1: 네, 비슷한 면도 있지만 reeling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안 좋은 충격을 받아서 그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휘청거리거나 어안이 벙벙해지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Flabbergasted는 이제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느낌이 있어서 reeling이랑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살짝 달라요. 조금 더 심각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reeling. Reeling from pain, reeling from shock, reeling
0: yeah.
1: from the news.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까 뭐 홍수 소식 있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럴 때 flabbergasted 쓰지 않아요.
0: Exactly. 네. For example, the passing of a loved one. We say I'm reeling from the death of my uncle. We wouldn't say flabbergasted.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안 좋은 소식 뭐 그런 이제 재난 소식이나 사망 소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I'm reeling from the news
0: 네.
1: 라고 표현을 하지 flabbergasted를 그때는 쓰진 않습니다. Okay, thank you for the question. 권예은님은요, 전북 군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들 등교할 때는 심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화요일 모스가 제일 재밌어요.
0: 오.
1: 두 분의 케미를 사랑합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그리고 4160님. 화 요일에 감성 폭발하시는 남자 화감남 요거는 다정하게 읽어주세요 선생님
0: 화감남
1: 좋은데요
0: 화감남
1: 아니 화감남
0: 화감남
1: 이렇게 말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0: The flower persimmon south
1: 자 백지윤님은 볼쌤 엄청 좋아하는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0: 아이고
1: 벌써 6개월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군인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8사단 오뚜기 부대 화이팅 하셨습니다.
0: Thank you for your service.
1: Thank you for your service.
0: It's a really hard job, but 네. you'll get through it. But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every day.
1: 네, 뭐 모스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군인 또 이렇게 군복무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온 문장
0: 아, 네.
1: Thank you for your service.
0: Ye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ervice.
1: 네, 이거는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셔서 뭐 군복을 입은 분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냥 말하시면 돼요.
0: 네.
1: 그러면 바로 알아듣고 이제 뭐 인사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드님한테도 Thank you for your service.
0: 네.
1: 네. 자, 9477님, 오늘 음악도 참 좋아서 비가 오지만 늘어지지 않고 분위기 있고 기분 좋아요. 모스 제작진 여러분도 모두 감사합니다.
0: Yeah. Wishing 됐어요. you a happy, happy Tuesday.
1: Yes, absolutely. Well, today was a jolly good day, don't you think?
0: Yes, I'm now going to go and get my job.

0: At least by having a nice lolly.
1: Okay, well...
0: That's what I feel like.
1: Good luck with your jolly lolly.
0: I will. Thank you very much.
1: 네, 지금까지 폴쌤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알티스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1: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on this Tuesday, the 13th of October. Our final song is Simply Red with Stars.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

단정한 연미복, 우아한 드레스. 클래식 음악가 하면 이런 단정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몰도바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진스카야인데요.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맨발 연주입니다. 맨발로 무대에 서는 건 이목을 끌기 위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연주에 몰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연주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새 작품을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선언 이유는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이나 엄격한 전통이 해석의 자유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전통은 존중하되 나만의 해석을 찾아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코파진스카야. 덕분에 우리는 익숙한 클래식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다른 모습의 클래식일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0월 13일 화요일 EBS FM 종영의 클래식 클래식 20세기 모더니즘 신뢰하게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야나 체크 바이올린 소나타 중 3악장 알레그레토 파트리샤 코파진스카의 바이올린 파질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악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악보를 뛰어넘는 파괴적인 표현력과 몰입감으로 바이올린계의 야생마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화려한 타원의 파질 사이가 만나서 확실히 색다른 느낌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두 연주자의 야성적인 생동감이 여러분의 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9349님, 오늘은 정클클의 어떤 음악이 제 마음을 우아하게 만들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는 9349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좋은 곡 많이 준비했습니다. 박정민님, 현대음악은 어려운데 선곡해 주신 곡은 어찌 이리 좋을까요? 앞으로도 현대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곡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현대음악 하면 사실 인식이 조금 어렵다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님, 오늘 들으신 야나 체크의 곡처럼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선곡해 보겠습니다. 박용래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서울은 단비네요. 네, 비가 오랜만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날씨에 클래식이 잘 어울리죠? 저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롤프 레블란과 아일랜드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오닐라 쉐리로 구성된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의 곡인데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음악 나갑니다.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의 거장이자 작곡가의 곡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설렘과 행복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브르자크, 바이올린 소나티나, 2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 궁정에서 일하던 시절 카톨릭 의식을 위해 작곡한 곡인데요. 원래는 소프라노 독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였지만 오늘은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실내악 편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쾌일번호 339중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베르트랑 셰르베라와 스테반 에노시의 바이올린, 장폴 미날리벨라의 비올라, 라파엘 페로의 첼로, 슬뱅 레프로보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쾌외불어 339중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리시아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과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모차르트 음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또 성악곡을 앙상블로 들으니까 아주 색다르게 들었는데요. 이전에 시크릿 가든 곡 듣고 또 감상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숙님, 여주 가는 길에 비가 와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들으면 노래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 가꾸세요. 네. 여주에 여행 가십니까? 아니면 일 때문에 가시는 걸까요? 비가 오니까 조심히 또 기분 좋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최보아님, 어머, 제 결혼식에서 남편이 축가로 불러준 곡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어요. 음악 전공하는 후배들이 삼중주 반주해줬는데 노래를 못하는 남편이 엄청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불러줘서 더 감동과 웃음의 결혼식이었답니다. 정클클 덕분에 비 오는 오늘 촉촉한 기분과 함께 그날을 소환해 봅니다. 예. 남편분이 얼마나 긴장하며 부르셨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재범님이 좋은 기억으로, 감동의 기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남겨주셔서 남편분도 감동이 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게 가곡집에 들어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피아노 독주곡으로 옮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차분하게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깊어지며 애틋한 울림을 전합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8469님의 사연이네요. 힘들고 지쳤을 때 제게 많은 위로가 되어준 곡이 있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샤콘네인데요. 정경화의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참 대단하죠. 작곡가 연주자의 진심이 누군가 마음에 가서 닿고 또 어루만져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음악. 8469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바이올린 한 대만으로 오케스트라와 같은 깊이와 규모를 만들어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8469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하자쿠모로 천사종 샤콘느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박해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자흐모노 천사종 샤컨을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357님, 정경화님의 샤컨느 연주는 영상으로 여러 번 보았지만 사연과 함께 방송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익숙하고 좋아하는 곡도 생소한 곡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들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방송. 정클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내가 잘 아는 곡도 또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곡들도 함께 들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방 같은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따뜻해집니다. 3357님 고맙습니다. 성유리님, 일하면서 듣네요. 힐링됩니다. 네, 성유리님이 일하시는데 이 에너지가, 시너지가 같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지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음악과 함께 힐링이 되면서 팍!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빈 왈츠풍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이 곡은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들뜬 기분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브로자크, 바이올린 소나티나, 2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비발디가 활약하던 18세기 당시 클라리넷은 흔치 않은 악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관악기 협주곡을 남긴 비발디에게도 클라리넷 협주곡은 몇 곡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희귀한 레퍼토리였죠. 비발디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산탄젤로 중 1악장 할레그로,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마르틴 프레스트, 시대 연주단체, 시대 악기 연주단체 콘체르토 켈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B플랫장조 산탄첼로 중 희락장 알레그로 마르틴 프레스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퀼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 오답이 평소보다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김선아님, 정답 2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정경님의 클래식과 함께 끝나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귀샴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귀샴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내사항 한 가지 드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이 열립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영,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이문정님, 요즘 음악에 푹 빠진 7살 딸과 함께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있어 아쉽네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피아노를 사주어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7살 딸이 어린이집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서 친정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집에서 딸아이가 이렇게 뚱땅뚱땅 조금씩 쳐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주 귀엽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문정님이 예전에 쳤던 피아노를 따님이 치는 건가요? 아, 의미가 있는데요. 아, 이번에 공개 방송에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공개 방송 자세한 사항은 정크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문정님, 11월 25일에 우리 공개 방송이 됩니다. 그때 방송으로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따님과 함께요. 자, 공개 방송 오늘이 방청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1부 끝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 5번 시단초, 적모르 67 운명 중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이은서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드뷔시의 판화종 제3곡 비 오는 정원, 라파오 블레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은서님,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드뷔시의 비 오는 정원 신청해 봅니다. 비의 향기를 느끼고 싶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에 맞춰 이은서님이 딱 선곡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드뷔시를 만났네요. 자,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이제 시작해 볼까요?

0: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영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영입니다.
0: 비 오는 날입니다.
1: 네, 비가 오더라고요. 예,
0: 어떻게 오는데 불편함 없었습니까?
1: 네, 없었습니다. 오늘 딱 왔는데 우리 정영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옷을
0: 아, 그러니까요. 입고 원래 우리 이게 팀복 아닙니까?
1: 네, 그런데 이제 색깔은 조금 다르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0: 저는 그 원래 이 색깔이 있었는데 아, 네. 선생님하고 맞추려고 제가 검은색을 아. 하나도 우리가 둘이 같이 구입했죠.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못 입고 있다가 네. 오늘 드디어.
0: 아,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이 옷이 좀 작아지는데 네. 선생님 옷이 좀 헐렁이지신 것 같아서
1: 너무 좋습니다.
0: 다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작년에 그 대학교에서 오페라 여러 편 하셨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보헴도 하고
1: 뭐 그 전에는 돈조반니라는 작품도 하고. 했습니다.
0: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국립이나 네.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와 네.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하는 것 좀 느낌이 다르죠?
1: 네. 학생들은 이제 많이 서툴잖아요. 네. 그런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0: 그 특히 대학에서 오페라 지도하실 때는 그 호랑이 선생님으로 좀 유명한 것 같던데. 아, 많이 혼냅니까?
1: 그 타 방송에 그런 내용이 방송됐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긴 했는데 저는 거의 화를 안 내고요. 그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0: 묵혀뒀다가
1: 아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예술가로 뭔가 성장해서 막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0: 마인드셋에 대해서
1: 네
0: 요즘은 사실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애정을 쓰던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학생들이 잘 또 알아채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입니다. 기악곡도 참 많이 남겼고요. 종교곡부터 오페라까지 색채가 정말 다양한 작곡가입니다. 바로 까미유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생상스 하면 19세기 후반 프랑스 음악을 주도했던 작곡가라고 봐도 좋겠죠?
1: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음악 사조가 발전할 때 왠지 좀 스승의 역할을 하는 인물 또 그 중심에 있는 작곡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상스도 프랑스 음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많은 장르에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향곡도 썼고 또 뭐 피아노 협주곡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동물의 사육제라는 작품 그리고 또 이분이 성당과 관련돼서 종교음악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이 많은 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곡가이거든요. 오페라는 13편을 남겼습니다.
0: 오, 많이 남겼네요. 네,
1: 그런데 다른 오페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0: 삼손과 데릴라 이외에는 네. 딱 떠오르는 오페라는 없네요.
1: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과 데릴라가 생상스의 유일한 오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페라도 상당히 다작을 했고요. 그런데 오페라 장르에서는 이 작품만큼 알려진 작품은 없긴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생상스가 삼손과 데릴라를 처음부터 오페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1: 네, 우리 바로크 시대부터 살펴보면 훨씬 이전 선배 작곡가인 바흐나 핸델부터 또 모차르트, 베토벤 등 그 음악사에서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종교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는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하는데 다만 오페라와 차이가 있다면 연기하지 않고 그냥 서서 작품을 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데릴라가 성경 속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소재는 이처럼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작곡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속적인 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게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0: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그렇죠? 그렇죠.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문화로는
1: 그렇죠.
0: 예, 오페라로 이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게 네. 결코 쉽지 않았다.
1: 네,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상세 삼손과 데릴라도 주목받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헨델의 메시아도 처음에는 오라토리오로 발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헨델의 메시아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생상스도 삼손과 데릴라의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오라토리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본가가 생상스를 설득했습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 하면 사실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예. 또 드라마틱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생상스는 처음에는 오페라로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의 중심이 되는 한 2막 정도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페라로 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0: 이 대본가가 누굽니까?
1: 대본가가 페르디낭 르메르라는 작가입니다.
0: 아주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군요.
1: 그 자신의 대본의 가치를 알았던 거 아닐까요? 내 대본에는 이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0: 이 완성된 오페라를 봐도 확실히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러니까 원래 오페라를 만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티가 납니까?
1: 왜냐하면 1막에서요 거의 합창단 중심적인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합창을 중심으로 합창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특히 오페라 합창은 뭐 거의 최소 30명부터 많게는 100명까지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 속에 공동체의 고난과 그 신앙 자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2막에서는 인물들의 심리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해설하기로는요. 이 두 막의 성격을 각각 오라토리오적인 장면과 밀도가 높은 오페라적인 장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정적인 부분은 단순한 이 극에서의 약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집단적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개인적인 욕망들을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어떤 결과를 읽을 수 있고 그 덕분에 관객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차이들 그리고 형식 자체가 주는 그 분명한 그 특징들을 관객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상스의 대표 오페라이자 프랑스의 대표 오페라인 삼손과 데릴라가 독일어로 먼저 초연이 됐습니까?
1: 저도
0: 이게 말이 됩니까?
1: 저도 이 이야기 듣고
0: 되게 우와.
1: 그러니까 1860년경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낭만주의 한복판이고요. 독일도 이미 오페라 하우스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슈만이나 멘델스존, 뭐 쇼팽 리스트 이들이 너무 전 유럽을 투어하면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1860년경에 이 2막의 스토리가 이미 작곡이 되었는데요. 주변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오페라에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작곡가 리스트가요.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좀 초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0: 세상에.
1: 그래서 1870년부터 1871년까지 프로이센과 이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 초연이 1877년에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독일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작품이 작곡가가 원래 작곡한 언어인 프랑스어로 프랑스에서 공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페라 자체가 독일 음악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 또는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색깔이 짙다라고 이 프랑스 관객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연주해 보면서 대단히 독일적이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첫 인상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기 전에는요. 그런데 아마도 프랑스 관중들이 이 작품이 독일에서 초연됐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악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에서 첫 공연이 1890년에 루앙이라는 곳에서 열렸고요. 또 파리 오페라에서의 본격적인 성공은 1892년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0: 졌으니까 거의 뭐한 20년이 흘러서야 자국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지만 결국 이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역수입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은 이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K 컨텐츠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공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떠버리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참 되는 작품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계기가 확실히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초연 이후 파리 무대까지 1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0: 네, 지금까지는 이 정치 사회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오페라의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극장들이 작품을 꺼린 이유가요, 성서가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본가가 너무 무명이다. 그리고 생상스가 영향력이 있는 작곡가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작곡가를 거의 가장 셀럽으로 만들어주던 상이 로마 대상이라는 이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상스가 이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음 여성 성부, 그러니까 메조소프라노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니까 사실 메조소프라노가 프리마돈나다 이 상식이 이때까지는 아직 잘 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뒷이야기들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제작 기준에서는 흥행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1: 이슈가 많았네요.
0: 이슈가 많았고요. 그리고 메이저 작품, 그러니까 지금도 극장에서 공연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작품입니다.
1: 지금 이 카르텔 세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종교 카르텔, 인지도 카르텔, 그리고 성부 카르텔.
0: 성부 카르텔은 제가 처음 들어봤지만
1: 예.
0: 사실 그렇겠네요.
1: 그럼요.
0: 테너와
1: 왜냐면 그럼요.
0: 소프라노의.
1: 테너 소프라노가 얼마나 이 작품 싫어했겠어요.
0: 그렇죠. 하지만 메조 소프라노들은 이 작품에 감사하고 있겠죠.
1: 자, 삼손과 데릴라가 구약성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려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 델릴라를 이용하고, 델릴라는 사랑을 앞세워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페라 속 아리아 한곡한곡 들려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0: 네, 팔레스타인 가자의 광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페리스테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블레셋 족속으로 나오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혹독한 압제 아래에서 이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불행을 한탄하면서 신을 원망하는 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민족의 영웅인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압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되찾아서 우리가 일어나자 이런 강력한 촉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리아입니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1막 중 아레테 오메 프레르 멈추시오 형제들이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만나보시죠.

0: 아레테 어메프레르, 멈추시오 형제들이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독일 초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포장 없이 세월과 진가로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그 무명의 대본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악재 속에서도 살아남은 걸 보면 작품이 확실히 뛰어났군요.
1: 네, 뒤로 갈수록 더 이제 박진감이 넘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음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음반은 몇 년도 녹음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지휘자 정명훈 선생님이 파리 오페라 음악 감독 시절에 남긴 음반이고요. 1991년 녹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명반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960년에 이제 조르주 프레트 지휘 음반이고요. 그리고 1978년 이 음반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도이치 그라모폰의 음반도 거의 이 작품의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고 있고, 또 2002년에 콜린 데이비스가 또 녹음을 했습니다.
0: 네, 이 아리아를 들어보면 생상스도 이 뭐랄까 좀 중후하고 힘있는 테너의 영웅적 음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이 삼손 역할은 그냥 테너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인한 남성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열정적인 호소와 기적에 대한 확신을 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점차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중심으로 뭉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결의를 다지게 되죠. 이 장면 이후에 이들의 봉기 소식을 들은 가자의 영주 아비멜렉이 도발을 합니다. 너네 히브리 신은 겁쟁이다. 너희의 신이 만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참지 않죠. 주여, 그가 당신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라고 외칩니다.
0: 그게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죠.
1: 네, 아비멜렉이 칼을 들고 삼손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한테 뭐이 정도 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칼을 빼앗아서 오히려 그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죽음과 이 삼손의 압도적인 그 위용에 펠리스테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고요. 히브리 민족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성전 문이 열리면서 이 히브리 노인들과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셨음을 찬양하는 합창을 부르게 됩니다. 이 합창은 사실상 오페라 속에 삽입되어 있는 거의 찬송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겠죠. 매우 엄숙하면서 웅장하고 또

0: 거룩한 느낌을 주고요. 또 앞에서 다툼이 있었던 그것과 대비되어서 굉장히 은혜롭고 차분한 분위기가 깊게 펼쳐집니다.
1: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생상소페라 삼손과 데릴라 1막 중 임네도스와 환희의 찬가, 베이스 세미얼 레미, 정명린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만나보시죠.

0: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힐막 중 임네도즈와 환희의 창가, 베이스 수에멜렘이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해가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막 후반부 삼손이 이끄는 히브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펠리시테의 아름다운 여사제 데릴라가 드디어 등장하죠.
1: 네, 이 신전의 문이 열리면서 이 데릴라가 꽃을 든 아름다운 시녀들을 거느리면서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이 승리자 삼손을 축하하는 합창을 부르고요. 그때 델릴라가 삼손에게 다가와서 저는 영광보다는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있는 소레크 계곡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곁에 있던 히브리 장로가 삼손에게 저 여인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0: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는 두 주역인 메조소프라노와 테너의 성악적인 역할과 카리스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서 이 많은 성악가들이 선호한 작품 아닙니까?
1: 네, 선호하는데 이게 사실은 부를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또
0: 그래요.
1: 부르기도 쉽지가 않은 오페라로 유명합니다. 그 드라마틱 테너들의 애창곡이 된이 아리아는 물론이고 사실 메조소프라노들에게는 꿈의 배역일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들도 사실은 삼손과 델리라 중에서 아리아는 이렇게 레코딩을 남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매력적인 아리아가 이 오페라 속에는 여러 개 포진되어 있습니다.
0: 저는 솔직히 이 삼손과 데릴라를 처음 만난 게 마리아 칼라스로 만나서 처음에 메조곡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소프라노 곡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 마리아 칼라스가
1: 사실은
0: 넘어온 거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그럼 데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르는 매혹적이고 감미로운 아리아 들어볼까요? 생상소페라 삼손과 데릴라 1막 중 프랭탄키 코망스 봄이 시작되네.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스 마이어의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0: 생상소페라 삼손과 데를라 헬마악종 브랭탕키 코망스. 봄이 시작되네.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인수님 고구마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몹시 경건해집니다.
1: 목 막히지 않으셨어요? 물 드셔야 됐다는 거 아닐까요?
0: 네. 이 좋은 음악과 고구마 왠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1: 낭만적입니다.
0: 실제로 이 삼손과 데를라 오페라 음악이 테너 아리아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지만 이 메소 이 데릴라 아리아는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이 연주도 해보고 또
0: 네.
1: 가르치기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생상스 좋은 작곡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음악들은 그 음악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맥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화하느냐가 저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성악가가 그러니까 좋은 발성, 객석에 잘 들리는 발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게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성악가 입장에서 노래가 불러지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작곡가다. 물론 저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0: 말씀하신 대로 이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1: 네.
0: 어떤 작곡가의 곡은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1: 네.
0: 솔직히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1: 아, 네.
0: 가다가 막힐 때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생상스는 호흡이 술술술술 풀릴 수 있는
1: 맞아요.
0: 라인이다.
1: 그래서 성악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데릴라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전제로 탄생한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1: 네, 이 데릴라 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성악가는 폴린 비아르도였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지연되면서 정식 무대에서 이 역할을 맡지 못했습니다. 파리 오페라의 자료에 따르면 이를 생상스가 아주 오랫동안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이 데릴라가 단순히 관능적인 메조소프라노 배역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구체적인 접근이죠. 이 배역의 출발점에는 한 가수의 음색과 표현력, 그리고 극적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아르도가 사적인 공연에서 데릴라를 노래한 기록은 있지만, 이것은 극장에서 열린 정식 공연과는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영주님, 보드라운 메조소프라노의 연주의 아우라로 휘감은 데릴라에게 모두 반할 수밖에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생상스의 이 작곡 능력도 한몫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1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막이 열렸습니다. 2막은 삼손과 데릴라에서 핵심적인 막이라고 할수 있죠.
1: 네, 생상스가 사실 가장 먼저 완성한 막이 바로 이 2막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리아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무대 배경은 소레크 계곡에 있는 데릴라의 집 앞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에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은밀한 골짜기인데요. 위로는 먹구름이 그리고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2막의 전주곡이 흐릅니다.
0: 네, 슬슬 불안해집니다.
1: 먹구름이 몰려왔다는 것 자체가

0: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희막 전주곡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는 뒤로 들으셨습니다. 이막의 전주곡에 어둡고 긴장감 넘치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끝나면 데릴라가 낮은 음색으로 중얼거리듯 독백을 하죠.
1: 네, 데릴라는 삼손이 사랑에 빠져서 나를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거든요. 삼손이 나를 찾아 오늘 밤 이곳으로 올 것이다. 우리 신들을 만족시킬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도다. 이 가사에서 알수 있듯이 삼손은 이제 유일신을 믿고 있고 이 데릴라 입장에서는 사랑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이게 둘이 완전히 이제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죠.
0: 네.
1: 두 번째 가사는 아주 섬뜩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독을 붓고 나의 계략에 속아서 내일 그가 사슬에 묶이게 해주소서. 그는 나의 것, 그는 나의 노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을 빼앗고 그를 사슬에 묶어버리겠다는 서늘하고 또 집요한 계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 삼손과 데릴라 오페라에서 1등으로 유명한 아리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아리아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 속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율의 공포스러운 지점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아리아의 매력입니다.
0: 네, 대제사장까지 등장해서 데릴라의 결의를 더 굳히는 이야기를 전하죠.
1: 네, 삼손의 마음을 잡아서 그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게 해준다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델릴라는 뭐 황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굴복시켜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를 유혹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아, 허규인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아침부터 라면 먹으면서 듣기 시작했다가 얼른 먹고 편안한 자세로 듣고 있는데 제가 읽은 이야기가 극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은 뭔가 말로 표현 안 되는 느낌이 있네요.
1: 아, 너무 감사한 표현 해주셔서 진짜
0: 그쵸.
1: 예.
0: 이미 이 극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쵸. 특히 또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
0: 네.
1: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또 드라마로 펼쳐진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일이지요.
0: 성경에도 원작이 나오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따로
1: 네.
0: 발췌가 돼서 책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 뭐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죠. 네.
0: 자, 이 테너의 지지 않는 강한 메조소프라노가 참 매력적인 오페라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저는 이 BJ 카르멘과 생상스의 이 삼손과 데릴라가 없으면
1: 네.
0: 정말 메조소프라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너무 심심해졌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사실은 여러 성부의 음악이 있을 때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을 때요. 이 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0: 사실은 테너의 음색과 메조소프라노의 음색이 상당히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누가 남잔지 누가 여잔지를 모를 정도로 그 음색이 잘 섞여야지 합창음악, 중창음악에서 굉장히 좋은 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두 가장 비슷해야 조화를 이루는 두 성부를 정말 너무 센 주인공들로 만들어서 대립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생상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성부 음악, 그러니까 합창이나 중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자신의 센스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1: 생상스가 제가 보기엔 자신이 좀 있었어요.
0: 자신이 잘
1: 예.
0: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1: 그 모차르트 배역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0: 네.
1: 메조소프라노를 이렇게 남성 역할로 많이 시켜서
0: 네,
1: 마치
0: 맞습니다.
1: 남성 목소리를 보이게끔도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생상스는 보니까 충분한 이해도가 있었고 자기 실력이 충분히 또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처럼 마치 느껴집니다.
0: 네, 그런 만큼 이 메조소프라노의 그 음색이 중후한 여성을 또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데릴라 역할에 잘 어울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 네. 삼손과 데릴라,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하레테 카르텟 바르톡 현악 사중주 전국 연주 공연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볼에서 열립니다. 아레테 카르텟이 국내 최초로 바르톡 현악 사중주 전국 연주에 도전하는데요. 29일 목요일 첫 무대에서는 현악 사중주 제1번, 3번, 5번이, 30일 금요일에는 제2번, 4번, 6번이 연주됩니다. 이번 전국 연주를 통해 바르톡 음악의 본질과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을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라보엠에 초대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담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에서는 소프라노 황소미, 박혜상, 테너 김건우, 이원종 등 3개가 인정한 목소리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더불어 10월 24일 청클클 특집 공개 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방청 신청이 오늘 3시로 마감됩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2막 중 쌍송 루세르샹 마프레장스 아무르 비앙이 데마 페블레스. 삼손은 나를 찾아올 거야. 사랑의 신이여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소서.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노래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현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숲 한쪽에 쓰러진 오래된 나무를 만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을 마친 나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위에는 이끼가 자라고 버섯이 몸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곤충들이 나무 껍질 사이를 오간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새로운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숲을 지탱했던 한 그루의 나무는 이제 수많은 생명들의 집이 되고 먹이가 되고 다시 흙이 되어 또 다른 나무를 키운다. 숲에서는 끝이라는 말이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끝은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남효창 작가의 책 숲 문해력 숲에서 세상을 읽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숲 띄워드렸어요. 최유리 버전만큼이나 좋아요라고 이승현님이 오늘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다고 하셨는데, 그쵸? 곡이 워낙 좋은데 또이 버전도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책이라는 신화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남효창 작가의 책, 숲 문해력, 숲에서 세상을 읽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연결, 연결, 연결. 그래서 끝인 동시에 또 다음의 시작을 기약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전달이 좀 됐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서창민님도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린 부분 바로 앞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의 잎이 올해 봄을 떠받치는 흙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봄, 여름 다 순환하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번이숲 문해력 책 펼쳐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남효창 작가님은요, 거의 40년간 숲으로 출근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전문가가 또 있을까요? 이 남효창 작가님이 얘기하는 숲 문해력의 세계, 어떤 것인지 한번 책 펼쳐보시고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제가 아예 인간은 어떻게 숲을 잃어버렸는가라고 붙어 있거든요. 이 앞에 보면 지금 맨 표지에 지금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숲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흥미롭지만 저는 특히 그 숲을 흔적으로 읽는 그 지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읽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목차만 보시더라도 식흔, 먹어서 생기는 흔적인 거죠. 식흔, 뭐 산란흔, 알을, 나비가 알을 낳은 흔적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찢기고 뚫린 그 자리에 돋아나는 질서를 가지고 식흔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 숲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이님, 아, 이 끝이 아닌 연결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는 것이지만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또 이것을 다시 잊지 않게 부추겨지는 책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숲으로 산책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상과 조금 동떨어진 전혀 다른 모험을 시작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석 암호는, 네,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 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 됐습니다. 2주간 이어지고요. 혹시 지금 듣는 라디오 있나요 하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아,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듣고 계신 거꼭 얘기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전화를 꼭 일단 받으셔야 하는데 랜덤이니까. 네, 그러나 어쨌거나 이 기간이 되면 우리 북카페에서 우리끼리 또 즐겁자고 하는 이벤트잖아요. 이 출석 체크 이벤트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8일간, 모두 2주죠. 8일간의 본방 출석 암호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암호가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은 맥동민 작가님이 골라주신 단어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왜 모험이란 단어를 좋아하시지? 맥동민 작가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내 삶에 모험이,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험을 동경하시는 거죠. 좋아하는 단어인 거예요. 최대한 더 모험력을 키우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모험력이 있었는데 점점 상실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년에 접어들어서 다시 모험을 지금 좋아하시는 이유가 생긴 건가요? 했는데, 아, 이또 동민 작가님의 책을 읽으시면,
아실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었죠. 제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동민 작가님은 모험력이 조금 더 솟아난 분이죠. 그래서 모험을 계속 추구하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험이 암호가 됐습니다. 모험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나무, 그리고 어떤 날 조동익 이병우가 함께한 곡 그런 날에는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모험입니다. 지선희 님이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 반에서 자기 가장 소중한 단어 말해보기 시간에 적어낸 단어가 바로 모험이었다고 사연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신나는 모험 즐기길 바란다, 선우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아들에 대한 마음도 표현을 해주셨고요. 아, 이 선우님이 좋아하는 그 모험, 또 우리 맥동민 작가님도 좋아하셔서 오늘의 출석 암호가 됐습니다. 모험의 의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힘들이지 않는 그런 일상,

일상적인 행동도 다른 사람에겐 또 거대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페인님들 지금 내 삶의 모험이 무엇인지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일 사이 쓰시는 카페인님은 운전이 모험이라고 하셨어요. 채윤님이신데요. 비 오는 날 단풍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모험은 운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운전 모험이죠. 맞아요. 저처럼 그 운전이라는 모험을 시도하다가 그냥 증만 받고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점점 더 미지의 세계로 그냥 간 거죠. 이제는 뭐 운전 못 하고요. 원래도 못 했지만. 아, 그러나 또 기꺼이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4972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독한 길치라고 하십니다. 낯선 곳을 갈 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길을 잃고 헤맬까봐 두근두근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가끔은 익숙한 길의 골목 모퉁이를 돌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 짧은 몇 미터 구간도 어쩌면 모험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좋은데요. 늘 가던 길 말고, 아는 길 말고, 조금 다른 길로, 설령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그길 끝이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약간 길을 틀어보는 거. 이것 또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모험이란 생각이 듭니다. 앨리스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안 가봤던 길로 간 거잖아요. 토끼 따라서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모험이 펼쳐진 거고요. 5452 쓰시는 카페이님. 기계 고장 나서 고치다가 급하게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기계를 고치는 것도 저에게는 모험입니다 하셨습니다. 기계 고치는 거 모험일 수 있죠.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식은죽 먹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 이게 지금 더 망가뜨리는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계 잘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적엔 모험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네요. 그래도 북카페로 산책하며 모험 떠나요. 하셨습니다. 북카페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이것 또한 즐거운, 그리고 그리 위험하지 않은 모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사람입니다만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기계는 잠들지 않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한 데이터 연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확한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계는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일을 해도 몸이 찌뿌둥해지거나 피곤하지 않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기계들을 마주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기계 곁에서 우리는 툭하면 방전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몸을 탓하곤 합니다. 효율을 요구하는 사회는 오랫동안 피로를 무능력의 증거로 취급해왔습니다. 피곤함은 서둘러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영양제를 삼키고 고카페인 음료를 마십니다. 어떻게든 피로를 지워내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능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몸이 보내는 멈춤의 신호를 우리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책 피로사회에서 피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피로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각자를 고립시키는 피로, 다른 하나는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피로입니다. 남을 이기려 할 때 인간은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반면 누군가 나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땀 흘린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피로는 사람과 사람을 묶는 단단한 끈이 됩니다. 기계는 이 두 번째 피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오류를 낼지언정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파 본 적이 없으므로 타인의

고통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허기를 짐작합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부어본 사람만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타인의 굽은 등을 이해합니다. 내 몸이 가진 뚜렷한 한계가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통로로 작동합니다. 이제 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 풍경을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 좁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얕은 잠에 빠진 낯선이의 어깨를 볼 때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일터에서 땀 흘린 동료의 책상 위에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올려두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내가 유한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각입니다. 내 몸이 무겁고 지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간을 견뎌낸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피로는 능률이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취약함 덕분에 우리는 고립을 멈추고 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응원합니다.

슬리핑 앳 라스트의 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내 몸의 고단함, 내 몸의 한계 덕분에 타인의 그 수고로움, 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우리의 한계가 연결 통로가 되는 그 얘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매일 쌓고 막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피로라고 하는 것이 이 마법 통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죠. 기계는 못하는 거, 예. 따라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기계에게는 허현주님, 방금 영양제를 삼켰는데요. 제 인생은 힘겨운 모험이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되길 노력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모험, 오늘의 출석 암호죠. 가을에 참 어울리는 단어라고 하시면서 왜이 가을과 모험의 조합을 진작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생각해 보지 못했냐면, 오늘 출석 암호로 맞닥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운명처럼 발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0931 쓰시는 카페이님, 고님, 저는 대중교통 타는 게 모험이에요. 작년에 지인 결혼식에 가려고, 그때 미리 길찾기 맵으로 공부를 하고 한주 전에 서울에 가서 대중교통을 타면서 예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 이해갑니다. 저는 지하철 승객 경력이 벌써 한 2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낯선 곳에 갈때 대중교통 속에서 진짜 헤매기가 좋습니다. 막그 여기 수도권 지하철역 서해 붙은 그 선도 있는데 그런 거 잘못하면요. 저 끝에 갑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버스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대중교통 타기 가끔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죠.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앤 마리의 2002 그리고 카라 딜런의 Never in a Million Years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10월 둘째 주 이쯤 되면 우리 이게 노벨 문학상 또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해서 서점가에 딱 이렇게 매대가 생기고 막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번 노벨 문학상 그 소식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그날 수업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 중이었는데 시작할 때 그때가 7시였어요. 네. 발표가 8시여서 저는 마쳤습니다.
1: 네.
0: 엔카슨이라고 미리.
1: 네.
0: 이번에 누가 받을 것 같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네. 이번에 엔카슨이다 라고 말했는데 맞춰가지고
1: 이번에 그렇게 나의 예상이 적중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던데요.
0: 네. 왜냐하면 매년 엔카슨이라고 말했거든요.
1: 엔카슨을 네. 계속 꼽아오셨던 상혁씨님.
0: 한 3년? 지난 3년 정도는 계속 엔카슨이 받지 않을까? 엔카슨이 받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겨우 이제 드디어 이번 해에 맞은 거죠.
1: 신기합니다. 네.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그냥 여성이 받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차례 같기도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엔카스는 워낙에 친근한 작가에 속하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시인으로서 소설가다라기보다 시인이다. 예, 좀 엔카스를 범주할 순 없지만 네, 가까우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1: 저는 그 엔카슨 뭐 그 책들을 여러 권 접했지만 그 중에서 그 녹스라는 책은 그 소연 시인님이
2: 선물로
1: 네. 주셨어요. 그 책이 물성이 굉장히 또 네, 재미나잖아요. 네. 정성 가득 막 뭐가 막 붙어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 물성 가득한 책을 또 소연 시인님이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엔카슨 하자면 소연 시인님이 딱 넘어났어요. 책을 어떻게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던 네, 것이 또
2: 너무
1: 반갑더라고요.
2: 귀한 책이 였고 그때도 이제는 구하려면은 진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책이 된 거죠.
1: 진짜.
0: 저도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화면에 네. 줌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책 보여주면서 이제 선생님도 이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1: 난 있지 이런 거. 네.
0: 기분 좋더라고요.
1: 네. 이 엔카슨의 노벨문학상 소식 두 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상혁 씨님도 2주 만에 오셨고요. 네. 작품 골라서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작품을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두꺼운 책을 좀 읽어보려고 잡았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근데 정말로 재밌어서 꼭 끝까지 읽어봐야지 했던 책입니다.
1: 네.
0: 대니얼 알 브룩스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초기 인류는 신체적으로 허약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독특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면 굶어 죽었다. 진화는 이런 점에서 제대로 작동했다. 지능과 자각 능력을 키우면서 주변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을 그토록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도 왜 단순한 설명을 고집할까? 니머는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갈수록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진다. 인간은 세상의 일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보다 항상 더 편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0: 플리트우드 맥의 랜드슬라이드 띄워드렸습니다. 더 퀘스트에서 펴낸 대니얼 알 브룩스와 살바토레 제이 에이고스타의 책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에 담긴 글 만나봤습니다. 와, 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짧은데도
1: 네.
0: 불구하고 읽어주신 부분이
1: 전체적으로는 뭐 적자 생존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개체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는, 당대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외부에서 봤을 땐 소위 우리가 나사 하나 빠져 있는데 약간 그런 개체들이 그런 틈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했을 때 오히려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정말로 그 제목 그대로 완벽하지 않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0: 그쵸.
1: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되게 강하고 세고 완벽한 개체가 살아남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것을

0: 말해주고 있는 책인데, 예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뭐 약간 뭐 병원 오가는 시기에 또 읽었던 것이기도 해가지고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서는 요 부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한 설명을 더 좋아한다. 오히려 싫어하는 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순한 걸
1: 네.
0: 좋아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주변 환경에서 볼 때, 주변 관찰할 때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어서 좀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1: 이 마음이, 이 심리가 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혁씨님도? 어떠셨나요? 소연씨님은 딱 음악 나가는 동안 이 낭독 듣자마자 오 너무 재밌겠어요 라고 이렇게
2: 네.
1: 마음의 소리가 나왔는데요.
2: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듣기 싫은 것, 이것도 저가 제일 살면서, 왜, 걔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1: 그쵸.
2: 그래서, 인류가 두려움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어떤 면들.
1: 그쵸.
2: 그런 것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1: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도 있고.
0: 네.
2: 예, 그렇게까지 난다 알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좋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단순하다라고 느끼는 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좋다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요거 많이 느끼는 게 물건이나 옷 하나 살 때, 예를 들어서 아니 조금 더 비싼 뭐 물건을 살 때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 샀을 때그 느껴지는 안전한 느낌이 있거든요.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옷을 살 때도 그렇고, 거주지를 정할 때도 그렇고, 뭔가 집의 형태도 왠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가 훨씬 더 마음에 놓이고, 뭐 자동차도, 뭐 브랜드도 고를 때도 그런 게 많이 작용하는데,
1: 네.
0: 그걸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독특한 걸 선택했을 때그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꽤
1: 그쵸.
0: 있고요.
1: 약간 보호색 같은 거죠. 타인과 비슷한 옷, 비슷한 집, 비슷한 차. 이 속에 그 약간 그 안락하게 숨어있는 느낌. 근데 완전히 독립된 나만의 톡 튀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보호색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2: 그쵸, 그쵸. 네.
0: 그게 뭐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되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구매했고 굳이 이걸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공감했습니다.
1: 심지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까지 막 생각하면서
0: 네네.
1: 이
0: 뭐
1: 충동 상태가
0: 비난도
1: 아닌가.
0: 받고.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죠. 2부에 건너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하우스의 스페이스송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갈게요.

0: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 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1부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 더해 주셨는데요. 볼까요?
1: 네. 이수진 님이 전 안전한 것보다 새롭고 재밌는 걸 자주 선택해서 가끔씩은 후회해요. 하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0: 후회하신다는 게 그렇죠.
1: 네. 근데 뭐 돌아봤을 때 그 안전한 걸 선택했어도 후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2: 맞아요.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 보통 무난하다, 네. 모두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덜 후회할까 싶은데 그걸 해도 네. 후회는 똑같이 있을 것이다.
1: 네, 네.
0: 네. 홍은심님은 너무 튀면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왜? 네, 이렇게 읽는 게 네. 맞나요?
1: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왜 이해받지 못하지? 네, 그렇죠. 튀는 선택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가끔은. 또 보겠습니다.
2: 네, 김지희님. 새노란 차 사고 싶지만 쉽게 못 사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새노란 차. 네. 저는 레몬색 차 이런 거 사고 싶어요.
2: 그렇죠. 네.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0: 그렇죠. 딱인데 운전을 못해서.
1: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듣고 오히려 반항심에 한번 샀던 적이 있고 네. 잘 타고 다녔고 잘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거 질린다, 그 색깔. 이런 얘기 많이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네. 잠깐이다. 오래 가면 질린다.
1: 제가 그랬죠. 뭐 검은색, 흰색 물론 좋지만 그건 살 때부터 질린다.
0: 어머.
1: 그래도 사고 나서 6개월이라도 네. 안 질리고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는 색깔 별로 신경 안 쓰니까요.
2: 맞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조상현님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오리발을 사용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으로 한 짝씩으로 해서 다른 색 오리발을 사용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원래 그런 거냐고 물어봐요 하셨습니다. 사연 너무 재미난데요?
1: 네, 네 재밌어요. 네, 이거는.
0: 양말도 한 짝씩 다르게 신는 경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일부러. 또 보겠습니다.
2: 네, 최준호님. 사자에게 뜯길 용기나 이겨낼 용기가 없으면 얼룩 옷 입고 우다다 달리는 얼룩말 무리 중간에 숨게 되기 쉬운 듯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리 따라 휩쓸려 버리죠. 여기가 어딘가 싶고.
0: 와, 이렇게 또 얼룩 옷 입고 우다다 달리는 얼룩말 무리 중간에 숨는 선택과 사자와 맞설. 그 선택 이렇게 지금 둘로 또 나누셨네요.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걸 읽으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냥 편한 선택만 해, 안전한 선택만 해 하고 조금은 제 마음에 너무 별로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요 네. 책을 읽고 나니까 그걸 그냥 좋다라고 정말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고르셨어요?
2: 네 이번에 김승일 시인이 새 시집을 아주 오랜만에 출간을 했고 지난 주에 이걸 읽는 즐거움으로 이제 보냈는데 시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좀 읽어드리면 좀 잘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폐허 바깥 김승일.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종이를 받았다고 하죠. 오늘 받은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원래는 편지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원래는 뭐였을까요? 원래도 폐허였을 것 같은데, 폐허는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자리를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의 모양이 만약 있다면 그 모양도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모양이겠죠.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는 원래 폐허다.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편지였다고 해요. 원래는 젊었다고 해요. 원래는 살아있었다고 해요. 내 친구가요. 원래는 내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니지. 태어나기 전에는 친구였을지도 몰라. 태어나면서 잠시 친구가 아니게 된 거지. 그랬다가 다시 친구가 되고 그런 다음 다시 친구가 아니게 된 걸지도 모르죠.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잘 있어. 당신은 폐허 바깥으로 나갔어요. 원래 타령을 하는 세상의 바깥으로. 잘 있으십니까? 거기도 폐허겠죠? 그래도 거기서는 아무도 원래의 모양을 따지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래서 바깥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한동안 나도 거기를 사랑했어요.

0: 아침달에서 펴낸 김승일 시인의 시집. 다 좋다는 느낌에 담긴 시, 폐허 바깥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로이킴의 영원한 건 없지만 띄워드렸어요. 지금 이시 읽어주시는 거 들으시면서 김연숙님은 어쩐지 차도화 시인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 머릿속에서 같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양숙님은 원래는 편지였어. 이 구절이 또 도드라진다고 푹
1: 네.
0: 들어오셨나 봐요. 네. 참 묘한 시를,
1: 네.
0: 네.
1: 이게 사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여기 이 식구가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 속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0: 네.
1: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원래라는 것, 원래 타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가 또 어디 있을까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반항심을 보이는 이런
0: 네.
1: 면밀함이 너무 김승일스럽고 좋더라고요. 김승일 시인이 첫 시집을 출간을 하고 세상에 등장했을 때 저는 이 반항심이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거나 희석되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참 소중하게 받아들여졌는데
0: 네.
1: 여전히 뾰족뾰족해서
0: 와.
1: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1: 아,
0: 성혁
1: 너무
0: 씨님은?
1: 재밌었고 사실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좀 바쁜 일을 좀 처리하고 친구 서점에 가가지고 싹 업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제 저도 이제 다 좋다는 느낌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목을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목을 받고 나서, 다 좋다는 느낌이 누구 시집이지 하고 봤는데, 김승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도끼. 이거 분명히 도끼가 가득한 시집일 텐데,
0: 네.
1: 이 뭔가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0: 이
1: 제목은
0: 제목이
1: 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승일을 너무나 잘 포장한 출판사 측에 되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정말 도끼가 빠졌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0: 그쵸.
1: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특히 다들 원래 타령을 하는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다들 다 원래라고 말하고, 원래는 뭐 내가 뭐 했어. 여기는 원래 어땠어? 라고
0: 그쵸.
1: 말하는
0: 원래
1: 것에
0: 그런
1: 대해서.
0: 거야. 막. 그럼
1: 네.
0: 사실 또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원래 그런 거야 하면.
1: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그 원래 타령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그 부분에서 약간 출구다라는 생각이 막들 정도였거든요.
1: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뭐 시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 달라진 게몇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또 없거든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사람들한테 뭐 시란 본질적으로 어떤 거야?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꼭 말해야 될때 본질적으로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 본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아니면 본질이라는 게 없겠죠? 라고 괜히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죠. 이제 시인들이나 문학을 좀 오래 접한 그 어떤 공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본질이 어딨어? 원래가 어딨어? 이런
0: 그쵸.
1: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요 주제가 아주 독특한 게 아닌데도 정말 김승일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종이와 편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줬는데 종이를 받았다고 하면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사물의 그 물성만 그냥 그 재질 같은 것만 기억하는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생각하면?
1: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 뾰족뾰족한 거,
0: 네.
1: 진짜 고슴도치처럼 까끌까끌하고 이 질감이 이제 이게 김승일 표고 아까도 어떤 분이 차도화 시인 닮았다고
0: 네.
1: 했는데 차도화 시인도 그런 면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시세계였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아마 닮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읽는 사람이나 그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읽을 때 배경음악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시라는
0: 맞아요.
1: 생각했어요.
0: 예. 아닌 시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1: 요거는 아주 재밌게 읽어도 될
0: 네.
1: 것 같은 시이고, 방금처럼 되게 무겁게 읽어도 또잘 어울리는 시여서 찰떡 같다고 여기저기에.
0: 네.
1: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0: 이 김승일 시인이 이 시를 어떤 자리에서 낭독하게 될 때, 그것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2: 그쵸,
0: 같아요.
2: 그쵸.
0: 그분도.
1: 네, 그럴 수도 있고, 원래 문득 궁금해요. 그럼 정말 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읽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정차식의 나는 너를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그 김경인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짙고 푸른 별무늬 커튼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24시 편의점이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는 저는 뭐 예전에 연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쓴 시라고 생각하며 읽었는데 또 와서 읽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읽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각자의 상상을 그렇죠.

24시 편의점 김경인. 우리가 만난다면 너의 눈 한복판 검고 아름다운 저수지 거기는 아닐 거야. 튼튼히 쌓아 올린 제 방 공들여 정비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기도 아닐 거야. 우리가 만난다면 24시 어둠을 켜놓은 편의점에서일 거야. 일회용 생활을 쌓아둔 창고 문을 닫고 캔 뚜껑을 따듯이 허겁지겁 서로를 열겠지. 황금빛 거품처럼 흘러넘치는 너를 한 방울 남김없이 마시겠지. 심장에 꼭 맞는 열쇠처럼 작아질 때까지 단숨에 들이켤 거야. 그러다가 왈칵 토해내겠지. 서로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뱉다가 결국은 나를 줄줄 흘리다가 구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야. 죽음 같은 잠에 빠질 거야. 만일 우리가 만난다면.

0: We are the night의 우리들 띄워드렸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김경인 시인의 시집 짙고 푸른 별무늬 커튼에 담긴 시 24시 편의점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카페인지 활발하게 지금 사연 주셨는데요. 좀 볼까요?
1: 네, 김우준 님이 이 시는 제 귀에는 엄청 관능적으로 들려요. 음란마귀 쉬인 귀.
0: 음란마귀가 쉬셨다고요?
1: 캔 뚜껑을 허겁지겁 따서 서로를 마신다. 꺄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 부분이 좀 관능적으로. 근데 관능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끝이 좀 옆에 쓰레기통이 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고요.
1: 네, 저는 요런 관능성이 저도 관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0: 네.
1: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관능성을 요즘 잘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비유해서 관능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시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긴 했는데,
0: 맞아요. 네.
1: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0: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거예요.
2: 네. 관능적이고 퇴폐미도
1: 네, 그런
2: 있고 뭐
1: 거.
2: 열정적인 그런 막 뜨거운 느낌? 그런 시들이 많이 한국시에서는 특히 줄었죠. 그게 우르르 또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1: 네.
0: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시를 좀 찾고 싶으면 몇십 년대로 가면 되나요?
1: 뭐 2000년대 아닐까요?
0: 2000년대 시들이.
2: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자, 이민정님은 고등학교 친한 친구와 저의 만남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결혼해서 각자 다른 곳에 사느라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서로의 그간 이야기를 꺼내느라 둘다 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
1: 네, 맞아요. 특히 초반부는 그런 느낌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정경희님은 그러다가 왈칵 토해내겠지 이 부분이 또 걸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까요?
1: 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기억이든 어떤 기억은 과거에 그냥 두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거기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주제로 보면 그런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주제가 이것도 특별하다기보다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편의점에서 만난다. 일회용 생활을 쌓아둔 창고문을 닫고 만나는. 그래서 저는 요게 왜그 다시 만나는 연인이라고 느꼈냐면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0: 네.
1: 그들이 되게 멋진 곳에서 재회하면 운명처럼 영화처럼 재회하면 좋겠는데 결국 별볼일 없고 어떻게 보면 너저분하다고 할수 있는 그 일회용 생활 용품 쌓아둔 창고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관능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지금 정경희 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숨에 들이켜다가 왈칵 토해내고 서로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뱉어버리는 요 장면이
0: 네.
1: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비유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정말 나도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야.
1: 그리고 결국은 흘리는 게 뭐냐면 나를 줄줄 흘리잖아요. 여기에 이 감정이입했던 내 나와 여기에 잠깐 어쨌든 확 몸과 마음이 쏠렸던 나의 모습, 나의
0: 네.
1: 생각 이런 거를 토해내는 거죠. 후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0: 어떠세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저도 음란마귀 시인 그런 시로 읽었고요.
0: 네.
2: 이게 뭔가 너무 소진되는 삶을 갈구하는 어떤 한 장면처럼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0: 아끼고 단정하게 사는 일을 지속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무의식
1: 네.
0: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졌고, 그럴 때 불현듯 정말 편의점 창고 같은 데서
1: 네.
0: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허겁지겁 알칵 토해내고 뱉어내고 뭐 줄줄 흘리다가 처박히게 되는 거,
1: 그렇죠.
0: 그래도 상관없어. 앞뒤 재지 않은 어떤 욕망 이런 걸 표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김신타님은 들으시면서 사랑이란 밤에만 열지 않으면 낮에도 열리는 편의점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또
0: 네.
1: 한 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사랑해서 나를 줄줄 흘리다가 사랑이 다 해버린 느낌도 들어요.
2: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처음에 세 줄까지를 읽었을 때, 우리가 만난다면 너의 눈 한복판, 검고 아름다운 저수지까지 읽었을 때는,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1: 안
2: 이런
1: 되는데?
2: 생각을
1: 네.
2: 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너무 이제, 너무, 좀 평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해주고,
1: 네.
2: 튼튼히 쌓아 올린 제방, 공들여 정비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다음에,
1: 네.
2: 너무나 편한,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용품
1: 그쵸.
2: 쌓아둔 24시 편의점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1: 자, 최준호님은 아주 뜨거워서 허겁지겁하는, 그래서 깨지기도 쉬운 사랑을 그린 것처럼
2: 네.
1: 느껴진다고.
2: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뭐 사랑, 어떤 인물을 떠올리셔도 되겠지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억이나 아주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1: 네.
2: 마주할 때의 느낌? 그게 현실로 확 갑자기, 눛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겹다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1: 그럼 재회를 어디서 하면 좋으려나? 이 생각이 갑자기
2: 안
1: 듭니다.
2: 해야죠.
1: 안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하게 되는 운명이라면
2: 그러게요.
1: 24시 편의점은 지금 이 시로 인해서 여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 조용히 컵라면에 물 부어서 먹고 헤어지는 게.
1: 아, 옆에 그냥 길 가는
2: 네.
1: 행인 1, 2처럼.
2: 네네.
0: 그 장면도 좋네요.
1: 그러네요. 담백하네요.
2: 네. 네.
1: 그쵸?
2: 너무, 이게 너무 캔 뚜껑 따고 술 마신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듣고 가시죠.

0: 유영주님이 무알콜 시와 선곡에 취하는 기분, 캬, 하셨습니다, 지금. 네, 뭔가 취하는 느낌. 네, 시에 취한다는 것은 이런 거군요.
1: 네.
0: 시와 음악과. 그쵸?
1: 네. 아, 근데 알코올 쉬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0: 그래요? 네, 알콜 시어도?
1: 네.
0: 약간의 알콜이 있는 시어도.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작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님이 골라오셨죠?
2: 네. 사이토 마리코 씨와 그 정수윤 번역가가 편지 교환한 산문집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두 분의 그 편지 교환 그 산문집이 주는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온기가 너무 뭔가 그리웠다는 느낌도 들고, 아,
0: 네.
2: 나도 이렇게 누군가랑 편지를 나눠본 지가 언제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정수윤 씨가 쓰신 그 꿈을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는데,
0: 네.
2: 이렇게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랑 이야기 나눠본 지도 참 오래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북카페가 여기잖아 이거잖아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겹쳐지는 느낌도 들고 하면서
0: 네.
2: 되게 읽는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0: 와, 좋습니다. 지금 뭔가 그 다음에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낭독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곳은 서울의 어느 산기슭, 깊은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일본 문학 전문 서점 숲과 연필. 간판에는 서점이라고 쓰여 있지만 도서관을 겸하는 곳이라 누구나 들어와서 일본의 문고본과 잡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일본 문학부터 나스메 소세키와 다자이 오사무 같은 근대 문학, 그리고 에도시대 이야기물과 하이쿠, 우키요에 헤이안 시대의 와카와 겐지 이야기까지 펼쳐볼 수 있는 한국에서는 드문 공간입니다. 서점의 주인인 저는 해가 질 무렵 나타납니다. 낮에는 번역과 지필로 지금처럼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다. 밤이 되면 이곳에서 흥미로운 행사를 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 월요일은 시의 밤. 현대

일본시를 낭송하고 그 계절에 어울리는 하이쿠를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어를 가져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즉석 자작시를 지어 소리내 발표하고 그 시를 둘러싼 단상을 이야기합니다. 화요일은 문어의 밤. 매회 한 작가를 선정해 다 같이 그 작가의 책을 읽고 헤어지기 전에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이 왜 좋았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낭독한 뒤 감상을 공유합니다. 수요일은 맛의 밤. 음식이 나오는 일본 문학을 읽고 그걸 먹어봅니다. 우미부도 바다 포도라는 뜻. 오키나와에서 나는 작은 포도처럼 생긴 푸른 해산물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오키나와 내에서만 먹을 수 있다. 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식재료는 영화 등을 보며 간접적으로 음미합니다. 목요일은 단편소설의 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단편을 골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뒤 그 자리에서 각자 결말을 바꾸어 써봅니다. 금요일은 술의 밤. 리온슈나 아와모리 같은 일본 방방곡곡의 술을 마시며 그 술에 어울리는 에세이를 안주처럼 읽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대화합니다. 토요일은 우정의 밤. 일본 사람이나 일본과 인연이 있는 사람 중 누구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을 초대해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합니다.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일본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동물의 밤. 이 서점은 평소에도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 친구들을 환영하지만 이날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창작하는 일본 아티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일본 옛 이야기나 동화에 나오는 동물을 소개합니다. 마리코 씨, 어떤가요? 10년 후에 제 작은 일본 문학 전문 서점 숲과 연필에 와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듯해 무척 즐겁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나스메 소세키처럼 오래전 신주쿠에서 열렸던 소세키 삼방 오교회를 저는 쭉 동경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0: 나오미 앤고로의 카니발 아무르 듣고 왔습니다. 돌베개에서 펴낸 사이토 마리코와 정수윤이 함께 쓴책 말과 말의 술래잡기의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우리 진짜 꿈꾸고 일어난 느낌이에요.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임근선님 비롯해서 뭐 최준호님 다들 여기 진짜 있다는 줄 알고 찾아보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숙님은 이런 서점이 있다면 매일 방문하고 싶어지네요라고 하셨고요. 지금 최은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저도 은퇴 후 시골 작은 책방 사장이 되는 게 장래희망이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잠깐 잊었던 책방 상상하기가 깨어났네요.
0: 누군가의 그 꿈과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사연을 또 건드리잖아요.
2: 그쵸.
0: 그렇죠. 유영수님은 소연 시인님 낭독 듣기만 해도 꿈 같고 환상적인 숲과 연필에 자리한 기분이 든다고 방석을 들고 가서 그들의 틈에 껴서 함께하고 싶어요. 낭만 치사량 하셨습니다. 와, 그 정말 북카페랑 비슷한데요. 그
2: 그죠?
0: 느낌이.
2: 네.
0: 네.
2: 뭐 동물하고 술 요것만
0: 아,
2: 살짝
0: 그렇죠.
1: 그럼요.
0: 상혁 씨님 표현이 어라? 은근슬쩍 이런
1: 네.
0: 느낌이었어요.
1: 아니,
0: 네.
1: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읽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거 대답은 해드려야
0: 아,
1: 되는데.
0: 그렇죠. 살짝 놀라셨는데 두 분이라면 여기 지금 나열된 것들 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디로 지금
2: 아,
0: 합류하고 싶으신가요?
2: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일요일요.
0: 일요일 동물의 밤.
2: 네.
0: 동물을 주인공으로 창작하는 일본 아티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2: 네.
0: 동물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2: 네. 그리고 거기 가면 동물들이 많이 와 있을 테니까
0: 그렇죠.
2: 남의 동물 좀 쓰다듬어도 보고.
0: 동물의 밤을 선택하셨고요.
1: 저는 목요일이요.
0: 목요일.
2: 네.
1: 저는 좀 섭섭했던 게 금요일은 어차피 술한테 양보해야 되고
0: 네.
1: 토요일, 일요일은 확실히 이벤트에 특화된 요일이니까 평일 중에 제일 좋은 요일이 제가 보기엔 목요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케줄 목요일 날 잡는 거 좋아해요, 밤에.
0: 아, 주말이 시작되기 직전에.
1: 직전이니까 되게 늦게까지 놀아도 전혀 부담이 안 돼, 목요일은. 공부를 오래 해도 좋고. 그래서,
0: 네.
1: 아, 이 목요일을 제일 좋은 날뭘 하려나 했더니 단편을 줘버렸잖아요, 지금.
0: 아, 지금 요일로 고르신 거예요,
1: 네.
0: 그냥? 네, 단편 소설의 그 결말도 바꿔 써보는 거.
1: 네, 이거
0: 네,
1: 재밌을
0: 뭐.
1: 것 같아요.
0: 이런 뭐 목요일을 선택하셨고.
2: 네.
0: 아마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선택하고 싶은 요일이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2: 예, 고은 작가님은요?
0: 저는 사실 목요일만 아니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2: 그쵸.
0: 왜냐하면 다 너무 좋은데
2: 예.
0: 단편 소설을 그 자리에서 결말을 바꿔 쓰는 모임은 저는 안
2: 그쵸,
0: 가고
2: 그쵸. 맞아요.
0: 싶어요. 네, 즐길 수가 없을 것 같고

0: 저는 너무 땡기는 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문호 화요일 문호의 밤도 좀 뭔가 나를 성장시킬 것 같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0: 작가
1: 화요일도
0: 한 명을
1: 좀,
0: 완전히
1: 그쵸,
0: 그쵸
1: 네.
0: 독파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1: 수요일도 좀 탐나죠.
0: 아 저는 뭐 수금은 지금
1: 네.
0: 깔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맛과 술의 밤은 그냥 너무 본색이 드러날까 봐 지금 괜히 문호의 밤을 고른 거예요 화요일로.
2: 아, 저는 만약에 요일 상관없다면 문어의 밤이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벤트로는.
0: 이게 엄청 공부될 것 같아요.
2: 네.
0: 내
1: 좋죠.
0: 스타일이 아닌데? 그건 약간. 전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네.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대화하는 거. 아,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런 걸 꿈꾸는구나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주니까요.
1: 네. 이게 사실 되게 낯선 꿈은 아니고, 아, 나도 서점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10명 중에 7명은 하는 것
0: 책조하는 사람은
1: 같더라고요. 예, 네, 제
0: 그렇죠.
1: 주변에서.
0: 맞아요.
1: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다 서점을 가장 낭만 치사량으로 꿈을 꿀 텐데, 도대체 서점이란 곳은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완벽한 꿈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저는 여기 읽어주신 부분 중에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서점의 주인인 저는 해가 질 무렵 나타납니다. 이렇게
1: 네.
0: 나의 등장을 요 투로 써두신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1: 네. 그래도 아침부터 부산이 막 이렇게 청소하고 문열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안에서
0: 네.
1: 꿈을 이룰 것 같아지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어쩐지 10년 후에 정말
1: 네.
0: 사이토 마리코 씨를 초대해서
1: 맞아요.
0: 함께 이 자리를 누리지
1: 네.
0: 않을까라는 상상을
1: 이
0: 해보고.
1: 편지에 대한 답도 읽었는데 그 답에서 이제 사이토 마리코 선생님 이미 가 계시더라고요.
0: 아, 정말. 아, 지금 이렇게 읽어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 편지 쓰고 답장하고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하는 그 감각이 왜 그리웠다고 얘기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1: 네.
2: 네. 누구나 근데 이거 정말 저도 해보고 싶어요. 밖에서 문학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카페나 하나 뭐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 안쪽에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 서점을 꿈꾸기 때문에 요거
0: 네.
2: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꿈이 있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와,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은 서로서로에게 건물주가 되시라고 지금 이게 터를 일단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좀 진짜 만들고 싶으신 그 마음까지 주고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골라오신 작품들 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진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셸 샤프로의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Always belong to you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영국의 일간 타블로이드지 더 선에서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비명을 지를 만큼 놀라게 되는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국인들은 이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12위와 5위가 모두 거미와 연관이 있거든요. 걸어가다가 얼굴이 거미줄에 엮이는 상황이 10위, 5위는 베개에서 거미를 발견하는 순간이랍니다. 나머지 순위는 노래 듣고 와서 살펴보죠. 청취자 여러분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상황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영국 가수 케이트 보쉬의 Hounds of Love였습니다. 10위부터 공개해드리죠. 걸어가다가 얼굴이 거미줄에 걸릴 때.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위 순위, 9위는 누군가 갑자기 부 하고 소리치는 상황, 놀래킬 때 대부분 놀라겠죠. 예. 8위는 공포영화의 반전에 갑자기 놀라는 순간. 공포영화 일부러 보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한데. 7위, 방 안을 재빨리 가로지르는 쥐. 이게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머리가 쭈뼛 서겠는데요. 어떻게 침투했지? 예. 패닉이 올것 같습니다. 6위는 바다에서 무언가 다리를 스치는 느낌. 허허. 예. 조스 이후로 우리가, 예, 다들 이렇게. 5위는 베개 위에서 거미를 발견하는 순간. 아까 공개했었고요. 4위가 계단 맨 아래에서 다 내려왔는데, 맨 아래. 거기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네요. 안도하는 순간. 헛디딘다. 이게 또 허를 찔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공포스럽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3위. 이거 무섭네요. 밤중에, 아, 이거 말고 3위는 별로 안 무섭네. 밤중에 아래층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쿵 하는 소리. 저는 아래층이 없어서, 대부분 2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공포가 있겠지만, 예, 그 외에는 뭐 무슨 소리야 하겠네요. 2위, 어두운 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더군다나 뭐 3층 이상, 뭐 10층 이상, 요즘 고층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내 집이 20층인데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와, 기절할 것 같습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누군가 갑자기 튀어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장난. 그렇죠. 예, 이건 아까 비슷했는데 9위랑 좀 순위가 내용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홍은심님께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곤충 전반에 대한 공포는 네, 사람들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곤충, 너무 귀여워 이런 사람들 전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미셀님께서 저는 비둘기요. 너무 무섭고 싫어요. EBS 그 캐릭터 중에 얼마 전에 개발된 그 똘비인가? 똘비가 있긴 한데 비둘기 아닌가요? 그거? 나름 귀엽긴 하던데. 예. 0143님께서 저는 너무 크지 않으면 거미는 괜찮아요. 집에서 헤매는 걸잘 잡아서 집안 공원 나무에 데려다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닌걸요. 하지만 곱등이 이런 건 너무너무 무서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옹이누키님께서 저는 거미나 바퀴벌레 직접 잡습니다.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건 쥐의 요를. 너무 싫어요, 쥐. 쥐가 이렇게 팔뚝만 하면은, 예, 기절하시겠어요. 예. 뉴욕의 그 지하철 뭐 이런 데 가면 있다 그러던데.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생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공포스럽습니다. 나와야 될 음악이 안 나오거나, 제가 말문이 막혀서 한 2, 3초만 지나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제 라디오는 소리 안 나는 게 공포스럽더라. 이게 심리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할 때, 이게 또, 즐거움으로도 느껴진다네요. 그러니까 공포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함께 이 경험을 할 때는 공유 비명 효과라고 이 심리학적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인 표현. 요런 즐거움을 함께 느낀답니다. 그 놀이공원 같은 데가 떠오르는데요. 아니면 뭐 공포의 집, 담력 기르기 이런 거. 아,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죠. 나이지리아의 다비도의 야야. 피처링 말리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 이어서 프랑스의 디지즈와 테오도라의 멜로드라마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프랑스의 This is Theodora의 멜로드라마 방금 들었고요. 나이지리아의 다비도의 야야, 말리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와 함께 불렀습니다. 최은희 청취자 께서 제가 생각한 게 1위네요. 갑자기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 정말 심장 떨어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서로 놀라잖아요. 어떨 때는 놀래킬 생각이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영문도 모르고 뒤에 있던 사람이 막 근데 이 경우는 일부러 뒤에 접근해 가지고 놀래키는 거 장난이라고 돼 있죠. 이런 장난은 좀 어릴 때 했으면 됐는데 성인 돼서도 이거 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선님께서 저는 곤충 좋아요라고 쓰셨는데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벌레들도 우리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돼서요. 예, 저도 가끔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는 왜일까? 맨인 블랙, 뭐 킹콩 이런 영화 장면들이 너무 강렬했던 것인가? 예, 일단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이기선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13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쿠바산 로맨틱 발라드 필린을 만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카리브해를 아우르는 문화의 꽃이 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연주자들이 상주했던 나이트클럽과 캬바레,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낭만적인 쿠바산 음악과 미국의 재즈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정적인 선율과 이 부드러운 리듬의 사랑 노래 볼레로와 트로바, 그리고 미국 재즈의 영향으로 젊은 음악인들은 색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볼레로와 트로바를 더 현대적으로,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자 기존의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 대신에 기타나 피아노 중심으로 소규모의 연주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음량으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창법을 추구했습니다. 재즈의 화성과 리듬으로 쿠바 전통음악과 형식적인 거리를 뒀죠. 20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 로맨틱 발라드의 문법을 새롭게 정의한 음악, 필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feeling은 영어 단어 feeling을 스페인어식 발음과 철자로 바꿔 만든 용어입니다. 세계대전 후에 라디오 방송과 이 수입된 음반을 통해서 미국 재즈와 팝음악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 이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바나의 보헤미안 음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인 친구의 거실이나 공연을 펼치던 거리에 모여서 쿠바의 오랜 음악 전통을 재즈 스타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은 쿠바의 기타 가요인 트로바 그리고 사랑 노래인 몰레로였지요. 미국 재즈의 풍부한 화성과 블루스 음계는 트로바와 볼레로에 복잡하고 세련된 화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부드럽고 청아하게 속삭이는 듯한 창법, 크루닝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크가 막 보급되면서 노래가 오케스트라에 묻히지 않게 목청을 도둘 필요가 없어진 게 필린 창법을 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수는 성량의 힘에 얽매이지 않고 리듬과 멜로디를 자유롭게 느리거나 당기며 노랫말의 정서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필린의 파급력은 쿠바를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발라드의 지형 자체를 바꾸기에 이릅니다. 필린의 개척자 몇몇이 멕시코로 이주했을 때 당시 황금기를 구가하던 멕시코 영화의 OST는 이 필린을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보사노바의 탄생에 일조한 걸로 평가받았죠. 본토 쿠바에서는 음악 문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혁명 전선에 선 음악운동 누에바 트로바가 정치 선전가를 미학으로 발전시킨 원동력 가운데 이 필린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쿠바 보헤미안 음악인들이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 그리고 트로바를 미국에 잘 나가는 인기 많은 재즈의 프레임을 거쳐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 필린 만나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두 음악가는 필린의 1세대 대표 아티스트였고요. 첫 곡이 세사르 포르티오 데라 루스라는 아티스트의 Contigo en la distancia, 멀리 있어도 언제나 내 곁에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본문에서 필린 초기에 이 보헤미안 아티스트들이 참고하면서 그 천착했던 재즈의 이 화성적 요소에 집중한 그런 창작 결과물의 좋은 예로 고르신 것 같아요. 이 찾는 자료마다 포르티오라는 작 곡가는 당시 재즈라는 이 외부 영향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기타리스트로서 그 기타 어법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반영한 그런 아티스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같은 해, 1946년. 이두 사람 다그 쿠바 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또 활동하던,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활동을 했던.

또 사람인데요. 두 번째 곡은 호세 안토니오 멘데스 그의 노래 노비아 미아 나의 연인이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선 곡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오래 더 오래 90세까지 살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뷰 자료도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 이 곡이 그 재즈와 라틴 재즈뿐만 아니라 뭐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해석되는 소위 말하는 리메이크가 된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뭐 없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이 곡을 작곡한 호세 안토니오 멘데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복잡한 작곡 기술을 발휘하는 쪽보다는 이 마이크라는 기술이 도래하고 이렇게 크루닝이라고 아까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데 더 집중을 하니까 뭐 무엇보다 선율이었다. 선율 멜로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너무 쉬운 표현인가요? 아무튼 그의 별명은 살아생전 경탄스러운 쉰 목소리였다네요. 이게 칭찬이었답니다. 그만큼 그 미세한 뉘앙스까지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전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1940년대 당시 잘나가는 라디오 스테이션들에서는 뭐 그런 어젠다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라디오가 TV보다 앞선 매체였기 때문에 뭐 광고주의 어떤 그런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미국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오늘 소개한 이 두 사람은 그런 음악을 듣고 이런 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이 사람들은 민영 방송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나름 좀 청취율이 막 높은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 아닌 그런 곳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모여서 음악을 소개하고 또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 또 어떤 음악 형태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특히 딱히 없었다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환경도 휠린의 탄생에 일조하지 않았나 비인기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휠린이 초반에는 예 1세대 대표곡 두 곡을 들었지만 아무튼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음악 장르가 영향을 받아서 또 발전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8님께서 일본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에 이런 풍의 음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필린일까요? 글쎄요. 그거를 뭐 제가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작가님께서 샹송 스타일이라고 결론 지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탈리아 음악 두 곡 듣겠습니다. 미에타와 아마데오 민기가 부르는 바테네 아모레, 가버려요 내 사랑, 그리고 토토 쿠투니오와 아날리사 미네티의 꼬메 노이 네수노 알몬도,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두 곡 이어서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덴마크의 세바스티안이 부르는 두에 이게 알레네, 넌 혼자가 아니야. 1978년 덴마크 국민 가수 세바스티안의 자작곡, 이 같은 이름의 덴마크 영화 주제가이기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 안에서 고립된 개인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독점한 기득권층을 비판하고요, 그들이 물려준 세상의 의문을 제기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죠. 저항하는 새 세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노래의 말 낭독하겠습니다. 길을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마. 떠나온 곳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그곳 사람들이 늘어놓는 뻔한 말들, 넌 줄줄이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지? 그들의 불신과 증오에 대해서도 넌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 그럼에도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너, 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지.

해도 넌 무죄니까. 넌 그들이 정한 법을 이겨내야 해. 심판대에 올라야 할 거는 네가 아니라 정의는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어야 하니까. 넌 지금 지쳐있지. 내가 내민 손을 두려워하지 마. 왜 손을 내밀었는지 넌 알고 있지. 여긴 따뜻함이 부족하잖아. 그래도 앞으로 나가며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우리 말고도 이 앞날을 헤쳐나갈 사람들이 많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확신할 수 있어. 그는 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너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덴마크의 생송라 세바스찬의 1978년 곡 뉴에이 게알레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였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 미처 빨리 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의 우 에스트랑지루 이방인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4: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3: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5: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익킹 김대균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 덴마크의 기타리스트 야콥 구어비치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 그의 기타 연주 피처링 스페인의 보컬리스트 부이카의 노래로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조윤용 청취자가 신청곡 남기셨네요. 아르헨티나의 록밴드 시아메스의

2016년 발표곡 The Wolf 신청하셨습니다. 피처링 아르헨티나의 가수 파트리시아 파체코.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지만 블루스트링스님께서 2주 동안 편집장님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재즈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즈게 부탁드립니다.
1: 기분 재즈게.
0: 재즈게. 네. 아, 그 해독이 안 되네. 바로 알아보시네. 재즈게.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안녕하세요. 재즈 음악 기다립니다. 어떤 곡일지 기대. 재즈는 사랑이에요라고. 세우맹 재즈 팬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의 메시지 예, 주셨네요. 바쁘다 듀오 재즈 지난 시간에 그 책 선물 이벤트 네. 해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혹시 그 저는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원고에 네. 한 번도 직접 한 번 더 직접 네. 편집장님이 이렇게 공지 한번 날려주셔야 된다라고 아, 하는데 네네, 네네. 연락처나 뭐 이런 걸 남기지 않은 분들이 좀 있나
1: 아,
0: 봅니다.
1: 네. 예. 그 책 바쁘다 듀오 재즈 제가 한 달 됐네요. 이제.
0: 네네. 네,
1: 출간.

0: 된 재즈 책이고요. 선물 담당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세음의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잘 체크해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말씀하신 성함, 연락처, 주소, 선물 신청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분이 아직 요 정보를 올려주시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0: 네.
1: 예. 바쁘다 재즈. 최초의 재즈 에세이, 편집장님이 출간하신 그 바쁘다 재즈에 이어서 이제 바쁘다 듀오 재즈. 이 이후는 어떤 게, 그때 같은 질문 했는데,
0: 네.
1: 이게 마지막 책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0: 안
1: 하셨다는.
0: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글쎄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제가 처음 책을 쓸때뭐 매달 잡지를 만들고 있지만 예, 단행본으로 이제 책을 쓰는 첫 책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첫 책을 쓸때 이제 제 나름대로 계획은 2년에 한 권씩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2019년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9년에
1: 네.
0: 29년 안에 5권을
1: 뭐.
0: 내면은
1: 네.
0: 뭐 나름대로 그냥 10년을 잘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지금 바쁘다 듀오 재즈가 이제 네 번째 책이거든요.
1: 벌써 네 번이
0: 예, 네
1: 되시네.
0: 번째가 됐더라고요.
1: 그 88, 쌍팔
0: 메탈,
1: 메탈도 포함해서
0: 그렇죠.
1: 지금,
0: 그것도 예,
1: 재즈만
0: 아닙니다.
1: 국한해서가
0: 네.
1: 아니라,
0: 아,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요. 예.
1: 그렇죠.
0: 처음에는 이제 약간 에세이,
1: 예.
0: 장르를 약간 이제 다,
1: 네.
0: 허가라는 에세이 판판판이라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쁘다 재즈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88메탈
1: 88메달.
0: 냈고 그다음에 이제 듀오 재즈를 냈으니까 이제 네
1: 한권
0: 권이
1: 나오네.
0: 한 권이 남았죠.
1: 예.
0: 2026년이니까 한
1: 네. 예. 네.
0: 3년 안에 이제 한 권이 더 나오면은 뭐 이제
1: 완수하는 거네요.
0: 제 10년의 계획은 이제 완수하는 거죠. 예.
1: 그 이유는
0: 그
1: 또
0: 이후는 아직
1: 아직.
0: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마 체력적으로 좀 걸리니까
1: 네네.
0: 이제 한두배 정도로 시간 두고.
1: 뭐 6년에 한
0: 뭐,
1: 권이라든가
0: 그래, 한 5년에
1: 뭐.
0: 한권 정도씩, 예, 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금방 또 시간이 가겠죠.
1: 3년 안에 나올 새로운 또
0: 네. 네.
1: 인과학연의 재즈 에세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테마가 어떤 거죠?
0: 네. 지난번 한번 했던 주제인데요. 재즈 연주자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소니를
1: 소니를 했었죠.
0: 했었죠. 예, 소니 했는데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선별해서 소니의 이름을 가진 뭐 소니를 올린 수도 있고요. 소니 클락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때 아마 하면서 이 이름도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1: 찰리.
0: 찰리입니다. 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고
1: 한국에도
0: 미국
1: 한 분이 계시잖아요.
0: 예.
1: 찰리 정.
0: 그렇죠.
1: 예.
0: 예.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간혹 이제 외국 이름 쓸 때도 자주
1: 찰리가 많이
0: 쓰는
1: 나나요?
0: 네, 몇몇 있고요. 뭐 영화 배우 아니면 배역, 영화 배우 실제 이름도 있고 뭐 가수들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배역 드라마나 그런 데 사용했던 남자 배우 이름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이죠.
1: 네.
0: 아마
1: 찰리 브라운이 떠올라서
0: 그렇죠.
1: 죄송합니다.
0: 그 정도로
1: 예.
0: 친숙한
1: 네.
0: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즈에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연주자 골랐는데 이 찰리랑 찰스랑 어쨌든 처음 시작은 같더라고요.
1: 네.
0: 네, 찰스에서 시작돼서 그 찰스의 애칭 정도로 느낌이 이제 찰리가 됐는데 지금은 또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1: 그렇군요.
0: 네, 찰스 찰리 그래서 재즈에는 찰스는 찰스 민거스라는 베이스주자가 있죠.
1: 민거스의 이름이
0: 예,
1: 찰스였군요.
0: 찰스 민거스 있고요. 재즈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찰리 파커부터 해서요. 쭉 여러 연주자가 있는데 찰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몇 가지 역사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이름의 어원들이
1: 어원들이
0: 예, 그래서 이제 게르만 어에서 했는데요. 칼에서 왔다고
1: 칼에서
0: 하더라고요.
1: 온
0: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카를로스도 되고 그다음에
1: 라틴권에는 카를로스가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는 샤를마뇨, 그다음 샤를.
1: 네.
0: 이제 그 샤를이 이제 프랑스에서
1: 샤를
0: 영어로 오면서
1: 아즈나부르가 또
0: 예,
1: 그
0: 샤를이
1: 샤를이군요.
0: 찰스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찰리, 그다음에 찰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칼하고 찰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스페인어로 간다면 이제 카를로스 뭐 그렇게 되겠죠.
1: 약간 좀 위험이 있네요. 네. 왕의 이름을 맞습니다. 또 생각하게 되니까. 네. 예. 네.
0: 그 또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제 보통의 남자, 자유인.
1: 자유인.
0: 그래서 이게 제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1: 자유인. 보헤미안 뭐 이런 느낌인가?
0: 자유인이라는 예.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신분으로 자유로운 성인 남성을 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칼이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어떤 음악보다 되게 중요한 재즈에서는 딱 들어맞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1: 뭐 좀 억측입니다만 그래서 많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혹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0: 네.
1: 찰리 들.
0: 네. 요새 또 이 영화의 들이 네. 있잖아요.
1: 괄호 놓고 들 네. 표기하는 거.
0: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찰리 들.
1: 예. 네. 요즘 또 암살자들 요거에 네, 또 영향을 받으셨다.
0: 네,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찰리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뭐 당연히 찰리 파코곡이 안 나올 수 없는데요.
1: 네. 네.
0: 비밥의 거장, 비밥의 영웅 찰리 파코가 1950년대 스트링 세션과 같이 연주한 찰리 파코 위드 스트링스에서 연주한 뭐 가을의 스탠다드 명곡이죠. 어텀 인 뉴욕입니다.
1: 네, 네, 네. 요 설명은 또 듣고 와서 네. 좀 더 해 주십시오. 찰리 파코의 연주로 어텀 인 뉴욕 듣고 오죠.

0: 찰리 파커의 Autumn in New York. 뉴욕의 가을. 1950년 찰리 파커 with strings 음반 수록곡이었고요. 뭐 비밥의 천재, 뭐 이렇게 광인, 뭐 이런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막 그냥 광속 연주 막 이런 거에 익숙한 느낌인데 이렇게 나름 처지면서 이렇게
1: 네.
0: 편안한 분위기에 음반도 발표를 했었군요.
1: 네. 50년, 그러니까 49년, 50년, 이제 찰리 파커는 55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마지막, 이제 몸이 막 망가지기 직전에 아주 전성기 때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연주하는 게 미덕이었던 비밥에서 가장 빨리 누구보다 강력하게 연주력을 보여주었던 아티스트인데 스트링 세션과 함께 부드럽게 낭만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 특히 관악 연주자들은 이런 스트링 세션과 함께 클래시컬하게 연주하는 거를 한 번씩 하고 싶어 해요.
0: 아, 꿈이군요.
1: 꿈이죠. 그러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제작비도 있고 음반사의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찰리 파커는 그 당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수 있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음반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공식적으로 나온 건 유일한
0: 유일한.
1: 음반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주로 했었던 퀸텟 연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몸이 망가지면서 연주할 기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연주가 들쑥날쑥하게 되죠. 한 49년에서 52년까지가 이제 연주가 제일 좋을 때가 아닌가
0: 49에서
1: 합니다.
0: 50년 그 정점에서 발표한 꿈이었던 스트링 섹션들과 하는 연주를 또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들이라는 테마 정하셨고요. 이 독일 어원이라고 또 설명해 주시면서 자유인이라는 표현도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니라고 또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1: 네.
0: 그 이름의 그 명칭의
1: 네.
0: 어원까지 파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자유인 찰리는 누군가요?
1: 네. 진정한 찰리 파커가 연주에서 자유로웠다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이나 자신의 의지 뭐 이런 글, 그다음 자신의 행동 이런 거에 언제나 자유를 맨 앞에 두고 활동했던 사람. 바로 이 찰리 헤이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재즈 베이스 연주자이고요. 언제나 이제 선도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즈에서는 약간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 갖고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이 무정부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행동을 언제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이제 남미나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군중들을 이제 억압적으로 대하면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성명도 하고 연주할 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가서는 그것 때문에 공연을 못 하고 체포돼서 있다가
0: 되게
1: 구금돼서
0: 됐어요?
1: 이제 추방되기도 했었던 이력이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연주자 바로 찰리 헤이든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음악 안에서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연주할 때는 그 어떤 베이스 연주자보다 감미롭게 어쿠스틱 베이스를 연주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지금 가을에 딱 듣기 좋은 곡이 바로 이제 팻 메신니와 같이 했던 Beyond Misery in the Sky라는 음반이 있죠. 예, 아주 뭐 제가 지난번 바쁘다 듀오 재즈 할 때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찰리 헤이든이 그렇게 듀오 말고 쿼텟으로 연주했던 게 있는데요. 예, 쿼텟 웨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쿼텟인데 서쪽이란 말인데 이 서쪽은
0: 미
1: 헐리우드,
0: 서부? 아,
1: 헐리우드입니다. 그래서
0: 헐리우드.
1: 이제 헐리우드 옛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곡들을 잘 재즈 스타일로 물론 그런 것들 이제 스탠다드 곡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연주했던 그래서 아마 찰리 헤이든이 결성했던 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0: 아,
1: 팀이 바로 이 쿼텟 웨스트.
0: 그렇군요.
1: 인데요. 본인이 베이스를 연주하고요. 이제 피아노는 앨런 브런드벤트, 드럼에는 로렌스 메러블, 그리고 색스폰에는 어니 와츠. 이제 테너 색스폰 연주하죠. 보통 어니 와츠와 함께 이게 쿼텟 편성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0: 이번에도 약간 알려진 바보다는 약간 이면을, 뭐,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처음 듣는 그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Our Spanish Love Song은 팻메신이 뭐 듀오 버전으로는도
1: 있고요.
0: 자주 소개해가지고 네, 이건 좀 다른가요? 약간 좀 뭐...
1: 색소폰이 들어가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뭘 네. 찰리 헤든의 자작곡이죠. 네. 찰리 헤든이 만든 뭐 사랑의 곡 중에서도 또 뭐 가장 재즈 팬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0: 0241님께서 저의 누추한 가을이 편집장님 선곡 덕분에 헐리우드 황금기 시절로 빛나네요. 아름답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찰리 헤이든 쿼텟 웨스트의 Our Spanish Love Song 듣고 오죠.

0: 옛 할리우드의 누아르 정서, 뭐 할리우드이 상징했던 바를 음악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프로젝트. Always Say Goodbye, 찰리 헤이든과 쿼텟 웨스트의 1994년 음반에서요. Our Spanish Love Song 잘 들어왔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오늘 특히 가을이 짙어진 바람과 함께 찰리와 재즈 음악 여행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유경희님 써주셨습니다. My Name Is 시리즈로 가끔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영경님도 좋은 반응 주고 계신데요. 근데 격주로 나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격주에 한 번,
1: 분기당 한번
0: 분기당
1: 정도.
0: 한 번.
1: 네.
0: 예. 김정환님께서 자유로운 여성 재즈 아티스트 이름 없을까요? 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 네.
0: 게스트를 해볼까요? 칼이 그 어원이 자유로운 뭐
1: 네.
0: 그런 남성의 이름이라고 하셨으니까 칼라 블레이 정도 뭐 있지
1: 네.
0: 않을까?
1: 뭐
0: 네.
1: 정그 실제 칼라블레이가 살아온 길만 보더라도
0: 네.
1: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러니까 뭐 칼라블레이 맞는 것
0: 맞는 것 같아요.
1: 같습니다. 네.
0: 또 하나만 해주신다면 또.
1: 글쎄요, 뭐 이제 니나 시몬도 실은 그런 면에서는 언제나 자유를 열망하고 뭐 인종과 그런 거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앞서서 소리를 냈던 사람이니까 뭐 니나란 이름도
0: 니나.
1: 예 그리고 또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0: 네.
1: 뭔가 좀더이 파워 있는 여성 캐릭터로 니나란 이름이
0: 니나.
1: 쓰였던 것 같아요.
0: 아, 약간 첩보물 이런
1: 맞아요,
0: 데서.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니나 이름도 좀 자유로운 여성 이름
0: 니키타 뭐 이런 것도
1: 뭐
0: 있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아, 재밌다. 이름 관련해서 빠져들면은 이거 막 점이나 MBTI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들, 찰리들이라는 테마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찰리. 이번에 찰리는, 예, 날아다니는 찰리예요.
1: 네, 찰리가 생각보다 이제 보통 이제 음반점을 가게 되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에 가면 이제 찰리가 있죠. 근데 근데 간혹 이제 해외에서 가면은 그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0: 성으로
1: 성과 예,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그게 이제 언제나 음반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난관이에요.
0: 아.
1: 예, 우리는 워낙 익숙해 있잖아요. 이제 이름이 앞에 있는 영어식 이름이 하다 보니까 뭐
0: 예.
1: 찰리 파커 같은 경우는 C에서 찾게 되는데
0: 네.
1: 이제 해외에 가면 이제
0: 파커에서 찾아야 되는.
1: P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난점이긴 합니다. 뭐 이제 워낙 요즘은 해외에서 음반들을 많이 또 수집하신 분들 사니까 그렇게 이제 잘 찾아서 한데
0: 예전엔
1: 가
0: 힘들었군요. 그래도 그걸.
1: 근데 지금은 없어진 매장인데요. 한국에 그렇게 놓여 있는 음반점이 있었었어요.
0: 해외식으로
1: 네, 성으로.
0: 뭐 레스트 네임으로
1: 맞습니다.
0: 분류를 해서
1: 네. 그래서 거기가 뭐 언제나 한 30분 동안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계속 헷갈리긴
0: 이상하다.
1: 합니다. 맞습니다.
0: 이상하다.
1: 왜 여기
0: 하셨겠네요.
1: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보면 다른 데서 찾고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국식으로 C에서 찾아야 되는 찰리 이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1: 네네네.
0: 찰리 헤이든, 찰리 파커, 두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또 빠질 수 없는 기타리스트
1: 네.
0: 찰리 버드가 있습니다. 찰리 버드.
1: 찰리버드.
0: 보사노바의,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사노바의 문익점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1: 씨앗을
0: 드렸죠.
1: 퍼뜨렸나요?
0: 예, 브라질의 리우에 가서, 조빔이 그 당시에 이제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대 중반, 60년대 초에 했었던 음악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프로듀서와 그 다음에 스탄게치에게 이렇게 보사노바를 들려주고, 음반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61년, 2년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결국에 이제 본인은 빠지고 스탄게치와 조앙 질베르토가 협업해서
1: 네.
0: 나왔던 겟젠 질베르토. 그게 이제 63년 음반이 되는 거죠.
1: 네네네.
0: 이제 그런 것의 시초 역할을 했던, 뭐, 뿌리 역할을 했던 미국 재즈 아티스트가 바로 이 찰리 버드의
1: 기타리스트.
0: 기타리스트입니다. 뭐, 보사노바의 메인 악기가 기타이다 보니까 또 기타이도 맞고요. 특히 일렉트릭 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로 연주를 하잖아요. 뭐, 조앙 질베르토 언제나 본인의 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찰리 버드가 저는 이제 그 열매는 스탄게츠가 다 과실을 따먹은 게 되죠. 찰리 버드는 씨앗만 뿌리고, 찰리 버드가 노래를 했다면은 주황 질베르토처럼 기타를 치면서,
1: 그 버전을 미국인 버전으로 또
0: 그렇죠.
1: 대중에게
0: 네.
1: 알렸을 수도
0: 예, 만약 그렇게
1: 있는.
0: 됐다면은 스탄게츠 못지않게 보사노바의 최고 스타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 이제 기타만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아름답게 훌륭하게 연주를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스탄게츠는 보사노바를 한참 하다가 보사노바를 연주를 안 했는데요. 찰리 버드는 죽을 때까지 보사노바를 계속 연주하고 앨범을 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63년 음반인데요. 블루스 소나타라는 음반을 골랐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르두라는 곡인데요. 이 듀크 조던의 곡이죠. 이곡 제목은 듀크 조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던과 듀크를 약간 거꾸로 이렇게 배치를 바꿔가지고
1: 김광 뭐 이렇게 하는
0: 그런
1: 거군요.
0: 거죠. 예.
1: 김광현을 줄여서.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던과 듀크를 이렇게 약간 스펠링만 따가지고 본인의 약간 상징적인 곡으로 본인의 이름을 성을 따서 조르두라는 곡인데요. 뭐 클리포드 브라운, 아트 브레이키, 뭐 수없이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도 연주하는 명 스탠다드 넘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는 찰리 버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그가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고 녹음한 몇안 되는 음반이 요 63년 음반입니다. 초기에 좀 하고요. 나중에 보사노바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완벽히 클래식 기타로 넘어가지만, 이 블루스 소나타에서는 앞면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고,
1: 원래 쓰는
0: 예,
1: 악기로
0: 쓰던 악기.
1: 하고,
0: 그리고 비면에서는 이제 할로바디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이제 A비면을 이제 쭉 들어보는데 갑자기 일렉트릭 기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면과 뒷면의 기타를 바꿔서 연주했다라고 하고요. 찰리 버드의 일렉트릭 기타를 들을 수 있는
1: 몇안
0: 앨범이
1: 되는 곡,
0: 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피아노에는 베리 해리스고요. 베이스와 드럼은 찰리 버드가 나중에 이제 보사노바 연주할 때 같이 연주하게 되는 캣 베츠와 버디 데펜 스미츠라는 드러머가 같이 했습니다.
1: 1963년 블루스 소나타에서 찰리 버디의 조르두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안내로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의 선곡 테마는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들입니다. 방금 찰리 버드의 1963년도 블루스 소나타 그 B면이라고 해야겠죠?
1: 네.
0: 수록된 일렉트릭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조르두였습니다. 뭐 이렇게 일회성이었나요? 일렉트릭 뭐 이런 재즈를 선보이는 찰리 버드의 모습이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1: 조금 초기에는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제 60년대 중반 넘어가고 70, 80년대에서는 그냥 완전히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0: 그걸로만
1: 예, 클래식 기타로만 보사노바 음악을 자유롭게
0: 네.
1: 이제 브라질 조빔이 만든 보사노바도 당연히 연주했고
0: 네.
1: 뭐 재즈 스타일을 보사노바로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고 창작곡도 하고 특히 이 찰리 버드가 또 했던 게 이제 3 기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0: 네.
1: 이제 세 명의 기타.
0: 아.
1: 그래서 이제 허브 앨리스나 탈팔로 이제 일렉트릭 기타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는 기타 트리오인데요.
0: 네.

0: 예.
1: 유일하게
0: 네.
1: 그 찾아본 영상도 그렇고 찰리 정씨만 어쿠스틱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 트리오 상황에서는.
0: 그 트리오에서요. 근데 찰리 씨가 작년이나 요즘은 이제 어쿠스틱 솔로 음반을 냈었을 때예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뭐 애정을 갖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뭐 찰리 오늘 안타깝게 빠지긴 했지만 찰리 이름을 갖고 있지만
1: 끼워주시죠. 예,
0: 아,
1: 좀,
0: 네.
1: 예.
0: 네, 찰리 씨가 어쨌든 블루스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연주하니까 뭐 이제 그때는 어쿠스틱을 하지만 주 악기는 이제 일렉트릭 기타이죠.
1: 네,
0: 네.
1: 맞아요. 그 생각에 잠깐 딴 길로 샜습니다만 오늘 돌아와서 마지막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찰리 정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찰리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본인의 찰리 정의 찰리가 이 찰리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1: 아, 정말요?
0: 왜냐하면 모든 재즈 기타리스트들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아티스트가 바로 이 찰리 크리스찬입니다.
1: 오늘 소개한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아니구나.
0: 연장자죠.
1: 연장자죠?
0: 예,
1: 맞아요.
0: 가장
1: 예.
0: 나이가
1: 찰리
0: 많고요.
1: 파커보다도 연장자죠?
0: 그렇습니다. 찰리 파커보다 조금 더
1: 네,
0: 나이가
1: 살짝,
0: 많은데요. 예, 1910년대 생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찰리 크리스찬이 재즈 신에서 약간 신화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25살에
1: 아, 네.
0: 결핵으로 일찍 사망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연주를 남겨야 되는 진짜 뭐 길게 되면 50년 연주할 수 있는 나이인데 25살에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당연히 스윙 재즈가 주 재즈의 장르였던 때죠. 그래서 베니 굿맨 밴드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싱싱싱, 렛츠 댄스 뭐 이런 스윙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는 베니 굿맨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 굿맨 외에는 이렇게 기타리스트를 밴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카운트 베이시가 또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를 빅밴드에서 연주했던 첫 아티스트 찰리
1: 그렇군요.
0: 크리스찬이고요. 아무래도 빅밴드에서 연주하다 보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1: 예.
0: 기타는. 근데 이제
1: 묻힐 수
0: 묻힐 수
1: 있으니까,
0: 있죠.
1: 예.
0: 그래서 거기에 픽업을 달아서 소리를 증폭하게 했던 첫 재즈 기타리스트가 바로 또
1: 아,
0: 찰리 크리스찬.
1: 그런 선구자였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나중에 아직 락큰롤이 나오기 전에 이미 픽업을 달아서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40년, 50년에 락큰롤, 락, 뭐 이런 하드락 같은 거에 영향을 줬으니까
1: 예.
0: 뭐 재즈,
1: 거기서부터 다 흘러나온
0: 맞습니다. 예.
1: 일렉트릭 기타 주자라면,
0: 맞습니다. 재즈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뭐 어떤 기타리스트라도 찰리 크리스찬의 음악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곡은 찰리 크리스찬의 베니 굿맨과 같이 했었던 Waiting for Benny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아마 음반이 당연히 많이 남기질 못했죠.
1: 아,
0: 그 말씀
1: 25세에
0: 25세.
1: 다명했으니까요.
0: 그래서 이제 베니 굿맨이랑 연주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타가 두드러지게 녹음됐던 것들을 따로 빼서 뭐 이제 음반사에서 편집 음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매를 하면 여러분들도 뭐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전 연주지만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이미 이 찰리 크리스찬이 다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자, 오늘도 찰리 씨 위주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즐거웠고 유익했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0: 네.
1: 이제 두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오늘 잘 들었고요. 두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찰리 크리스찬의 연주로 Waiting for Benny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가끔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를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냥 평소처럼 지낼걸.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늘 먹던 메뉴를 고르고 편한 사람과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 특별할 건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괜히 기분 좋아지는 순간들이죠. 어쩌면 평범한 하루의 매력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범하다고 저까지 평범하면 재미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에 재미 한 스푼 살짝 얹어드리겠습니다. Hi, I'm DJ Jinjin, here to add a little fun to your day.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젠질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도란의 문을 연 곡은 마크 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범함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사람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이벤트 같이 팡팡 터지는 하루를 좋아하는지.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매일 특별한 이벤트가 팡팡 터지는 삶을 좋아합니다. 평범한 건 그냥 쉴 때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쉬는 시간마저도 제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채워 넣습니다.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냥 집에서 쉬면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가 팡팡 터지는 삶을, 그리고 약간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채워가는 것 같고, 일단 평범한 하루, 저에게 평범한 하루는 사실 아도란에 오는 날이죠. 평범하게 라디오에 와서 한국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샵에 갔다가 뭐 하고 팬분들 만나고 이런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평범한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적.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저한테는 평범한 일상이죠. 이게 아기 때부터 가족여행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게 되게 자주 있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못 가는 거, 그러면 제가 못 가면 가족 전체가 못 가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그리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PD님이 저한테 좀 힌트를 주신 건데 심리 상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맨날 뭐 주변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뭐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하면은 저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심리 상담, 저도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만 보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 임현선님과 함께 재미있는 법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이들과 함께라면 완벽해지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요.

0: 네, 오늘의 손님은 바로 법 앞에서는 냉철한 논리로 말하고 방송에서는 여유로운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이돌 왕국의 브레인이죠. 변호사 임현사님 모셨습니다. 웰컴!
1: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오. 아,
0: 오호!
1: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한
0: 이야,
1: 주의 힐링 시간.
0: 한 주의 힐링 시간이죠.
1: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0: 네.
1: 지난번에 한번 녹음 진행하고 나서
0: 네.
1: 잠을 못 잤습니다.
0: 어, 왜요?
1: 그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서.
0: 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군요.
1: 아, 사실 푹 자긴 했습니다. 어제 몰아서 잤습니다.
0: 야, 지난주에 저희가 또 호흡을 맞춰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법을 발견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다려지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 평소에
0: 네.
1: 이법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0: 오.
1: 지난번에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0: 아.
1: 네. 이 질문을 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0: 아오.
1: 그래서 오늘도 한참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0: 역시.
1: 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오랜만이다. 착실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0: 아, 제가 궁금한 거를 약간 못 참는 스타일이어서.
1: 많이 물어봐 주세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아이돌 한국어에 적응을 하신 변호사님이죠. 임현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1: 드라마.
0: 드라마!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잠깐, 저게 실제로도 가능한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법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법대로 드라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퀴즈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드라마의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죠. 나사랑과 이로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은 헤어진 연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사랑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이로운은 매일 집과 회사 앞에 찾아와서 나사랑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명목으로 거절하는 여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1: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0: 와우!
1: 요새 되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0: 네.
1: 스토킹 범죄라서
0: 네.
1: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0: 그쵸.
1: 그래서 제 의뢰인 중에는
0: 네.
1: 이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3주 동안 갇히신 분도 계십니다.
0: 와우.
1: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법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 받는다는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못하는구나.
1: 그렇다
0: 그렇구나.
1: 보니까 스토킹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 이런 걸 내려줍니다.
0: 와우.
1: 내용도 좀 어렵죠? 이름이 어렵죠?
0: 네.
1: 그래서 어떤 종이 같은 걸로 너 여기에 접근하지 마라. 언제까지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스토킹 행위자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아, 교부라는 건 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건네 받았는데 그래도 스토킹을 한다.
0: 네.
1: 그러면은
0: 처벌.
1: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0: 징역.
1: 예. 네, 그 징역은 아닌데
0: 아.
1: 잠깐 동안 그냥 감옥에다 가두거든요.
0: 오,
1: 예,
0: 그래요.
1: 구치소 같은 데다가 한 2, 3주 정도 갑자기
0: 와.
1: 붙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 중에서도 가가지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줄줄 쫓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돈을 못 받아서 돈 돌려줘.
0: 아이고.
1: 헤어졌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거돈 돌려줘. 그래서 자꾸 찾아갔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더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똑 보내고 그랬다가 결국엔 감옥에 3주 동안 계시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라서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스토킹은.
0: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강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근데
0: 그러면?
1: 원래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고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받아줘 얘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폭력적인 행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흉기를 막 칼을 들고 찾아간다든지 뭐 쫓아가가지고 안 만나주면 안동을 부리고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0: 그렇구나.
1: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법률이 됐습니다.
0: 그러면 약간 몇번 정도 막 이런 횟수나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있나요?
1: 이게 법률 규정에는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보통 저희가 실무에서는 한세번 정도 봅니다. 세번 정도 반복이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건 반복성이 있다. 근데 찾아보면 한두 번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말 때문에 한 두어 번
0: 두어
1: 정도
0: 번.
1: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처벌이 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거절 의사가 있고 나서 두어 번인가요?
1: 그렇죠. 실무상으로는 거절의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거절 의사 표현 안 했는데 계속 몇번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하고 하면은
0: 그렇죠.
1: 그것도 스토킹이냐? 이게 저희의 국민적인 정서랑은 당연히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거절 의사 표시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제일 처음.

0: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 좋습니다. 만약에 이로운이 찾아가지 않고 전화나 문자, 편지, 꽃다발, 막 이런 걸로 마음을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0: 네,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법률에 대해서
1: 네.
0: 좀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피해자들을 보호할 때는 필요한 법률이긴 한데 너무 넓다.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스토킹 처벌법을 읽어보면은 상대방한테 우편 아니면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말, 음향 이런 걸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이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문자 메시지나 톡 같은 거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물건을 그냥 그 근처에다가 두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1: 처벌이요?
0: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두고 간다고 해서 스토킹 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만물 스토킹 행위다. 사실상 그냥 반복적으로 싫다는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스토킹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1: 좋습니다. 몸풀기 질문은 또 끝이 났으니까 본격적인 코너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드라마 사건 파일 들어갑니다. 드라마 셀러브리티의 내용인데요. 하루아침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나셀럽은 유명세와 함께 쏟아지는 악플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셀럽에 대한 각종 비난과 확인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익명의 악플러들에 의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건 허위사실이야! 나셀럽은 자신을 향한 악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SNS에 나셀럽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악플까지 달았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너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죠. 네, 징역 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징역
1: 어허허허.
0: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악플러들.
0: 네, 악플러들은 징역을 보내야 되는데,
1: 네.
0: 징역을 잘안 가죠, 생각보다, 악플러들이. 네.
1: 보통 합의로 끝내나요?
0: 아, 근데 이게 그냥 댓글을 몇개 달았다고 해가지고 징역을 바로 보낼 수는 없고, 벌금형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1: 벌금형.
0: 네, 벌금 정도로 끝나고,
1: 네.
0: 저희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재판을 안 하고
1: 네.
0: 약식 명령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벌금 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날아오고
1: 네.
0: 그거 벌금 내고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게 또 명예훼손죄도 있고 모욕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의 결정적인 차이는
1: 네.
0: 사실 적시가 있느냐인데요. 근데 사실이라는 말 때문에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진실된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면서 변호사가 우리 지금 아이돌 한국어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고 손을 안 씻고 갔다. 이런 건 이제 그게 바로 사실 적시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손을 씻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씻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일 적시라고 보고서 그것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요. 근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사람. 쓰레기 같다. 이런 그냥
1: 같은.
0: 단순히 비난하는 거. 근데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쓰레기 일리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것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명예훼손이 되는 것과 모욕이 되는 것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표현이 명예훼손임과 동시에 모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 어렵구나. 자, 요즘에 특히 악플러들이 처벌을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0: 처벌 수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한 벌금 정도가 가장 많고, 이게 징역까지 보내려고 하면, 예, 실제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진짜로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피해자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악플을 계속 달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빈도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1: 이게 참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0: 애매해요, 애매해요.
1: 네,
0: 법이란
1: 진짜.
0: 건 애매합니다. 다 징역 보내면 좋겠는데, 그쵸? 이 악플 다는 데는 10초, 20초, 1분이면 되지만
1: 맞아요.
0: 악플을 받는 사람한테는 또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될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1: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뭐, 저도 뭐, 악플 당연히 받아왔기도 하고, 뭐, 사실이 아닌 것들이 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변명을 일일이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걸
0: 그렇죠.
1: 다 상대할 수 없으니.
0: 그렇죠. 그게
1: 네.
0: 악플의 참 문제입니다.
1: 맞아요.
0: 다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다는데, 그리고 악플이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면
1: 네.
0: 그냥 아, 나는 저 사람 싫어. 뭐그 정도면 표현의 자유
1: 그럼요.
0: 안에서
1: 네.
0: 그럴 수 있다, 좋다, 나쁘다는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악플이 참 심각한 게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악플이 너무 많으니까.
1: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자주 합니다.
1: 제가 이제 땡튜브 짧은 영상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 참 재밌는 게요. 연예인들이 어떤 영상에서는 좋은 댓글들이 많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영상에서는 욕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보고, 와, 이게 진짜 선동이라는 게 무섭구나.
0: 네. 그게 악플의 정말 나쁜 점이죠.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을 또 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들여다보는 사람만 많으니까,
1: 그렇죠.
0: 누가 거짓된 내용으로 갑자기 이상한 악플을 달면은 우르르 다, 어, 진짠가?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악플 단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 너무 많죠.
0: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연예인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고소하고 뭐 처벌을 원한다 뭐 이런 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미지상.
0: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1: 너무
0: 또, 너무
1: 많으니까.
0: 많아가지고, 그거 다
1: 맞아요.
0: 잡기도 어렵고,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악플 문제는.
1: 이 악플에 대한 예를 들어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그런 것도 약간 공범처럼 처벌이 되기도 하나요?
0: 아, 그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 자체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냥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사실의 적시, 뭐 허위 사실의 적시 이게 될 수는 없어가지고 좀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약간 답글 기능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진짜 대박. 야, 그렇게 안 봤는데.
0: 네.
1: 막 이런 걸 써놨어요.
0: 아, 그것도 어렵습니다.
1: 그쵸?
0: 예, 네, 왜냐면 아, 대박. 이 진짜 정말 이렇게 동조하는 댓글만으로는 그 표현 자체가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은 같이 똑같은 표현을 거기에다가 적어주지 않는 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1: 이렇게 드라마 속에 이렇게 상황을 법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시네마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도 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법이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 사건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이 사랑 통역이 될까요?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배우는 글로벌 연애 예능 로맨틱 트립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언어에 능통한 주 통역이 촬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차배우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차 배우는 주 통역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주 통역이 통역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차 배우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혹시 문제가 될까요?
1: 아,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0: 네.
1: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맞죠. 문제는
0: 문제는
1: 맞는데,
0: 맞나?
1: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징역을 보내기는 좀 어렵다. 네. 개별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비밀을 안 지켰으니까 처벌하겠다. 이거는 통역사라는 직업이 그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 그쵸.
1: 이게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법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딱그 해당하는 직업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오,
1: 형법에서
0: 네.

0: 통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1: 네.
0: 의사,
1: 의사.
0: 한의사,
1: 네.
0: 치과 의사, 약재사, 약종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약종상,
1: 약종사는 처음
0: 네.
1: 들어봐요.
0: 조산사,
1: 조산사.
0: 조산사,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1: 네.
0: 공증인, 대서업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업무를,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되게 제한되어 있죠.
1: 생각보다 폭이 좁네요.
0: 보기 좁아요.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저희는 변호사법에서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업무상 비밀 누설에 예, 처벌 대상이 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통역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죠.
1: 그렇구나. 극 중에 차배우 직업이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죠. 초상권이라는 말은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 감정으로 보면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민감합니다. 저도 이제 땡튜브를 하는데 땡튜브 같은데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이 나오게 되는
1: 그렇죠,
0: 경우가
1: 그렇죠.
0: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자이크를 요새는 그래가지고 보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다 처리를 하는데 그게 안돼 있는 다른 뭐 업로더들이 올린 영상들에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냥 뭐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 해줘야 되지 않냐. 초상권 침해다. 예, 그런데 초상권 침해라는 게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를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가게 되는 게 싫다라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그 인격권, 네, 엄청 기본적인 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침해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벌해주세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찐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니까 초상권이 되게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초상권 침해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1: 그랬구나.
0: 그럴 수도 있겠네.
1: 기분이 좀 언짢았구나.
0: 조금
1: 약간.
0: 싫을 수도 있겠네. 한 50만 원 정도면 되겠니? 물론 50만 원도 큰 돈이긴
1: 그쵸.
0: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초상권 침해됐는데 나는 되게 보상 많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보통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어쨌든 그건 거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서 다들 두려워하셔서 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소송을 할 뭔가 실익이 실제 이익이 크게 없죠. 예,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사진을 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올렸다. 그러면 저는 막 일단 겁을 주겠죠. 나는 변호사인데 나의 초상권을 침해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소송을 해봐야
1: 내가 손해다.
0: 이면서 변호사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많아야 100만 원, 인정 안 하면 5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위자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천만 원대 올라가기도 어렵고, 저희가 실제 판례들을 찾아보면은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들은 거의 다 연예인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구나. 차 배우가 연예 예능에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연 계약서에는 방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의 연애나 스캔들을 피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촬영 도중에 차 배우가 상대 출연자가 아닌 차 통역과 실제 사랑에 빠지면서 열애설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프로그램에도 피해가 생겼다면 제작사는 차 배우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좀 봤죠. 왜냐하면 저도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러 제작사랑 방송사들의 출연 계약서를 다 보는데

0: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1: 아,
0: 허술해요. 그래서 외국의 엄청 큰 제작사가 제가 봤던 계약서 중에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 보니까 제일 까다롭게 적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국내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적는 이런 계약서는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스캔들 터지거나 안 좋은 일 터지면 뭐 법적으로는 결국에는 크게 막 완벽하게 구제되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그냥 피해야 한다. 스캔들을 피해야 한다. 하지 마라. 이런 걸 적어 놓으면은 계약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손해가 얼마인지를 또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방송도 뭐 이미지 타격도 있고 사람들이 막 연애 프로그램 나갔는데 지금 이거 가짜라고 막 떠들면서 유무형의 손해가 엄청나다. 우리가 제작비 이거 30억 들었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도 인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된 경우도 제가 봤고, 연프 출연자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했던 경우도 있고 한데, 계약서에 그래서 요새 추세는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금액을 정해가지고 계약서에 적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죠. 1억이면 1억. 네,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게 저희 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실무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금액을 안 적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입증, 손해의 금액 입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저희가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보셨겠지만 연프 출연자 무슨 논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실제 문제되는 경우는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이게 보통은 뭐 출연료의 몇 배. 또는 뭐 금액을 딱 정해두는 계약서를 저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기준이 있나요? 내가 이것만큼 손해를 봤어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0: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를 정확히 얼마를 봤다라고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액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인데 그거를 액수로 표현하기가 되게
1: 그렇죠.
0: 어렵거든요.
1: 뭐 지분율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0: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위약금이라는 걸 달아놓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계약 위반이 발생해서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끼리 먼저 정해놓자. 그때 손해는 이 정도가 될 걸로.
1: 위약금.
0: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리고 위약금이 아니라 또 위약벌이라는 걸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거는 손해배상이랑 상관없이 벌금처럼 물려놓는 거라서 그래서 계약서가 좀 엄격해지려고 하면은 우리 계약 실무에서는 위약벌이고 이건 손해배상이랑 따로고 징벌적으로 네가 계약을 위반해서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벌금처럼 매기는 제재적인 성격의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놓죠.
1: 위약금이 너무 커서
0: 네.
1: 만약에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0: 위약금은 일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 쓸때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면은 위약금이라고 쓰지 말고 위약벌이라고 적어라. 위약벌은 법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으면은 무효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해놓으면은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액을 해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다. 못 갚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재산을 다 처분을 시켜도 억지로 처분을 시켜도 나올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에서 아, 이게 저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을 많이 하는 N이라 그런지
0: 아,
1: 뭐
0: 그러면 엄청 피곤하실 텐데.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변호사님한테 감사한 느낌도 있습니다.
0: 아이돌

0: 그냥 신인의 20대 초반에 계약하고
1: 맞아요.
0: 뭐 계약은 이제 연습생 계약도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막 17살 때 사인하고 막
1: 네.
0: 이러니까 참 몰랐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또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국어는 사과하다입니다. 사과하다 means to say sorry for something you did wrong. It's like the English word apologize. 네, 오늘의 한국어 사과하다 배워봤는데요. 뭔가 변호사님, 이 법적인 다툼에서 이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거에 따라서도 좀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1: 진짜 처벌받는 상황이면은
0: 네.
1: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0: 진짜요?
1: 네.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처벌을 어느 정도 무겁게 하는지를 양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양형.
0: 양형.
1: 형. 예, 형을 정하는 절차인데 그때 판사님들의 예, 양형 고려 요소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양형 인자로서 항상 진지한 반성이 들어갑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어떻게 다른 걸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지, 피해자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잘못했다고 하든가,
0: 네.
1: 아니면 잘못 안 했다고 하든가.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어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고 올게요.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네, 아이돌 한국어 이면서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얘기도 하기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으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나요?
2: 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항공이들이 듣다가 잠들지 않을까?
1: 아니요.
2: 좀 고민이 됩니다.
1: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랬을 때 이랬구나.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번 재밌게 들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네.
1: 어쨌든 또 한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법적인 문제가 참 애매하죠.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고 아, 이랬을 땐 또 이런 문제가, 또 저랬을 땐 저런 문제가,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우리 항공이들은 이런 문제 겪을 일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으니까
1: 그렇죠.
2: 너무 법에 대해서 좀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되고
2: 그럼요.
1: 도와줄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아,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변했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수록 든든한 법, 법대로 드라마 코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이죠. 도겸의 지는 법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그리고 이면서 변호사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I can't stress this enough. Take care of your health. 건강 챙기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올해는 한국도 일찍 찾아온 독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일본도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독감 환자가 7배 정도 늘었고요. 휴교하거나 학년 학급 폐쇄에 들어간 곳도 9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좀 갑자기 쌀쌀해지면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죠. 날씨는 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지만요, 우리 건강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2시간은 저희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죠. 그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Texas in Demand.

0: 10월 13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OK Happy 님이요. 안녕하세요. 마유쌤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 제가 읽기에 굉장히 민망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살을 빼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 제재 님이요. 마유쌤 다이어트 하셔도 영양가 많은 음식 골고루 잘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꼭이요. 네. 이 제가 단백질이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단백질 많이 먹고 있고요. 채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제 스스로 저를 봤으면 너 왜 그래? 웬일이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 차례 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방문객이 또 많이 찾는 일본 관광지와 이 수도권에서도 독감 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의료기관당 환자 수는 오키나와현이 일본 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요. 여행 중에 좀 조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니까 목 보호를 위해서 스카프 하나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꼭 사는 건 아니고요.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내 사전에 감기는 없다. 면역력을 위해 비타민 알파벳 순서대로 아침부터 저녁으로 복용하실 것 같은 일산 비타민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모두의 비타민이세요.
1: A, B, C, D, E, F, G. Okay.
0: 알긴 한가요?
1: 네. Okay, yeah. It's the alphabet song for vitamins. Mm-hmm.
0: 드시죠?
1: Of course.
0: Supplements, right?
1: Mm. Yeah, yeah. Mm. But just the basics.
0: Right.
1: Nothing, you know, out of the ordinary. Mm. There's a lot of stuff going on. Just the basic multivitamin.
0: 하루에 뭐 100 pills 뭐 드시고 이런 건 아니죠?
1: I would say about like 10.
0: Yeah. Not bad.
1: Yeah.
0: 좋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볼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하루 한 문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29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have formally backed the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at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 near the RAF Fairford last month. Britain has also summoned the Iranian ambassador and imposed sanctions on two Iranian nationals.
0: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29개국이 지난달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영국 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이란 국적자 2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1: Hundreds of supermarkets across France fell victim to a cyber attack that caused refrigerator temperatures to rise as high as 50 degrees Celsius. As a result, some stores were forced to discard all affected food products over food safety concerns.
0: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냉장고 온도가 최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매장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영향을 받은 식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1: SpaceX CEO

0: Elon Musk has contributed more than $276 million to Republican-affiliated groups and a super PAC he founded ahead of the U.S. midterm elections this November. This makes him the largest individual donor in this election cycle.
1: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관련 단체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한 개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0: An elementary school in a small Italian island village has reopened after 20 years for just one student. The village, home to around 40 inhabitants in winter, went out of its way to reopen the school and assign a teacher because a 6-year-old girl had difficulty commuting to school in another area.
1: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20년 만에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철 주민이 약 40명인 이 마을에서는 6살 소녀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학교를 다시 열고 교사도 배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29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have formally backed the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at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 near RAF Fairford last month. Britain has also summoned the Iranian ambassador and imposed sanctions on two Iranian nationals.
1: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29개국이 지난달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영국 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이란 국적자 2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는 이 미국이 이란 공습에 활용해온 주요 기지인데요. 이 지난달 27일이죠. 이 기지 인근에서 남성 5명이 테러 모의 혐의 등으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영국 경찰이 지난 6일까지 2명을 추가로 체포해서 현재까지 총 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0: Oh yeah. Right. This was very big in the news. Mm-hmm. And it was a plot. So right. basically it was not successful. They mm-hmm. caught it before the attack.
1: Right.
0: But if the plot mm-hmm. had worked, was successful. Oh.
1: 끔찍하네요.
0: That's right. So a lot of, and so people thought, okay, it's the U.S. where they have the carrier, you know, the bombers.
1: Right, right.
0: And they thought it's probably Iran. Mm-hmm. They weren't sure.
1: Okay.
0: But according to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ey feel that the terrorist plot was most likely planned in Iran and directed by the IRGC, which is Iran's Revolutionary Guard.
1: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신이 없었던 상황인 건데 이제는 이란에서 계획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군사 조직 혁명 수비대 IRGC가 지시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란은 이번 사건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0: Yeah. So right after that incident, US withdrew all its bombers right, from the right. airbase. They all took them back home.
1: Okay.
0: So we felt like, oh, it's probably Iran.
1: Uh-huh. 이 사건 있고 나서 그 미국이 이제 해당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전략 폭격기를 이제 다 미국 본토로 철수를 시켰고요. Yeah. 그래서 아마 이란일 것이다 yeah. 이런 얘기가 있다. Mm-hmm.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29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have formally backed the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at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 near RAF Fairford last month.
1: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29개국이 지난달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영국 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The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at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 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영국 정부의 assessment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근데 쌤, assessment 하면 약간 assessment test처럼
0: You mean language assessment
1: right,
0: tests? Yeah.
1: 뭔가 평가 시험,
0: Sure.
1: 결국 평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0: Sure.
1: 여기서 the British

0: British government의 assessment는 뭘까요?
1: So basically, it's a similar idea. And the fact is that it comes from the word assess. So you're basing, you're judging on what you see. Like, based on how you answer the questions, we are judging your language level
0: or your
1: reading skill level, for example. So when the British government is assessing the situation, it's like, okay, let's see what happened here. Okay, do an investigation.
0: Okay.
1: And based on all the things that they've collected, they are making a judgment. And that is the assessment.
0: 뭔가 pieces를 모아가면서 어디 보자.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됐는데? 쟤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assessment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시험 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판단을 했다. 판단에 더 가깝겠네요. Judgment에.
1: That's right.
0: Okay, so the British government's 판단인 거죠, assessment, that 어떤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에 involved 했다는 거,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Terrorist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plot이라고 하면요, 우리 보통 영화 줄거리나
1: 이야기를
0: plot. 그냥 plot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Right. You know, the idea, it also means a secret plan. A plot to do something. So in this case, a terrorist plot is that they were secretly planning an attack.
0: 아, 몰래 계획하고 있다. 이 어택을.
1: Yes.
0: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무슨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음모라든가 모의라든가 뭔가 꿍꿍이 같은
1: It has that meaning as well.
0: Okay.
1: So they were plotting, and so we use it as a verb as well. They're plotting an attack. But they were caught.
0: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잡히게 되었는데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Britain has also summoned the Iranian ambassador and imposed sanctions on two Iranian nationals.
0: 영국은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이란 국적자 두 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라고 했어요. Britain has also summoned the Iranian ambassado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란 대사를 summon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왠지 근데 쌤, summon 하는 것은 뭔가를 마법사가 하면서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spirits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떠오르는데 아니, hey, come and see me. 진짜 literally 부르는 게 되나요?
1: That's well, actually, it is true.
0: Right.
1: So, yes. Like a magician or a wizard can summon something, spirits, right?
0: Right, right.
1: But it basically means when you say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summoned someone, it means officially order someone to come.
0: Okay.
1: Right. It's like, come here.
0: Mm.
1: And you kind of have to go.
0: Right.
1: So think of like Mayu the king.
0: No. Mayu-wang. 네.
1: Mayu-wang. 네. And he's like, I would like to see... Bring Kristen Cho to the palace.
0: Okay.
1: You're summoning me to come. It is kind of that official request.
0: 그러니까 뭔가 공식이고 공식적이고 정식이고 명령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1: Right.
0: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또 크리스틴 쌤을 서먼 시키겠습니까? 네.
1: Right.
0: Please 하면서 모셔야죠.
1: Oh, no, no. If you're the king, you can do whatever.
0: So, summo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환하다, 불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명의 Iranian nationals, 이란 국적자 두 명에게 sanctions를 impose 했다라고 했습니다. Sanctions는 우리가 워낙 또 easy writing에서 많이 나와서 제재라는 건데 그것을 impose 했다. 우리 얼마 전에 impose something on someone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거,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anctions를 가한 거네요.
1: Yes, that's right. And Sam, this is evening special, not easy writing.
0: Okay.
1: You just said easy writing.
0: Oh, I did. Oh, I'm sorry. I'm sorry.
1: But you know, we all understood, isn't that? Well, because it's like easy evening, very similar.
0: 죄송해요. 저를 커버해 주셔서 아름답게 보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순간 제가 오늘 또 녹음이 있었어요.
1: I know. We both did.
0: 핑계를 대보자.
1: It's okay.
0: 이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ll right. 29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have formally backed the British government's assessment that Iran was involved in a terrorist plot near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Hundreds of supermarkets across France fell victim to a cyber attack that caused refrigerator temperatures to rise as high as 50 degrees Celsius. As a result, some stores were forced to discard all affected food products over food safety concerns.
0: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냉장고 온도가 최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매장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영향을 받은 식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합니다. 이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슈퍼마켓 체인 냉장고 온도를 최고 50도까지 올리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1: Yeah, this is in France right now. Remember we talked about the protesters, right. student protesters. And now with this. And I thought, how do they do that? How do they remotely turn on the defrosting function? Because that's what the cyber attacks, the hackers did. So basically, these commercial fridges, especially with a big chain store, they're controlled by one place.
0: Okay.
1: Yeah. And they keep monitor the system. So if someone is able to get into that main control system, they can do anything.
0: 우리는 진짜 원격 뭐 해킹 이렇게 생각하면 뭐 컴퓨터 서버스 maybe, right?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이렇게 리모컨 컨트롤이 되는 것은 다 해킹이 가능하겠네요.
1: And this is the thing. They say that the future of warfare is not so much human to human.
0: Right.
1: It is going to be drone to drone or you know autonomous and also hacking.
0: Oh no.
1: Cyber attacks. Yeah.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누군가 거기 있지 않아도 remotely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뭐 fridge 같은 것도 lock도 할 수 있겠고 unlock도 할 수 있겠고 뭐 무슨 뭐 temperatures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간단한 사건에 가깝다면 나중에 이거가 막 전쟁으로 이어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1: Yeah, and they say that it wasn't just France, but they also believe that other stores in like Spain, Portugal, Poland, Germany, they also were affected by the attack. So it wasn't just that one country. So I feel like it's the European Union, you know, the EU.
0: 그러니까 프랑스만이 아니라 지금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폴란드, 독일, 벨기에도 다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이제 뭐 밝혔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Hundreds of supermarkets across France fell victim to a cyber attack that caused refrigerator temperatures to rise as high as 50 degrees Celsius.
0: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냉장고 온도가 최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hundreds of supermarkets across Franc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supermarket 일단은 슈퍼가 아니라 super가 맞겠죠. Supermarket은 다행히도 우리가 외래어로 뭐 워낙 예전부터 써 오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에 따라 또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르게 부르는 것도 있죠.
1: That is very true. So, in Korea we have like 마트, we have 슈퍼.
0: 아, 맞아요. 마트가 있네요.
1: 마트. Right. We have 마트 too. So, of course, if you say that in America, people probably will not understand
0: 마트라고
1: what
0: 하면,
1: you're talking about.
0: Okay.
1: So, we have a grocery store, which is kind of smaller and it focuses on food.
0: 미국에서 정말 많이 쓰죠.
1: In America. Now, a supermarket, we have these chains, and it's like, you know, a few names, big names.
0: Yes.
1: You go in there, it is like a huge place.
0: 맞아요.
1: And that's what we call a supermarket.
0: 맞아요. 그래서 아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1: Like 20 aisles.
0: Yeah, 20, 30. 장난이 아니고요. 특히 왜 그런 것 중에 왜 흔히 이 한국에서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1: Yeah.
0: 할인해서 많이 팔기도 한데 대신에 bulk로 사야 되는 그런 것들.
1: Yeah.
0: 이런 것들을 또 big box stores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상자, 엄청 큰 상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겉에서 보면 진짜 상자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잖아요.
1: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0: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1: Yeah.
0: Right.
1: So supermarkets.
0: Yeah.
1: I mean, seriously, you can spend like 3 hours in a supermarket, in American supermarket.
0: Oh, yeah.
1: It's that big.
0: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여전히 CC 코너가 있기 때문에
1: that's
0: 오래
1: good.
0: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supermarkets들이 fell victim to a cyber attac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victim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해자, 희생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Fall.
1: So, when you see this, fall victim to, what follows to is going to be something very negative.
0: Okay.
1: So, fall victim to an attack, a cyber attack. Scam, fraud, disease,
0: right.
1: all the bad things.
0: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1: yes,
0: 뒤에 나오겠네요.
1: Or to crime. So basically fall victim to means that you are a victim of that thing.
0: 아, 그것에 피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1: yeah.
0: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victim이 돼가지고 fall, 이렇게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yeah. fall 자체가 당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That's a good one.
0: 만약에 victim, fall 대신에 become 같은 거, 되다라는 말을 써도 말이 될까요?
1: Well, you can. You can become a victim. But the word fall is like, it's that you didn't even know and you just like, oh, and then you just fell right into
0: okay.
1: it.
0: 뭔가 안 좋은 것을 당한다는 것을
1: a
0: 더 강하게.
1: A little bit sudden.
0: Okay.
1: A little bit deeper.
0: 갑작스럽고 굉장히 딥하게 문제를
1: yeah.
0: 겪게 되는 거. Okay, so fall victim to 뒤에 뭔가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뭔가의 피해자가 되다, 뭔가의 당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As a result, some stores were forced to discard all affected food products over food safety concerns.
0: 이로 인해 일부 매장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영향을 받은 식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1: Oh.
0: 지금 그나마 음식이니까 다행인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누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1: Oh my goodness,
0: right?
1: so true.
0: Yeah. 그래서 some stores were forced, 막 강제로요, to discard all affected food products.
1: How terrible.
0: So, yeah.
1: Especially when food prices are so high these days and all this food has to be thrown away. And that's what this word discard means. It means to make that deliberate decision to throw it away.
0: Okay.
1: It's not just like you can just throw something away without even thinking about
0: it.
1: But to discard something means to get rid of it and there's a reason why you're getting rid of it.
0: 뭔가 특별한 이유 가 있어서 뭐가 상했거나 어디서 강력한 지시가 내렸거나 이유를 가지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버리고 폐기하는 것을 discard 한다라고 얘기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우리 단순하게 뭐 버린다 그러면 throw out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런 뭐 뉴스나 공식 문서 같은 데서 자주 쓰이겠네요.
1: Yes, it's a little bit more formal.
0: Aha.
1: Definitely. You could say throw out all the food, but it is new, so they probably that's why the word discard is there.
0: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Hundreds of supermarkets across France fell victim to a cyber attack that caused refrigerator temperatures to rise as high as 50 degrees Celsius. As a result, some stores were forced to discard all affected food products over food safety concerns.
0: 네. 7906님이요. 크쌤은 정말 인간 비타민 맞아요. 딱이에요. 잘 지었죠, 제가? 일산 비타민. 마유쌤은 일산의 위트쟁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산 코미디언.
0: 나쁘지 않은데요.
1: Yeah.
0: 오케이. 이은미 님이요. 이번 감기 목으로 오나 봐요. 신랑이 2주째 고생 중입니다. 두 분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1: Yes. 에이. Gotta be very careful.
0: Right?
1: Esther 1585 님 says, 마유 쌤, 고기 좀 잡수세요. 전 배고프면 공부가 안 돼서 주먹밥 먹고 있어요.
0: 아, 저 고기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저한테 살짝 트리트 해주는 느낌으로 먹고 있어요.
1: Okay.
0: 갑자기 또 고기 이렇게 당기잖아요.
1: I know.
0: 안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SpaceX CEO Elon Musk has contributed more than $276 million to Republican-affiliated groups and a super PAC he founded ahead of the U.S. midterm elections this November. This makes him the largest individual donor in this election cycle.
0: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관련 단체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한 개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계열 단체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이 있는데 거기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약 3,6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1: I know. Wow. But did you know that before President Trump was elected, he spent more than $290 million on his campaign. And a lot of people say that that really helped him win the election.
0: Right, right.
1: So midterm election is very, very important this time. And Elon Musk, his business, SpaceX, they have a lot of government contracts.
0: Right.
1: And so a lot of people are saying, okay, of course.
0: 그럴 수밖에 없겠다.
1: Yeah, of
0: 그러니까
1: course.
0: 아무래도 그 본인 사업이 미국 연방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 뭐 당연히 돈 이렇게 기부할 만하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1: Yeah, that's right. And before he said, I'm not going to do any donations, but like now he's given even more money.
0: 더 많이 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1: Yes.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SpaceX CEO Elon Musk has contributed more than $276 million to Republican-affiliated groups in a super PAC he founded ahead of the U.S. midterm elections this November.
0: Space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관련 단체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컨트리뷰션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276 million. 근데 그것을 to Republican affiliated groups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화당 affiliated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affiliated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정확히 갖고 있을까요?
1: Well, it simply means to be linked to something officially or to be connected to.
0: Okay.
1: So here, when we see Republican-affiliated groups, it means that that group is connected to the Republican Party.
0: Okay.
1: So imagine the Republican Party is the mom.
0: 여기 있고.
1: Is the mom.
0: 엄마가
1: Here's the
0: 있고.
1: mom
0: 네네.
1: and dad. Okay. And the affiliated groups are the children.
0: 그럼 약간 요 아래로 이렇게
1: yeah,
0: 라인이 right. 가지가 서 있는 거군요.
1: That's,
0: 혹시
1: that's right.
0: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은데 Republican이
1: yeah.
0: 이렇게 위에 있어요. 엄마.
1: 엄마.
0: 그럼 아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1: Yeah, that's right.
0: 그런 게 이제 affiliated groups, 뭐 organizations or
1: that's right.
0: maybe companies too.
1: Or companies
0: right?
1: as well. So we can have sometimes, you know, certain, you know,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s, which means that that organization is very closely connected
0: right.
1: to the government. Maybe they get funding from the government
0: right,
1: or sponsorship.
0: Right.
1: I don't know, but
0: 우리말로는 진짜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산하에, 어디와 제휴한, 뭐 아니 어디 부속에
1: yes.
0: 이런 식으로, right? So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를 쓰고 나서 and then hyphen 긋고 affiliated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디 소속된 어디 계열의 이 정도가
1: yes.
0: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And a super PAC he founded. 그가 이렇게 설립한 super PAC라는 게 나왔어요.
1: Okay, PAC, but we say PAC.
0: PAC.
1: It stands for Political Action Committee. So basically, these are political groups, a group in the U.S. that basically raise money and spend money to support a candidate.
0: Right.
1: Okay?
0: Wow.
1: Now,
0: are they allowed to do that, though?
1: They're allowed to do that. Now, the PAC, the regular PAC, has a limit to the amount of money that they can give.
0: 아, 정치 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뭔가 줄 수 있는 그 돈이 정해져 있다.
1: Okay,
0: 일반적인
1: there's a limit. PAC은. There's a limit.
0: Okay.
1: But a super PAC, there's no limit.
0: 막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There's no limit. So basically, you know, you can't give it directly to the candidate, but you can give money to many of their causes, campaign ads, and things like that.
0: 아까 뭔가 그런 affiliated groups 같은 데다가
1: sure.
0: 관련 있는 곳에, 그러니까
1: yes.
0: 후보에게 바로 줄 수는 없지만 그 후보가 밀고 있는 것이든 그 관련돼 있는 groups라든가 campaign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는 돈을 주는 것이 limit. 없는 곳
1: That's
0: 그게
1: right.
0: super PAC,
1: yes.
0: PAC라고 하는 거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 거 정치 활동 위원회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엄청난 힘을 갖고 있겠네요.
1: Oh, you know, I mean, when you have an election or right. a campaign, it costs a lot of money.
0: Right.
1: So sometimes the party that has a lot of money has an advantage.
0: 와, 결국에는 또 예, 이렇게 돼 가지고 잘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업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고
1: Absolutely.
0: 기타 등등. 오케이.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is makes him the largest individual donor in this election cycle.
0: 이로써 머스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한 개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So 이게 그러하여금 이게 뭐가 되게 했냐면 the largest individual donor가
1: yeah.
0: 됐습니다. 우리가 donor 그러면은 어? 약간 blood donor, 헌혈
1: organ donor,
0: 해주는 건가요?
1: Yeah.
0: organ donor mm-hmm.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 Yeah, that is true. So the idea of a donor is the person mm-hmm. who gives money to an organization.
0: Right.
1: Okay. And here, individual. And we talked about the word individual
0: right.
1: the other day.
0: 그때 뭐 개인이라는
1: yes.
0: 단어로 사람을 얘기했죠.
1: Right. So this is one private person, one person, mm-hmm. not a company or an institution or mm-hmm. organization. They're the ones giving money.
0: 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Yeah. 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개인이 yeah.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So individual donor, mm-hmm. donor 그러면 mm-hmm. 개인 후원자, 뭐 개인 기부자. 가 되겠고요. In this election cycle이라고 했는데 election cycle 자체가 이제 선거 기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paceX CEO Elon Musk has contributed more than $276 million to Republican-affiliated groups and a super PAC he founded ahead of the U.S. midterm elections this November. This makes him the largest individual donor in this election cycle.
0: 네, 여기서 네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말인데요. 엄마야 하면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당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1: Okay. Let me do a little
0: Are you
1: Italian.
0: Ready? Okay.
1: Okay. Number one. Buongiorno.
0: Buongiorno.
1: Buongiorno. Number two. Gorgonzola.
0: Gorgonzola.
1: But I don't know if that's Italian. Okay. Okay. Number three. Mamma mia.
0: 오, 뭔가 엄마야에서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탈리아 말인데요. 엄마야. 하면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당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Buongiorno. Number two, Gorgonzola. Number three, Mamma mia.
0: 모든 이탈리아는 빠바바바 이게 느낌이 왔어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Elton John with Goodbye Yellow Brick Roa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말로 엄마야!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당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The answer is...

0: number three. Mamma mia.
1: Mamma mia.
0: You gotta use your hands.
1: Oh, okay.
0: You know? Mamma mia.
1: 그리고 2번 그
0: Gorgonzola.
1: Gorgonzola 피자였대요.
0: Yeah. 네. Gorgonzola. It's Italian cheese. It's a blue cheese. I don't really, I don't care for it. Yeah.
1: 약간 뉴욕시리 스타일이 좋죠.
0: I 네. do.
1: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82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맘마 미아라고 답해 주셨고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맘마 미아.
0: 하셨어요.
1: 뽑히실 줄 알았어요.
0: 맘마미아. 네. Okay.
1: 김자애님이요. 2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인솔자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이 맘마미아와 그라치에였어요. 화나도 좋아도 놀라도 맘마미아 하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거 알려주셨네요.
0: That is great. Grazie.
1: Yeah, yeah, yeah.
0: Or like buongiorno.
1: Buongiorno.
0: Okay. Yeah. 3723님 says, 저는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는 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두 분은 어떤 피자 좋아하시나요? 아, 맘마미아. Okay. Everybody at evening special. 다들 맘마미아.
1: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 피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0: I agree. You know what? I'm sorry. The gorgonzola is okay, but I'm not a big fan of blue cheese. But I love a good New York slice of pizza. Pepperoni is the best.
1: 정말 거기 기름이 막 뚝뚝 떨어져야 돼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n elementary school in a small Italian island village has reopened after 20 years for just one student. The village, home to around 40 inhabitants in winter, went out of its way to reopen the school and assign a teacher because a 6-year-old girl had difficulty commuting to school in another area.
1: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20년 만에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철 주민이 약 40명인 이 마을에서는 6살 소녀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학교를 다시 열고 교사도 배정했습니다. 아 진짜 장면을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 보면은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지난달 시칠리아 북쪽 에올리에 제도의 스트롬볼리 섬에 있는 마을 지노 스트라에서요 아주 특별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Right?
0: Oh, it's the sweetest story. Ginostra is an Italian island. It's a very tiny island village with about 40 people who live there. Ah. But there is this one girl, and she's 6 years old. And it was very hard because it's an island. Uh-huh. You know, they have the boat schedules.
1: Right, right.
0: And she couldn't make it to school because she had to ride the boat.
1: Right.
0: And so the whole community came together. And they opened the school.
1: Wow.
0: They found a teacher for her.
1: 한 명 학생, 6살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안 되겠어요. 우리 교육 중요합니다.
0: It's so
1: 열었다는 거 너무 따뜻하고요.
0: Yeah, 이 it really is.
1: 마을의 그 유일한 학생인 아이샤라고 하죠. 아이샤가 과자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등교에 이렇게 나섰대요. 얼마나 귀여워요. 가방 메고 본인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가방.
0: I think 네. Aisha is like everyone's granddaughter. Mm-hmm. Or daughter
1: right, right.
0: in that island.
1: It takes a whole village.
0: It takes a whole village.
1: To raise a child. 이거가 그대로 보여주는 proof 같아요.
0: That's a great expression, Sam. It takes a whole village. In English, we say this when we talk about raising kids, that only the mom and dad is not enough.
1: 맞아요.
0: It takes an entire village to raise one child.
1: 우리 다 같이 아이들 교육에 힘써야겠습니다,
0: yes.
1: 진짜. 교육 넘버 원.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An elementary school in a small Italian island village has reopened after 20 years for just one student.
1: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20년 만에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출발하고요. 연결을 해볼게요.
0: The village, home to around 40 inhabitants in winter, went out of its way to reopen the school and assign a teacher because a 6-year-old girl had difficulty commuting to school in another area.
1: 겨울철 주민이 약 40명인 이 마을에서는 6살 소녀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학교를 다시 열고 교사도 배정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리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Right? So the village, 그나저나 어떤 곳이냐면 home to around 40 inhabitants라고 했는데 inhabitant는 쌤, residents라고 봐도
0: yeah,
1: 되겠죠, 그렇죠?
0: Sure.

0: Apple and Google.
1: Right, right.
0: Right? Kangaroos. And, I mean, Australia is home to kangaroos and koalas.
1: Right, right, right.
0: So it is the idea that that one place is known for something.
1: So this place is home to 어떤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의 뭐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인 아니면 그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꼭 그 장소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뭔가가 사는 곳,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리지가 그런 빌리지가 went out of its way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 길 밖으로 나갔다고요?
0: Okay. If you go out of your way to d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putting extra effort and you are, even if it's a bit inconvenient, even if it's not ideal, you're showing generosity, you're showing kindness. So you're going out of your way. So it's kind of like,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to get there, you will go ahead and do that to achieve your goal.
1: Oh, you didn't have to do that, but you did it for us.
0: Yeah.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0: That's right.
1: Mm. 그래서 go out of one's way라고 하면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각별히 뭐 애를 쓰다 수고를 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비슷하게는 이런 것도 있겠죠. Go the extra mile 해주는 거.
0: Absolutely, absolutely. Right. So, but the idea go the extra mile is very similar. But go out of your way feels like it was a little bit of an inconvenience, but I did it anyway.
1: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해드려야죠 이런
0: That's
1: 느낌이에요.
0: Right. 약간 So, I'm in New York. I'm gonna go out of my way to grab a slice of New York pizza from Mayusam.
1: 어 거기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피자 구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막 추운 날이면
0: That's right.
1: 저를
0: the pizza
1: 위해서
0: is like way up there, you know, famous, and you're way down here. So I'm going out of my way.
1: You went out of your way.
0: Yeah.
1: Anyway,
0: That's right.
1: 오, 좋습니다. So, 이거 오, 진짜 회화에서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Go out of one's way. 특별히 애를 쓰다, 일부러 수고하다. 연결해 볼게요.
0: Alright.
1: 어, 여기 지금 보면, 연결해서, I'm sorry about that. 지금 통학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사실 통학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까 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0: Yeah,
1: 보트를
0: right.
1: 사고.
0: She could not get to school in time because of the boat schedule.
1: So she had difficulty commuting to school. 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0: And so of course, you know, commute to school means to travel from the home to work or to school.
1: Right.
0: And usually we describe it as like a long commute. Like if, I feel if it's close, it's not a commute.
1: Okay.
0: There has to be distance.
1: All right.
0: You
1: 그냥,
0: know?
1: 그냥 가까우면 그냥 walking이죠.
0: Yeah. Like, I live in Ilsan. EBS is in Ilsan. I'm not really commuting.
1: Oh, okay.
0: But if I had to go all the way to Seoul, to Yeouido, then I would be commuting.
1: 아, 그 정도는 이제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거나 라고 할 때 우리가 commute을 쓸 수 있고 특히나 학교를 간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뭐 컨텍스트 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to school 이라는 걸 넣어주면 확실히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difficulty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패턴으로 알면 좋겠죠. Have difficulty doing something을 뭐 하는데 애를 먹는 거죠. 그렇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n elementary school in a small Italian island village has reopened after 20 years for just one student. The village, home to around 40 inhabitants in winter, went out of its way to reopen the school and assign a teacher because a 6-year-old girl had difficulty commuting to school in another area.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essment라는 게 나왔는데 단순하게 평가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판단이 되겠죠.
0: What's your honest assessment of my cooking?
1: 네, 여기서는 평가에 더 가깝긴 합니다. 내 요리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해줘가 되겠고요. Terraced plot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그래서 플러스는 줄거리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모의, 음모 이런 느낌입니다.
0: The police foiled a terrorist plot at the airport.
1: 경찰이 공항 테러 음모를 저지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fall victim to라고 하는 것은 뭔가 뒤에 나쁜 게 나와야겠죠. 뭔가의 피해자가 되다, 뭔가에 당하다.
0: My grandpa almost fell victim to a phone scam.
1: 할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 하셨어요. 그래서 victim이 돼서 fall 할 뻔 하셨어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비에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네, 2부는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음주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3: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2: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2: 네, 실제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3: What do you think? Yeah, that's not bad. 1 kilogram.
2: 그럼요. Mm-hmm. 네. 자, 다시 한번 드리기 전에 방금 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Mm-hmm. 뭐 힌트를 드릴 게 진짜 너무 없어요.
3: Really? It's, yeah.
2: Right?
3: Yeah, I'm sorry.
2: Okay,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3: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3: How drinking affects your dementia risk.
2: 네, 여기서 dementia라는 것은 치매를 뜻하고요.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음주가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parts로 들어볼 텐데요. 뉴스를 찾아보면요, 이 음주에 관한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이 2003년 이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 의학 협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에 술을 두 잔 넘게 마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치매 위험 이 최대 54%나 낮았다고 하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3: That study wasn't the only one to suggest that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was beneficial for the brain. Observational research has consistently shown that light to moderate drinkers have a lower risk of dementia compared with non-drinkers.
2: 적당한 음주가 뇌에 이롭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찰 연구들에서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가볍게 또는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조엘 갤런터 박사가요. 20여 년 전 그 자마 논문을 읽고서요. 나도 정말 메인 와인 한 잔씩 마시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은 괜찮다.
3: Does this mean that I have to start drinking?
2: I think so.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Maybe 정도로 바꿀게요.
3: You know, but the thing is with me, Sam, I don't mind it, but when I drink, my face gets red and my heart starts beating. So I feel like, oh, it's just too much.
2: 저랑 같은 현상이에요.
3: You too?
2: 저는 얼굴이 진짜 뭐라 그럴까, 빨간 불 같아요.
3: Really?
2: 그리고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약간 눈 아래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술을 즐기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3: Right,
2: 근데
3: too.
2: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나 그렇죠? 뭐 와인이 특히나 뭐 항산화 쪽에 좋다.
3: Yeah.
2: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건 뭐 무조건 안 좋고요.
3: Sure.
2: 적당히 마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3: okay.
2: 그런 게 뭔가 나왔어요.
3: All right.
2: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3: That study wasn't the only one to suggest that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was beneficial for the brain.
2: 적당한 음주가 뇌에 이롭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moderate alcohol consumption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뇌에 좋다, beneficial 하다,
3: yeah.
2: 이득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스터디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alcohol consumption, 알코올 섭취가 될 텐데요. 그 yeah. 앞에 있는 단어,
3: mm-hmm.
2: moderate.
3: Yeah, that's right. We want to know. How much can I drink
2: right.
3: and still be okay,
2: yes,
3: right?
2: Yes.
3: So moderate is the key word. Mm. And if you do something in moderation, mm-hmm. it means that it is not extreme. Mm-hmm. It is not too much.
2: Right.
3: It is just right.
2: Mm-hmm.
3: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how shall I say,
2: uh-huh.
3: kind of the medium
2: uh-huh.
3: of uh-huh. something, like drinking too much
2: uh-huh.
3: and then not drinking at all.
2: At all.
3: Somewhere in the middle?
2: Uh-huh. Just the right
3: Just.
2: amount. 딱 중간 정도 되는 적당한이 되겠네요. 그렇죠?
3: Uh-huh.
2: 그래서 아예 안 마시는 것과 익스트림하게 마시는 것 사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So moderate 자체가 적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는데요. 발음할 때도 moderate 아니네요. 그렇죠?
3: Oh, you got to be careful because the spelling is exactly the same. The verb moderate and moderate.
2: 얘는 형용사니까.
3: That's right. So it's moderate.
2: Moderate. 이런 식으로 빠르게
3: moderate,
2: 발음을 해야겠네요.
3: Moderate, yeah.
2: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많은 분들이 alcohol 해서 H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알콜
3: 아.
2: 알콜 해서 H가 없듯이 그냥 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 아하.
2: 근데 alcohol 이렇게
3: alcohol.
2: 하는 게 맞겠죠.
3: Alcohol. That's right.
2: H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 얘를 살려줘야 돼요.
3: That's good to know.
2: So, right. So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적당한 음주, 적정량의 음주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3: Observational research has consistently shown that light to moderate drinkers have a lower risk of dementia compared with non-drinkers.
2: 관찰 연구들에서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가볍게 또는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observational research라는 게 관찰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겠죠.
3: Mm-hmm.
2: 근데 it has consistently shown 했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요. consistently 보여줬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3: That's right. And this is really the key. If you consistently do something, you do something on a regular basis. You do, it stays the same. It doesn't change.
2: Right.
3: It doesn't go up or down.
2: It doesn't.
3: It's very much this way.
2: Nice and steady, right?
3: Nice and steady.
2: Right.
3: So if it shows something, it's not like, oh, one day it shows, oh, it's bad for you. Another day, oh, it's good for you. No. Consistently, it's always the same.
2: 아, 계속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3: Yes.
2: Right? So consistent 하다는 거는 꾸준히 오래 간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fluctuation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3: That's right.
2: 하루는 좋았다 그랬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고 그랬다가 이러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가 consistent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받더라도 C를 받더라도 consistent하게 받으면 계속 그 정도의 레벨에서 머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3: Yeah. So you can say like a person who does consistently well, you know, like their work is very consistent. It's a compliment. Like
2: 아,
3: it's not
2: 맞아요.
3: like super good or super bad. It's they get the work done.
2: 그거는 신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3: Yeah,
2: 신뢰성이 있다는
3: 신뢰.
2: 얘기잖아요.
3: Yes, yes.
2: 매번 바뀐다는 게 아니니까.
3: Mm-hmm.
2: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면 constant와는 달리 그 constant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옆으로 간다면은 이 consistent 하다는 것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 그래서
3: okay.
2: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꾸준히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조금 light to moderate drinkers 들이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ow drinking affects your dementia risk.
0: 자, 그런데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자들

0: 매일 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효과가 대부분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The evidence that heavy drinking, often defined as more than two drinks a day, can damage the brain and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has also continued to accumulate. But experts are still learning exactly how it happens and at what amount harms start to occur.
0: 흔히 하루 두 잔을 초과하는 음주로 정의되는 과도한 음주가 뇌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손상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음주량부터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8462님이요. 이런. 오늘 DDD는 반전이 있군요. 끝까지
1: Oh,
0: 들어봐야겠네요.
1: 예.
0: 아, 항상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엄청난 반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음주를 해야 되나라고 싶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볼게요.
1: The evidence that heavy drinking, often defined as more than two drinks a day, can damage the brain and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has also continued to accumulate.
0: 흔히 하루 두 잔을 초과하는 음주로 정의되는 과도한 음주가 뇌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정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heavy drinking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마시는 걸까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more than two drinks a day라고 돼 있는데
1: Right.
0: 이 heavy drinking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마시면은 heavy 무게로 가나요?
1: Okay, so this word is a very interesting word, and it is a word that we use in many different contexts. So heavy drinking here means drinking a lot. Okay, we just talked about moderate. We talked about light drinking. So that's how we describe how much we drink. Okay? A light drinker, maybe a few times, one or two times a week. So this word heavy originally means it weighs a lot, but it also means it can be serious or it can be very intense. So I'm sure our listeners have heard heavy traffic, heavy
0: Heavy
1: rain, right?
0: rain.
1: So surprisingly, this word heavy appears a lot in many different
0: 진짜
1: contexts.
0: 그러네요. 단순하게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양이나 정도가 좀 심하거나 많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아침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침부터 헤비하게 무슨 고기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살짝 익숙할 수 있는
1: Well, that's right. Korean people use this in that way.
0: 헤비하다.
1: Yes. When we're very tired, we say our eyelids are heavy.
0: Heavy. 눈이
1: I'm like, I
0: 감겨요.
1: can't wake up. Yeah, I'm so sleepy. Yeah.
0: Right. 그래서 뭔가가 심한, 많은 이런 상태. So heavy drinking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과도한 음주를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두잔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짜 heavy drinking이라고 하는 게 디멘셔에 대한 리스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accumulate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1: Yeah. So the evidence, and then you look at the beginning and you look at the end, continue to accumulate. Okay. So it means continually, continues to gradually increase. The idea of accumulate is that over time it builds up, more and more and more.
0: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네요.
1: Yes.
0: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되다라고 할때 accumulate을 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하면 pile up도 괜찮을까요? Something is
1: I guess you
0: piling
1: can.
0: up. Okay.
1: But this is very specific because in its formal context, it's
0: Right.
1: evidence. So you could say pile up, but I would feel like for something to pile up, it's something physical.
0: Like snow.
1: Snow,
0: Yeah.
1: paper, things pile up.
0: Okay.
1: 야.
0: 아, 오케이. 좀 물리적인 것들이 쌓인다라고 할 때는 파일업이 더잘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1: Evidence.
0: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을 accumulate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식적이기도 하니까
1: Yeah,
0: 잘
1: you can
0: 어울리고요.
1: also accumulate wealth.
0: 어, 부의 축적, accumulate 어울리네요.
1: Yeah, interest rates can accumulate.
0: 아, 그거는
1: Okay, sorry.
0: 스패스 할게요.
1: Okay,
0: 자,
1: pass.
0: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experts are still learning exactly

0: how it happens and at what amount harms start to occur.
1: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손상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음주량부터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요. At what amount harms start to occur? 뭔가 해로운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지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At what amount?
0: Okay. So this is kind of at what is the key.
1: Okay.
0: Okay. So here it's amount. So what is the exact amount when harm starts to occur? When it becomes harmful.
1: Okay.
0: We could say at what price or at what cost or at what point all of these things use at what
1: 어떤 수치를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쓸 수 있겠네요.
0: Yeah.
1: 어느 정도의 양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right? 어느 정도의 뭐 나이에서 그러니까 몇 살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때 앞에 at을 붙이게 되겠네요.
0: That's right. So at what in those cases it's kind of like you want a number, what number, at what age, But if you say something like, at what point, it means like, well, at what point do you say no? Meaning, when?
1: 어느 시점에서? Right.
0: In what situation?
1: 나는 모르겠다.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 이게요, 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느끼기에 진짜 시간 앞에도 at을 붙이잖아요.
0: Yeah.
1: 시간은 사실 flexible 한 게 아니잖아요. At 7 하면 그냥 7 o'clock인 거예요.
0: That's 그렇죠?
1: right. 그래서 정확한 어떤 수치에 라고 얘기를 할 때 at을 쓸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난 우리는 좀 궁금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amount에서 이게 안 좋은 게 발생하기 시작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At이에요.
0: That's you got it right there.
1: 보이는 라디오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evidence that heavy drinking, often defined as more than two drinks a day, can damage the brain and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has also continued to accumulate. But experts are still learning exactly how it happens and at what amount harms start to occur.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0: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야죠.
0: Here's Kelly Clarkson with Stronger.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w Drinking Affects Your Dementia Risk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6영님이요. 이스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파트 1만 듣고 슈퍼마켓에 들려서 앵커홀 한 병 살 뻔했네요. 반전 매력 이스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원만 듣고 사셨으면 약간 애매할 뻔했어요. 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1: Oh yeah. Well, you know, I mean, what that's very light, moderate, so it could be okay.
0: 알코올 한 병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eavy drinking and the brain 과도한 음주와 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Experts have a few theories about how chronic excessive alcohol use hurts the brain. Research, much of it conducted on animals and human cells in a lab, indicates that alcohol can induce oxidative stress in the brain and disrupt the brain's immune system, triggering harmful inflammation. Both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are associated with dementia.
0: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과음이 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의 면역 체계를 교란해 해로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모두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음하는 사람들이 고혈압하고요, 뇌졸중 걸릴 위험이 더 높고요. 그리고 혈관 손상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흡연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처럼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지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 관련이 있네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Experts have a few theories about how chronic excessive alcohol use hurts the brain.
0: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과음이 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Theories, right? Mm-hmm. 근데 about how chronic excessive alcohol use가 뇌를 hurt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 굉장히 뭔가 긴 단어가 나옵니다. Chronic. 뭐 근데 이게 무슨 병명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Yeah. Chronic excessive alcohol use. 뒤에는 다행히도 우리가 alcohol 이미 했기 때문에 alcohol use가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술을 섭취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chronic 한 거 그리고 excessive 한 거. Okay.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So let's break it down. Chronic means something that happens or lasts a long time. Mm-hmm. Something that occurs again and again and again. So if you have like chronic back pain mm-hmm. or chronic migraines, mm-hmm. it means that you get them often.
0: Okay.
1: Okay.
0: Okay.
1: Like almost every.

0: 거의 만성이네요. 계속 생기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쌤 temporary의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Oh, temporary yeah. 같은 경우 일시적인 거잖아요.
1: Yes, absolutely. So it's just happening all the time, right? every day. And excessive just means it's too much.
0: Right. 너무 넘어갔어요.
1: It's heavy drinking.
0: Right, right.
1: Not moderate or light.
0: 와,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거네요.
1: Yeah, it's
0: chronic excessive alcohol use. 하면 만성적인 과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Oh, it's scary.
0: Right. 그냥 습관처럼 계속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1: Every
0: 것들이
1: day.
0: You know, 결국에는 뇌를 좀 아프게 할 수 있다.
1: Yeah, in a way, I think it's another way of saying you're an alcoholic.
0: Right, right.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hurt를 할 수 있는지 해를 끼칠 수 있는지가 이제 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search much of it conducted on animals and human cells in a lab indicates that alcohol can induce oxidative stress in the brain. And disrupt the brain's immune system, triggering harmful inflammation. Both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are associated with dementia.
0: 상당 부분이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 면역 체계를 교란해 해로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모두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굉장히 이상한 스트레스가 하나 있어요. Right? Oxidative stress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induce 할 수 있다. 결국에는 alcohol you know, consumption이 말이죠.
1: Induce basically means to cause and oxidative stress. I've heard this word a lot, but to be very specific, or let's talk about this expression.
0: Right.
1: Basically, the body has a lot of damaging particles, you know, what we eat, our environment, everything. And basically, it stays and it does a lot of damage to our body.
0: Okay.
1: So you can think of our cells kind of rusting.
0: Mm-hmm. 녹슬고 있는.
1: Just like metal.
0: Yeah.
1: It starts to rust, right? And it's due to all of the elements. That harm our cells.
0: Right, right.
1: And that is oxidative stress.
0: Okay. So 그게 어떻게 보면은 oxidation, 몸의 oxid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elements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cells를, 세포들을 녹슬게 만드는 그런 느낌.
1: That's why we have people encourage us to eat things that are antioxidants.
0: Antioxidants.
1: Yes, there you go.
0: 이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oxidative 막 이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건강에 관련돼 있는 너무 요즘 필수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일단은 oxidation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Yeah.
0: 산화되는 거, 몸이 점점 산화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1: Right.
0: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게 antioxidation, 항산화.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먹는 뭐 과일이든 뭐 마늘이든
1: That's
0: 뭐가 됐든
1: right,
0: 간에
1: right.
0: 그런 것들은 antioxidants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아, 얘도 그러면은 adjective 같은 거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o oxidative stress라고 얘기를 하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alcoholic induce 유도하고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당연히 과학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triggering harmful inflamm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Well, we've covered trigger a lot on evening special.
0: Yes, yes.
1: Basically, this is also causing. But the idea of triggering, it's a little bit like you set something on fire. You know, it's that spark.
0: 네. 뭔가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총의 방아쇠 땅 하고 당기는 게 trigger이잖아요.
1: That is a trigger.
0: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면 트리거를 당기면 if you pull the trigger, I mean the bullet just, you know, goes
1: out.
0: Right. Yeah.
1: That's right.
0: So 결국에는 유발하다라고 볼 수가 cause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absolutely.
0: Okay.
1: And so it causes harmful inflammation. And you know, inflammation, 염증. Everybody knows this word these days. But in English, it is inflammation.
0: Inflammation.
1: And it comes from the word to set on fire.
0: 진짜?
1: It means so it's kind of like
0: 뭔가
1: your body's
0: 플레임이
1: on,
0: 느껴지는데요, 플레임?
1: Your body's on fire.
0: 그게 결국 염증이군요.
1: That is 염증.
0: 저의 middle name이 염증이에요. 아, 진짜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that's why I'm on a diet too.
1: Yeah,
0: you
1: that's
0: know?
1: right. You're doing it for health reasons.
0: Right, right. Mm-hmm. Okay.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도 발생을 하고 inflammation도 결국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적당한 음주는 괜찮은 걸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학 교수는 적당한 양의 알코올이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소량의 알코올 섭취와 뇌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Other research suggests that light to moderate drinking may be associated with some loss in cognitive functioning, even if it doesn't qualify as dementia. Another UK study found that people who had as little as 4 drinks a week experienced a greater decline in language abilities over the course of 30 years compared with people who were abstinent.
0: 다른 연구에서는 가볍거나 적당한 음주도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술을 단 네 잔 정도만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30년에 걸쳐 언어 능력이 더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결국에는 좀 이런 사실 이런 연구들이 무조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우리가

0: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마셔야 되는 거야? 안 마셔야 되는 거야?
1: It's so true. It was like, should I? And now it's like, oh no, okay.
0: 진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셔도 정말 극소량 수준으로 yeah. 마셔야 right. 된다라는 right. 느낌이 좀 오는데.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Other research suggests that light to moderate drinking may be associated with some loss in cognitive functioning, even if it doesn't qualify as dementia.
0: 다른 연구에서는 가볍거나 적당한 음주도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light to moderate drinking may be associated 이것도 그런 거에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With some loss in cognitive function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1: Okay. So cognitive functioning right. has to do with all the processes of our brain. Mm-hmm. The things that our brain does. Mm-hmm. So the thinking, the memory, mm-hmm. The processes, problem solving, mm-hmm. emotion, all of those things. Mm-hmm. Those are cognitive functions.
0: 인지에 관련돼 있는 거군요. Yeah. 그렇죠?
1: So loss in that means there is a kind of decrease mm-hmm. in this mental abilities. Mm-hmm. Like it's kind of like your memory is like, wait, what was that again? You mm-hmm. keep forgetting things.
0: Okay.
1: That could be a loss in cognitive uh-huh. function.
0: 그러면 complete loss라고 하지 않는 이상 loss라는 게 무조건 100%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no. 좀 저하가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That's right. Okay. Absolutely. So right. do not confuse this as complete like, mm-hmm. you know, it's gone.
0: Right, right.
1: It's just a decrease.
0: Cognition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인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mm-hmm. 한다면은 mm-hmm. so 그것의 adjective 형태로 cognitive 쓰고 나서 그리고 functioning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Right? So cognitive functioning의 loss라고 하는 것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인지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So as we age, we are all concerned about dementia,
0: right, right.
1: cognitive health.
0: Yes.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Another UK study found that people who had as little as 4 drinks a week experienced a greater decline in language abilities over the course of 30 years compared with people who were abstinent.
0: 영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술을 단 네 잔 정도만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30년에 걸쳐 언어 능력이 더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over the course of 30 year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So, over the course of 하고 나서 어떤 기간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over이라고 하는 게 걸쳐서라는 뜻을 이미 갖고 있는데 the course라는 게 굳이 나왔네요.
1: So basically this is a kind of fancy way of saying during the 30 years
0: okay.
1: or throughout the 30 years.
0: Okay.
1: But you do feel like over the course of, it feels like there's a start and there's an end to this process.
0: Okay.
1: Right?
0: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시되는 표현이네요.
1: Yeah, focus on the process. Exactly.
0: Okay.
1: So over the course, and you can say things like over the course of a couple of months, Mayu lost a lot of kilograms.
0: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재봐가지고.
1: Right. 네, I think it's 10 kilograms or more. or more.
0: Well, yeah. so over the course of 하고 나서 기간을 쓰게 되면 그 기간에 걸쳐 right,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yeah. 끝까지 다 이렇게 본다면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1: So oftentimes over the course of a year, over the course of my career,
0: right.
1: over the course of a lifetime. So you do feel like it's very expansive.
0: 아,
1: it's not just like a
0: you know, 단기간보다는
1: yeah, but there is that process that's very
0: right,
1: critical.
0: Right, right. So over the course of 30 years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기간에 걸쳐 서서히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Yeah. 한 번에 쭉 벌어진 게 아니라.
1: But you can't say over the course of 2 months or 2 weeks.
0: Right, right.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2 months가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또 그 사이에 또 꾸준히
1: yes,
0: 벌어진 것은
1: yes.
0: 확실한 거죠. So over the course of 어떤 기간, 뭔가에 걸쳐 뭐뭐 동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compared with people who were abstinent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bstinent라고 하는 것은 뭔가 스멜이 absence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1: okay. So it comes from the word to abstain.
0: Uh-huh.
1: If you abstain something, you're kind of self restraining. Mm-hmm. You're holding back, self-control.
0: Mm-hmm. Okay.
1: Like, I want to, but I'm not going to do it.
0: Okay.
1: And usually we say we're abstinent for things that are like, you know, smoking, things that are like not good for us, drinking, processed food.
0: 그럼 진짜 금주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o yeah, you can.
0: Abstinent하다라고 하는 것은 adjective로 뭐 꼭 술만은 아니지만 그런 해로운 것들을 끊는 아니면은 뭐 어떤 욕구를 절제하는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to stay away from alcohol.
0: Right, right.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Other research suggests that light to moderate drinking may be associated with some loss in cognitive functioning, even if it doesn't qualify as dementia. Another UK study found that people who had as little as 4 drinks a week experienced a greater decline in language abilities over the course of 30 years compared with people who were abstinent.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는 거였죠?
1: Okay, over the course of a week, I lost 1 kilogram.
0: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1kg을 뺐어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서순국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Shania Twain with You're Still the One.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0: 책을 쓸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안 떠오르나 했어.
1: 근데 어차피 무알콜 마신 거 아니었나?
0: 아, 그건 아직 확인.
1: 네, 그건 아직 확인을. 아, 거기까지
0: okay.
1: 좋았습니다.
0: Okay, right
1: 요즘 애들립도
0: we'll
1: 아주 좋아지고
0: right
1: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그 주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인데요. 샘, 샘,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0: Okay, wait a second. Mm-hmm. This is a case of where the Korean and the English has the exact literal translation.
1: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거의 해석이 똑같은 거.
0: Really?
1: 아, 문장 어떻게 되나요?
0: All right. New research is pouring cold water on that idea.
1: Oh my goodness. Wow. 잠깐만요.
0: OMG.
1: 그 아이디어에 차가운 물, 찬물, cold water를 pour, 끼얹고 있다. 잠깐만요. 이거 거의 정확히 똑같은데요.
0: So basically, it means you've got something warm. You got like it's fired up. We have an expression. Oh, we're all fired up. Like it's getting hot and like feeling good.
1: 너무 잘 되고 있어요.
0: That's
1: 뭔가.
0: right. And then literally you pour cold ice water. Cold water and it
1: 분위기 완전 다 깬 거네요.
0: It kills the mood.
1: Wow.
0: And so it does mean to kill the momentum or the mood or to kind of discourage an idea or a plan. Basically, it's like you're wanting to do something and it just...
1: 와,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왜, 와, 요즘 너 잘 나간다? 이렇게 할 때 you're on fire, man.
0: Yeah.
1: 이렇게 on fire,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막, 뭐 잘 되고 있고, 뭐 열기가 막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안해, 찬물 쫙! 우리말에서도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면 진짜 기대나 열기를 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거의, I love it when it happens
1: 신기해요.
0: like that.
1: 신기해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pour라는 걸 썼잖아요. P-O-U-R.
0: P-O-U-R.
1: 그냥 한두 방울을 이렇게 drop한 게 아닙니다. 쫙!
0: 쫙!
1: 네.
0: It's like pouring rain.
1: 아하,
0: It's not like a little sprinkle of rain.
1: Right. So, 실제로 pour cold water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에 찬물을 끼얹다, 기대나 열기를 꺾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현 몇 개만 더 본다면요. 우리가 뭔가를 핑계로 삼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크리스틴 쌤이 아, 나 그 저희 뇌에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 한 잔씩 하는 거. 그거 핑계로 삼고 있는데.
0: Yeah.
1: 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핑계로 삼는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You could say use something as an excuse. Okay, classic example. Like for me, oh, it's been so hard. I worked so hard this weekend.
1: Okay.
0: I think I can order some pizza.
1: And you use it as an excuse.
0: I use it as an excuse.
1: Right.
0: Isn't it true when it comes to eating food?
1: 아, 그럼요.
0: Like, you're like, oh, I think I need a drink.
1: 스스로
0: We
1: 합리화,
0: need to celebrate.
1: 합리화해야 되거든요.
0: Oh, everything is an excuse.
1: Right. 이건 아예 덩어리 동사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Use something as an excuse. 뭔가를 핑계로 삼다.
0: Yes.
1: 자,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2: Remember when they said a glass of wine a day was good for your brain?
0: Oh yeah, of course. I've been using that excuse for years.
2: Well, new research is pouring cold water on that idea. Even light drinking may carry risks.
0: Oh, no wonder I've been having such a hard time coming up with ideas for my book lately.
2: But you only drink alcohol-free drinks.
0: 왜
2: 그러냐?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알라이트, it's time to wrap up today's show.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Sam. And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Aerosmith. I love this song.
1: Yes.
0: I don't want to miss a thing.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ll right, everyone. We'll see you tomorrow.
1: All right,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Bye-bye.
1: Bye.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Welcome back, everyone, to Office Week.
0: Office Week. 네,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1: Kaylin, have you ever worked in an office job?
0: Yeah, I'm currently sort of working at an office job. So I go to an office twice a week.
1: I also used to have an office job, and there is something that happens in offices all the time.
0: 아, 일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회사, 뭐 직장을 갖고 있다면 회사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I can guess what it is.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1: Yes.
0: 제가 직장에 나가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1: They're necessary, but everybody hates them.
0: 필요하지만 모두들 싫어하는
1: meeting.
0: 그렇죠. 한국말로는 회의, 영어로는 meeting.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팅은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1: Because that just means a date, right?
0: 맞아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소개팅을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네, 미팅은 그냥 회의일 뿐이에요.
1: So today's expression has to do with meetings. The expression is, I have a meeting at 3.
0: 3시에 회의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I have a meeting at 3. 자, 그러면 요 말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우리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3시에 회의가 있어요 라는 말이죠. 자, 나는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I have 뭐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나 약속이 있다는 거를 표현할 때는 I have 뭐뭐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회의도 일정의 일부죠. 그래서 I have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회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I have meeting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왜냐? 영어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여러 번 중에 또 뭐 두세 번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인지, 몇 번째인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으로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I have a meeting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a meeting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I have a meeting 이라고 하면 저는 회의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시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요 시간이 문장 맨 뒤에 오죠.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 다음에 보통 시간을 얘기하죠. 3시에 at 3 라는 표현을 붙이면 됩니다. 참 신기한 게도 우리는 3시에 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영어에서는 맨 뒤에 얘기하네요. 나에게 있어서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I have a meeting at 3.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1: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we're going to change the nouns. So I have a meeting 대신에 다른 거 하고 at 3 we can just use anytime.
0: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meeting 대신에 다른 거를 넣고 그래서 저는 뭐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바꿔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at 뒤에 오는 시간도 바꿔보겠습니다. 시간도 진짜 뭐 4시, 3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특정 시간대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볼게요.
1: So instead of meeting, let's do call. And instead of 3, let's do noon. I have a call at noon.
0: 자, call이라고 하면 통화라는 뜻이죠. 보통 통화로 하는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전화, 네, 통화.
1: Sometimes you schedule a phone call.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call이라고 하는데 I have a call. 통화가 있어요. 몇 시에? At noon. Noon은 정오라는 뜻이죠. I have a call at no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I have a haircut at 5 p.m.
0: 5 p.m.까지 붙여줬네요. 아주 친절하게. 오후 5시. 자, 그래서 I have a haircut. 커트 예약이 있어요. 오후 5시에 at 5 p.m.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이런 시간을 맨 뒤에 얘기하지만 영어는 맨 앞에 얘기하지만 영어는 맨 뒤에 얘기한다는 거, 요거 순서 바뀌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1: I have a rehearsal at night.
0: I have a rehearsal at night. 저녁에 리허설이 있어요라는 말이죠. 잭쌤.
1: 네.
0: 내일 떠나는 거 아니에요? Aren't you leaving tomorrow?
1: Yeah, 네. I have a flight at 2. 2시에 비행기 타요.
0: 아, 2시. 그럼 빨리 서둘러서 공항에 가야 되겠네요. 자, I have a flight. Flight은 비행편이죠. 그래서 비행편이 하나 있어요. 몇 시에? At 2. 이렇게 말한 거죠. I have a flight at 2.
1: I have a massage at 10 a.m.
0: 너무 좋겠네요. I have a massage라고 했습니다. massage는 마사지인데 물론 뭐 마사지 reservation 예약이란 말 안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마사지라는 말 자체로도 마사지 예약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at 10 a.m. 오전 10시에 있네요. 그렇죠? I have a massage at 10 a.m.
1: I have a soccer practice at 4:30.
0: I have a soccer practice. 축구 연습이 있어요 라는 말이죠. I have a soccer practice. At 4:30. 4시 30분은 4:30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혹은 4시 30분은 또 half past 4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11.
0: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자, 우리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몇 시에? At? 11. 오전 11시겠네요. 그건 자동적으로. 저녁 11시에 만나주는 의사 선생님은 ER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Mm-hmm. 네.
1: Now, if someone asks if you're available, you might not want to be giving them all of this information, like, oh,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or I have to meet so-and-so. So you might just say, I have a plan at 7.
0: 아,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을 때는, 아, 그냥 계획이 있어요. 7시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요. 라는 의미로, I have a plan at 7.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I have a client at 1.
0: I have a client at 1. 자, client는 고객이죠. 고객이 하나 있어요, 한 시에. 즉, 고객이 와서 나와 함께 뭐 면담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마사지처럼 굳이 뭐 appointment 이런 말 안 써도 I have a client at 1.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I have a concert at midnight.
0: Oh, I have a concert. 저는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At midnight.
1: Yes, very late concert.
0: 네, 저녁 12시니까 midnight이죠. 네, 그래서 저녁 12시는 midnight, 낮 12시는 noon. 이렇게 표현한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have a 뭐뭐 at 시간이라는 표현을 응용을 해봤어요.

0: 두 가지를 빈칸을 채워야 하지만 여러분들 뭐 시간은 뭐 간단한 거니까요.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1: Now, I would just mention earlier you said at night. I have a rehearsal at night. You can't say at day.
0: Day는 안 돼요.
1: 네.
0: 네, at day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1: You would
0: 않습니다.
1: have to use a more specific time.
0: 맞습니다. Day는 좀더 구체적인 시간을 보통 얘기하지 at day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밤에만 at night만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Very good point.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더쭉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have a call at noon.
0: I have a call at noon.
1: I have a haircut at 5 p.m.
0: I have a haircut at 5 p.m.
1: I have a rehearsal at night.
0: I have a rehearsal at night.
1: I have a flight at 2.
0: I have a flight at 2.
1: I have a massage at 10 a.m.
0: I have a massage at 10 a.m.
1: I have a soccer practice at 4:30.
0: I have a soccer practice at 4:30.
1: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11.
0: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t 11.
1: I have a plan at 7.
0: I have a plan at 7.
1: I have a client at 1.
0: I have a client at 1.
1: I have a concert at midnight.
0: I have a concert at midnight. Great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까지 쭉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패턴이 들어있는 오늘의 문장. 자, 그 문장이 들어있는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 텐데요. 영어로 한번 표현들을 예상해 보세요.
2: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요?
3: 3시에 회의가 있어서 2시 30분까지는 돌아와야 해요.
2: 괜찮아요. 12시 30분에 갈까요?
3: 좋아요. 그럼 그때 로비에서 봐요.
0: 아, 점심 같이 먹겠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동료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점심을 먹다. Eat lunch, have lunch. 뭐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있겠죠. 오늘 뭐 today 뭐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3시에 회의가 있어서 2시 30분까지는 돌아와야 해요. 자, 일단 3시에 회의가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2시 30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요 말만 알면 되겠네요. 돌아오다. Be back. 언제 언제까지는 as를 안 쓰고 그때는 by를 쓰면 됩니다. 아, 뭐 괜찮아요. 12시 30분에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 뭐 that's okay. 뭐 이런 표현 쓸수 있을 것 같고. 12시 30분에 갈까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요. 좋아요는 뭐, okay. 뭐,
1: Good,
0: 이렇게 쓸 수,
1: great.
0: 뭐, 다양하게 쓸수 있고요, 이것도. 그럼 그때, 로비에서 봐요. 보자. See you.
1: 그때 봬요 is that's a phrase you could say in
0: 으흠.
1: English.
0: 맞아요. See you. 근데, 로비에서 라는 표현이 뒤에 붙으면 될것 같고요. 그때도 시간 표현이니까 또 뒤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뭐 간단한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5: I have a meeting at 3, so I need to be back by 2:30.
4: That's fine. Let's go at 12:30.
5: Perfect. See you in the lobby then.
0: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요?
4: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1: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0: Hey,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거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hey,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라고 물어봤어요. Grab lunch. Grab는 잡다라는 뜻인데, eat lunch, have lunch, Grab lunch 다 사용 가능하고요. Grab가 조금 더 간단하게 먹는
1: 네,
0: 느낌이
1: 간단하게 말하는
0: 있어요.
1: 거예요.
0: 맞아요. Together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3시에 회의가 있어서 2시 30분까지는 돌아와야 해요라고 했죠.
5: I have a meeting at 3, so I need to be back by 2:30.
1: I have a meeting at 3, so I need to be back by 2:30.
0: 3시에

0: 새 있다. I have a meeting at 3라고 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이고 그래서 2시 30분까지는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는 so라고 했고요. I need to 뭐뭐가 뭐뭐를 해야 해요 라는 표현이죠. Be back. 돌아오다. So I need to be back. 그래서 나는 돌아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는데 by 2:30, 2시 30분까지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라고 할 때는 s를 쓰지만 어떤 시간까지 라고 할 때는 by를 씁니다. 괜찮아요. 12시 30분에 갈까요?
1: That's fine. Let's go at 12:30.
2: That's fine. Let's go at 12:30.
0: 자, that's fine. 이게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Fine이 괜찮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시 30분에 갈까요? 라는 말을 그냥 let's go at 12:30 이 문장. 우리 갑시다 라는 문장을 그냥 질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서문을 질문으로 끝을 올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때 로비에서 봐요.
3: Perfect. See you in the lobby then.
2: Perfect. See you in the lobby then.
0: 좋아요. Perfect. 뭐 완벽합니다. 완벽한 플랜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럼 그때 로비에서 봐요. See you가 그때 보자 뭐 이런 뜻이고요. In the lobby, 로비에서라는 뜻이고 then, 그때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다 봤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together today?
3: I have a meeting at 3. So I need to be back by 2:30.
1: That's fine. Let's go at 12:30.
3: Perfect. See you in the lobby the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였어요. 자, I have a. 여기 연음이 되는데,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72쪽에 have의 V-E에서 어까지 밑줄 쫙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연음이 되는 부분이에요. So I have a meeting이라고 했는데, meeting이 아니라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2: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2: I have a meeting at 3.
0: I have a meeting at 3. Great job!
2: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Tuesday, everyone. This is Juche.
0: We're all on page 68.
1: 68, that's
0: 저희도
1: right.
0: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러실 것이고 mm-hmm. 자, 함께하고 계신 10월호 68쪽에서 뵙고 있습니다. Uh-huh. 오늘 13일이고 화요일이고요. 네.
1: Are we going to learn about magic today?
0: What do you mean, magic? Really?
1: I'm looking at the title.
0: 아!
1: That did the trick. Magic trick?
0: 아, 그렇게 생각하면도 하겠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러니까요.
1: 매직 아닌가요?
0: 아니지만 뭐 세상에 요즘 모든 게 다 매직 같아요. 요즘 뭐 누르면 나오고.
1: I know, smartphones, 네. so much technology. 네. That's right.
0: 저 그거 왜 smart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magical이라고 하지.
1: 네, 진짜 마술같이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게 잘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문제 해결해 주니까.
0: 맞습니다. Yeah. 자, 어제도 우리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vending yes. machine이었죠. 그 자판기를
1: 자판기?
0: 네, 어제 사용함에 있어서 지폐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 뒤집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Try flipping it.
0: Try flipping it. 이때 yeah. it는 the bill, 그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1: Right.
0: So try flipping it.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요 한번 뒤집어봐. 라고 할 때 try flipping it 하시면 됩니다. Mm-hmm. 그 어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flip 할 수 있는 것이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할 때 그 안에 패티라고 하죠. 패리라고 right. 하는 부분을 고기 부분 이걸 잘 양면이 익도록 뒤집는 경우가 있잖아요.
1: Flip.
0: Yeah. Flip the patty.
1: Flip the patty. 네. Flip the burger.
0: Flip the burger. 그리고 또 뭐 뒤집는 것 같더라, 어저께?
1: Flip the pancake.
0: Pancake 뒤집는 것도 있었고.
1: I love pancakes.
0: 네, 휙 던져서. 그다음에 flip the 빈대떡 하는 경우도
1: 빈대떡도
0: 있었고요.
1: 빈대떡도 있죠.
0: 네, 뒤집는 건 꼭 지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서 뒤집는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고
1: right.
0: 오늘은 또 어떤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m-hmm.
0: 자, 68쪽 보시면요. 기기의 화면, 지금 이게 키오스크거든요.
1: 키오스크.
0: 예, 키오스크의 okay. 그 화면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걸 우리가 탭 한다고 하죠.
1: 뚝뚝뚝뚝 탭. That's right.
0: 그게 선생님의 탭.
1: 제가 그냥 만들어놨어요.
0: 아,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1: 뚝뚝뚝.
0: 대개는 소리가 안 나지만 어쨌든 탭 맞습니다.
1: 그러니까 right.
0: 탭댄스 할 때 탭이 그 탭이에요?
1: 딱 그거네. 탭댄스. 사운드 이펙트 투데이.
0: 정말 가성비 최고입니다. 진짜. 네. 탭 한다고 할 때 이걸 이제 갖다가 댄다고 해서 터치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많이 써요.
1: Yeah, like a touch phone.
0: 네. 그렇죠.
1: Yeah, screen, you touch the touch screen.
0: Right.
1: That's right.
0: 그래서 이제 그 탭과 이제 터치를 거의 바꿔가며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뭔가 잘못되었는지 화면을 계속 탭하거나 터치를 아무리 해도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1: There's no response?
0: There's no response.
1: Oh boy.
0: 뭔가 조금 제대로 잘 손가락이 안 닿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아니, 이걸 계속 누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0: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을 한번 눌러봐.
1: 아, 버튼을 살짝 빗나갔나 봐.
0: 이런 화면이 그렇게 항상 늘 잘 반응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
1: 그렇게 하니까 해결됐네. 고마워.
0: 네. 아하. 그렇죠. 지금 사파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파 yes. 속에 이 키오스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튼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도
1: 이게
0: 네, 어딜 눌러도 사실 반응이 되면 참 좋겠는데 어떤
1: right.
0: 정확히 그게 반응하는 센서가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 봐요.
1: Sometimes the individual sensor on the screen doesn't work.
0: Right.
1: So you have to tap other areas.
0: 아,
1: sometimes.
0: 여기저기 눌러봐야
1: 하도 많이 사람들이 누르니까 하루 종일.
0: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1: Sometimes the sensors become old or become
0: tired.
1: Defective, tired, right?
0: 그렇군요. 자, 이럴 때 나눴던 그런 뭐 별것 아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답답하잖아요.
1: Right.
0: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죠?
1: That's right.
0: 자,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1: Mm-hmm.
0: 먼저 아니 계속 이렇게 누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무런 반응이 없어.
1: You know, I keep tapping it, tap, tap, tap, but nothing happens.
0: I keep tapping it, but nothing happens. 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1: right.
0: 혼잣말로도 내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이렇게

0: 말하는 겁니다. Right. 자, tap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건드리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1: So we would usually tap on something to choose, to decide. At a, on a kiosk, on your cell phone, on your on your tablet phone.
0: Right.
1: When you tap, imagine your finger pressing on the screen. Tap to choose.
0: Tap to choose.
1: Tap to decide.
0: 아, 그러면 눌러서 선택하세요.
1: Yeah.
0: 라는 말이 tap to choose가 yeah. 되는군요.
1: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네. 어느 대통령이 누구누구 어느 장관을 뽑았어라고 할 때도 tap해요. I tap 이보영 to become the minister of 어느 어느 department. So we say that in news.
0: 수습하세요.
1: So the word tap you will use in different contexts to pick and select someone.
0: 아, 그러니까 tap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선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1: That's also the meaning.
0: T-A-P.
1: To specifically select this person for a position.
0: 그래서 그 tap하고 tap water 할 때 그 tap은 다른 tap이죠?
1: It's a different tap. Same spelling. But tap water is unfiltered water coming out of the faucet.
0: Oh, right. 아, 스펠링이 같아요?
1: It's T-A-P.
0: T-A-P.
1: Yeah, tap water.
0: T-A-P는 tablet PC 할 때 그건 tab이죠.
1: 그건 tablet PC,
0: 그렇죠.
1: right.
0: Tablet가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그건 tap가 되는 거고, T-A-P.
1: 맞아, 맞아. T-A-P, tap,
0: 네.
1: tablet은 tab.
0: 네, 그렇죠.
1: 강도가 길어져요. 강도가 조금 있죠.
0: 맞습니다.
1: Tap 하고 tab.
0: 네, 맞아요. Tab. 그래서 여기서도 I keep tapping it. 네, 내가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데 I keep tapping it. 자, 그것을 계속 살짝살짝 눌러보다, 계속 톡톡 눌러보다라는 말이 됩니다. But nothing happens.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말해요. 자, 반응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nothing happens 라고 말할 수 있군요.
1: Yeah, you know, I keep tapping it. I keep pushing it, but nothing happens.
0: Nothing happens.
1: No response.
0: 그렇죠. No response. 아니면 nothing happens. 보통 이런 right. 경우에 no change.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1: No
0: 아무런
1: change.
0: 변화가 없네. No change. 근데 그건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는 right. 그렇다고 해서 no change라고 하면 조금 상대방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1: Yeah, I think they might understand, but we don't use it that way. We say nothing happens.
0: Nothing happens.
1: There's no response.
0: There's no response.
1: Yes.
0: 그렇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자, 그랬더니 아,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선생님?
1: Sure.
0: 조금 더 아래쪽을 한번 눌러봐라고 말해요.
1: Try pressing a little lower.
0: Try pressing. A little lower. 아, 이 press라는 단어, 눌러보다, 누르다라는 뜻이죠?
1: Right. Tap, press, basically the same thing.
0: Tap은 좀 가볍게 느껴져요.
1: Slightly,
0: 그래도.
1: right. Tap, tap.
0: The press는 조금 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1: 맞아, 여기서도 강도 차이가 있어요.
0: 아, 네.
1: Tap은 가볍게 똑똑 누르는 거고,
0: 네.
1: press는 조금 강하게 press. Like the press, the elevator button, the
0: right.
1: floor button, right?
0: 그렇죠.
1: So you press.
0: 그건,
1: But here, tap이 안 되니까 조금 강하게 약간 밑에 눌러봐.
0: 아,
1: 이거죠.
0: 그거다. 맞아요. Tap을 했는데 nothing happens니까 그 말로 press라는 단어를 굳이
1: right.
0: 써서
1: yes.
0: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을 한번 눌러봐라.
1: Right.
0: 좀 세게 try pressing a little lower.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제 했던 try flipping it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뒤집는 거 한번 해봐. Try pressing it 한 것처럼 여기서도 try flipping it 한 것처럼 여기서도 try pr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서 pressing 혹은 뭐 flipping 이런 식으로 그것을
1: right.
0: 시도해봐라. Try pressing. 그런데 약간 낮은 쪽을 a little lower. 이번에 그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얘기할
1: right.
0: 수 있습니다.
1: A little lower.
0: A little lower.
1: Right.
0: 약간의 부사구를 뒤에 넣어서요. 어떤 위치로, 어떤 식으로라는 말이 뒤에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1: Try speaking a little louder.
0: Try speaking a little louder.
1: Try speaking a little louder.
0: 그렇죠.
1: A little bit louder.
0: A little bit louder. 그렇습니다. 그 try speaking a little bit louder. 조금만 더 크게 말해보는 것을 시도해봐라. 우리가
1: right.
0: 왜 자동차에서 그 음성으로 저 뭐 목적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Yes.
0: 자, 그럴 때 목소리가 좀 작으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
1: 딱 그거네.
0: 네.
1: Try speaking a little louder.
0: 그렇죠. 조금 더

0: 쉽게 말해보세요라고 할 때, 또 이번엔 이거 어떨까요? 왼쪽으로 조금만 좀 움직여 보세요 한다면
1: Try moving a little bit to the left.
0: try moving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세요. a little bit 조금만 to the left 왼쪽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You can use the word bit, or you don't have to use the word bit. A little to the left.
0: a little to the
1: It's
0: left.
1: also okay.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ry speaking, try moving, try pressing, try flipping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try pressing a little lower까지 들어보세요.
2: I keep tapping it, but nothing happens.
3: Try pressing a little lower.
0: Try pressing a little lower. 자, 그랬더니 테디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아마도 아까 버튼을 살짝 빗나갔던 모양이네.
1: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아, 우리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할때그 버튼, button. 이거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요.
1: Button.
0: 네, button이라고
1: Right.
0: 하게 되죠.
1: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자, 이 버튼을,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내가 한 번에 탁못 누르고 옆 엉뚱한 데를 눌렀던 것 같아 라는 말을 missed the butt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튼의 위치를 내가 놓쳤다라는 말로 missed the button이라고 했군요.
1: Sometimes you have to tap or you have to press specifically, very accurately, on the screen. Maybe you kind of pressed a little to the left or right. You need to hit it exactly at that spot.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You know, sometimes that's the hardest part, especially for older people from the older generation.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어떤 그뭐 헤드폰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까지는 뭐 아니래도 그 화면에 정확한 지점을 딱 누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그 요새 이제 패스트푸드가 진짜 많잖아요.
0: 네.
1: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면 거의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요.
0: 네.
1: 저도 익숙한데도 누를 게 너무 많아.
0: 네.
1: 이거 포인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 할부
0: 맞아요.
1: 하시겠어요? So I had to like go through five different screens until I put my credit card in.
0: 그니까.
1: I think for the elderly, it's going to be very confusing.
0: Very,
1: Very
0: very confusing.
1: confusing.
0: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어디 가서 하여튼 키오스크로 뭘 입력을 해야 될게 있었는데 결국은 직원이 쫓아와서 하나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사람 안 쓰겠다고 이거 해놓고 정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네요라고 했죠.
1: This is supposed to be convenient, but it's actually not very convenient
0: Not there
1: sometimes.
0: yet,
1: Not
0: actually.
1: there
0: 그러니까
1: yet.
0: 우리도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뭐 지금도 충분히 간단하지만 더 간단히 쓸수 있게 잘
1: That's
0: 좀
1: right.
0: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까는 버튼을 빗나갔었던 모양이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must have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를 이어 말하게 됩니다. I must have missed. 내가 틀림없이 빗나갔던 것 같다. I must have 뭐 I must have 뭐 said 하면은 내가 그 말을 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must have 많이 쓰는 말이죠.
1: Yea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1: Oh, I must have missed the bus.
0: Oh, I must have missed the bus. 내가 그 버스를 놓친 모양이야.
1: It's not coming for another 10 minutes.
0: 네, 그렇죠. 특히 EBS 뒤에 그
1: 느낌
0: 마을버스 그래요.
1: 아시죠?
0: 네, 알죠. 네. 자,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2: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자, 그랬더니 이 화면들이 말이야, 늘 그렇게 잘 반응하는 건 아니더라고.
1: These screens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0: These screens, 그러니까 이런 화면들이 꼭이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항상 잘 그렇게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건 아니더라라고 말하면서 not always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1: Right.
0: 표현들이 쓰게 됩니다. 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 되죠.
1: Aren't always.
0: Aren't always,
1: Are
0: 뭐
1: not always.
0: 그렇죠. 뭐 isn't always, are not always 이런 식으로 비동사 not always 뭐두 동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not always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1: Yeah, you know, I'm not Always home.
0: 그렇죠. I'm not always home.
1: I'm not always home.
0: 제가 늘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right. 말할 수 있다든지. Mm-hmm. 근데 여기에 enough까지 붙어서요. Right. 늘 충분할 정도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se screens are not always sensitive enough. 이 정도면 충분히 예민해 할 정도로만 돼도 되는데 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1: So it's a little less sensitive, right?
0: 네.
1: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0: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민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민감하다는 건 사람의 터치, 예민하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1: Right.
0: 여기서는 are not always sensitive enough라고 했어요.
1: Right.
0: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까 그 아래쪽을 눌러보고 막 그래봤잖아요. Try pressing a little lower. 그랬더니 이게 되네 라는 말이 나오죠.
1: Ah, finally. That did the trick.
0: That did the trick.
1: That did the trick.
0: That did the trick. 아까 처음에 이 trick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거 무슨 마법에 대한 화제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잖아요. 주치생님이.
1: Right, right.
0: 자, that did the trick. 어떤 때 쓴다고요?
1: If somebody says that did the trick, oh, now it works. 이렇게 하니까 되네.
0: 아.
1: So the last thing you did, it worked. You say, ah, that did the trick.
0: That did the trick.
1: That solved the problem.
0: That solved the problem.
1: Yes.
0: 그런 거군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네.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네. 라는 말이 that did the trick. 근데 굳이 yes. trick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진짜 해결이 안 되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탁 하니까 한 번에 허락 하고 해결이 됐다라는 마법 같다라는 뜻으로 해서 묘수, 뭐 어떤 방법 이런 뜻으로 that did the trick이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3: These screens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2: That did the trick.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I keep tapping it, but nothing happens.
3: Try pressing a little lower.
2: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3: These screens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2: That did the trick.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주세요.
1: Let's go.
0: 아니, 계속 누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3: I keep tapping it, but nothing happens.
1: I keep tapping it, but nothing happens.
0: 좀 더 아래쪽을 눌러봐.
3: Try pressing a little lower.
1: Try pressing a little lower.
0: 아, 버튼을 살짝 빗나갔나 보다.
3: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1: Oh, I must have missed the button.
0: 아, 이런 화면이 항상 잘 반응하는 건 아니더라고.
3: These screens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1: These screens aren't always sensitive enough.
0: 그렇게 하니까 해결됐네.
3: That did the trick.
1: That did the trick.
0: 여기까지입니다.
1: That did the trick.
0: That did the trick. 네, 오늘 표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ersistent. 뜻은 지속적인, 끈질긴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 experienced its second driest September on record with less than 30 millimeters of rainfall, driven by persistent high pressure systems and a lack of typhoon activity. 여기서 persistent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The region suffered from persistent drought. 그 지역은 지속적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뉴스에서 persistent inflation, persistent shorta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ersisten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숲 한쪽에 쓰러진 오래된 나무를 만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을 마친 나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위에는 이끼가 자라고 버섯이 몸을 펼치고 있으며 작은 곤충들이 나무 껍질 사이를 오간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새로운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숲을 지탱했던 한 그루의 나무는 이제 수많은 생명들의 집이 되고 먹이가 되고 다시 흙이 되어 또 다른 나무를 키운다. 숲에서는 끝이라는 말이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끝은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남효창 작가의 책 숲 문해력 숲에서 세상을 읽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숲 띄워드렸어요. 최유리 버전만큼이나 좋아요라고 이승현 님이 오늘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다고 하셨는데, 그쵸. 곡이 워낙 좋은데 또이 버전도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책이라는 신화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남효창 작가의 책, 숲 문해력. 숲에서 세상을 읽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연결, 연결, 연결. 그래서 끝인 동시에 또 다음의 시작을 기약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전달이 좀 됐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서창민 님도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린 부분 바로 앞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의 잎이 올해 봄을 떠받치는 흙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봄, 여름 다 순환하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번이숲 문해력 책 펼쳐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남효창 작가님은요, 거의 40년간 숲으로 출근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전문가가 또 있을까요? 이 남효창 작가님이 얘기하는 숲 문해력의 세계, 어떤 것인지 한번 책 펼쳐보시고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제가 아예 인간은 어떻게 숲을 잃어버렸는가라고 붙어 있거든요. 이 앞에 보면 지금 맨 표지에 지금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숲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흥미롭지만 저는 특히 그 숲을 흔적으로 읽는 그 지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읽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뭐 이를테면 목차만 보시더라도 식흔, 먹어서 생기는 흔적인 거죠. 식흔, 뭐 산란흔, 알을, 나비가 알을 낳은 흔적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찢기고 뚫린 그 자리에 도달하는 질서를 가지고 식흔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 숲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이님, 아, 이 끝이 아닌 연결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는 것이지만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또 이것을 다시 잊지 않게 부추겨지는 책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숲으로 산책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상과 조금 동떨어진 전혀 다른 모험을 시작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석 암호는 네,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 됐습니다. 2주간 이어지고요. 혹시 지금 듣는 라디오 있나요? 하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듣고 계신 거꼭 얘기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전화를 꼭 일단 받으셔야 하는데 랜덤이니까. 네, 그러나 어쨌거나 이 기간이 되면 우리 북카페에서 우리끼리 또 즐겁자고 하는 이벤트잖아요. 이 출석 체크 이벤트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8일간, 모두 2주죠. 8일간의 본방 출석 암호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암호가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은 맥동민 작가님이 골라주신 단어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왜 모험이란 단어를 좋아하시지? 맥동민 작가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내 삶의 모험이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험을 동경하시는 거죠. 좋아하는 단어인 거예요. 최대한 더 모험력을 키우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모험력이 있었는데 점점 상실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년에 접어들어서 다시 모험을 지금 좋아하시는 이유가 생긴 건가요? 했는데, 아, 이또 동민 작가님의 책을 읽으시면 아실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었죠. 제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동민 작가님은 모험력이 조금 더 솟아난 분이죠. 그래서 모험을 계속 추구하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험이 암호가 됐습니다. 모험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나무, 그리고 어떤 날 조동익 이병우가 함께한 곡 그런 날에는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석 암호는 모험입니다. 지선희 님이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 반에서 자기 가장 소중한 단어 말해보기 시간에 적어낸 단어가 바로 모험이었다고 사연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신나는 모험 즐기길 바란다. 선우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아들에 대한 마음도 표현을 해주셨고요. 아, 이 선우님이 좋아하는 그 모험, 또 우리 맥동민 작가님도 좋아하셔서 오늘의 출석 암호가 됐습니다. 모험의 의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힘들이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도 다른 사람에겐 또 거대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페인님들, 지금 내 삶의 모험이 무엇인지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일 사이 쓰시는 카페인님은 운전이 모험이라고 하셨어요. 채윤님이신데요. 비 오는 날 단풍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모험은 운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운전 모험이죠. 맞아요. 저처럼 그 운전이라는 모험을 시도하다가 그냥 증만 받고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점점 더 미지의 세계로 그냥 간 거죠. 이제는 뭐 운전 못 하고요. 원래도 못 했지만. 아, 그러나 또 기꺼이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4972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독한 길치라고 하십니다. 낯선 곳을 갈 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길을 잃고 헤맬까봐 두근두근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가끔은 익숙한 길의 골목 모퉁이를 돌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 짧은 몇 미터 구간도 어쩌면 모험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좋은데요. 늘 가던 길 말고, 아는 길 말고, 조금 다른 길로, 설령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길 끝이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약간 길을 틀어보는 거. 이것 또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모험이란 생각이 듭니다. 앨리스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안 가봤던 길로 간 거잖아요. 토끼 따라서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모험이 펼쳐진 거고요. 5452 쓰시는 카페이님. 기계 고장나서 고치다가 급하게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기계를 고치는 것도 저에게는 모험입니다 하셨습니다. 기계 고치는 거 모험일 수 있죠.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식은죽 먹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 이게 지금 더 망가뜨리는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계 잘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적엔 모험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네요. 그래도 북카페로 산책하며 모험 떠나요. 하셨습니다. 북카페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이것 또한 즐거운, 그리고 그리 위험하지 않은 모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사람입니다만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기계는 잠들지 않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한 데이터 연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확한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계는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일을 해도 몸이 찌뿌둥해지거나 피곤하지 않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기계들을 마주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기계 곁에서 우리는 툭하면 방전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몸을 탓하곤 합니다. 효율을 요구하는 사회는 오랫동안 피로를 무능력의 증거로 취급해왔습니다. 피곤함은 서둘러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각종 영양제를 삼키고 고카페인 음료를 마십니다. 어떻게든 피로를 지워내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능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몸이 보내는 멈춤의 신호를 우리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책 피로사회에서 피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피로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각자를 고립시키는 피로, 다른 하나는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피로입니다. 남을 이기려 할 때 인간은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반면 누군가 나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땀 흘린다는 사실을 직시

지할 때 피로는 사람과 사람을 묶는 단단한 끈이 됩니다. 기계는 이 두 번째 피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오류를 낼지언정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파 본 적이 없으므로 타인의 고통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만이 타인의 허기를 짐작합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부어본 사람만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타인의 굽은 등을 이해합니다. 내 몸이 가진 뚜렷한 한계가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통로로 작동합니다. 이제 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 풍경을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 좁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얕은 잠에 빠진 낯선이의 어깨를 볼 때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일터에서 땀 흘린 동료의 책상 위에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올려두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내가 유한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각입니다. 내 몸이 무겁고 지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간을 견뎌낸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피로는 능률이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취약함 덕분에 우리는 고립을 멈추고 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응원합니다.

Sleeping at Last의 2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내 몸의 고단함, 내 몸의 한계 덕분에 타인의 그 수고로움, 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우리의 한계가 연결통로가 되는 그 얘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매일 쌓고 막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피로라고 하는 것이, 이 마법 통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죠. 기계는 못하는 거, 따라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기계에게는. 허현주님, 방금 영양제를 삼켰는데요. 제 인생은 힘겨운 모험이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되길 노력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모험, 오늘의 출석 암호죠. 가을에 참 어울리는 단어라고 하시면서 왜이 가을과 모험의 조합을 진작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생각해 보지 못했냐면, 오늘 출석 암호로 맞닥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운명처럼 발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0931 쓰시는 카페인님, 고님, 저는 대중교통 타는 게 모험이에요. 작년에 지인 결혼식에 가려고, 그때 미리 길찾기 맵으로 공부를 하고 한주 전에 서울에 가서 대중교통을 타면서 예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 이해 갑니다. 저는 지하철 승객 경력이 벌써 한 2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낯선 곳에 갈때 대중교통 속에서 진짜 헤매기가 좋습니다. 막그 여기 수도권 지하철역 서해 무슨 서해 붙은 그 선도 있는데 그런 거 잘못하면요. 저 끝에 갑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버스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대중교통 타기 가끔은 예습,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죠.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앤 마리의 2002 그리고 카라 딜런의 Never in a Million Years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10월 둘째 주 이쯤 되면 우리 이게 노벨 문학상 또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해서 서점가에 딱 이렇게 매대가 생기고 막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 그 소식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날 수업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 중이었는데 시작할 때 그때가 7시였어요. 네. 발표가 8시여서 저는 마쳤습니다.
1: 네.
3: 엔카슨이라고 미리.
1: 네. 정말.
3: 이번에 누가 받을 것 같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네. 이번에 엔카슨이다 라고 말했는데 맞춰가지고
1: 이번에 그렇게 적중 나의 예상이 적중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던데요.
3: 네. 왜냐하면 매년 엔카슨이라고 말했거든요.
1: 엔카슨을 네. 계속 꼽아오셨던 상혁씨님.
3: 한 3년? 지난 3년 정도는 계속 엔카슨이 받지 않을까? 엔카슨이 받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겨우 이제 드디어 이번 해에 맞은 거죠.
1: 신기합니다. 네.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그냥 여성이 받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차례 같기도 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앵커스는 워낙에 친근한 작가에 속하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시인으로서 소설가다라기보다 시인이다. 예, 좀 엔카스를 범주할 수는 없지만 네, 가까우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1: 저는 그 엔카슨 뭐 그 책들을 여러 권 접했지만 그 중에서 그 녹스라는 책은 그 소연 시인님이
2: 선물로
1: 네. 주셨어요. 그 책이 물성이 굉장히 또 네, 재미나잖아요. 네. 정성 가득 막 뭐가 막 붙어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 물성 가득한 책을 또 소연 시인님이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엔카슨 하자면 소연 시인님이 딱 넣어놨어요. 책을 어떻게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던 네. 것이 또
2: 너무
1: 반갑더라고요.
2: 귀한 책이 였고 그때도 이제는 구하려면은 진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책이 된 거죠.
1: 진짜.
3: 저도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화면에 네. 줌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책 보여주면서 이제 선생님도 이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1: 난 있지 이런 거. 네.
3: 기분 좋더라고요.
1: 네. 이 엔카슨의 노벨문학상 소식 두 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상혁 씨님도 2주 만에 오셨고요. 네. 작품 골라서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작품을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3: 네, 두꺼운 책을 좀 읽어보려고 잡았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근데 정말로 재밌어서 꼭 끝까지 읽어봐야지 했던 책입니다.
1: 네.
3: 대니얼 알 브룩스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3: 초기 인류는 신체적으로 허약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독특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면 굶어 죽었다. 진화는 이런 점에서 제대로 작동했다. 지능과 자각 능력을 키우면서 주변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을 그토록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도 왜 단순한 설명을 고집할까? 니머는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좋다란 단순하다, 일반적이다와 동의어가 됐다. 신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은 것이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면 나쁜 것이며 두려운 것이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곳에서 검치호랑이, 동굴곰, 빙하기, 질병, 귀신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세상에 관해 더 많이 알수록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진다. 인간은 세상의 일부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보다 항상 더 편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0: 변화했을 때 오히려
1: 네.
0: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정말로 그 제목 그대로 완벽하지 않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1: 그쵸.
0: 그래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되게 강하고 세고 완벽한 개체가 살아남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인데, 예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병원 오가는 시기에 또 읽었던 것이기도 해가지고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서는 요 부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한 설명을 또 좋아한다. 오히려 싫어하는 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순한 걸
1: 네.
0: 좋아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주변 환경에서 볼 때, 주변 관찰할 때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어서 좀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1: 이 마음이, 이 심리가 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혁씨님도? 어떠셨나요? 소현씨님은 딱 음악 나가는 동안 이 낭독 듣자마자 오 너무 재밌겠어요 라고 이렇게
2: 네.
1: 마음의 소리가 나왔는데요.
2: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듣기 싫은 것, 이것도 저가 제일 살면서, 왜, 걔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1: 그쵸.
2: 그래서, 인류가 두려움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어떤 면들?
1: 그쵸.
2: 그런 것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1: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도 있고.
2: 네. 예, 그렇게까지 난다 알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좋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단순하다라고 느끼는 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좋다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요거 많이 느끼는 게 물건이나 옷 하나 살 때, 예를 들어서 아니 조금 더 비싼 뭐 물건을 살 때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 샀을 때그 느껴지는 안전한 느낌이 있거든요.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옷을 살 때도 그렇고, 거주지를 정할 때도 그렇고, 뭔가 집의 형태도 왠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가 훨씬 더 마음에 놓이고, 뭐 자동차도 뭐 브랜드도 고를 때도 그런 게 많이 작용하는데,
1: 네.
0: 그걸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독특한 걸 선택했을 때그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꽤
1: 그쵸.
0: 있고요.
1: 약간 보호색 같은 거죠. 타인과 비슷한 옷, 비슷한 집, 비슷한 차. 이 속에 그 약간 그 안락하게 숨어있는 느낌. 근데 완전히 독립된 나만의 톡 튀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보호색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2: 네.
1: 그쵸. 네.
0: 그게 뭐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되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1: 네.
0: 구매했고 굳이 이걸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공감했습니다.
1: 심지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까지 막
0: 네.
1: 생각하면서 이
0: 뭐
1: 충동 선택이
0: 비난도
1: 아닌가.
0: 받고.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죠. 2부에 건너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하우스의 스페이스송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갈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1부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 더해 주셨는데요. 볼까요?
1: 네. 이수진 님이 전 안전한 것보다 새롭고 재밌는 걸 자주 선택해서 가끔씩은 후회해요. 하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0: 후회하신다는 게 그렇죠.
1: 네. 근데 뭐 돌아봤을 때 그 안전한 걸

0: 선택했어도 후회가 있으셨을
1: 후회하죠.
0: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보통 무난하다, 모두가
0: 네네.
1: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좀덜 후회할까 싶은데, 그걸 해도
0: 네.
1: 후회는 똑같이 있을 것이다.
0: 네네.
1: 네. 홍은심님은 너무 튀면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왜? 네, 이렇게 읽는 게
0: 네.
1: 맞나요? 네, 지금,
0: 맞는 것
1: 지금,
0: 같습니다.
1: 네. 왜 이해 못지 못하지? 예, 네, 그쵸. 튀는 선택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은. 또
0: 네,
1: 보겠습니다.
0: 김지희님, 새노란 차 사고 싶지만 쉽게 못 사죠. 그죠. 그치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새노란 차.
0: 네.
1: 저는 레몬색 차 이런 거 사고 싶어요.
0: 그죠.
1: 그쵸. 네.
0: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 그쵸. 아, 딱인데 운전을 못해서.
0: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듣고 오히려 반항심에 한번 샀던 적이 있고
1: 네.
0: 잘 타고 다녔고 잘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1: 만족해요?
0: 왜냐면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거 질린다, 그 색깔. 이런 얘기 많이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잠깐이다. 오래 가면
0: 제가
1: 질린다.
0: 그랬죠. 뭐, 검은색, 흰색, 물론 좋지만 그건 살 때부터 질린다.
1: 어머.
0: 그래도 사고 나서
1: 네.
0: 6개월이라도 안 질리고
1: 와.
0: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는
1: 와.
0: 색깔 별로, 신경 안 쓰니까요.
1: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1: 조상현님,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오리발을 사용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으로 한 짝씩으로 해서 다른 색 오리발을 사용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원래 그런 거냐고 물어봐요. 하셨습니다. 아, 사연
0: 좋은
1: 너무
0: 아이디어인데.
1: 재미난데요?
0: 네,
1: 그쵸?
0: 재밌어요. 네,
1: 네.
0: 이거는. 너무
1: 양말도
0: 좋다.
1: 한 짝씩 다르게 신는 경우 있잖아요.
0: 네.
1: 일부러. 또 보겠습니다.
0: 네, 최준호님, 사자에게 뜯길 용기나 이겨낼 용기가 없으면 얼룩 옷 입고 우다다 달리는 얼룩말 무리 중간에 숨게 되기 쉬운 듯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리 따라 휩쓸려 버리죠. 여기가 어딘가 싶고.
1: 와, 이렇게 또 얼룩옷 입고 우다다 달리는 얼룩말 무리 중간에 숨는 선택과 사자와 맞설 그 선택 요렇게 지금 둘로 또 나누셨네요.
0: 네.
1: 그쵸?
0: 요걸 읽으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냥 편한 선택만 해, 안전한 선택만 해 하고 조금은 제 마음에 에이 너무 별로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1: 네.
0: 요 책을 읽고 나니까 아 그걸 그냥 좋다라고 정말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 그쵸. 자,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고르셨어요?
0: 네, 이번에 김승일 시인이 새 시집을 아주 오랜만에 출간을 했고, 지난주에 이걸 읽는 즐거움으로 이제 보냈는데, 시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좀 읽어드리면 좀잘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재밌는 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폐허 바깥 김승일.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종이를 받았다고 하죠. 오늘 받은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원래는 편지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원래는 뭐였을까요? 원래도 폐허였을 것 같은데. 폐허는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자리를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의 모양이 만약 있다면 그 모양도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모양이겠죠.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는 원래 폐허다.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편지였다고 해요. 원래는 젊었다고 해요. 원래는 살아있었다고 해요. 내 친구가요. 원래는 내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니지. 태어나기 전에는 친구였을지도 몰라. 태어나면서 잠시 친구가 아니게 된 거지. 그랬다가 다시 친구가 되고 그런 다음 다시 친구가 아니게 된 걸지도 모르죠.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잘 있어. 당신은 폐허 바깥으로 나갔어요. 원래 타령을 하는 세상의 바깥으로. 잘 있어.

있으십니까? 거기도 폐허겠죠. 그래도 거기서는 아무도 원래의 모양을 따지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래서 바깥으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한동안 나도 거기를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것은 종이입니다.

0: 아침달에서 펴낸 김승일 시인의 시집. 다 좋다는 느낌에 담긴 시, 폐허 바깥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로이킴의 영원한 건 없지만 띄워드렸어요. 아, 지금 이시 읽어주시는 거 들으시면서 김연숙님은 어쩐지 차도화 시인이 떠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 머릿속에서 같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양숙님은 원래는 편지였어. 이 구절이 또 도드라진다고 푹
1: 네.
0: 들어오셨나 봐요. 네. 참 묘한 시를,
1: 네.
0: 네.
1: 이게 사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여기 이 식구가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 속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0: 네.
1: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원래 타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가 또 어디 있을까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반항심을 보이는 이런
0: 네.
1: 면밀함이 너무 김승일스럽고 좋더라고요. 김승일 시인이 처음 첫 시집을 출간을 하고 세상에 등장했을 때 저는 이 반항심이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거나 희석되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참 소중하게 받아들여졌는데
0: 네.
1: 여전히 뾰족뾰족해서
0: 와.
1: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1: 아,
0: 세혁
1: 너무
0: 씨님은?
1: 재밌었고, 사실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좀 바쁜 일을 좀 처리하고 친구 서점에 가가지고 싹 업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다 좋다는 느낌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목을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목을 받고 나서 다 좋다는 느낌이 누구 시집이지 하고 봤는데, 김승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도끼. 이거 분명히 도끼가 가득한 시집일 텐데,
0: 네.
1: 이 뭔가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0: 이
1: 제목은
0: 제목이
1: 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승일을 너무나 잘 포장한 출판사 측에 되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정말 도끼가 빠졌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0: 그쵸.
1: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특히 다들 원래 타령을 하는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다들 다 원래라고 말하고, 원래는 뭐 내가 뭐 했어. 여기는 원래 어땠어라고
0: 그쵸.
1: 말하는
0: 원래
1: 것에
0: 그런
1: 대해서.
0: 거야. 그럼
1: 네.
0: 사실 또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네.
1: 그러니까요.
0: 원래 그런 거야 하면.
1: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그 원래 타령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그 부분에서 약간 출구다라는 생각이 막들 정도였거든요.
1: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뭐 시를 쓰기 시작한 후부터 달라진 게몇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또 없거든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사람들한테 뭐 시란 본질적으로 어떤 거야?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거야라고 말할 때꼭 말해야 될때 본질적으로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아 본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가만은 아니면 본질이라는 게 없겠죠라고 괜히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죠. 이제 시인들이나 문학을 좀 오래 접한 그 어떤 공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본질이 어딨어? 원래가 어딨어? 이런
0: 그쵸.
1: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요 주제가 아주 독특한 게 아닌데도 정말 김승일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종이와 편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줬는데 종이를 받았다고 하면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사물의 그 물성만 그냥 그 재질 같은 것만 기억하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어떻게 생각하면?
1: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 뾰족뾰족하고,
0: 네.
1: 진짜 고슴도치처럼 까끌까끌하고, 이 질감이 이제 이게 김승일 표고, 아까도 어떤 분이 차도화 시인 닮았다고
0: 네.
1: 했는데, 차도화 시인도 그런 면이 이렇게 농후한 그런 시색이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아마 닮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읽는 사람이나 그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읽을 때 배경음악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시라는
0: 맞아요.
1: 생각했어요.
0: 예. 아닌 시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1: 요거는 아주 재밌게 읽어도 될
0: 네.
1: 것 같은 시이고 방금처럼 되게 무겁게 읽어도 또잘 어울리는 시여서 찰떡 같다고 여기저기에.
0: 네.
1: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0: 예. 이 김승일 시인이 이 시를 어떤 자리에서 낭독하게 될 때, 그것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쵸. 예.
0: 그분도.
1: 문득 궁금해요. 그럼 정말 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읽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정차식의 나는 너를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그 김경인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짙고 푸른 별무늬 커튼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24시 편의점이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는 저는 뭐 예전에 연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이런 상황을

0: 가정에서 쓴 시라고 생각하며 읽었는데 또 와서 읽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읽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1: 오.
0: 들어서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각자의 상상을, 그쵸? 좀 해보시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으로요. 낭독 부탁드릴게요.

24시 편의점 김경인. 우리가 만난다면 너의 눈 한복판 검고 아름다운 저수지 거기는 아닐 거야. 튼튼히 쌓아 올린 제방 공들여 정비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기도 아닐 거야. 우리가 만난다면 24시 어둠을 켜놓은 편의점에서일 거야. 일회용 생활을 쌓아둔 창고 문을 닫고 캔 뚜껑을 따듯이 허겁지겁 서로를 열겠지. 황금빛 거품처럼 흘러넘치는 너를 한 방울 남김없이 마시겠지. 심장에 꼭 맞는 열쇠만큼 작아질 때까지 단숨에 들이켤 거야. 그러다가 왈칵 토해내겠지. 서로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뱉다가 결국은 나를 줄줄 흘리다가 구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야. 죽음 같은 잠에 빠질 거야. 만일 우리가 만난다면.

0: We are the night의 우리들 띄워드렸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김경인 시인의 시집 짙고 푸른 별무늬 커튼에 담긴 시 24시 편의점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카페인이 활발하게 지금 사연 주셨는데요. 좀 부를까요?
1: 네, 김우주님이 이 시는 제 귀에는 엄청 관능적으로 들려요. 음란마귀 쉬인 귀.
0: 음란마귀가 쉬셨다고요?
1: 캔 뚜껑을 허겁지겁 따서 서로를 마신다. 꺄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 부분이 좀
1: 네.
0: 관능적으로. 근데 관능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지금 보니까 끝이 좀, 옆에 쓰레기통이 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고요.
1: 네, 저는 요런 관능성이 저도 관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0: 네.
1: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관능성을 요즘 잘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비유해서 관능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시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긴 했는데,
0: 맞아요.
1: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0: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거예요.
2: 네. 관능적이고 퇴폐미도
1: 네, 그런
2: 있고 뭐
1: 거고.
2: 열정적인 그런 막 뜨거운 느낌? 그런 시들이 많이 한국 시에서는 특히 줄었죠. 그게 우르르 또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1: 네.
0: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시를 좀 찾고 싶으면 몇십 년대로 가면 되나요?
1: 뭐 2000년대 아닐까요?
0: 2000년대의 시들이.
2: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자, 이민정님은 고등학교 친한 친구와 저의 만남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결혼해서 각자 다른 곳에 사느라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서로의 그간 이야기를 꺼내느라 둘다 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
1: 네, 맞아요. 특히 초반부는 그런 느낌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정경희님은 그러다가 왈칵 토해내겠지 이 부분이 또 걸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까요?
1: 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기억이든 어떤 기억은 과거에 그냥 두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거기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주제로 보면 그런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주제가 이것도 특별하다기보다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편의점에서 만난다. 일회용 생활을 쌓아둔 창고 문을 닫고 만나는. 그래서 저는 요게 왜그 다시 만나는 연인이라고 느꼈냐면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0: 네.
1: 그들이 되게 멋진 곳에서 제외하면 운명처럼 영화처럼 제외하면 좋겠는데 결국 별볼일 없고 어떻게 보면 너저분하다고 할수 있는 그 일회용 생활 용품 쌓아둔 창고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관능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지금 정경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숨에 들이켜다가 왈칵 토해내고 서로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뱉어버리는 이 장면이
0: 네.
1: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비유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정말 나도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겨진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야.
1: 그리고 결국은 흘리는 게 뭐냐면 나를 줄줄 흘리잖아요. 여기에 이 감정이입했던 내 나와 여기에 잠깐 어쨌든 확 몸과 마음이 쏠렸던 나의 모습, 나의
0: 네.
1: 생각 이런 거를 토해내는 거죠. 후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0: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도 음란마귀 시인 그런 시로 읽었고요.
0: 네.

0: 이게 뭔가 너무 소진되는 삶을 갈구하는 어떤 한 장면처럼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고 단정하게 사는 일을 지속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무의식
1: 네.
0: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졌고, 그럴 때 불현듯 정말 편의점 창고 같은 데서
1: 네.
0: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허겁지겁 알칵 토해내고 뱉어내고 뭐 줄줄 흘리다가 처박히게 되는 거,
1: 그렇죠.
0: 그래도 상관없어. 앞뒤 재지 않은 어떤 욕망, 이런 걸 표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김신타님은 들으시면서 사랑이란 밤에만 열지 않으면 낮에도 열리는 편의점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한 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사랑해서 나를 줄줄 흘리다가 사랑이 다 해버린 느낌도 들어요.
2: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처음에 세 줄까지를 읽었을 때, 우리가 만난다면 너의 눈 한복판, 검고 아름다운 저수지까지 읽었을 때는,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1: 안
2: 이런
1: 되는데?
2: 생각을
1: 네.
2: 했어요. 이렇게 만나면 너무 이제, 너무, 좀 평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해주고,
1: 네.
2: 튼튼히 쌓아 올린 제 방, 공들여 정비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다음에,
1: 네.
2: 너무나 편한,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용품
1: 그쵸.
2: 쌓아둔 24시 편의점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1: 자, 최준호님은 아주 뜨거워서 허겁지겁 하는, 그래서 깨지기도 쉬운 사랑을 그린 것처럼 느껴진다고.
2: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뭐 사랑, 어떤 인물을 떠올리셔도 되겠지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억이나 아주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1: 네.
2: 마주할 때의 느낌? 그게 현실로 확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겹다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1: 그럼 재회를 어디서 하면 좋으려나? 이 생각이 갑자기
2: 안
1: 듭니다.
2: 해야죠.
1: 안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하게 되는 운명이라면
2: 그러게요.
1: 24시 편의점은 지금 이 시로 인해서 저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 조용히 컵라면에 물 부어서 먹고 헤어지는 게.
1: 아, 그냥 옆에 그냥 길 가는 행인 1, 2처럼.
0: 그 장면도 좋네요.
1: 그러네요. 담백하네요. 그쵸?
2: 너무 이게 너무 캔 뚜껑 따고 술 마신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듣고 가시죠.

0: 유영주님이 무알콜 시와 선곡에 취하는 기분, 캬, 하셨습니다. 지금. 네, 뭔가 취하는 느낌. 네, 시에 취한다는 것은 이런 거군요.
1: 네.
0: 시와 음악과. 그쵸?
1: 네. 아, 근데 알코올 쉬어도 좋을 것 같은데.
0: 오,
1: 네.
0: 그래요? 네, 알콜 시어도?
1: 네.
0: 약간의 알콜이 있는 시어도.
1: 네.
0: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작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소연 씨님이 골라오셨죠?
2: 네. 사이토 마리코 씨와 그 정수윤 번역가가 편지 교환한 산문집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두 분의 그 편지 교환 그 산문집이 주는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온기가 너무 뭔가 그리웠다는 느낌도 들고, 아,
0: 네.
2: 나도 이렇게 누군가랑 편지를 나눠본 지가 언제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정수윤 씨가 쓰신 그 꿈을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는데,
0: 네.
2: 이렇게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랑 이야기 나눠본 지도 참 오래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북카페가 여기잖아 이거잖아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겹쳐지는 느낌도 들고 하면서
0: 네.
2: 되게 읽는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0: 와, 좋습니다. 지금 뭔가 그 다음에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낭독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어느 산기슭 깊은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일본 문학 전문 서점 숲과 연필. 간판에는 서점이라고 쓰여 있지만 도서관을 겸하는 곳이라 누구나 들어와서 일본의 문고본과 잡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일본 문학부터 나스메 소세끼와 다자이 오사무 같은 근대 문학, 그리고 에도 시대 이야기물과 하이쿠, 우키요에, 헤이안 시대의 와카와 겐지 이야기까지 펼쳐볼 수 있는 한국에서는 드문 공간입니다. 서점의 주인인 저는 해가 질 무렵 나타납니다. 낮에는 번역과 지필로 지금처럼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다 밤이 되면 이곳에서 흥미로운 행사

기사를 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 월요일은 시의 밤. 현대 일본 시를 낭송하고 그 계절에 어울리는 하이쿠를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어를 가져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즉석 자작시를 지어 소리내 발표하고 그 시를 둘러싼 단상을 이야기합니다. 화요일은 문어의 밤. 매회 한 작가를 선정해 다 같이 그 작가의 책을 읽고 헤어지기 전에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이 왜 좋았는지 이야기하며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낭독한 뒤 감상을 공유합니다. 수요일은 맛의 밤. 음식이 나오는 일본 문학을 읽고 그걸 먹어봅니다. 우미부도 바다 포도라는 뜻. 오키나와에서 나는 작은 포도처럼 생긴 푸른 해산물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오키나와 내에서만 먹을 수 있다. 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식재료는 영화 등을 보며 간접적으로 음미합니다. 목요일은 단편소설의 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단편을 골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뒤 그 자리에서 각자 결말을 바꾸어 써봅니다. 금요일은 술의 밤. 니온쇼나 아와모리 같은 일본 방방곡곡의 술을 마시며 그 술에 어울리는 에세이를 안주처럼 읽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대화합니다. 토요일은 우정의 밤. 일본 사람이나 일본과 인연이 있는 사람 중 누구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을 초대해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합니다.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일본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동물의 밤. 이 서점은 평소에도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 친구들을 환영하지만 이날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창작하는 일본 아티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일본 옛 이야기나 동화에 나오는 동물을 소개합니다. 마리코씨 어떤가요? 10년 후에 제 작은 일본 문학 전문서점 숲과 연필에 와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듯해 무척 즐겁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나스메 소세키처럼 오래전 신주쿠에서 열렸던 소세키 삼방 모교회를 저는 쭉 동경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0: 나우미 앤고로의 카니발 아무르 듣고 왔습니다. 돌베개에서 펴낸 사이토 마리코와 정수윤이 함께 쓴책 말과 말의 술래잡기의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우리 진짜 꿈꾸고 일어난 느낌이에요.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임근선님 비롯해서 뭐 최준호님 다들 여기 진짜 있다는 줄 알고 찾아보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숙님은 이런 서점이 있다면 매일 방문하고 싶어지네요라고 하셨고요. 지금 최은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저도 은퇴 후 시골 작은 책방 사장이 되는 게 장래희망이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잠깐 잊었던 책방 상상하기가 깨어났네요.
0: 누군가의 그 꿈과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사연을 또 건드리잖아요.
2: 그쵸.
0: 그쵸. 유양주님은 소현 시인님 낭독 듣기만 해도 꿈 같고 환상적인 숲과 연필에 자리한 기분이 든다고 방석을 들고 가서 그들의 틈에 껴서 함께하고 싶어요. 낭만 치사량 하셨습니다. 와, 그 정말 북카페랑 비슷한데요? 그
2: 그죠.
0: 느낌이?
2: 네.
0: 네.
2: 뭐, 동물하고 술 요것만
0: 아,
2: 살짝,
0: 그렇죠.
1: 예. 그러냐.
0: 상혁 씨님 표현이 어라? 은근슬쩍 이런
1: 네.
0: 느낌이었어요.
1: 아니,
0: 네.
1: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읽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거 대답은 해드려야
0: 아,
1: 되는데.
0: 그렇죠. 살짝 놀라셨는데 두 분이라면 여기 지금 나열된 것들 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디로 지금
2: 아.
0: 합류하고 싶으신가요?
2: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일요일요.
0: 일요일 동물의 밤.
2: 네.
0: 동물을 주인공으로 창작하는 일본 아티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2: 네.
0: 동물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2: 네. 그리고 거기 가면 동물들이 많이 와 있을 테니까
0: 그렇죠.
2: 남의 동물 좀 쓰다듬어도 보고.
0: 동물의 밤을 선택하셨고요.
1: 저는 목요일이요.
0: 목요일.
2: 네.
1: 저는 좀 섭섭했던 게 금요일은 어차피 술한테 양보해야 되고

0: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너무 좋은데 예. 단편 소설을 그 자리에서 결말을 받고 쓰는 모임은 저는 안 그쵸, 가고 그쵸. 싶어요.
1: 맞아요.
0: 네, 즐길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너무 땡기는 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화요일 문호의 밤도 좀 뭔가 나를 성장시킬 것 같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0: 작가 한 명을 완전히 그렇죠 독파하는 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1: 수열도 좀 탐나죠.
0: 아, 저는 뭐 수금은 지금 네. 깔아놓고 가고 있어요. 맛과 술의 밤은 그냥 너무 본색이 드러날까봐 지금 괜히 문호의 밤을 고른 거예요. 화요일로.
2: 아, 저는 만약에 요일 상관없다면 문호의 밤이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벤트로는.
0: 이게 엄청 공부될 것 같아요. 네.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전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네.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대화하는 거. 아,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런 걸 꿈꾸는구나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풀어주니까요.
1: 네. 이게 사실 되게 낯선 꿈은 아니고, 아, 나도 서점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10명 중에 7명은 하는
0: 책 좋아하는 사람은.
1: 그렇죠. 네, 제 주변에서.
0: 맞아요.
1: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다 서점을 가장 낭만 치사량으로 꿈을 꿀 텐데, 도대체 서점이란 곳은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완벽한 꿈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저는 여기 읽어주신 부분 중에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서점의 주인인 저는 해가 질 무렵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나의 등장을 요 투로 써두신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1: 네네. 그래도 아침부터 부산이 막 이렇게 청소하고 문 열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안에서 네. 꿈을 이룰 거 같아지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어쩐지 10년 후에 정말 네. 사이토 마리코 씨를 초대해서
1: 맞아요.
0: 함께 이 자리를 누리지 네.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
1: 이 편지에 대한 답도 읽었는데 그 답에서 이제 사이토 마리코 선생님 이미 가 계시더라고요.
0: 아 정말. 아 네. 지금 이렇게 읽어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 편지 쓰고 답장하고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하는 그 감각이 왜 그리웠다고 얘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1: 네네.
2: 네. 누구나 근데 이거 정말 저도 해보고 싶어요. 밖에서 문학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카페나 하나 뭐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 안쪽에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 서점을 꿈꾸기 때문에
0: 네.
2: 요거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꿈이 있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와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은 서로서로에게 건물주가 되시라고 지금 이게 터를 일단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좀 진짜 만들고 싶으신 그 마음까지 주고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골라오신 작품들 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진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셸 샤프로의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Always belong to you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 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가면요, 배 주변으로 물결이 생겨요. 배가 지나간 뒤에도 그 물결은 한동안 퍼져나가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겠다 싶습니다. 가볍게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엔 물결처럼 퍼져서 오래 남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에 기분 좋은 물결 하나를 남겨보면 어떨까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도 바다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정승재 경청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10월 13일 오늘의 첫 곡으로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듣고 왔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생긴 물결 본적 있으시죠? 배가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하얗게 계속 퍼져나가죠. 배는 이미 멀리 사라졌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건네는 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을 건네는 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말이 호수의 물결처럼 누군가의 마음에는 오래 남잖아요. 힘들 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중에 탁 떠올라서 다시 한번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말,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보다도 훨씬 더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저부터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한테 그런 다정한 말 건넬 수 있는 바람직한 DJ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와, 처음 오셨구나. 히히 17님,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앞으로도 오늘을 계기로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바다님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김우주님. 강아지 이름이 도넛이래요. 도넛 너무 귀엽다고, 심장 녹는다고. 도넛이라는 강아지 이름 한마디가 오랫동안 물결을 치나 보네요.

도넛 도넛 도넛. 오, 좋다 그죠. GOD817님은 오늘 국어 시험 봤는데 외부 지문 10개 나와서 10분 나쁘다 그럴기는 그렇지만 좀 힘들었겠다 그쵸. 외부의 지문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수능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살짝 감기 기운 있으신 걸까요? 갑자기 추워졌네요. 따뜻한 차 자주 드시길 바란다고 가우디 가우스님이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안보나님은 첫 곡부터 너무 좋다고 잘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보나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려 별명이 라디오계 유재석인 분이 나오세요. 화요일 경청 초대석 소란의 고영배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이쪽에 마이크 되게 비싼 마이크 세팅돼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 펼쳐질 라이브 초대석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늘의 생선님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소란에게 궁금한 질문들 또는 저 DJ 생선님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장르 가리지 않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바다님들께 생선님이 선물을 쏴드립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호수의 물결처럼 우리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 바다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오래 남아있는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아직도 기억나는 그 말. 오래전에 부모님한테 들었던 칭찬도 좋고요. 선생님이 무심코 해준 그 말도 좋고,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나한테는 큰 감동을 줬던 아름다운 말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엄마가, 엄마는 우리 딸이 내 딸이라서 너무 좋다. 참 고마워. 이런 말. 오, 선생님한테 너는 참 믿음직한 아이야. 이런 말. 이렇게 나를 웃게 했던가 아니면 나에게 힘이 됐던 말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에서도 생각나는 그 말들. 바다님들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감동의 말 한마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저 DJ 생선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 바다님들께는 제가 선물도 즉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과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오죠. ATG의 노래입니다. 친구.

장르 불문 생산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에이티즈의 노래 친구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생산물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말. 오래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칭찬. 선생님이 무심코 건네주신 따뜻한 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말 한마디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한 5년인가 6년 전에 저희 조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럴까요? 솔직히 기억에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정확하게 사, 랑, 해, 이런 말을 또박또박 해주는 게 처음이어서. 처음은 아니겠지. 그래도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무튼 기억은 처음으로 났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말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물결로 남아 있었던 말들. 8359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공부는 원래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김동현 선수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너 힘들 거야, 곧. 이런 이야기. 그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도 마음에 깊이 남았다. 보통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합의에 이른 분위기라고 할까요? 나쁜 말 해주거나, 나쁜 말이 아니더라도 좀 가슴속에 송곳처럼 딱 찌르는 정확한 말 해주는 것보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사람으로서 의뢰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동현 님이, 원래 힘들어, 이거. 너곧 힘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게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선님, 고3 담임 선생님을 졸업 후에 찾아가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넌 착실하니까 잘할 거야. 이런 말. 참, 그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6101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힘들 때면 그랬대요. 네가 잘될게 나는 보여. 와, 잘될 거야. 넌 대기 만성형이거든. 아직까지도 큰 힘이 되는 말이라고. 6101님,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친구한테 치킨 전해주세요. 6203님,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어느 날제 손을 잡고 해준 말. 엄마 후세인, 제 딸로 태어나세요. 아, 엄마.

아,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예쁘게 키워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감동이겠다. 그쵸? 와,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6203님,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나눠 드세요. 5122님은 수학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친구가 제게 수학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수학을 잘하는 길은 하나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맞아요. 결국 그 친구는 수학을 그만두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그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얼마 전에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수능 만점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 과목 만점이 나와요? 천재인가 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만점 나오게 공부했습니다. 와, 나그 얘기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느낌이었다니까요. 만점 나가게 나는 공부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쟤는 저런 머리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분은 나한테 그랬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을 만큼 얘기를 했었다. 와. 그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도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9982님,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랑 고민 상담하다가 친구가 널 싫어하기 쉽지 않아? 라고 했었던 게, 야, 이거 참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길이길이 남는다고. 저는 자존감이 높지 않는 아이였는데 이 말이 긴 시간 힘이 돼줬다고. 햄버거 드릴 테니까요. 그 친구랑 그 친구한테 그냥 주기에는 그렇고 햄버거 하나 딱 드릴 테니까 암튼 가운데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한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수학을 잘하는 길은 하나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이 말을 전해준 5122님에게도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와주세요. 그래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제 제가 바다님들의 생생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죠. 산지직송 질문 맛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에스파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see you.

아이고야,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면 제가 아는 만큼 바로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오늘은 이분의 질문을 한번 건져 올려봤어요. 1886님. 성인이 되고 취미로 수학을 공부 중인 얼음바다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푸는 법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답안지를 바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5분, 10분이라도 더 고민해보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답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공부에 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만큼도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랑? 제가 그대로 질문을 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게임이 너무 좋아진 어른 바다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도저히 이번 판을 깰 방법을 모를 때 곧바로 공략집을 검색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5분, 10분이더라도 좀 더 게임을 해보고 혼자서 해결을 해볼까요? 어떻게 공략집을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게임 실력이 늘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저는 요만큼도 다르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게임 실력을 늘리려면 게임을 어떻게 이번 판을 못 깨는 방법을 모를 때 공략집을 봐야 돼요? 아니면 혼자서 끙끙대 봐야 돼요? 너무 똑같은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게임에서 하는 이유는 공략집을 통해서 그 판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판을 내 스스로 깨는 방법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밤을 새죠. 너무 똑같은데 수학에 빠진 친구들도 아무런 도움 없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을 통해서 출제자가 꼭꼭 숨겨놨었던 그 풀이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는 재미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 힘으로 며칠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 다음부터 수학이 재밌어지고 그 다음부터 수학 실력이 펑펑 늘어납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학을 게임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참 문제 풀고 있으면 밥 먹을 때 됐어. 요 느낌이 바로 수학에 흠뻑 빠진 친구들의 느낌이거든요. 당연히 딱 봤는데 이번 판 어떻게 깨는지 몰라. 곧바로 공략집을 막 찾아보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야,

너 그럴 거면 게임 왜 해?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야, 그럴 거면 뭐하러 수학 문제 공부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건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너무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못풀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검색해 보잖아요. 이번 판 어떻게 깨는 건지. 그리고 검색해 보면, 아, 이렇게 깨는 거구나 싶어요. 아니면 딱 보자마자 꺼요. 딱 보자마자 끄잖아. 아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똑같다라는 거. 도저히 안될 때는 혼자서 생각해 보다가 도저히 안 돼. 이거를 저는 별표를 3개 정도로 쳐본 다음에 3번 시도 후에도 안 되면 그때는 공략집을 봐라, 해설지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설지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춤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수학은 한 문제당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방식이 타당한지를 해설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그게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좋은 노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 진로,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저의 취향이나 일상을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친구랑 싸웠어요. 어떤 게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호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소란과 함께하는 경청 초대석 시작하죠. 스텔라 장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워.

0: 어렸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다 이룬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만든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고 그 음악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게 이분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지금도 즐겁게 이어가고 있는 뮤지션, 오늘은 경청 초대석 소란의 고영배님과 함께합니다. 소란의 고영배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너무 어떡해요. 고급스럽다.
0: 고급스러워요. 네. 그쵸. 참 목소리도 고급스럽고 외모도 고급스럽고 하는 정승재 경청을 찾아주셨어.
1: 아, 저 얘기인 줄 알고. 아, 정승재 경청이 그렇다는 뜻이. 아, 전 전 줄 알고.
0: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1: 아, 그렇구나.
0: 아유, 고영배님. 저희가 오늘 처음 뵈요, 그쵸?
1: 네, 처음 뵈요.
0: 오늘 저는 생선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생선이 바다에 뛰어놀라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바다님들이라 그러거든요.
1: 알죠, 알죠.
0: 우리 바다님들에게 한마디 인사 말씀해 주실래요?
1: 바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란이라는 그 밴드의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못 먹는 첫째 딸.
0: 첫째 딸의 아빠예요.
1: 네, 둘째 딸은 또 해산물을 언니가 못 먹으면 또 보란 듯이 잘 먹는 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0: 나 너무 부럽다 진짜. 제가 갖고 싶은 유일한 게 딸인데 첫째 딸도 있고 둘째 딸도 있으세요?
1: 네.
0: 너무 좋죠.
1: 너무요.
0: 그런데 그게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 들어본 것 같아서 아기를 낳는 순간 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라는 표현이 저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느껴본 적은 없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라고 오바하는 걸 거라는 생각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 대신할 수 있어 그 말이 에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인데 그게 말이 돼? 내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개념이 달라져요. 딸이 태어나면
1: 확실히 예. 그 현명하신 생선님답게 예. 사실 맞아요. 그 말은 사실이 예.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거보다 예. 더 커요.
0: 어머 짜증난다.
1: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0: 그런 몇 마디의 이야기로
1: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0: 묘사가 안 되는
1: 다 가진 거 다 가져도 이거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0: 진짜
1: 이런 느낌.
0: 그러면 우리들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낳았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식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0: 어느 정도 식으셨어요 우리?
1: 아니, 왜냐하면 예. 그게 예. 이제 저도 첫째 딸이 6학년이 되니까 예. 이제는 정말 말대꾸도 하고 최근 드디어 시작됐어요.
0: 그러니까 문 쾅 닫았어요? 아빠가 뭘 알아?
1: 정말 다행히도
0: 조용히.

0: 예?
1: 실수였어. 그래서 정말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현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문이 쾅 닫힌 거야. 그랬더니, 문을 빼꼼 열고, 이거 바람이야. 이거를 정말로 했어. 얼마 전에. 이게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성인이 돼서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혼나고, 막, 제가 지금 방금 장난으로 식었다고 말한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더 많이 나잖아요.
0: 그게
1: 이런
0: 평생 가겠다.
1: 과정들을 거쳐 우리 엄마가 나에게 식었겠구나라는 게 조금.
0: 오늘 저희가 그 오프닝 할 때,
1: 네.
0: 마음속에 물결치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바람이야.
1: 바람이야. 아빠, 이거 바람이야.
0: 야, 세상을 다 가졌는데 세상이 끊어지는 느낌을 얻으셨겠네요. 그쾅 소리가.
1: 최근에 또 어록으로는, 이건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한
0: 네.
1: 4학년 땐가?
0: 네.
1: 자기는 수학 없애주는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0: 수학 없애준 대통령. 와,
1: 네.
0: 진짜 현실적이다.
1: 예, 수학 숙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0: 왜 해야 되는지
1: 예,
0: 모르겠다,
1: 이런 어록들을
0: 그죠?
1: 좀 남기고 있습니다, 서점에.
0: 아, 그때는 어떤 느낌,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1: 안 그래도 오늘 뵈니까 여쭤보고
0: 네.
1: 싶었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제가 해주는 말은, 다윤이의 꿈은 계속 바뀌고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아빠 생각에 아직 다윤이는 오히려 무엇이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의 친구들이 모두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열심히 해보아서 성적이 올라보거나 또는 잘안 돼서 기분이 안 좋아 보거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아빠는 아빠처럼 음악을 하든 뭘
0: 그렇지.
1: 하든 잘
0: 맞아요.
1: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예.
1: 잘안 듣는 것 같아요. 와닿지, 와닿는 표정이 아니에요.
0: 와닿지 않죠. 맞아요. 그게 부모님 말씀은 또더 와닿지 않아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다현이요?
1: 다윤.
0: 다윤이? 다윤아,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짜여진 그 이치를 생각을 통해서 발견하는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느끼려면 초등학교 때그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좀 익혀놔야 된다? 그러면, 아,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그 느끼기 위해서 지금은 막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많이 연습해두면 깨닫게 된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즐거운 게임인데. 다윤이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정말.
1: 과거에 저에게도 얘기해주고 싶네요.
0: 어우, 무슨 말씀이세요? 음악을 하는 이유,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음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역시 그 라디오계 유재석이라는 그 분과 함께 하니까 정말, 대본,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대본.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
1: 전혀 대본이 안 되고 있네.
0: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지금 뭐만 체크하고 있냐면, 45분에 첫 번째 라이브를
1: 아,
0: 해야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그것만 저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1: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0: 그런 거
1: 예.
0: 좋아하세요? 음악은 왜 할까요?
1: 음악을 왜 하냐고요?
0: 이렇게 질문했어요. 승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수님, 음악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음악을 들어요?
1: 사실 생각해 본적 없거든요.
0: 예.
1: 근데 들어서 좋으니까 듣는 거고,
0: 그쵸. 즐거우니까 듣는 거지.
1: 당연하죠.
0: 맞아요.
1: 그래서 하는 것도 하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0: 예.
1: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0: 예.
1: 진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고,
0: 아.
1: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반응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으로 나뉘긴 하더라고요.
0: 맞네.
1: 근데 그두개다 좋은 거죠.
0: 맞아요. 모든 분야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반응이 너무 좋은 그런 느낌도 있고,
1: 얼마든지.
0: 그쵸?
1: 근데 생선님은 좀
0: 그렇네.
1: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0: 음악을 하는 거요?
1: 네. 왜냐면
0: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모두가 다 되게 처음에, 노래를 내셨네요. 이번에도 노래 내셨잖아요. 이렇게 막 의아한 반응을 할 때도 있고, 왜냐면 너무나 선생님으로서 훌륭하시고 바쁘신데 음악을 하시니까, 이것은 자기의 기쁨인가? 이것을 남에게 들려줘서 마침내 나의 히트곡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그 기쁨을 향해
0: 와.
1: 나아가는 것인가? 진심으로 궁금해요.
0: 저는 너무나 쉬운 질문. 저는 한쪽이 100이고 한쪽이 0이잖아요.

0: 어머, 어느 쪽이죠?
1: 그냥 제가 좋아서.
2: 아, 그러세요?
1: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죄송하죠. 이 시간에 소란의 음악을 들어야지 왜 정승재의 노래를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
2: 그러기엔
1: 때문에.
2: 음색이 너무 김건모 선배시던데.
1: 그거는 너무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아하고 정말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분한테 느끼는 감정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가수라서 사람이 보통 그렇게 좋아하면 그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고 저는 저의 행복이죠, 뭐.
2: 근데
1: 100%. 예.
2: 그렇다면 진짜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본인의
1: 진짜요?
2: 행복을 위해서 발표하고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뭐야, 왜 좋아? 왜 생선님이 여기에? AI가 이렇게 발달했나? 이 영상 뭐죠? 가짠가요? 막
1: 진짜 댓글을 다 읽으셨네요. 제가 읽었던 거랑 일치하는데요?
2: 밑쪽 상위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는
1: 예.
2: 반응까지 얻어내신 거니까.
1: 그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행복해하는 반응이 아니라 놀랜 반응입니다. 아우, 왜 당신이 여기 왔어? 막 이런 느낌이죠,
2: 그래도
1: 뭐.
2: 그래서
1: 예.
2: 재밌고 기쁘니까 쓰는 수고를 하신
1: 맞아요,
2: 거죠.
1: 맞아요.
2: 네, 완전 이상적이신 거예요.
1: 고영배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2: 저는
1: 예.
2: 시작은 당연히 제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1: 예.
2: 하다 보 정신없이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후자였더라고요. 저는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원해서 더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1: 그쵸.
2: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16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니까
1: 예.
2: 팬들이 기쁜 게 저한테도 제일 기쁜 포인트예요.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공연이라는 게 고영배님한테 다가오는 의미라는 것은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2: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1: 예, 좀 달라요, 그건?
2: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1: 예.
2: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스케줄 때 긴장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의 부분 요소가 다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2: 공연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1: 스트레스죠. 예.
2: 공연을 하는 순간에 그걸 다 제가 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공연이 없는 게더 힘들어요.
1: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건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 완전, 완전.
1: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 가르치는 거라면,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2: 지금도
1: 이렇게도
2: 준비하셔야
1: 생각해보고, 저렇게.
2: 되는구나.
1: 그럼요. 엄청 준비하죠.
2: 다 알지 않으세요, 세상 수학을?
1: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음악을 아직까지 연습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음악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예의 없는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예,
2: 그렇네.
1: 수학에 대한
2: 수학에
1: 무례한
2: 대해서는.
1: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일개 인간이.
2: 수학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포 수학.
1: 그렇습니다.
2: 예.
1: 아니, 이번 앨범에서
2: 네.
1: 오늘 이별 직전이라는 노래를 들려주실
2: 정확히
1: 거잖아요.
2: 45분이군요.
1: 맞아. 딱 보니까 45분이에요, 정말.
2: 예.
1: 정말. 이별 직전, 이거 어떤 노래예요?
2: 이별하는 말을 하려고 마주 서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미련과 후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연인과의 이별이
2: 네.
1: 일단은
2: 네.
1: 가장 직접적인,
2: 네.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1: 그러면 지금의 가족이랑은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2: 그쵸. 이건 연인.
1: 아, 그렇구나. 그 기억을 떠올리셨겠네요.
2: 제가 21살 때부터 연애를 8년을 하고
1: 8년 하셨구나.
2: 29살에 결혼했어요.
1: 정말.
2: 그 전에 이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몇번 하셨어요?
2: 가물가물.
1: 아, 기억은 잘안 나지만
2: 네.
1: 그때 아픈 마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신 거구나.
2: 아픈 마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미디어로.
1: 그렇죠. 아픈 마음이 기억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댁에 들어가셔서 난리 납니다. 그렇죠. 아우, 되게 훌륭하십니다. 우리 고영배님의 이별 직전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2101님이 저는 소란의 음악을 들으면 늘 행복해진다고. 시아나리님은 승재, 그런 생각하지 마. 노래를 하는 게 죄송하다니! 이렇게 저를 꾸짖어 주셨거든요. 이런 꾸짖음 너무

0: 반갑습니다. 6005님은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이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수소라님.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음악은 살아가는 힘을 주기 위해서 듣는 것 같다고. 와, 어쩜 이런 아름다운, 정말, 그쵸.
1: 정세분들이
0: 좋죠.
1: 클래스가
0: 아,
1: 바다네.
0: 우리 수준입니다.
1: 야,
0: 정말,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 멋있다.
0: 저에게,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에게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주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서신 소라님, 10시 47분 33초에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라이브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서셨습니다. 이별 직전이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시는 동안 저는 우리 바다님들에게 미션을 드리죠. 라이브 감상평,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준비되셨나요, 소라님? 소라님의 첫 번째 라이브, 이별 직전 듣겠습니다.

아, 너 이야 잘한다. 면이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야, 이 노래가 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0: 가사가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너?
1: 네.
0: 어떡해요? 큰일 났네.
1: 아, 문학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별 직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날, 이 모습을 묘사하거든요.
0: 예.
1: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날.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다.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0: 예.
1: 미련의 마음, 후회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를 다시 보고 멍해질 정도로 눈부신 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만큼 눈부신 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0: 아, 그거를 너의 치환을 시키는 거구나.
1: 그렇죠.
0: 그 날 자체를. 에. 맞아요. 살려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1: 아, 못 빠져나가게.
0: 희님이 미련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정말. 우리
1: 동료 저... 가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니까 너무.
0: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또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저는. 어떡하면 좋아요? 벌써 10시 54분이 됐어요.
1: 아, 대본을 네. 한 구간도 소화를 못 했는데.
0: 한 구간도 소화를 못 했죠. 네. 그런데 저는 10시 54분이 되면 1부 끝곡을 네. 소개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그럼요.
0: 1부 마지막 곡으로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라는 아,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1: 이 노래는 작년에 나왔던 노래고요.
0: 예.
1: 아, 뭔가 헤어지고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 할 필요 있는가?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엔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
0: 아,
1: 이런 응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0: 마치 저 느낌이네요. 얼마 전에 되게 그 유명했었던 한소희님 나왔었던 드라마.
1: 뭐죠?
0: 그 나쁜 그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폈는데 어. 이 말을 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1: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부부의 세계.
0: 맞아, 그 노래예요. 그
1: 말씀하신 거구나.
0: 에,
1: 사랑에 세계.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사랑에 빠진 게였어요.
1: 그거 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0: 에. 그러니까 사랑한 마음엔 죄가 세계. 없다. 에. 오늘 정말 무사하게 귀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소라님의 아름다운 두 번째 곡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우리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 EP 앨범이죠. 레이어로 돌아온 소란의 고영배님과는 2부에서도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건너가죠.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1: 예.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은 경청 초대석 하는 날. 오늘은요, 무대 위에서 뮤지션으로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DJ로 활약하고 계시는 소란의 고영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수는 조예 깊은 음악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겠죠. 루리님이 저희 둘이 2부 넘어오는 시간에 광고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수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 진짜 잊혀지지가 않네요. 조금 전에 그 댓글,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음악은 사랑하는 살아가는 힘을 준. 그분 어떤 분인지 한 번만 우리 PD님 어떤 분이 해줬는지 한번 LUJ6005님이구나. 진짜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네요. 아이디도, 정말
2: 아이디도 괜히 있어 보이네요.
1: 그렇죠. 아이디도 네. 이거 네. 무슨 숨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2: 루즈.
1: 6005가
2: 루즈 립스틱.
1: 어머. 천상 남자시네요.
2: 루즈, LUJ 6005. 사용하시는 컬러 호수 아닐까요?
1: 컬러 호수가 6005번. 에이. 저요, 이렇게 또 600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영배님, 그러면 네. 안경이 아름다운 분. 진짜 이석훈님이랑도 되게 비슷하고 권정열님이랑도 되게
2: 셋이서
1: 비슷하고
2: 셋이서 어떤 매거진 촬영을 했다가 예. 그 매거진 에디터님께서 안경좌 3인방 이렇게
1: 진짜
2: 카테고리화를
1: 그렇게.
2: 해주셔서
1: 진짜 그래요.
2: 그래서 같이 방송도 그랬던 건데 예. 알이 없어요.
1: 그러네요.
2: 잘 보입니다. 사실
1: 눈 되게 좋으신가 봐요.
2: 되게 좋진 않고 처음에 꼈던 거는 예. 이제 눈이 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끼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고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사되니까 네, 다 빼버렸죠. 근데 그런다고 진짜. 아예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1: 아 진짜요? 그럼 네.

0: 한 0.64 정도 나.
1: 정확히 그
0: 그쵸.
1: 정도입니다.
0: 그 정도 나오시는구나. 그러면 아주 막 생활에 아주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1: 전혀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 그러시구나. 스스로가 안경을 봤을 때, 안경 쓴 모습을 봤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우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1: 그것은
0: 누군
1: 떠나면 알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벗었을 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안경이 어울린다는 것을 써서 어울린다고 느낀 게 아니고요. 벗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0: 언제 느끼셨나요? 그게 한 20대 초반인가요?
1: 아, 이거는 제 신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0: 정말.
1: 제가 다른 지역 방송, 전주에서 방송, 그 음악 방송 MC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예.
1: 그때 한번 제가 호기롭게, 나 이제 안경 안 쓸래. 벗고 몇 주 녹화를 했더니, 그 제작진분들이.
0: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구나. 빨리 쓰라고.
1: 아니, 그렇게, 너무 착해갖고 그렇게 못하시고, 혹시 오늘도 안 쓰시냐고.
0: 아.
1: 혹시 오늘도 안 쓰시냐고.
0: 마치 오늘도 헤어 메이크업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런 느낌처럼.
1: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쓴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셨구나. 대학생 때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셨네요.
1: 네네.
0: 대중음악이랑 클래식이랑 차이는 조금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저도 그 정도의 접근으로 과를 선택했거든요. 차이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분들 선배들은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이 대중음악도 잘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정도 알고 그냥 시작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수학과 국어예요.
0: 아, 완전 다르구나.
1: 아예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냥 테크닉이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건 아예 없어요. 오로지 음악이라는 공통점, 학문이라는 수학과 영어, 우리말로 배운다는 공통점만 있듯이.
0: 그거밖에 없어요.
1: 근데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큰 무언가가 생기는 약간 거의 그 느낌?
0: 그 정도의 느낌밖에 없다라는 거구나.
1: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심지어 클래식 중에서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면 옷이 이렇게 딱 이건 클래식이야. 오래전부터 그걸 보통 말하고 떠올리잖아요. 근데 작곡과는 저희는 그 안에서 클래식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작곡과지. 그래서
0: 그렇구나.
1: 모던 현대음악을 배워요.
0: 그건
1: 우리 흔히 말하는 키, 조성도 없고 박자도 없고
0: 정말
1: 긴장과 이완으로 구성된 음악을 배웁니다.
0: 와, 진짜 문법 자체가 다르네요.
1: 그래서 뭐 제일 그 매체에서 소개된 것 중에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몇 분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는다. 그때 대중들의 소음이 이 음악이다. 와, 저 오래돼서 그게 3분 22초인지 4분 22초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음악. 악보에 몇 분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어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0: 진짜?
1: 뚜껑을 열고부터 시간을 재고 가만히.
0: 그것도 음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네요.
1: 그것에 느껴지는 청각적 모든 요소들이 음악이다.
0: 와, 라고. 정말 다르다.
1: 네.
0: 우리 음원 그렇게 내면 혼나잖아요. 3분 동안 가만히.
1: 혼은 안 나지만 외면 당하겠죠?
0: 와, 그렇구나.
1: 네, 그 그런 정도로 것들을 배웠어요.
0: 다른 느낌이네요.
1: 악보에 네 번째 마디에 피아노 뚜껑 꽝 닫기. 일어나서 피아노 안쪽에 현을 막 이렇게 손으로 긁기. 그런데 그때 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못이나 지우개 같은 걸 어느 어디에 끼워놓기.
0: 그런 게 있어요.
1: 이걸 다 악보화하고 이런 걸 배우니까 대중음악에 아무
0: 정말 상관이 없었죠. 네. 몰랐어요, 정말. 아니, 우리 바다님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분은 가수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지 그러는데 지금 라디오 DJ이시잖아요.
1: 네, M사에서.
0: M사에서.
1: 네, 주말 밤에 하고 있습니다.
0: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 저희가 시간대가 겹치는데 요일이 안 겹치더라고요.
0: 요일이 또 안 겹치네요. 우리 바다님들은 주말에 뭐 할까 하실 텐데 그렇죠. 고영배님이랑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꽤 됐어요. 21년도부터 했나? 22년도부터 했나? 꽤 됐습니다. 한 4-5년 된 것 같아요.
0: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는 라디오가 너무 좋아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흥분하면서도 내가 할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까?
1: 그러셨구나.
0: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두 가지가 너무 고민이었었는데,
1: 와, 근데
0: 막,
1: 대중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시죠?
0: 왜요?
1: 저렇게 바쁜 선생님이 어떻게 밤에 EBS까지 또 오셔서 DJ까지 하실까? 이건 뭔가 약점을 잡혔다.
0: 약점을 잡혔구나.
1: 이건 뭔가 단단한 계약 관계가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0: 진짜요? 약점 잡혔죠. 이 음악, 라디오를 사랑하는 저의 약점을 딱 잡으셨어요, 정말.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정말. 그런 느낌에서 저는 라디오 DJ 하신 분이 이렇게 게스트로 거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정말 여쭙고 싶은 거는 계속 이렇게 즐거워요.
1: 근데 저도 그것은
0: 예,
1: 사실
0: 예.
1: 데일리 DJ 분들에게 여쭤봐요. 만나면. 목안 아프니, 뭐 계속 재밌으세요? 여쭤봐요. 왜냐면 매일매일 한다는 건 사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0: 그쵸.
1: 예.
0: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셨던 분 누구죠? 그 펜타곤에 두분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이 EBS 이 스튜디오에서 하셨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똑같은 시간에 그분들이 했었던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너무 하고 싶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라디오만 생각하면 짠해지는데 그때도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딱그 느낌인 것 같아. 그쵸?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그쵸. 출근하는 건 너무
1: 근데
0: 힘들고.
1: 저는 사실 그냥 대놓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100% 녹음 방송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룰루랄라 가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시간을 지켜서 생방송하고 또막 녹음도 추가로 하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0: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게 어차피 저의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서
1: 그러시구나.
0: 어차피 그 수학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저는 이쪽으로 와서
1: 들렀다가.
0: 그렇게 남들은 골프 연습장에서 그 연습하고 집에 가는 것처럼 그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라서 크게 막 힘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1: 그래도
0: 같아요.
1: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시는 직업이니까 목소리를 추가로 더 쓰니까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목이 좀안 좋았던 적도 있어서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좋아진 건데 막 그렇대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목 내시경 찍으면 성대가 안 다쳐요. 그거 어떻게 그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1: 당연하죠, 당연하죠.
0: 성대가 안 다치시네요. 그래서 자주 쉰다고.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그게
0: 그러네요.
1: 노래할 때도 그 닿아서 그걸 접지된다고 해서 그걸로 사실 소리를 컨트롤하는 건데
0: 그쵸, 그게 안
1: 그게
0: 다니까.
1: 안 되는데도
0: 너왜 그러세요?
1: 참
0: 왜 그러세요? 안
1: 대단한 거야.
0: 되는데도, 그건
1: 야.
0: 너무나 전형적이고 상투적이고.
1: 아니요. 그런데도 그 컨트롤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0: 진짜요? 저 그러면 계속 노래해도 돼요?
1: 당연하죠.
0: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1: 와.
0: 진짜.
1: 전 진짜 놀랐어요. 특히 그 오리지널 곡도 너무 좋았지만 커버하신 노래는 진짜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했어요.
0: 커버하는 노래 뭐요?
1: 킹건모 선배님 최근에
0: 미안해요?
1: 시즌제에서
0: 그 노래는 정말,
1: 그대는 와.
0: 정말, 그렇게 떨리는 순간에도,
1: 그건 되는구나 그냥.
0: 아니, 그러니까 가사도 안 보고, 그냥,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1억 번 불러봤을걸요, 그 노래는.
1: 그렇구나.
0: 그거는 그냥, 정말, 그것도 연습 안 하고, 그냥, 노래 한 곡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이별이 더 좋으세요? 미안해요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미안해요요.
1: 그래서 그게 됐군요.
0: 그래서 그렇게 된
1: 저
0: 거라서.
1: 아름다운 이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부르셔도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0: 너무 좋죠, 정말. 한국이. 너무 좋은 노래죠, 정말. 아니, 나이 질문 한번 해볼래요. DJ로서 나도 한번 받고 싶었던 질문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천연덕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는 안 해줄까 이런 거.
1: 사실 딱히 없는데 저는 제가 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할 말 다 예. 하고 살아가지고
0: 예.
1: 안 물어보면 제가 말하거든요.
0: 저도 그래요.
1: 저도

0: 네, 안 물어보면 보통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요. 그죠, 그죠. 예, 네, 그런 다음에 마치 방금 생각났던 것처럼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1: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니.
0: 그럼요, 그럼요.
1: 저는 사실
0: 예.
1: 내적 친밀감이 워낙 이제
0: 예.
1: 영상들 다 너무 재미있고
0: 예.
1: 가끔씩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시면 너무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즐겨보는데
0: 예.
1: 먹는 거 말씀해 주실 때
0: 예.
1: 그게 너무 맛있거나 뭐 이런 걸다 떠나서
0: 예.
1: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의 좋은 점을 디테일하게 알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고 그거의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저도 완전 제 추구미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맥주 온도 예민하시죠? 저는 컵에 예민해요.
0: 컵에.
1: 예, 네, 저는 입 닿는 곳이 너무 두꺼운 잔에 마실 거면 그냥 나중에 컵이 없으면 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와 진짜 그 맛은 전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는 그 맛은 상관없지만 그 작은 것의 차이와 느낌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계속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우리
1: 후추를 뿌리면서 검은 쫙쫙쫙 박히는 그 아시죠?
0: 아우.
1: 그 사실 선생님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후추 갈갈이 꽤 대세였어요.
0: 제가 등장하기 전에요.
1: 정승재 너튜브 짧은 동영상 이후 다시 순후추 시대가 찾아왔다.
0: 노란색 뚜껑.
1: 노란색.
0: 노란색 뚜껑 진짜 소중하죠.
1: 저희 집에 요즘 다시 그걸로 돌아갔어요.
0: 수추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떤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1: 우리 집에 그것도 있었다고.
0: 예.
1: 그 기계로
0: 예.
1: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서 하면 통후추 갈아주는 거 근상도 있어요. 통 손이 안 가요, 요즘에.
0: 진짜.
1: 노란 뚜껑으로 갔습니다,
0: 맞아.
1: 요즘에.
0: 그것도 스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세게 가도 안 되고. 그쵸.
1: 그리고 너무 음식 가까이서 뿌리면 점이 다 뭉칩니다.
0: 맞아요.
1: 살짝 위에서
0: 스프레드.
1: 고르게
0: 파스텔 톤으로 흑색을 쫙 뿌려야 돼요. 떡국 위에 펼쳐지는 그 검은 점들의 향연. 쫙. 그러면 내 마음은 알아. 아, 이게 무슨 맛이겠구나. 그쵸. 그러면서 딱 확인하는 느낌. 그러니까 떡국은 확인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야. 아. 좋아요,
1: 전 그게
0: 진짜.
1: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1: 그 디테일을 즐기는 거전 너무 좋아해요.
0: 할말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준 크리스티나 님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6101 님은 여기가 EBS 교육방송이니까 소란에 너를 공부해 신청한다고 진짜?
1: 너를
0: 너를
1: 공부해라는
0: 공부해라는
1: 노래였습니다.
0: 노래가 있으신가 보네요.
1: 네.
0: 너를 공부해. 이 노래는 언제 만들어진 노래예요?
1: 아, 기억이 안날 정도로 꽤 오래된 노래인데
0: 예.
1: 오늘을 위해 제가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딱인 노래입니다.
0: 진짜 EBS 교육방송에
1: 아, 나
0: 정말.
1: 선생님 울까봐 걱정되네.
0: 어머, 어떡해. 너를 공부해.
1: 공부를 테마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0: 너를 공부. 이것도 사랑 얘기네요.
1: 사랑 얘기인데
0: 거기서 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실 거 아니에요.
1: 아내예요.
0: 그러니까 암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곧바로 나와요. 모든 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정말.
1: 준비할까요?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벌써 11시 16분. 우리에게는 13분 40초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6101님이 신청해주신 소란의 너를 공부해 이 노래를 저는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바다님도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질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티키타. 진짜 영배님 무조건 또 나오셔야 된다고 루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바다님들은 들으시면서 영배님한테 궁금했었던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아니죠.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라이브 11시 17분에 듣는 소란의 너를 공부해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0: 이 밤에 정말 듣기 좋은 낭만적인 노래네요. 너를 공부해 이 노래를 들려주신 영배님이셨습니다. 9982님이 경청 덕분에 너를 공부해 이거를 라이브로 듣는다고 너무 좋다고 달달하다 노래 뷰티풀리님이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고 이 노래가 아내와의 이야기라니 소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랑을 하셨군요. 하루
1: 감사합니다.
0: 종일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걸 나는 지금 해
1: 예,
0: 내가 하고 있다
1: 그러네요.
0: 이런 느낌이네요.
1: 아유,
0: 정말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 노래 가사말 직접 쓰셨네요. 작곡도 직접 하시고
1: 네.
0: 그쵸? 와, 오래 되셨구나, 이 노래 만든
1: 꽤
0: 지가.
1: 됐어요. 꽤 됐어요. 한 7, 8년? 아, 제가 감이 없네요. 오래돼가지고.
0: 그렇구나. 지금의 아내분이 어디가 그렇게 되게 좋으셨어요? 하루 종일 생각날 만큼. 그리고 중간에 그게 있네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1: 맞아요.
0: 그쵸? 그런 이야기도 있고.
1: 사실 이 노래는 아내와 에피소드로 쓴건 아닌데, 뭐 별개로 제 아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0: 잘하셔야 돼요. 다 외우셨잖아요.
1: 아니요. 저는 외운 거 말고 진정성 있게
0: 진정성 있게?
1: 이렇게
0: 진짜.
1: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도 너무 예쁘게 잘 웃고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큰 사랑을 저에게 주고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주었을 때 그걸 너무 기뻐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0: 어머, 어머.
1: 저는 그런 생각, 아직 결혼을 못 해봤지만, 하면 아내에 대한 생각이 뭘까라는 거를 한번 혼자서 상상을 해보면, 막 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 되게 짠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죠?
0: 저는
1: 있을
0: 그
1: 것 같아.
0: 느낌을, 지금 말씀하신 딱그 느낌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쯤에 많이 했어요.
1: 그래, 거기 이렇게 딱 아이들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면 너무 눈물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뭔가
1: 들어요.
0: 막,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것 같아서 막, 그리고
1: 그쵸.
0: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었으면
1: 그쵸, 그쵸,
0: 어땠을까.
1: 그쵸, 그쵸,
0: 막 이런 생각,
1: 그쵸.
0: 애기
1: 맞아,
0: 때.
1: 맞아.
0: 나중에 또 크면 또 그러진 않긴 한데, 전 애기 태어났을 때 말씀하신 딱그
1: 그
0: 느낌이
1: 느낌이었어요.
0: 들더라고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0: 책임감의 일종 같아요.
1: 책임감, 그치. 그게 생기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가정이,
0: 애는
1: 아,
0: 마음.
1: 그러네. 그러네요. 그것도 본능일 수 있겠네요.
0: 네.
1: 엄마들이 느끼는 모성애처럼.
0: 비슷한
1: 그쵸.
0: 생각, 마음을 가졌다는 아빠들 많이 봤어요.
1: 그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남자로서 느끼, 빨리 느껴봐야 되는데. 추천하시죠.
0: 저는 엄청 추천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1: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0: 저는 혼자
1: 그건
0: 사는
1: 아니에요.
0: 거 보면 너무 멋지고, 그게 좋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1: 진짜.
0: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됐다 보니까,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1: 맞아.
0: 완전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
0: 근데 저한테
1: 사람이다.
0: 물어본다면 전 추천.
1: 그렇지. 우리 그 영배님처럼 결혼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0: 맞아요.
1: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0: 추천입니다.
1: 너를 공부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결혼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0: 저희 다현이랑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1: 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콘서트 장인, 이벤트 장인, 공연마다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신다면서요.
0: 다양하게 하려고.
1: 5월에는 도파민 디톡스 콘서트, 그래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그래서 박수치지 마라, 함성도 하지 말고, 떼창도 하지 말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조용히, 아까 그 피아노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명상의 시간을 갖고
0: 맞아요.
1: 감상문도 써라, 이렇게.
0: 그게 도파민 너무 중독이 심하니까 저도 심하거든요. 같이
1: 그치.
0: 없애보자 해서 도파민 제일
1: 정말.
0: 요소가 뭐야? 폰. 그걸 걷었어요, 입구에서.
1: 진짜. 완전 기숙학원이네요.
0: 걷어가지고 거의 그 풍경이었어요. 네,
1: 진짜.
0: 걷고 대신에 수첩을 나눠드렸죠. 노래가 끝나면 거기에 감상을 적도록.
1: 진짜.
0: 재밌었습니다.
1: 와, 도파민 디톡스.
0: 많은 분들이 굉장히
1: 좋아하셨어요?
0: 불안해하시더라고요.
1: 폰이 없으니까. 진짜로.
0: 적응될 만하니까 끝났어요.
1: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공지를 하셨어요?
0: 그럼요,
1: 아니면?
0: 그럼요. 동의하는
1: 그쵸.
0: 분들만 오시도록.
1: 동의하는 분들만 오셔라 해가지고.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혼자서 생각하신 거예요?
0: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1: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뭐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나 이런 욕망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0: 아니요, 그냥 눈에 띄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1: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
0: 그리고 팬분들에게 세상에 없는 즐거움을 한번.
1: 맞아.
0: 왜냐하면 불편하고 이상한데 우리끼리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니까.
1: 맞아. 진짜 요즘 사람들에게 그 2시간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2시간 동안에 그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 요즘은 영화를 보더라도 중간에 뭐 오면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주게 된게 되게, 그쵸. 독특한
0: 한
1: 느낌이겠다.
0: 번더 열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안경을 벗어봐야 안 것처럼 이 콘서트를 다시 한번 개최했을 때
1: 사람들이.
0: 예매율을 봐야 여러분이 어땠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가수분들은 공연할 때 강제적으로 폰을 두고, 대기실에 두고 올
0: 그렇죠,
1: 테니까.
0: 그렇죠.
1: 온전히 집중하는데, 보통 팬분들 보면, 아니, 학원에서도 학생들 현장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그것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또
0: 맞아요, 맞아요.
1: 다 미성년자니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온전히 2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정말,
0: 한번 해봤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 그렇겠네요.
0: 그런 것도 해요. 공연 끝나고 한명 뽑아요. 완전히 이제 럭키드로우처럼 한 명을 뽑아서 공연 끝나면 제가 그분을

0: 집에 데려다 드립니다. 퍼펙트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1: 오시로 하면 어떡해요?
0: 그러면 그분은 손을
1: 저 혼자 할 건데요. 이거 어떡해요?
0: 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뽑히고 싶은 사람 손을 드는 체제여서 아마 손을 안 드실
1: 그래요?
0: 겁니다.
1: 네. 손을 들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0: 아, 그래도 일단 저를 좋아하셔서 콘서트에 오셨는데
1: 그렇게는 싫지는 않겠다.
0: 근데 뭐 집에 가는 것만큼은 혼자이고 싶은 취향이 있으니까 배려해야겠네요. 그거 제가
1: 차로?
0: 네,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나 네. 보통 회사 사장님
1: 차로
0: 이렇게 운전을 해주세요.
1: 운전을 해주시고
0: 네, 뒤에 그럼 타요.
1: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네. 아, 그건 정말 엄청난 선물인데요. 네. 되게 좋아하시겠다.
0: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1: 그럴 것 같아.
0: 그걸 뽑을 때 진짜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딱 뽑히고 나면 진짜 차갑게 식어요.
1: 아, 진짜 아니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그게 네. 봄에 소극장 장기 공연을 할 때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뽑혀.
1: 처음 오신 분이 꼭 그래.
0: 그게 초심자인 분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래요, 그죠? 네. 맞아. 야, 그거를 이제 끝날 때 뽑으세요, 거의?
0: 중후반부에 뽑아서.
1: 중후반부에.
0: 보통 이제 그분은 그 뒤로는 정신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죠, 공연을.
1: 그때부터 나 무슨 말 하지? 그러네. 네. 아, 그것도 배려겠다. 처음부터 뽑으면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만
0: 그쵸.
1: 할 테니까.
0: 그쵸. 그런 것도
1: 그렇구나.
0: 하고.
1: 너무 멀면요. 가장 멀었던 게 어떤 분이세요?
0: 그게 서울 경기로 한정을
1: 한다. 네.
0: 해서 더 멀리서 와주신 감사한 분들은 여기나
1: 터미널까지
0: 터미널, 혹은 하루 주무시면 숙소
1: 이렇게. 숙소까지. 너무 좋다 진짜. 야 그런 아이디어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구나. 추진력 네.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0: 그 듣는 편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하면 하자 이래요. 네. 야, 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꼭, 아,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아, 일단 하고 봐. 네.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하자. 막 이런 스타일이죠. 그죠? 너무 좋은, 아주 좋은, 힌트를 얻고 갑니다.
0: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예. 내년에 또 그런 재미난 거 하자. 그런 얘기 실제로
1: 작업실에서
0: 회의하다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재밌는 거 뭐 하나 새로 구상한 거 중에, 예. 장소로 구름알 소극장이 어떨까?
1: 너무 좋다. 너무
0: 하는
1: 좋다.
0: 게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할 어떤 기획인데
1: 내년에요?
0: 제가 한번 그 결정이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0: 대관문이 넣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0: 네, 네, 네.
1: 거기에서 거기 진짜 되게 진짜 제가 거기 언제 21년에 하셨죠?
0: 맞아요.
1: 그쵸?
0: 투어 공연할 때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1: 좋은 소식이 있어요.
0: 뭐요?
1: 2열이 약간 그 단차가 없어가지고 좀 가렸었잖아요.
0: 맞아. 그런 것 같아요.
1: 1열을 쫙 그 깎아가지고 2열도 꽤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얘기 안 나와요.
0: 단차가 없어졌구나 이제.
1: 생겼구나. 단차가 안 생겼는데 앞에 있는 거를 조금 깎으면서 아무튼 훨씬 좋아졌어요.
0: 너무 대단하셨군요.
1: 네. 그래서 옛날에는 2열에 앉으면 여기까지 그 의자가 올라왔으면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그랬구나.
1: 예, 훨씬 더
0: 세심하셔라.
1: 예, 네. 훨씬 더 그 김장훈님이 네. 요즘 되게 반응 뜨겁잖아요. 김장훈님 네. 갑자기 전에 야 승재야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그냥 안 들어줘도 돼. 예, 그러니까 야 1열 의자 좀 깎자.
0: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그래가지고 형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깎으면 되는구나. 야 그거 깎으면 얼마 안 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깎은 거예요. 그거 진짜 얼마 안 들었어요.
0: 수학인데요.
1: 네, 그러니까 자르니까 훨씬 더 시야가 좋아지는 거예요.
0: 대박이다. 네. 역시 다리는 다르다.
1: 그러니까 공연에시는 다른 것 같아요. 너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거 그렇게 하라고. 좋아졌어요. 2열도 괜찮습니다.
0: 더더욱 참고하겠습니다.
1: 아니 정말 되게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누고 싶은데 벌써 11시 30분 32분이 됐네요 정말. 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 진짜 막 그 친한 사람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0: 저도요. 네. 얼마든지
1: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죠?
0: 막 이렇게 금방 또 나오면 좀 재미없지 않나 할 만큼 빨리 부르셔도 또 나오겠습니다. 진짜로.
1: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예정이십니까?
0: 올해는 올 1, 2월에 이제 제가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 체제로 바뀌면서 올 한해는 팬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또 무언가 새로운 샌리스트리 많이 만들어지도록 정말 발매를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면서

0: 안 해봤던 외부 작곡가 분들과 협업도 많이 했고, 그런 한 해를 보냈다면 내년에는 또 집중도 있게 제가 스스로 만들고 편곡하고 하는 노래들, 예전에 소란이 들려줬던 노래들 같은 맛을
1: 정말.
0: 또 내볼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아까 뭐 도파민 치료 콘서트처럼 그런 재미있는 것도 내년에 더 많이 해보고
1: 더
0: 싶다.
1: 많이 또.
0: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0: 네.
1: 하시는구나. 저도 기대 많이 하도록
0: 아이,
1: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우, 너무 진짜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또 라이브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0: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1: 우리 바다님들한테 마지막 인사말 좀 해주실까요?
0: 네, 바다님들, 경청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선생님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1: 너무 반가웠습니다.
0: 더 열심히 음악하고 공연 만드는 소란이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11월 달에 또 겨울 콘서트 있습니다.
1: 어디서예요?
0: 11월 21일, 22일에 그 마곡의 엘땡 아트센터. 예, 거기에서 하니까 또 다음 주에 티켓도 오픈되니까 많이,
1: 다음 주에 티켓
0: 네,
1: 오픈되는
0: 관심
1: 거. 무슨
0: 가져주시고,
1: 요일이에요, 다음 주?
0: 다음 주 화요일에 오픈될 거예요.
1: 화요일에
0: 네.
1: 오픈되니까 꼭, 그러면 되게, 그것도 좀, 뭐, 한 가지 이벤트 같은 게또 있겠네요.
0: 아직 거기는 스포가 많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번 앨범 제목이 레이어인 만큼,
1: 맞아.
0: 그동안 소란 콘서트에 없었던 새로운 레이어 한 겹을 더 쌓을 생각입니다.
1: 또 쌓는.
0: 기존에 없었던 뭔가가 있을 겁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주 적당하게 홍보까지 맞춰주신 우리.
0: 감사. 극찬이 나와 있었네요.
1: 예.
0: 노래가 잘렸네요, 한 곡이. 이거는 토크가 기가 막히다는 극찬이거든요.
1: 맞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유,
1: 정말.
0: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어우,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꼭 나와주셔야 돼요.
0: 절대 거절하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란의 고영배님, 안녕히 가시고요.
0: 네.
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끝나고 선생님 제가 전화번호 여쭤봐도 될까요?
1: 어우, 그럼요,
0: 어,
1: 그럼요. 얼마든지.
0: 예!
1: 저희 전화번호는 공공재니까요. 소란의 고영배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소란의 행복, 그리고 미연이 피처링한 세레머니.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물건보다 경험을 살 때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만약에 15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 표를 예매하시겠습니까? 실용적인 걸 따지면 운동화 사는 게 훨씬 나을걸요. 운동화는 오늘만 신는 게 아니라 계속 신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콘서트는 몇 시간 즐기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 항상 더 큰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물건을 샀을 때랑 여행 또는 공연 같은 경험에 돈을 썼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물건을 샀을 때 더 행복했다라는 사람이 34%였는데 경험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더 행복했다라는 사람이 57%나 됐대요. 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새로 물건을 사면 처음엔 정말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익숙해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행이랑 공연은 다시 떠올릴 때마다 익숙해지기는 커녕 그때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생각나니까. 그래서 경험에 돈을 썼을 때 더 행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래 남는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요, 모카의 노래 I Remember,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가 함께한 럭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10월 13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너무해요 정말. 벌써 13일이에요. 아니, 와, 정말 10월 시작한다고 얼마 전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6883님이 이러셨어요. 생선님, 개떼잡으로 수능 수학을 버텨냈

하다가 이 시험만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데 언제쯤 세상이 주는 시험들을 다 풀어내고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걸까요? 영원히 시험이죠, 뭐. 내일도 시험, 다음날도 시험, 모든 게 시험 아닐까요? 결혼할 때도 시험. 다 시험 보는 거고 테스트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만 지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못 찾고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시험이 끝나야지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영원히 행복이라는 걸못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같이 들을까요? 안녕하신가영의 노래, 나의 매일에게.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만나죠. 고잘 자요.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 트위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4: 매일 함께해요. EB 트위는 영어.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공익광고협의회.

영국의 일간 타블로이드지 더 선에서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비명을 지를 만큼 놀라게 되는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국인들은 이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10위와 5위가 모두 거미와 연관이 있거든요. 걸어가다가 얼굴이 거미줄에 엮이는 상황이 10위, 5위는 베개에서 거미를 발견하는 순간이랍니다. 나머지 순위는 노래 듣고 와서 살펴보죠. 청취자 여러분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상황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영국 가수 케이트 보쉬의 Hounds of Love였습니다. 10위부터 공개해드리죠. 걸어가다가 얼굴이 거미줄에 걸릴 때.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위 순위, 9위는 누군가 갑자기 부! 하고 소리치는 상황. 놀래킬 때 대부분 놀라겠죠. 예. 8위는 공포영화의 반전에 갑자기 놀라는 순간. 공포영화 일부러 보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한데. 7위, 방 안을 재빨리 가로지르는 쥐. 이게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머리가 쭈뼛 서겠는데요. 어떻게 침투했지? 예. 패닉이 올것 같습니다. 6위는 바다에서 무언가 다리를 스치는 느낌. 하하. 예. 조스 이후로 우리가, 예, 다들 이렇게. 5위는 베개 위에서 거미를 발견하는 순간. 아까 공개했었고요. 4위가 계단 맨 아래에서 다 내려왔는데, 맨 아래. 거기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네요. 안도하는 순간. 헛디딘다. 이게 또 허를 찔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공포스럽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3위. 이거 무섭네요. 밤중에, 아, 이거 말고 3위는 별로 안 무섭네. 밤중에 아래층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쿵 하는 소리. 저는 아래층이 없어서, 예. 대부분, 예, 2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공포가 있겠지만, 예, 그 외에는 뭐, 무슨 소리야? 하겠네요. 2위, 어두운 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더군다나, 뭐, 3층 이상, 뭐, 10층 이상, 요즘 고층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내 집이 20층인데,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와, 기절할 것 같습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장난. 그렇죠. 예, 이건 아까 비슷했는데, 9위랑 좀 순위가 내용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홍은심 님께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곤충 전반에 대한 공포는, 네, 사람들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곤충. 너무 귀여워. 이런 사람들 전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미셀 님께서 저는 비둘기요. 너무 무섭고 싫어요. EBS 그 캐릭터 중에 얼마 전에 개발된 그 똘비인가? 똘비가 있긴 한데 비둘기 아닌가요? 그거.

나름 귀엽긴 하던데. 예. 0143님께서 저는 너무 크지 않으면 거미는 괜찮아요. 집에서 헤매는 걸잘 잡아서 집안 공원 나무에 데려다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닌걸요. 하지만 꼽등이 이런 건 너무너무 무서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옹이누키님께서 저는 거미나 바퀴벌레 직접 잡습니다.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건 쥐의 요. 너무 싫어요, 쥐. 쥐가 이렇게 팔뚝만하면은 예, 기절하시겠어요. 예. 그 뉴욕의 그 지하철 뭐 이런 데 가면 있다 그러던데.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생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공포스럽습니다. 나와야 될 음악이 안 나오거나 제가 말문이 막혀서 한 2, 3초만 지나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제 라디오는 소리 안 나는 게 공포스럽더라. 이게 심리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할 때 이게 또 즐거움으로도 느껴진다네요. 그러니까 공포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함께 이 경험을 할 때는 공유 비명 효과라고 이 심리학적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인 표현 요런 즐거움을 함께 느낀답니다. 그 놀이공원 같은 데가 떠오르는데요. 아니면 뭐 공포의 집, 담력 기르기 이런 거. 아,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도 듣고 오죠. 나이지리아의 다비도의 야야 피처링 말리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 이어서 프랑스의 디지즈와 테오도라의 멜로드라마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프랑스의 This is an Theodora의 멜로드라마 방금 들었고요. 나이지리아의 다비도의 야야, 말리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와 함께 불렀습니다. 채은이 청취자께서 제가 생각한 게 1위네요. 갑자기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 정말 심장 떨어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서로 놀라잖아요. 어떨 때는 놀래킬 생각이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영문도 모르고 뒤에 있던 사람이 막 근데 이 경우는 일부러 뒤에 접근해가지고 놀래키는 거 장난이라고 돼 있죠. 이런 장난은 좀 어릴 때 했으면 됐는데 성인 돼서도 이거 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선님께서 저는 곤충 좋아요 라고 쓰셨는데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벌레들도 우리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돼서요. 예, 저도 가끔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는 왜일까? 맨 인 블랙, 뭐 킹콩 이런 영화 장면들이 너무 강렬했던 것인가? 예, 일단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이기선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13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쿠바산 로맨틱 발라드 필린을 만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카리브해를 아우르는 문화의 꽃이 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연주자들이 상주했던 나이트클럽과 캬바레,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낭만적인 쿠바산 음악과 미국의 재즈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정적인 선율과 이 부드러운 리듬의 사랑 노래 볼레로와 트로바, 그리고 미국 재즈의 영향으로 젊은 음악인들은 색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볼레로와 트로바를 더 현대적으로,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자 기존의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 대신에 기타나 피아노 중심으로 소규모의 연주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음량으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창법을 추구했습니다. 재즈의 화성과 리듬으로 쿠바 전통 음악과 형식적인 거리를 뒀죠. 20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 로맨틱 발라드의 문법을 새롭게 정의한 음악, 필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feeling은 영어 단어 feeling을 스페인어식 발음과 철자로 바꿔 만든 용어입니다. 세계대전 후에 라디오 방송과 이 수입된 음반을 통해서 미국 재즈와 팝음악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 이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바나의 보헤미안 음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인 친구의 거실이나 공연을 펼치던 거리에 모여서 쿠바의 오랜 음악 전통을 재즈 스타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은 쿠바의 기타 가요인 트로바 그리고 사랑 노래인 몰레로였죠. 미국 재즈의 풍부한 화성과 블루스 음계는 트로바와 볼레로의 복잡하고 세련된 화음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부드럽고 청아하게 속삭이는 듯한 창법 크루닝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크가 막 보급되면서 노래가 오케스트라에 묻히지 않게 목청을 돋을 필요가 없어진 게 필린 창법을 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수는 성량의 힘에 얽매이지 않고 리듬과 멜로디를 자유롭게 느리거나 당기며 노랫말의 정서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필린의 파급력은 쿠바를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발라드의 지형 자체를 바꾸기에 이릅니다. 필린의 개척자 몇몇이 멕시코로 이주했을 때 당시 황금기를 구가하던 멕시코 영화의 OST는 이 필린을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보사노바의 탄생에 일조한 걸로 평가받았죠. 본토 쿠바에서는 음악 문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혁명 전선에 선 음악 운동 누에바 트로바가 정치 선전가를 미학으로 발전시킨 원동력 가운데 이 필린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쿠바 보헤미안 음악인들이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 그리고 트로바를 미국에 잘 나가는 인기 많은 재즈의 프레임을 거쳐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 필린 만나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두 음악가는 이 필린의 1세대 대표 아티스트였고요. 첫 곡이 세사르 포르티오 데 라 루스라는 아티스트의 Contigo en la distancia, 멀리 있어도 언제나 내 곁에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본문에서 필린 초기에 이 보헤미안 아티스트들이 참고하면서 그 천착했던 재즈의 이 화성적 요소에 집중한 그런 창작 결과물의 좋은 예로 고르신 것 같아요. 이 찾는 자료마다 포르티오라는 작곡가는 당시 재즈라는 이 외부 영향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기타리스트로서 그 기타 어법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반영한 그런 아티스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같은 해, 1946년. 이두 사람 다그 쿠바 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또 활동하던,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인데요. 두 번째 곡은 호세 안토니오 멘데스. 그의 노래 노비아 미아, 나의 연인이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선 곡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오래, 더 오래 90세까지 살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뷰 자료도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 이 곡이 그 재즈와 라틴 재즈뿐만 아니라 뭐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해석되는, 소위 말하는 리메이크가 된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뭐 없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이 곡을 작곡한 호세 안토니오 멘데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복잡한 작곡 기술을 발휘하는 쪽보다는 이 마이크라는 기술이 도래하고 이렇게

프루닝이라고 아까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데 더 집중을 하니까 뭐 무엇보다 선율이었다. 선율 멜로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너무 쉬운 표현인가요? 아무튼 그의 별명은 살아생전 경탄스러운 쉰 목소리였다네요. 이게 칭찬이었답니다. 그만큼 그 미세한 뉘앙스까지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전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1940년대 당시 잘 나가는 라디오 스테이션들에서는 뭐 그런 어젠다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라디오가 TV보다 앞선 매체였기 때문에 뭐 광고주의 어떤 그런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미국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오늘 소개한 이두 사람은 그런 음악을 듣고 이런 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이 사람들은 민영 방송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나름 좀 청취율이 막 높은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 아닌 그런 곳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모여서 음악을 소개하고 또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 또 어떤 음악 형태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특히 딱히 없었다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환경도 휘린의 탄생에 일조하지 않았나. 비인기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휘린이 초반에는 예. 1세대 대표곡 두 곡을 들었지만 아무튼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음악 장르가 영향을 받아서 또 발전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8님께서 일본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에 이런 풍의 음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필린일까요? 글쎄요. 그거를 뭐 제가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 저 작가님께서 샹송 스타일이라고 결론 지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탈리아 음악 두곡 듣겠습니다. 미에타와 아마데오 민기가 부르는 Vattene amore, 가버려요 내 사랑 그리고 토토 코투니오와 아날리사 미네티의 Come noi nessuno al mondo,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두곡 이어서 세우맹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덴마크의 세바스티안이 부르는 두에 이게 알레네, 넌 혼자가 아니야. 1978년 덴마크 국민가수 세바스티안의 자작곡, 이 같은 이름의 덴마크 영화 주제가이기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 안에서 고립된 개인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독점한 기득권층을 비판하고요, 그들이 물려준 세상의 의문을 제기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죠. 저항하는 새 세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노래의 말 낭독을

길을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마. 떠나온 곳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그곳 사람들이 늘어놓는 뻔한 말들, 넌 줄줄이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지? 그들의 불신과 증오에 대해서도 넌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 그럼에도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너, 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지. 만약 진실이 흑백으로 적혀 있다면 그 진실은 이거야. 네가 가진 건 없다. 돌을 던지는 자들은 유리 뒤에 숨어 있어. 그들은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널 위한 자리는 없었지. 그러니 넌 그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밀어내고 그들이 둘러친 밧줄을 끊어내야 해. 그렇다 해도 넌 무죄니까. 넌 그들이 정한 법을 이겨내야 해. 심판대에 올라야 할 거는 네가 아니라 정의는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어야 하니까. 넌 지금 지쳐있지. 내가 내민 손을 두려워하지 마. 왜 손을 내밀었는지 넌 알고 있지. 여긴 따뜻함이 부족하잖아. 그래도 앞으로 나가며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우리 말고도 이 앞날을 헤쳐나갈 사람들이 많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확신할 수 있어. 그는 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너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sta sempre a scrivere. Sa mai allora.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불안은 잘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적절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성급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문제는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강박이죠. 말 그대로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 충분히 괜찮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면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을 시작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 결과일까? 라는 생각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보세요. 그건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 덴마크의 기타리스트 야콥 구어비치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 그의 기타 연주 피처링 스페인의 보컬리스트 부이카의 노래로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조윤용 청취자가 신청곡 남기셨네요. 아르헨티나의 록밴드 시아메스의 2016년 발표곡 The Wolf 신청하셨습니다. 피처링 아르헨티나의 가수 파트리시아 파체코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지만 블루스트링스님께서 2주 동안 편집장님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재즈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즈게 부탁드립니다.
1: 기분 재즈게.
0: 재즈게. 네. 아, 그 해독이 안 되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재즈게.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안녕하세요. 재즈 음악 기다립니다. 어떤 곡일지 기대. 재즈는 사랑이에요라고. 세우맹 재즈 팬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의 메시지 주셨네요. 바쁘다 듀오 재즈 지난 시간에 그 책 선물 이벤트 네. 해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혹시 그 저는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원고에 네. 한 번도 직접 한 번 더 직접 네. 편집장님이 이렇게 공지 한번 날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연락처나 뭐 이런 걸 남기지 않은 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네. 예.
1: 그 책 바쁘다 듀오 재즈 제가 한 달 됐네요. 이제
0: 네네. 네,
1: 출간된 재즈 책이고요. 선물 담당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세우맹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잘 체크해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말씀하신 성함 연락처 주소 선물 신청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분이 아직 이 정보를 올려주시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1: 네.
0: 예. 바쁘다 재즈 최초의 재즈 에세이 편집장님이 출간하신 그 바쁘다 재즈에 이어서 이제 바쁘다 듀오 재즈 이 이후는 어떤 게 아 그때 같은 질문 했는데
1: 네.
0: 이게 마지막 책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1: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글쎄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뭐 매달 잡지를 만들고 있지만 예, 단행본으로 이제 책을 쓰는 첫 책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0: 네.

0: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첫 책을 쓸때 이제 제 나름대로 계획은 2년에 한 권씩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2019년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9년에
1: 네.
0: 29년 안에 5권을
1: 뭐.
0: 내면은
1: 네.
0: 뭐 나름대로 그냥 10년을 잘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 네네네.
0: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다 듀오자이즈가 이제 네 번째 책이거든요.
1: 아, 벌써 네 번이
0: 예, 네
1: 되세요?
0: 번째 책이 됐더라고요.
1: 그,
0: 처음
1: 88, 쌍팔메탈도 포함해서
0: 그렇죠.
1: 지금,
0: 그것도
1: 아,
0: 예,
1: 재즈만
0: 아닙니다.
1: 국한해서가
0: 예,
1: 아니라,
0: 아,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요. 예,
1: 그렇죠.
0: 처음에는 이제 약간 에세이
1: 예.
0: 장르를 약간 이제 다
1: 네.
0: 허가라는 에세이 판판판이라는 책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바쁘다 재즈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88메탈
1: 88메달.
0: 냈고, 그다음에 이제 듀오 재즈를 냈으니까 이제 네
1: 한권
0: 권이
1: 남았네.
0: 한 권이 남았죠.
1: 예.
0: 2026년이니까
1: 네. 예. 네.
0: 한 3년 안에 이제 한
1: 오.
0: 권이 더 나오면은 뭐 이제는
1: 완수하는 거네요.
0: 제 10년의 계획은 이제 완수하는 거죠. 예.
1: 그 이유는
0: 그
1: 또,
0: 이후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마 체력적으로 좀 걸리니까
1: 네네.
0: 이제 한두배 정도를 시간 두고
1: 뭐, 6년에 한
0: 뭐
1: 권이라든가,
0: 그래 한 5년에
1: 뭐,
0: 한권
1: 예.
0: 정도씩 예 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금방 또 시간이 가겠죠. 예.
1: 3년 안에 나올 새로운 또,
0: 네.
1: 김광연의 재즈 에세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 테마가 어떤 거죠?
0: 네, 지난번 한번 했던 주제인데요. 재즈 연주자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소니를
1: 소니를 했었죠?
0: 했었죠.
1: 예.
0: 예, 소니 했는데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선별해서 소니의 이름을 가진 뭐 소니 롤린스도 있고요, 소니 클락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때 아마 하면서 이 이름도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1: 찰리.
0: 찰리입니다. 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고
1: 한국에도
0: 미국
1: 한 분이 계시잖아요.
0: 예.
1: 찰리 정.
0: 아, 그렇죠.
1: 예.
0: 예.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간혹 이제 외국 이름 쓸 때도 자주
1: 찰리가 많이
0: 쓰는
1: 나나요?
0: 네, 몇몇 있고요. 뭐 영화 배우 아니면 배역 영화 배우 실제 이름도 있고 뭐 가수들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배역 드라마나 그런 데 사용했던 남자 배우 이름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이죠.
1: 네.
0: 아마
1: 찰리 브라운이 떠올라서
0: 그렇죠.
1: 죄송합니다.
0: 그 정도로
1: 예.
0: 친숙한
1: 네.
0: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즈에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연주자 골랐는데 이 찰리랑 찰스랑 어쨌든 처음 시작은 같더라고요.
1: 네.
0: 네, 찰스에서 시작돼서 그 찰스의 애칭 정도로 느낌이 이제 찰리가 됐는데 지금은 또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1: 그렇군요.
0: 찰스 찰리 그래서 재즈에는 찰스는 찰스 민거스라는 베이스주자가
1: 아,
0: 있죠.
1: 민거스의 이름이
0: 예,
1: 찰스였군요.
0: 찰스
1: 예.
0: 민거스 있고요. 재즈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찰리 파커부터 해서요 쭉 여러 연주자가 있는데 찰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몇 가지 역사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이름의 어원들이
1: 어원들이,
0: 예, 그래서 이제 게르만 어에서 했는데요.
1: 아,
0: 칼에서 왔다고
1: 칼에서
0: 하더라고요.
1: 온
0: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카를로스도 되고 그다음에
1: 라틴권에는 카를로스가
0: 그렇습니다.
1: 되는군요. 예.
0: 프랑스에 가서는 샤를마뇨, 그다음 샤를.
1: 아, 응.
0: 이제 그 샤를이 이제 프랑스에서
1: 샤를
0: 영어로 오면서
1: 아즈나부르가 또
0: 예,
1: 그
0: 샤를이
1: 샤를이군요.
0: 찰스가 이렇게
1: 예.
0: 되면서 우리가 이제 찰리 그다음에 찰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칼하고 찰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뭐 스페인어로 간다면 이제 카를로스 뭐 그렇게 되겠죠.
1: 약간 좀 위험이 있네요.
0: 네.
1: 왕의 이름을
0: 맞습니다.
1: 또 생각하게
0: 네.
1: 되니까. 예.
0: 네. 그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제 보통의 남자, 자유인.
1: 자유인.
0: 그래서 이게 재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1: 자유인. 보헤미안 뭐 이런 느낌인가?
0: 자유인이라는
1: 예.
0: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신분으로 자유로운 성인 남성을 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칼이 되겠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어떤 음악보다 되게 중요한 재즈에서는 딱 들어맞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1: 뭐좀 억측입니다만 그래서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혹 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들.
0: 네, 요새 또이 영화에 들이
1: 네, 괄호
0: 있잖아요.
1: 놓고 들 이거
0: 네, 이제
1: 표기하는 거.
0: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1: 아,
0: 찰리들.
1: 예. 요즘 또 암살자들
0: 네,
1: 요거에 또
0: 맞습니다.
1: 영향을 받으셨다.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첫 번째 찰리부터 만나볼까요?
1: 네, 뭐 당연히 찰리 파커 곡이 안 나올 수 없는데요.
0: 네.
1: 네, 비밥의 거장, 비밥의 영웅 찰리 파커가 1950년대 스트링 세션과 같이 연주한 찰리 파커 위드 스트링스에서 연주한 뭐 가을의 스탠다드 명곡이죠. 어텀 인 뉴욕입니다.
0: 네네네. 요 설명은 또 듣고 와서
1: 네.
0: 좀더 해주십시오. 찰리 파커의 연주로 Autumn in New York 듣고 오죠.

0: 찰리 파커의 Autumn in New York. 뉴욕의 가을. 1950년 찰리 파커 with Strings 음반 수록곡이었고요. 뭐 비밥의 천재, 뭐 이렇게 광인, 뭐 이런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막 그냥 광속 연주 막 이런 거에 익숙한 느낌인데 이렇게 나름 처지면서 이렇게
1: 네.
0: 편안한 분위기에 음반도 발표를 했었군요.
1: 네.
0: 예.
1: 50년, 그러니까 49년, 50년, 이제 찰리 파커는 55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마지막, 이제 몸이 막 망가지기 직전에 아주 전성기 때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연주하는 게 미덕이었던 비밥에서 가장 빨리 누구보다 강력하게 연주력을 보여주었던 아티스트인데 예, 스트링 세션과 함께 부드럽게 낭만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아, 재즈 연주자들 특히 관악 연주자들은 이런 스트링 세션과 함께 클래시컬하게 연주하는 것을

0: 한 번씩 하고 싶어 해요.
1: 아, 꿈이군요.
0: 꿈이죠. 아. 그러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제작비도 있고 음반사의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찰리 파커는 그 당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음반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공식적으로 나온 건 유일한 음반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주로 했었던 퀸텟 연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몸이 망가지면서 연주할 기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연주가 들쑥날쑥하게 되죠. 한 49년에서 52년까지가 이제 연주가 제일 좋을 때
1: 49에서 50년 그 정점에서 발표한 꿈이었던 스트링 섹션들과 하는 연주를 또 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들이라는 테마 정하셨고요. 이 독일 어원이라고 또 설명해 주시면서 자유인이라는 표현도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니라고 또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네. 그 이름의 그 명칭의 어원까지 파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자유인 찰리는 누군가요?
0: 네. 진정한 찰리 파커가 연주에서 자유로웠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이나 자신의 의지 뭐 이런 글 일단 자신의 행동 이런 거에 언제나 자유를 맨 앞에 두고 활동했던 사람 바로 이 찰리 헤이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재즈 베이스 연주자이고요. 네네. 언제나 이제 선도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재즈에서는 약간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 갖고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이 무정부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행동을 언제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이제 남미나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군중들을 이제 억압적으로 대하면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성명도 하고 연주할 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가서는 그것 때문에 공연을 못 하고 체포돼서 이따가 구금돼서 이제 추방되기도 했었던 이력이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연주자 바로 찰리 헤이든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음악 안에서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연주할 때는 그 어떤 베이스 연주자보다 감미롭게 어쿠스틱 베이스를 연주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지금 가을에 딱 듣기 좋은 곡이 바로 이제 팻 메시니와 같이 했던 Beyond Misery in the Sky라는 음반이 있죠. 네, 아주 뭐 제가 지난번 바쁘다 듀오 재즈 할 때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찰리 헤이든이 그렇게 듀오 말고 쿼텟으로 연주했던 게 있는데요. 예, 쿼텟 웨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쿼텟인데 서쪽이란 말인데 이 서쪽은 헐리우드.
1: 아, 예, 헐리우드입니다.
0: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옛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곡들 주제곡들을 잘 재즈 스타일로 물론 그런 것들 이제 스탠다드 곡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연주했던 것은 아마 찰리 헤이든이 결성했던 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팀이 바로 이 쿼텟 웨스트인데요. 본인이 베이스를 연주하고요. 이제 피아노는 앨런 브런드벤트, 드럼에는 로렌스 메러블, 그리고 색스폰에는 어니 와츠. 이제 테너 색스폰 연주하죠. 네. 보통 어니 와츠와 함께 이게 쿼텟 편성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 네네. 이번에도 약간 그 알려진 바보다는 약간 이면을 뭐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처음 듣는 그런 분위기.
0: 네.
1: 알겠습니다. Our Spanish Love Song은 팻 메시니와 듀오 버전으로는
0: 있고요.
1: 자주 소개해가지고 이건 좀 다른가요? 약간 좀 뭐
0: 색소폰이 들어가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뭘 찰리 헤이든의 자작곡이죠.
1: 네.
0: 찰리 헤이든이 만든 뭐 사랑의 곡 중에서도 또 뭐 가장 재즈 팬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1: 0241님께서 저의 누추한 가을이 편집장님 선곡 덕분에 헐리우드 황금기 시절로 빛나세요. 아름답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찰리 헤이든 쿼텟 웨스트의 Our Spanish Love Song 듣고 오죠.

0: 옛 할리우드의 누아르 정서, 뭐 할리우드이 상징했던 바를 음악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프로젝트. Always Say Goodbye, 찰리 헤이든과 쿼텟 웨스트의 1994년 음반에서요. Our Spanish Love Song 잘 들어왔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오늘 특히 가을이 짙어진 바람과 함께 찰리와 재즈 음악 여행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유경희님 써주셨습니다. My Name Is 시리즈로 가끔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영경님도 좋은 반응 주고 계신데요. 근데 격주로 나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격주에 한 번.
1: 분기당 한번 정도.
0: 분기당 한 번.
1: 네.
0: 예. 김정환님께서 자유로운 여성 재즈 아티스트 이름 없을까요? 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 네.
0: 개스를 해볼까요? 칼이 그 어원이 자유로운 뭐
1: 네.
0: 그런 남성의 이름이라고 하셨으니까 칼라 블레이 정도 뭐 있지
1: 네.
0: 않을까?
1: 뭐,
0: 네.
1: 정, 그, 실제, 칼라블레이가 살아온 길만 보더라도
0: 네.
1: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러니까, 뭐, 칼라블레이 맞는 것
0: 맞는 것 같아요.
1: 같습니다. 네.
0: 또 하나만 해주신다면 또.
1: 글쎄요, 뭐, 이제, 니나 시몬도 실은 그런 면에서는 언제나 자유를 열망하고, 뭐, 인종과 그런 거에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앞서서 소리를 냈던 사람이니까, 뭐, 니나란 이름도,
0: 니나.
1: 예, 그리고 또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0: 네.
1: 뭔가 좀 더, 이, 파워 있는 여성 캐릭터로 니나란 이름이
0: 니나.
1: 쓰였던 것 같아요.
0: 아, 약간 첩보물 이런
1: 맞아요.
0: 데서.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니나 이름도 좀 자유로운 여성 이름?
0: 니키타, 뭐 이런 것도
1: 뭐,
0: 있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아, 재밌다. 이름 관련해서 빠져들면은 이거 막, 점이나 MBTI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들, 찰리들, 이런 테마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찰리. 이번에 찰리는, 예, 날아다니는 찰리예요.
1: 네. 찰리가 생각보다, 아, 이제 보통 이제 음반점을 가게 되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놓여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C에 가면 이제 찰리가 있죠. 근데, 근데 간혹 이제 해외에서 가면은 그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0: 성으로 성,
1: 성과,
0: 예,
1: 예.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그게 이제 언제나 음반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난관이에요.
0: 아.
1: 예, 우리는 워낙 익숙해 있잖아요. 이제
0: 네.
1: 이름이 앞에 있는 영어식 이름이 하다 보니까 뭐
0: 예.
1: 찰리 파커 같은 경우는 C에서 찾게 되는데
0: 네.
1: 이제 해외에 가면 이제
0: 파커에서 찾아야 되는.
1: P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난점이긴 합니다. 뭐 이제 워낙 요즘은 해외에서 음반들을 많이 또 수집하신 분들 사니까 그렇게 이제 잘 찾아서 근데
0: 예전엔
1: 가
0: 힘들었군요.
1: 예.
0: 그걸.
1: 근데 예, 지금은 없어진 매장인데요. 한국에 그렇게 놓여 있는 음반점이 있었었어요.
0: 해외식으로
1: 네, 성으로.
0: 뭐 레스트 네임으로
1: 맞습니다.
0: 분류를 해서
1: 네, 그래서 거기가 뭐 언제나 한 30분 동안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0: 네.
1: 계속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0: 이상하다
1: 왜 여기
0: 하셨겠네요.
1: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0: 뭐예요?
1: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른 데서 찾고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국식으로 C에서 찾아야 되는 찰리 이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찰리 헤이든, 찰리 파커 두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또 빠질 수 없는 기타리스트
0: 네.
1: 찰리 버드가 있습니다. 찰리 버드.
0: 찰리버드.
1: 보사노바의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사노바의 문익점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0: 씨앗을
1: 드렸죠.
0: 퍼뜨렸나요?
1: 예, 그 브라질의 리우에 가서 조빔이 그 당시에 이제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대 중반, 60년대 초에 했었던 음악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프로듀서와 그다음에 스탄 게츠에게 이렇게 보사노바를 들려주고 음반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61년, 2년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본인은 빠지고 스탄 게츠와 조앙 질베르토가 협업해서 나왔던 게츠 앤 질베르토 그게 이제 63년 음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의 시초 역할을 했던 뭐 뿌리 역할을 했던 미국 재즈 아티스트가 바로 이 찰리 버드의
0: 기타리스트,
1: 기타리스트입니다. 뭐 보사노바의 메인

0: 악기가 기타이다 보니까
1: 네네.
0: 또 기타이도 맞고요. 특히 일렉트릭 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로 연주를 하잖아요.
1: 네네.
0: 뭐 주황질베르도 언제나 본인의 기타로
1: 네.
0: 연주하면서 노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찰리버드가 저는 이제 그 열매는 스탄게츠가 다 과실을 따먹은 게 되죠. 찰리버드는 씨앗만 뿌리고
1: 네.
0: 찰리버드가 노래를 했다면은
1: 아.
0: 주황질베르도처럼 기타를 치면서
1: 그 버전을 미국인 버전으로 또
0: 그렇죠.
1: 대중에게
0: 네.
1: 알렸을 수도
0: 예. 만약 그렇게
1: 있는.
0: 됐다면은 스탄게츠 못지않게 보사노바의 최고 스타가 됐을 텐데
1: 네네네.
0: 안타깝게 이제 기타만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아름답게 훌륭하게 연주를 많이 남겼고요.
1: 네.
0: 그리고 스탄게츠는 보사노바를 한참 하다가 보사노바를 연주를 안 했는데요.
1: 예.
0: 찰리버는 죽을 때까지 보사노바를
1: 아.
0: 계속 연주하고 앨범을 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63년 음반인데요. 블루스 소나타라는 음반을
1: 네네.
0: 골랐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르두라는
1: 네.
0: 조르두라는 곡인데요. 이 듀크 조던의 곡이죠. 이곡 제목은 듀크 조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던과 듀크를 약간 거꾸로
1: 아.
0: 이렇게 배치를 바꿔가지고
1: 김광 뭐 이렇게 하는
0: 그런
1: 거군요.
0: 거죠. 예.
1: 김광현을 줄여서.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던과 듀크를
1: 네.
0: 이렇게 약간 스펠링만 따가지고
1: 네.
0: 본인의 약간 상징적인 곡으로 본인의 이름을 성을 따서 조르두라는 곡인데요. 뭐 클리포드 브라운, 아트 브레이키 뭐 수없이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도 연주하는 명 스탠다드 넘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는 찰리버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쿠스틱 기타,
1: 네.
0: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그가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고 녹음한 몇안 되는 음반이 요 63년 음반입니다.
1: 네네네네.
0: 초기에 좀 하고요.
1: 네네.
0: 나중에 보사노바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완벽히 클래식 기타로 넘어가지만 이 블루스 소나타에서는 앞면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고
1: 원래 쓰는 악기로
0: 쓰던 악기
1: 하고,
0: 그리고
1: 예.
0: 비면에서는 이제 할로바디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 네네네.
0: 이 곡을 이제 A B면을 이제 쭉 들어보는데 갑자기 일렉트릭 기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면과 뒷면에 기타를 바꿔서 연주했다라고 하고요. 찰리 버드의 일렉트릭 기타를 들을 수 있는
1: 몇안
0: 앨범이
1: 되는 곡,
0: 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피아노에는 베리 해리스고요.
1: 네.
0: 베이스와 드럼은 찰리 버드가 나중에 이제 보사노바 연주할 때 같이 연주하게 되는 캣 베츠와 버디 데펜 스미츠라는 드러머가 같이 했습니다.
1: 1963년 블루스 소나타에서 찰리버디의 조르두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화요일 2부 코너죠.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안내로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의 선곡 테마는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들입니다. 방금 찰리 버드의 1963년도 블루스 소나타 그 B면이라고 해야겠죠?
1: 네.
0: 수록된 일렉트릭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조르두였습니다. 뭐 이렇게 일회성이었나요? 일렉트릭 뭐 이런 재즈를 선보이는 찰리 버드의 모습이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1: 조금 초기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60년대 중반 넘어가고 70, 80년대에서는 그냥 완전히 어쿠스틱 기타로,
0: 그걸로만.
1: 예, 클래식 기타로만 보사노바 음악을 자유롭게
0: 네.
1: 이제 브라질 조빔이 만든 보사노바도 당연히 연주했고 뭐 재즈 스타일을 보사노바로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고 창작곡도 하고 특히 이 찰리 버드가 또 했던 게 이제 쓰리 기타라는 게
0: 네.
1: 있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기타. 그래서 이제 허브 앨리스나 탈팔로우, 이제 일렉트릭 기타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는 기타 트리오인데요. 기타 세 명만 연주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베이스와 드러머를 같이 해서 오중주 형태로.
0: 예.
1: 그 시리즈는 70년대 꽤 많은 음반을 쓰리 기타스로 내기도 했습니다.
0: 그때는 일렉트릭이 아니라 역시나 어쿠스틱
1: 맞습니다.
0: 갓스트링을
1: 예.
0: 고집했군요.
1: 세 명이 연주할 땐
0: 네.
1: 본인은 어쿠스틱, 양쪽에 두
0: 예.
1: 명은 일렉트릭, 그렇게.
0: 지금 세 명의 기타리스트와 두 명의 연주자에서
1: 네.
0: 5인조 구성한 거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덕분에 저희가
1: 네네.
0: 모신 세우맹 라운지에
1: 세
0: 모신
1: 명의 기타.
0: 쓰리 기타가 생각이
1: 네네네.
0: 나는데
1: 네.
0: 그때가 어쿠스틱을 들고 오지 않았
1: 그럼요. 다 이게, 예.
0: 유일하게
1: 네.
0: 그 찾아본 영상도 그렇고 찰리 정시만
1: 예.
0: 어쿠스틱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 트리오 상황에서는.
1: 그 트리오에서요. 근데 찰리 씨가 작년이나 요즘은 이제 어쿠스틱 솔로 음반을 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뭐 애정을 갖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뭐 찰리 오늘 안타깝게 빠지긴 했지만 찰리 이름을 갖고

0: 아시죠? 예,
1: 아,
0: 좀,
1: 네.
0: 예.
1: 네, 찰리 시드가 어쨌든 블루스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연주하니까 뭐 이제 그때는 어쿠스틱을 하지만 주 악기는 이제 일렉트릭
0: 네.
1: 기타이죠.
0: 네. 맞아요. 그 생각에 잠깐 딴 길로 샜습니다만 오늘 돌아와서 마지막 재즈를 위해 태어난 자유인 찰리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아, 찰리 정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아, 찰리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예. 본인의 찰리 정의 찰리가 이 찰리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0: 아, 정말요?
1: 왜냐하면 예. 모든 재즈 기타리스트들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예. 아티스트가 바로 이 찰리 크리스찬입니다.
0: 오늘 소개한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1: 연장자죠. 아니구나.
0: 연장자죠,
1: 예,
0: 맞아요.
1: 가장 나이가
0: 찰리
1: 많고요.
0: 파커보다도 연장자죠.
1: 그렇습니다. 예. 찰리 파커보다 아, 조금 더
0: 예,
1: 나이가
0: 살짝,
1: 많은데요.
0: 예, 예. 예,
1: 1910년대 생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찰리 크리스찬이 재즈 신에서 약간 신화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25살에 아, 결핵으로 예.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연주를 남겨야 되는. 진짜 뭐 길게 되면 50년 연주할 수 있는 나이인데 25살에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당연히 스윙 재즈가 주 네. 재즈의 장르였던 때죠. 그래서 베니 굿맨 밴드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싱싱싱, 레츠 댄스 뭐 이런 스윙을 대표하는 음악 하는 베니 굿맨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 굿맨 외에는 이렇게 기타리스트를 밴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0: 네네.
1: 나중에 이제 카운트 베이시가 또 하긴 하지만 아,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를 빅밴드에서 연주했던 첫 아티스트
0: 그렇군요.
1: 찰리 크리스찬이고요. 아무래도 빅밴드에서 연주하다 보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기타는
0: 예. 묻힐 수 있으니까
1: 묻힐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픽업을 달아서 소리를 증폭하게 했던 첫 재즈 기타리스트가 아, 바로 또 찰리 크리스찬
0: 그런 선구자였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아직 락큰롤이 나오기 전에 이미 픽업을 달아서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40년, 50년에 락큰롤, 락 뭐 이런 하드락 같은 거에 영향을 줬으니까
0: 예.
1: 뭐
0: 거기서부터 재즈, 다 흘러나온
1: 맞습니다.
0: 예. 일렉트릭 기타 주자라면
1: 맞습니다. 예. 재즈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뭐 어떤 기타리스트라도 네. 찰리 크리스찬의 음악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곡은 찰리 크리스찬이 베니 굿맨과 네. 같이 했었던 Waiting for Benny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아마 음반이 당연히 많이 남기질 못했죠.
0: 25세 담명했으니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베니 굿맨이랑 연주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타가 두드러지게 녹음됐던 아. 것들을 따로 빼서 뭐 이제 음반사에서 편집 음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매를 하면 여러분들도 뭐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뭐 아주 오래전 연주지만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이미 찰리 크리스찬이 다 보여줬다라고 해도 네네네. 과언이 아닙니다.
0: 자, 오늘도 찰리 시리즈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즐거웠고 유익했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1: 네.
0: 이제 두 주에는 뵙겠습니다.
1: 네.
0: 오늘 잘 들었고요. 두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찰리 크리스찬의 연주로 Waiting for Benny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식하시 ですか?
1: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もうあの授業は受けられません.
0: 이제 그 수업은 못 듣겠어요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가능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모우를 에로 바꾸고 르를 붙이면 됐는데요. 그럼 2그룹 동사는 가능형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복숭아,
1: 모모, 모모.
0: 과일 중에 복숭아는 모모라고 합니다. 외래어로는요?
1: 피치, 피치.
0: 피치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복숭아 빛, 복숭아 색깔.
1: 모모이로, 모모이로.
0: 모모이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지다.
1: 스베르, 스베르.
0: 스베르, 미끄러지다라는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스베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럼 2그룹 동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베르는 예외 1그룹 동사

0: 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발이 미끄러지다.
1: 아시가 스베르.
0: 아시가 스베르. 속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시험에 떨어지다, 우리 시험에 미끄러지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1번 어디요?
1: 뉴시니 스베르. 뉴시니 스베르.
0: 뉴시니 스베르. 입학시험에 미끄러지다 와 같이 이 스베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베르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넘어지다.
1: 걸어브, 걸어브.
0: 걸어부, 넘어지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고요. 모두, 다,
1: 민나, 민나.
0: 민나,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미나였는데요. 사이에 발음이 들어가서 민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는요.
1: 미나상,
0: 미나상이라고 하죠. 웃다,
1: 와라우, 와라우.
0: 와라우, 웃다란 뜻의 1그룹 동사입니다. 생글생글 웃다.
1: 니코니코 와라우.
0: 니꼬니꼬 와라우 혹은요?
1: 니꼬리 와라우.
0: 니꼬리 와라우. 여러분, 니꼬니꼬 니꼬리. 생글생글 웃는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울다는요?
1: 나크, 나크.
0: 나크,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뭐뭐 이상이라고 할 때요?
1: 이조, 이조.
0: 이상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죠. 그러면 뭐뭐 이하라고 할 때는요?
1: 이까, 이까.
0: 이하라고 하는 한자어 마찬가지로 음으로 있습니다. 이까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억.
1: 기억, 기억.
0: 기억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기억그 있다.
1: 왔스레르, 왔스레르.
0: 와스레르. 있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있다.
1: 크레딧 카드의 暗証 번호를 忘れる. 크레딧 카드의 暗証 번호를 忘れる.
0: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라고 할 때는 안쇼방고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레르는요, 단순히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건을 잊고 오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우산을 잊고 오다.
1: 카사오 忘れる.
0: 카사오 와스레르와 같이도 사용하는 거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가능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가능형을 배웠죠. 1그룹 동사의 가능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에로 바꾸고 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그룹 동사의 가능형은 아주 간단해요. 어미 르를 먼저 떼버립니다. 그리고 라레 르를 붙여서 가능형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동사 마스형에 라레 르를 붙이면 되는데요. 우리 단어 짝튀기의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1: 起きる, 起きる,
0: 일어날 수 있다.
1: 起きられる, 起きられる.
0: 오키라레 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오키르, 일어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가능형은 어미 르를 떼버리고 라레르 붙입니다. 즉, 오키르에서 르를 떼버려서 오키만 남았고요. 그 뒤에 라레르 연결해서 오키라레르, 일어날 수 있다란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선생님, 사과에서 나니나니 스르 꼬또가 됐기를,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 배웠잖아요. 오키르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1: はい, 起きる 것이 できる.
0: 오키르 꼬또가 되키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고 싶어요?
1: 起きられる.
0: 오늘 배운 오키라레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먹다.
1: 食べる, 食べる.
0: 먹을 수 있다.
1: 食べられる, 食べられる.
0: 食べられる. 먹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다베르, 먹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가능형은요, 어미 르를 떼버리고 라레르 붙입니다. 타베르에 르를 떼버려서 타베만 남았어요. 뒤에 라레르 연결해서 다베라레르, 먹을 수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니나니 스르 꼬또가 데키르 한번 사용해 볼까요?
1: 食べることができる.
0: 食べることができる. 먹는 것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만들면요.
1: 食べられる

0: 오늘 배운 다베라레르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알람 시계 없어도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1: 目覚まし時計がなくても朝早く起きられます。目覚まし時計がなくても朝早く起きられます。
0: 目覚まし時計がなくても、目覚まし時計라고 하면 알람 시계예요. 目覚まし時計がない、알람 시계가 없다. 여기에 태 연결하고 싶죠?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태 연결해요. 나 그때 뒤에 목까지 연결해서 나 그때 뭐 없어도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사 하야크 아침 일찍 오키라레마스 일어날 수 있어요. 오키라레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키라레르 몇 그룹 동사 활용을 할까요? 르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렇죠. 이 그룹 동사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키라레르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 연결할 때는요, 오키라레 마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복숭아는 못 먹어요.
1: アレルギーがあるので、桃は食べられません。アレルギーがあるので、桃は食べられません。
0: アレルギーがあるので、アレルギーがある、アレルギーが있다라는 표현이죠. 노데는요, 명사 수식형에 연결해서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아레르기가 아르노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모모와 복숭아는 다베라레마생, 못 먹어요. 다베라레르, 먹을 수 있다. 다베라레마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베라레마생,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비격식적인 일상 대화에서는 이 그룹 동사, 그리고 상그룹 동사 중에 크르의 가능형을 만들 때는요, 다베라레르를 다베레르처럼 다베라레르의 라를 생략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라누끼 고토바, 즉, 라를 뺀 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발음 표현이 아니니까 시험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배운 것처럼 르를 떼고 라레르를 붙여주세요. 즉, 다베레르가 아니고요. 다베라레르를 쓰는 것이 발음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그룹 동사의 가능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보다,
1: 見る
0: 미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가능형 만들어 볼까요? 볼수 있다,
1: 見られる
0: 미라레르. 이 그룹 동사의 가능형은요. 어미 르를 떼버리고 라레르 붙입니다. 그래서 미르가 미라레르가 되었네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볼수 있다.
1: 動画配信サービスで見られる
0: 動画配信サービスで見られる。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볼수 있다라는 뜻이죠. 선생님, 미라레르 나니나니 스르 코토가 데키르로 바꾸면요?
1: 見ることができる。
0: 미르 코토가 데키르. 간편하게 미라레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볼수 있다.
1: このシリーズは動画配信サービスで見られる。
0: この시리즈와 이 시리즈는 動画 配信 서비스 で 미라레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볼수 있다. 정중하게 해볼게요. 이 시리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언제든지 볼수 있어요.
1: このシリーズは動画配信サービスでいつでも見られます。
0: 언제든지, 이츠데모 볼수 있어요. 미라레리의 정중형 미라레마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それで寝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
1: はい、もうあの授業は受けられません。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피곤해 보이는 왕링에게 야마사키가 말을 걸고 있어요.
3: 린상, 寝不足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2: 린상, 寝不足ですか? 린 씨, 수면 부족이에요? どうしたんですか? 무슨 일이 있었어요? どうしたんですか? 무슨 일이에요?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린 상, 寝不足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昨日大講義室で前に出て発表するときに滑って転んでしまったんです。
2: 昨日 어제 대강의실에서 前に出て 発表するときに 앞에 나가 발표할 때라는 표현이죠. 前に出る 앞에 나가다 出る 이 그룹 동사고요. 태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냈대라는 표현 나왔네요. 스베떼 미끄러져서 스베르 예외 1그룹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에 연결할 때 우쭈르르 끝났기 때문에 초근편 일어났네요. 스베떼 미끄러져서 걸어온데 심았단 데스 걸어오브 넘어지다 1그룹 동사죠. 마찬가지로 접속서사 태 연결할 때요. 누붐으로 끝난 경우에는 발음편, 그리고 태 대신 대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온데 심았단 데스. 태 심하우, 뭐뭐 하고 말다, 뭐뭐 해버리다 라는 표현이고요. 걸어온데 심았단 데스. 뒤에 은 데스 나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昨日大講義室で前に出て発表するときに滑って転んでしまった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에? 大丈夫でしたか?
2: 에? 大丈夫 でしたか? 아,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에? 大丈夫でした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みんな笑っていました。 100人以上の前で恥をかきました。あの嫌な記憶が忘れられません。
2: 민나 모두 웃었대이마시다. 웃고 있었어요. 100인 이조노 마에데. 100명 이상 앞에서 100명도 넘는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지오 가키마시다. 하지오 가크라고 하면 관용 어구로 창피를 당하다, 망신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오 가키마시다. 창피를 당했어요. 아노 이하나 기오쿠가 그안 좋은 기억이 와스레라레마생.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와스레르, 잊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그룹 동사예요. 가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미 르를 떼버리고 라레르 연결해요. 와스레 라레르,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있습니다. 와스레 라레마스, 잊을 수 없습니다. 와스레 라레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みんな笑っていました。 100人以上の前で恥をかきました。 あの嫌な記憶が忘れられません。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で寝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
2: それで 그래서 寝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 잠을 못잔 건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寝る 자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잘수 있다. 어미르를 떼버리고 라레르 연결하죠. 그래서 寝られる 잘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나의 형태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 11월에 배울 건데요.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우선 볼게요. 내라레 나이라고 하면 잘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로 끝났어요. 과거 형태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내라레 나깠다, 잘수 없었다, 은 데스까, 뭐뭐인 건가요? 뭔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네요. 내라레 나깠단 데스까? 잠을 못잔 건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れで寝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もうあの授業は受けられません。
2: 하이, 네. 뭐, 이제, 아노 주교와 그 수업은 우케라레마생. 우케르, 수업을 봤다 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능형은요, 우케라레르. 정중하게 우케라레마스. 부정은요, 웃게라레마생. 그래서 아노주교와 웃게라레마생. 그 수업은 못 듣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はい、もうあの授業は受けられません。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リンさん、寝不足ですか？どうしたんですか？
1: 昨日、大講義室で前に出て発表するときに滑って転んでしまったんです。
0: え？大丈夫でしたか？
1: みんな笑っていました。100人以上の前で恥をかきました。あの嫌な記憶が忘れられません。
0: それで寝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
1: はい。もうあの授業は受けられません。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레저레저
2: 레저레저여가구요.
3: 아우터도어아우터도어
2: 아우터도어아웃도어야외의란뜻입니다.
3: 캠프캠프
2: 캠프캠핑이란뜻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레저아웃도어는끝대모음이아로발음하는점주의해주세요.
2: 그럼오늘의랜덤박스지식으로넘어가볼게요.랜덤박스지식 10월 하늘을만나는 달 일본의 스포츠의 날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은 10월의 일본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을을 식욕의 가을, 독서의 가을과 함께 운동의 가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운동의 가을을 대표하는 공휴일이 바로 스포츠의 날입니다.
3: 일본어로스포츠노히라고하는데요. 1964년도쿄올림픽개막을기념해1966년제정된국가공휴일체육의날에서출발했습니다. 원래는10월12일이었으나연휴를늘리는해피먼데이제도로인해2000년부터10월둘째주월요일로변경되었습니다.
2: 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6: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7: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 많이
7: 살길이다.
5: 맞습니다.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들으신 분들, 청취하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에 제가 한 번만 읽고 넘어간 문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럼 한 번만 보셨나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저쪽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 둘, 셋.
7: 我想去那边确认一下。
5: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초급 난이도로 별 다섯 개 만점 주고 싶어요. 어렵죠? 한 번 더.
7: 我想去那边确认一下.
5: 저쪽을 중국어로 나边이라고 합니다. 确认, 이것도 배우셨으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근처에 주차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7: 这附近能停车吗?
5: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7: 这附近能停车吗?
5: 이 복습 템포에 잘 따라오셔야 오늘 6강. 너 오늘 왜 에어컨 안 켰니?
7: 你今天怎么没开空调?를
5: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0: 부셔버릴게요. 오늘 이치 라이 카이샤. 오늘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문 열다, 창문 열다, 기계 등을 켜다, 조종하다 아셨습니까? 들어볼까요?
1: 카이.
0: 어? 선생님, 조종하다가 있나요? 있어요. 운전하다가?
1: 카이처.
0: 그렇죠. 근데 보통 압도적으로 열다로 많이 쓰이죠.
1: 네, 我们说 카이먼.
0: 카이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 맞아요. 문을 열다. 그럼 열었으니까 닫아야죠.
1: 관.
0: 관, 오호, 관문, 문 닫다죠?
1: 맞죠.
0: 그럼 여러분, 문제 드릴게요. 한 번 한 적 있는데, 옛날에. 카이고안, 이건 뭡니까? 아, 열고 닫아요. 아, 야, 일리 있어요. 근데 명사입니다. 뭐죠?
1: 스위치?
0: 우리는 영어로 발음하는 스위치. 예, 네, 그죠. 중국은 다 그들 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카이고안, 스위치입니다. 에어컨.
1: 콩条.
0: 오호, 에어컨을 켜다. 여러분, 동사가 먼저 와야죠. 하나, 둘, 셋.
1: 카이콩条.
0: 발음 같이 하고 계시죠? 에어컨 끄다.
1: 关空调.
0: 좋아요.
1: 还有一个我们常说냉방병.
0: 아, 냉방병.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분들 맞춰보세요. 병을 일단 빙으로 할까요? 그럼 아, 콩条빙 맞나요?
1: 没错.
0: 맞습니다.
1: 콩条빙.
0: 네, 에어컨병.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왜? 콩条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냉방이라서 뭐 렁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콩태어빙 이거 요즘 좋을 것 같아요. 그다지 모모하지 않다, 별로 모모하지 않다. 어? 복습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어?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별로 안 예뻐. 부타이 피아오량.
1: 시다.
0: 우리 부타이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같은 말이라 보셔도 됩니다. 별로 안 예뻐. 부타이 피아오량. 같은 말.
1: 不怎么漂亮.
0: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부타이 하오. 같은 말.
1: 不怎么好.
0: 괜찮죠, 여러분. 근데 이 不怎么가 뜻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 不怎么 뒤에는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북경오리 자주 드세요?
1: 不怎么常吃.
0: 不怎么常吃. 장을 빼고 해볼게요. 不怎么吃. 이거 뭐예요?
1: 也是. 별로 많이 안 먹어. 자주 안 먹어요.
0: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은 장장, 찡장할 때 자주 그 쓰신 거예요.
1: 자주.
0: 그거 안 써도 不怎么吃, 잘 안 먹어. 자주 모모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1: 不怎么去.
0: 잘 안 가.
1: 不怎么听.
0: 잘 안 들어. 선생님, 우리 역할이 바뀌었어요.
1: 네.
0: 네, 어쨌든 不怎么 뒤에 동사가 오면 잘 안 한다.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할 때 不太好, 不怎么好 같이 쓰이잖아요. 선생님의 언어 습관이지만 선생님은 어떤 거 더 많이 쓰세요?
1: 我好像更常用不怎么好.
0: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1: 아하.
0: 제 중국 지인들도 사실 뿌잠머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덥다. 러러 안 돼요.
1: 르.
0: 르어. 으르. 우리 한글에 으 있죠. 으 발음해 보세요. 르르. 으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르 드르륵 말아서 르어. 어로 끝내야 됩니다. 르어. 별로 안 더워. 부타이 르어.
1: 뿌잠머 르.
0: 좋아요. 너무 덥다. 타에 써서 해볼까요?
1: 太热.
0: 러 집어넣어서
1: 太热了.
0: 좋아요.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창문.
1: 窗户.
0: 창문 열다.
1: 开窗户.
0: 창문 닫다.
1: 关窗户.
0: 매우 좋아요. 很好. 真好. 非常好. 太好了. 여러 가지가 있지만 꽤 좋다. 꽤라고 외우세요.
1: 挺的.
0: 挺好的. 타이 뒤에는 러가 많이 붙죠? 팅 뒤에는 더가 많이 붙습니다. 좋은 소식은 생략 가능합니다. 아, 편안합니다.
1: 舒服.
0: 한 번 더.
1: 舒服.
0: 오, 그러면 팅과 더 사이에 한번 넣어볼까요? 꽤 편안하네요.
1: 挺舒服的.
0: 挺舒服的. 이게 아니라 힘을 쭉 빼시고 경성이 두 개 이상이면 내려갑니다. 挺舒服的. 이렇게. 오, 맞아요. 뚜이뚜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1: 对.
0: 对对对对对. 对, 맞아요. 틀렸습니다.
1: 错.
0: 错, 같은 말로 안 입을 자 집어넣어서
1: 不对.
0: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错, C-U-O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하이, 근데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할 때도 이 하이 쓰이니까 우리가 아직으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발음 들어볼까요?
1: 하이.
0: 바람은?
1: 펑.
0: 펑 하시면 안 돼요. 펑, 펑. 역시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펑. 자, 그러면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六课. 니 진텐

0: 怎么没开空调？你今天怎么没开空调？
1: 今天不怎么热。
0: 开窗户也挺舒服的。
1: 对，还有点风。
0: 你今天怎么没开空调？
1: 今天不怎么热。
0: 开窗户也挺舒服的。
1: 对，还有点风。
2: 오늘 이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너 오늘 왜 에어컨 안 켰어라고 했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니다.
3: 你今天怎么没开空调？
2: 왜니까 왜 이샤마 너무 좋아요. 怎么 대신에 왜 이샤마 没 开 空调 괜찮은데요. 그런 말은 보통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샤마를 쓰면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3: 没错，
2: 예, 여기서는 뭔가 핀잔 섞인 아 더운데 왜안 켜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3: 是的。
2: 그렇죠. 네 어째 그것도 모르니? 이런 느낌인 거죠. 어째서
3: 你怎么这个也不知道？
2: 어째서 에어컨을 안 켜는 거니?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너 오늘 어째서 에어컨을 안 켰어? 아 참, 왜 뿌가 아니고 메이죠? 안 켰어. 완료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여러분. 러 쓰지 마시고요. 메이 뒤에 갑니다.
3: 你今天怎么没开空调？
2: 니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니는 반삼성이에요. 니 진티엔 요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별로 안 더워.
3: 今天不怎么热。
2: 진티엔 뿌 쩌머 러. 아, 걱정됩니다. 발음 한 번씩 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러안 된다니까요. 러 혀를 좀 말아서 천장에 대면서 드럭 러. 좋아요. 창문을 열어도 꽤 상쾌해.
3: 开窗户也挺舒服的。
2: 한번 더.
3: 开窗户也挺舒服的。
2: 사실 자세히 보시면 대화문이 되게 좀 웃겨요. 너 오늘 왜 에어컨 안 켰어? 오늘 별로 안 더워. 창문 열어도 꽤 상쾌하네. 바로 수긍을 하는 거예요.
3: 네.
2: 그래요. 창문을 열어 도할때 도가 바로 예예요. 창문을 열어 도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3: 开窗户也。
2: 그렇죠. 올라가야죠. 예, 삼성이니까 앞에 예는 이성, 예팅.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체 문장, 앵콜 한번 들어볼게요.
3: 开窗户也挺舒服的。
2: 더 빼고 팅, 舒服해도 괜찮습니다. 맞아.
3: 对。
2: 아직이 아니에요, 문맥상. 또, 그리고 바람도 좀 있어.
3: 还有点风。
2: 요디알 펑. 이또 어휘량이 좋으신 분들은요,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면
3: 嗯哼。
2: 요디알 뒤에 선생님 부정적인 뉘앙스가 오지 않나요? 아, 좀
3: 아하。
2: 어려워요. 요디알 난, 좀 빨라요. 요디알 快. 근데 이거는 바람인데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요디알 난.
3: 嗯哼。
2: 이거는 지금 펑이 명사잖아요.
3: 对，这前面是数量词。
2: 그렇죠. 사실은 이게 요디알이 그럼 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요, 이디알, 펑의 줄임말인 거예요.
3: 맞아요。
2: 조금의 바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좀 어려워요. 요디알 난그 요디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요디알 뒤에 명사가 오면은 좀 뭐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我们一起来听一下。
0: 你今天怎么没开空调？
1: 今天不怎么热。
0: 开窗户也挺舒服的。
1: 对，还有点风。
0: 你今天怎么没开空调？
1: 今天不怎么热。
0: 开窗户也挺舒服的。
1: 对，还有点风。
2: EBS 초급 중국어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요리 중국어를 아십니까?
3: 菜。
2: 이 요리 당연히 그냥 저 차이 혹은 저거 차이 괜찮죠. 이왕이면 중국인들이 양사 사물의 단위를 많이 쓰니까 요리 양사 배워보시죠.
3: 这道菜，
2: 아 따오가 도착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따오 하면은 도착하다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자도 다르죠? 길도자네요. 근데 이게 요리의 양사예요. 저다오차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매워까지 한번 통째로 한번 들어볼게요.
3: 这道菜不怎么辣。
2: 不怎么辣啊，辣，맵다.

0: 그래서 말라 할때 라가 이거잖아요.
1: 음흠.
0: 네. 그는 요즘 그다지 바쁘지 않아요.
1: 他最近不怎么忙.
0: 주의하지 마시고요. UI 사이에 에 넣어서 쯔에이, 최진, 최진. 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他最近不怎么忙.
0: 그 영화 별로 재미없어.
1: 那个电影不怎么好看.
0: 발음을 좀 도와드릴게요. 띠에닝, 띠에닝 다 알아들어요. 안 됩니다. 근데 니은 들리면 안 돼요. 띠엔 잉, 잉, 잉입니다. 잉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띠엔 잉 연음 현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띠엔잉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오칸 나오죠? 예쁘다란 말도 있지만 재밌어라고도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타이 하오칸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이옷꽤 비싸요. 제법 비싸요.
1: 这件衣服挺贵的。
0: 밑에 거 보고 계십니다. 팅 매우 꽤 뭐뭐하다. 다 지금 문장에 떠 붙었죠? 압도적으로 떠 많이 씁니다. 옷의 양사가 뭐죠, 선생님?
1: 件。
0: 이 티에는 참고로 또 다른 양사가 있어요. 이 어떤 사건, 일의 양사.
1: 是的，事情。
0: 실칭이 지금 발음하신 게일 사건이에요. 이
1: 嗯哼。
0: 사건, 이 일. 시작.
1: 这
0: 저件
1: 件事
0: 事
1: 情。
0: 情. 그렇죠. 그빵꽤 맛있어.
1: 那个面包挺好吃的。
0: 빵이 중국어로
1: 面包。
0: 면包 맛있다, 好吃 잊지 마시고요. 별로 맛이 없어, 不怎么好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질문?
0: 질문하십시오. 긴장됩니다.
1: 면包 车가 뭐예요?
0: 일단 여러분, 면包는 빵이었어요. 车가 뭐예요, 여러분?
1: 차?
0: 차. 그럼 빵,
1: 음흠.
0: 빵차. 빵차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면包로 식빵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1: 맞아요.
0: 봉고차. 아니면 이게
1: 음흠.
0: 검색하신 봉고차로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알죠? 그냥 뭐 마을 버스 같은 거.
1: 对,看起来像面包的车。
0: 보아하니 약간 빵같이 생긴 차.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칸치라이가 보아하니 딱 보고 있으면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봉고차 같은 마을 버스, 면바오차 이것도 한번 재밌게 배웠습니다. 절대 놀이기구에 있는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1: 어쨌든 빵차는 아니에요.
0: 맞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칸이샤. 자, 뭐가 설명이 좀 길게 있어서 긴장하실 수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이미 제가 본문에서 언급을 다 해드렸습니다. 가볍게 볼까요? 요디알 뒤에 수러, 즉 형용사나 동사가 오면은 부정적인 뉘앙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신발 좀 작다야.
1: 这双鞋有点小。
0: 신발이
1: 鞋。
0: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보시면 저 뒤에 다 양사가 붙죠. 그만큼 양사를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젓가락, 양말. 신발의 양사입니다. 双 기억하시고요.
1: 是的。
0: 네, 나 지금 좀 배고파.
1: 现在有点饿。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요 이성 올라가야죠. 요디알 어. 지금 전부 다 뒤에 형용사가 왔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죠. 본문에 있었던 명사처럼 요디알 펑처럼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1: 我这里有点问题。
0: 요디알 问题 어때요? 问题 문제라는 명사죠. 요이디알问题의 줄임말입니다.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요와 디알 사이에. 그는 수중에 돈이 좀 있어요.
1: 他手里有点钱。
0: 우리는 수중이라 그러는데 중국은
1: 手里。
0: 손 안이라고 합니다.
1: 嗯哼。
0: 나 시간 좀 있어.
1: 我有点时间。
0: 한번 더.
1: 我有点时间。
0: 삼성이 연달아 3개 있어요. 근데 주어부터 삼성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 이 삼성이 반삼성입니다. 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왕 선생님처럼 워, 요디알 들어볼게요.
1: 我有点时间。
0: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소위 말해서 까먹습니다, 여러분.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요즘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1: 他最近不太想说话。
0: 말하다가 한 글자로 쉬어. 우리도 말하다가 있고 말을 하다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중국어로 말을 하다, 쉬어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고요. 샹은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죠. 근데 부타이가 있으니까 그다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1: 出什么事了?
0: 무슨 일 났나라 말씀하시네요.
1: 네.
0: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적 없어요. 화가 나도 말하고 싶어요.
1: 부러워요.
0: 한번더 들어볼게요.
1: 他

0: 最近不太想说话。
1: 얼른 창문 닫아.
0: 赶紧关窗户。
1: 삼성이니까 앞에 간이 이성이죠. 간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赶紧关窗户。
1: 얼른 먹어.
0: 赶紧吃。
1: 간지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얼른 딱이 뜻이니까 자유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 좀 어렵다.
0: 这个动作有点难。
1: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요디아는 뭐죠? 그렇죠. 형용사 앞에 있으니까 다소 좀의 느낌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일이 좀 있어요.
0: 老师有点事。
1: 是 혹은 是 얼화지 번어서
0: 事儿。
1: 요디알셔. 여기서는 요이디알시에 줄임말이죠. 그렇죠. 왜? 시가 명사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밖이 별로 안 추워.
0: 外面不太冷。
1: 오늘 배운 표현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셋. 外面不怎么冷. 그렇죠.
0: 外面不怎么冷。
1: 지금 外面을 사성 체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성으로 해서 外面 해도 괜찮아요.
0: 对，常常这么说，中国人。
1: 정말 자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선생님 지금 눈빛을 제가 봤는데 읽었어요, 이제.
0: 嗯哼。嗯哼。
1: 경성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경성으로. 와이맨, 경성으로.
0: 네。
1: 좋아요. 실력 따지기 하고 계시죠? 이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한 개라도 틀리시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갔다 오셔야 되고요. 앞에 본문. 54페이지. 항상 매 강의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재미있는 중국어, 뭐, 오늘의 성어 이런 거 배우는데 오늘은 카이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교재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죠?
0: 很有意思。
1: 감사합니다. 很有意思.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今天怎么没开空调？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不
0: 不散。
1: 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파트 4의 날이죠. 예, 파트 4. 한 사람이 읽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면 잘 푸실 수 있어요. 우리 교재 77쪽입니다. 어유, 번호도 좋습니다. 77쪽에 파트 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어느 날은 힘들고 어느 날은 컨디션 좋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컨디션 좋다고 시험이 또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몸이 아프다고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막 몸도 안 좋은데 다 갔을 때 마음을 비우고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프고 좀 힘들어도 요새 환절기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그냥 쉬엄쉬엄 하세요. 아예 푹 쉬진 마시고 그래도 쉬엄쉬엄 공부하시고 너무 이제 힘드시면 주무셔야 되겠지만

0: 그래도 매일 20분 정도는 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71에서 76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2: Welcome back to Next Frame on KPVN Television. We've finally reached the most anticipated part of the evening. In just a few moments, we'll announce which contestant has been selected as this season's most promising amateur filmmaker. Before that, please welcome internationally acclaimed director Reina Sato. 2 weeks ago, she received the prestigious Silver Lens Prize for her contributions to independent cinema. Tonight, she'll be sharing her professional opinions on each of the finalists' short films. And remember, you can support your favorite contestant by submitting your choice through our mobile application. Voting will begin as soon as the final film has been shown.
1: Number 71. What kind of event is being broadcast? Number 72. What did Reina Sato do recently?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remind the audience to do?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3: I arranged this departmental meeting to welcome our new chief systems engineer, Daniel Okafor. Along with his extensive knowledge of cloud technology, Mr. Okafor has an excellent record of mentoring technical teams and resolving complicated software problems. His leadership will streamline our development process and help us deliver reliable applications to clients on schedule. Now, please give Mr. Okafor your full attention as he outlines his priorities for the department and explains how we can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1: Number 74. What industry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in?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highlight about Daniel Okafor? Number 76. What will Daniel Okafor most likely do next?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지금 어떤 종류의 행사가 방송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what kind of event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행사 키워드에 밑줄을 그시고 Reina Sato가 최근에 뭘 했냐? 그러면 what Reina Sato do recently? 이거는 밑줄 그을 게 좀 많네요. 그죠? 최근에 뭐 했냐? 이 사람이 Reina Sato 이런 거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 그대로 들리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이 무엇을 하도록 기억을 상기시키냐? 그러면 이제 what remind the audience to do? 이제 remind the audience to do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부분 보면 Welcome back to Next Frame on KPVN Television. 바로 이런 텔레비전에 Next Frame에 다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방송 이름이 Next Frame인 거예요. We finally reached the most anticipated part of the evening. 오늘 저녁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즉,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In just a few moments,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곧 잠시 후에 we'll announce, 우리는 발표할 겁니다. Which contestant, 어떤 경연자가 has been selected, 뽑혔는지 as this season's most promising amateur filmmaker, 이번 시즌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로 누가 뽑혔는지를 드디어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화 제작,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영화 경연대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1번 정답이 A번입니다. A film competition.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승자, 수상자가 발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Before that, 그 전에 Please welcome internationally acclaimed director.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감독인 Reina Sato를 환영합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요즘은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리는 게 그냥 뭐 거의

0: 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풀려요. 한 문장 더 들어야 돼요. Two weeks ago, 2주 전에 she received the prestigious Silver Lens Prize. 그 유명한 Silver Lens Prize 상을 받았어요. 뭐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Prestigious가 Part 5의 답으로 나온 적 있죠. 유명한. 유명한 인류의 인류급의 유명한 프레스티저스 뭐 인류 대학 이런 거 할 때도 이 단어 쓰죠. 그래서 좋은 단어입니다. For her contribution, 그녀의 기여 때문에 상 받았어요. To independent cinema, 독립 영화의 기여 때문에. Tonight, 오늘 밤 이렇게 하고 이제 쭉 나가는데 하여튼 레이나는 상 받으신 분이야. 상 받으신 분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죠. She received a professional honor. 전문 분야의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너가 결국은 이제 영예를 누린 게상 받은 거예요. 그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C가 정답이 됐습니다. Tonight, 오늘 밤, she'll be sharing a professional opinions. 그녀의 전문적인 그 의견을 공유할 것입니다. On each of the finalists, Short films. 이각 최종 결선에 오른 그 사람들의 단편 영화 각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거예요. And remember, 어우, 반가운 단어, 그죠? Remember, and 뒤에도 답 준다 그랬고, remember 뒤에 답 나오고, don't forget, I want to remind you, please note, 이런 거 뒤에 답 주죠. 기억하세요 하면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You can support your favorite contestant. 당신이 좋아하는 경연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By submitting your choice. 당신이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through our mobile application. 우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 투표함으로써 결국 이게 투표죠. 그러니까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73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걸 B번 캐스터 보트로 패러프레이징 했어요. B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Submit Your Choice 본문에 나왔고 이게 캐스터 보트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B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다음 문장 들을 필요도 없죠. 예, 들을 필요도 없죠. Voting will begin as soon as the final film has been shown. 마지막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이제 투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voting이라는 힌트가 마지막에 한번 나오긴 했네요. 자, 그러면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back to Next Frame on KPVN Television. We've finally reached the most anticipated part of the evening. In just a few moments, we'll announce which contestant has been selected as this season's most promising amateur filmmaker. Before that, please welcome internationally acclaimed director Reina Sato. 2 weeks ago, she received the prestigious Silver Lens Prize for her contributions to independent cinema. Tonight, she'll be sharing her professional opinions on each of the finalists' short films. And remember, you can support your favorite contestant by submitting your choice through our mobile application. Voting will begin as soon as the final film has been shown.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이제 74번 보셔야죠. 74번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이것도 비슷해요. What industry work in?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밑줄 그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화자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What industry work in? 이게 중요하고 75번은 Daniel Okafor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냐. 그럼 What highlight about Daniel Okafor?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Daniel Okafor가 이제 다음에 뭘 하냐. 그럼 Daniel Okafor do next. 이 will do next 문제는 이제 끝부분에 답이 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게

0: 예, 저도 이제 시험 여러분과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주의점이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게 있다. 또 하나는 한 문제 풀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또 답의 단서를 줄 때가 있으니 방심하지 말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교훈이에요. 74번 딱 풀리자마자 75번 문제 단서가 다음 문장에 탁 나와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같이 보죠. I arranged this department meeting. 이번 그 부서 회의를 제가 준비했죠. To welcome our new chief systems engineer. 우리의 새로운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이 Daniel Okafor예요. Along with his extensive knowledge of cloud technology. 자, 분야가 어디예요? 아, 이 클라우드 기술이에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지식과 함께 미스터 오카포는 has an excellent record, 훌륭한 기록이 있어요. of mentoring technical teams. 그래서 이 기술팀의 멘토가 되는 그런 일을 한 경력이 있고요. and resolving complicated software problems. 복잡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한 어떤 그런 훌륭한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들어보니까 이 분야가 어디예요? 아, 분야가 IT 분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74번은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Information Technology라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Chief Systems Engineer, Cloud Technology, Software Problems 다 이런 쪽이 이거죠. 이제 이게 오답 속어법인데요. 이벤트 기획 전문도 아니고 C번에 Food 음식 그 유통도 아니고 또 건물 관리도 아니고 부동산 관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쪽은 B번밖에 없죠. 그래서 74번을 B로 푸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쭉 이어져서 나왔어요. 보니까 뭐 팀을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했고, 어려운 문제도 잘 풀었고, 그 말이 바로 연이어서 나왔죠. 75번 정답 뭐예요? A번. His ability to lead teams and solve problems. 그죠? 팀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 아, 이게 아주 인정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A번이 75번의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His leadership은 will streamline our development process. 우리의 개발 과정을 아주 간소화시킬 거예요. 원래 스트림라인은 군사를 빼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죠. And 그리고 help us 우리가 deliver reliable applications 믿을 만한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To clients on schedule 바로 이런 제때 고객들에게 now please 이러면 무조건 답 줘요. 여러분 파트 4 삼총사가 뭐죠? now please today 뒤에 답 준다. now please today 뒤에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 now도 나오고 please도 나왔어요. 이러면 바로 답을 준다고 믿으면 돼요. 알았죠? 자, 이제 give Mr. Okafor에게 your full attention. 완전한 관심을 집중합시다. As he outlines his priorities. 그가 이 우선순위를 outline 할 때, for the department, 이 부서를 위한 우선순위를 개괄해서 알려줄 때 집중합시다. And 그리고 explains, 설명할 때 어떤 거? How we can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지 설명할 때 집중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76번 정답은 뭐죠? 바로 C죠. Address the department가 부서에게 연설하대요. 이제 연설할 때 집중합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C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없죠. Now, please, today가 뭐라고요? 파트 4 삼총사. 그 뒤에는 답의 단서를 줍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 arranged this departmental meeting to welcome our new chief systems engineer, Daniel Okafor. Along with his extensive knowledge of cloud technology, Mr. Okafor has an excellent record of mentoring technical teams and resolving complicated software problems. His leadership will streamline our development process and help us deliver reliable applications to clients on schedule. Now, please give Mr. Okafor your full attention as he

좋은 시험이냐면 초보자도 희망을 주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문제로 Be Responsible for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Extend Operating Hours 하면 영업 시간을 연장하다 이런 뜻이 되죠. The store plans to extend its operating hours. 이 상점은 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Hours of operations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운영 시간. 그 다음 Reasonably priced. 여러분 ED로 끝난 단어는 부사가 수식해요. 그래서 reasonably priced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is the only apartment. 그게 유일한 아파트예요. That's reasonably priced.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affordable이 이제 대표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저렴한 가격이 감당할 만한 이런 거죠. run low on 거의 떨어지다. 그래서 we are running low on printer paper 하면은 지금 우리 저 프린터 용지가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run out of는 다 떨어졌을 때 쓰고 run low on 하면 거의 떨어졌을 때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1: 네.
0: This week we were talking about the train in Austria.
1: Train, yes.
0: The night train in Austria, right?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74.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숨은 보석, 그라츠에 대한 여행 정보라고 해서요.
0: 오,
1: 제가 그러니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0: 네.
1: 너무 알려진 데보다 네. 좀 사람들이 안 찾는 곳인데 이게 은근히 여기가 아는 사람은 안다는 곳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또 그런 데 가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너무 좋죠. The thing is like when you go to really popular places, wow. it's so crowded, right? Especially like in and around Asia, right? So it's nice to find these like hidden gems.
1: 그래서 가끔 한국에 보면 여기는 진짜 한국 사람들만 아는 데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찾아왔지 하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0: Very true.
1: Right.
0: Mm-hmm. right. All right. Here is Discovering Graz, Austria's hidden gem for traveler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Graz is one of Austria's best-kept secrets and is still relatively unknown to many travelers. The city's old town is packed with cozy cafes and charming streets. Don't miss the Schlossberg Clock Tower, where you can take in an amazing view of the entire city. If you're into art,

0: visit the futuristic Kunsthaus Graz, aka the Friendly Alien. A direct train from Vienna to Graz takes about 2.5 hours.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들 중 하나로 아직 많은 여행객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라츠 구 시가지는 아늑한 카페와 매력적인 골목들로 가득하다. 슐로스베르크 시계탑을 놓치지 마라. 그곳에선 아주 놀라운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을 좋아한다면 친근한 외계인이라고도 알려진 초현대적인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에 가보라. 비엔나에서 그라츠까지는 직행열차로 대략 2시간 30분이 걸린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1: 오, 너무 좋아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2: 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자, 좀 비교적 좀 긴 문장일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 해보셔야 실제로 늘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2: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요. 세 번째 문장에 그곳에선 아주 놀라운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2: 뭔가를 감상하고 눈에 담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네. 영어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Take in 명사.
2: 오.
1: 그거를 가지고 내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2: 흡수하는 거예요.
1: 흡수하는 걸 맞아요. 눈으로, 아하. 귀로 모든
2: 먼저 다
1: 것.
2: 느껴지는
1: 네네,
2: 거네요.
1: 맞아요.
2: 아, 그러면 단순하게 view something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1: 맞아요. 그냥 view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빨리 보는 것보다는 정말 약간 인내심 가지고 아. 그냥 calm하게 이거를 다 흡수를 하는 거죠.
2: 약간 언덕에 딱 올라가서 도시 전경이 딱 보였을 때 아, 그걸 눈으로 흡수하고 귀로도 딱 눈 감고 들어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take in something.
1: Yes.
2: Okay.
1: Take in the views, take in the vibe.
2: 오, 바이브까지.
1: 네.
2: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우린 그 해변에서 그 일몰을 완전히 감상하고 느꼈어. 이런 느낌? 자, 우린 그 일몰을 안으로 받아들였어.
1: 네, 과거 형태로 We took in the sunset
2: 그 해변에서
1: on the beach. We took in the sunset on the beach.
2: 아, 좋네요.
1: I love sunsets,
2: 아,
1: right?
2: 해변에 딱 서가지고.
1: Yeah.
2: 자, 두 번째는요. 그걸 모두 감상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이런 느낌. 자, 그걸 모두 안으로 받아들여.
1: Take it all in.
2: 오.
1: Take it all in, 선생님.
2: 아.
1: We are here at the EBS studio.
2: 그러면 음식도 take in 해도 될까요?
1: Oh, yes. Later.
2: 알겠습니다.
1: Later.
2: 자, 세 번째는요. 난 방금 벌어진 일을 여전히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계속 느껴보고 생각 다시 해보고
1: 네.
2: 난 여전히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1: I am still taking in
2: 방금 벌어진 걸
1: what just happened. I am still taking in what just happened.
2: 네.
1: 여기서는 벌어진 일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 그런데
1: 이거를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2: 소화한다고 보면 진짜 좋네요.
1: 네.
2: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가 조금 지금 나도 약간 당황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제대로 해봐야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예를 들어서 You just won the Oscars, 선생님.
2: 갑자기 오스카를요?
1: 그래서 He is still taking in what just happened. Why me?
2: Am I dreaming? 이러면서 Okay, so take in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를 감상하다, 눈에 담다, 이해하다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을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냥 비밀도 아니라 1급 비밀을 뭐라고 할까요?
1: 네, 영어로 best kept secret. Best kept secret.
2: 네.
1: 이거는 비밀인데 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2: 잘 모르는 거예요. 네.
1: 근데 이거 최고예요. best kept secret.
2: 아이고, 근데 좋다는 느낌이 이미 뉘앙스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너무 confidential. 이거는 딱딱하고 네. 격식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면
1: 네네.
2: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네요.
1: 뭔가 맛집일 수도 있고 뭐 오늘처럼 grass라는 곳일 수도 있고.
2: 자, 다음은요. 비교적. 뭐 여기는 비교적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1: Relatively. Relatively.
2: 그렇죠. Relatively. 원어민들은 이 말을 진짜 툭 하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0: 네,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영상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괜히 말을 했다가 욕을 한번 먹었나 봐요. 그런데 모든 문장에 relative를 쓰는 거예요. 뭐 비교적 이렇고 비교적 저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거 definite하다라는 거를 좀 부드럽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1: He doesn't want to get in trouble.
0: Right. 자, 다음은요. 구시가지.
1: Old town. Old town.
0: 네, 이거는 모든 시리에 다 웬만하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for sure.
0: 거기 가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살짝 레트로한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곳.
1: Yeah, I love places like
0: Right.
1: these.
0: 자, 다음은요. 미래적인, 초현대적인.
1: Futuristic. Futuristic.
0: Futuristic이라고 하는 거. 정말 건물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뭔가 이거는 현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곳을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겠죠.
1: A lot of people who visit Korea, actually, Seoul in particular, say it feels very futuristic compared to
0: 퓨처리스틱하다.
1: where they're from.
0: 맞아요. 모든 게다 자동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다음은요. 뭐뭐라고도 알려진.
1: 네, 이거는 눈으로 보세요. AKA.
0: 아하.
1: 이거는 글자대로 그대로 AKA.
0: AKA.
1: 이렇게
0: 이게
1: 읽어요.
0: 뭘 줄인 거죠, 쌤?
1: Also known as.
0: Aha, also known as. 읽을 때 AKA라고 해야지 아카 이러시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Master Eugene, AKA Mayu.
0: 자, 마지막으로 직행 열차는요.
1: Direct train. Direct train.
0: direct flight이라고 하면 그건 또 완전 한 번에 가는
1: 맞아요.
0: 또 비행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항공편을. Right.
1: Direct train, direct flight.
0: Alright. 자,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어에게 알려지지 않은,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1: Unknown to 목적어. Unknown to 목적어.
0: 네. 이게 for가 아니라 to를 쓰는 거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쌤, unknown 대신에 not known이라고 해도 될까요?
1: 네, 괜찮아요. Not known. 근데 뭔가 unknown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나지
0: 약간
1: 않아요?
0: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Right?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혼여행지가 있는데 대부분 뭐 신혼여행객들이 모르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혼여행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1: This honeymoon spot is unknown
0: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에게.
1: to most newlyweds. This honeymoon spot is unknown to most newlyweds.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해변은 비교적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 자, 그 해변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어.
1: The beach is relatively unknown
0: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1: to foreign visitors. The beach is relatively unknown to foreign visitors.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에 빠져 있다.
1: Be into 목적어. Be into something.
0: 네. 이게 결국에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심취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너 요즘 뭐에 빠져 있어? 관심사가 뭐야, 요즘?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인데 이게 hobby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I'm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보통 일시적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요즘에 특히 뭐에 빠졌어? 라는 느낌인데 hobby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생 좀 계속 갖고 있는 취미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1: 네,
0: 있겠죠? Right.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나 요즘 액션 영화에 빠졌어. 난 액션 영화들에 빠져 있어.
1: I am into action movies.
0: 요즘에.
1: These days, I am into action movies these
0: 네.
1: days.
0: 그리고 be into가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예문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화 제목인데요. 난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 난 생각하지 않아.
1: I don't think
0: 그녀가 너에게 그렇게 빠져 있다고는.
1: she is that into you. I don't think she is that into you.
0: 네.
1: That을 써가지고 그렇게 너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0: Right. 그닥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 걸린다고 할 때. 굉장히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1: 네, take 동사를 쓰고 시간이나 기간 쓰시면 돼요.
0: 네, 그래서 소요되는지를 알릴 수가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도착하는데 도달하는데 30분이 걸려. 자, 30분이 걸려.
1: It takes 30 minutes.

0: 시에 도달하는데.
1: To get there, it takes 30 minutes. To get there.
0: 네. 두 번째는요. 그 수리는 거의 1년이 걸렸어. 자동차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수리는 거의 1년 걸렸다.
1: The repair took almost a year. The repair took almost a year.
0: 네. 혹시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시간이 걸렸는지 이렇게 얘기 쓰려면 뭐 the repair took them almost a year 이런 식으로 take 뒤에 사람을 쓰면 되겠습니다.
1: Oh, it took me 1 hour to get here.
0: Right. 더 완성을 할수 있죠.
1: 네.
0: 자,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하겠습니다.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들 중 하나로 아직 많은 여행객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의 1급 비밀들 중 하나다.
1: Graz is one of Austria's best-kept secrets.
0: 그리고 여전히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
1: And is still relatively unknown
0: 많은 여행객들에게.
1: to many travelers. Graz is one of Austria's best-kept secrets and is still relatively unknown to many travelers.
0: 네. 두 번째는요. 그라츠 구시가지는 아늑한 카페와 매력적인 골목들로 가득하다. 자, 그 도시의 구시가지는 꽉차 있다.
1: The city's old town is packed
0: 아늑한 카페들과 매력적인 거리들로.
1: with cozy cafes and charming streets. The city's old town is packed with cozy cafes and charming streets.
0: 네. charming을 이렇게 사람 말고도, 이 사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다, 뭔가 매력적이다, 상큼상큼하다,
1: 네.
0: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거리 같은 것도 쓸 수가
1: 네,
0: 있나요?
1: 맞아요. 매력적이고 뭔가 느낌이 있는 거. Oh,
0: 나.
1: that's so charming. That's a
0: charming.
1: charming little store.
0: Right. Okay. 자, 세 번째는요. 슐로스베르크 시계탑을 놓치지 마라. 그곳에선 아주 놀라운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슐로스베르크 시계탑을 놓치지 마라.
1: Don't miss the Schlossberg clock tower.
0: 그곳에선 아주,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은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Where you can take in
0: 그 전체 도시의 놀라운 경치를.
1: an amazing view of the entire city. Don't miss the Schlossberg clock tower, where you can take in an amazing view of the entire city.
0: 네. 자, 다음은요. 예술을 좋아한다면, 친근한 외계인이라고도 알려진 초현대적인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에 가보라. 자, 당신이 예술에 빠져 있다면,
1: If you're into art,
0: 그 미래적인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방문해라.
1: Visit the futuristic Kunsthaus Graz,
0: 네. The friendly alien이라고도 알려진
1: aka the friendly alien. If you're into art, visit the futuristic Kunsthaus Graz, aka the friendly alien. 뭔가 누구한테 취향에 대해서 물어볼 때
0: 네.
1: be into 쓰면 너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그럼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거 뭐가 있어? 이런
1: 그리고
0: 식으로
1: 뭔가
0: 쓴다든가.
1: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도, right? Like, oh, I'm visiting Seoul. Like, what's a good restaurant? 근데 일단 이게 취향마다 다 다르잖아요. So, what are you into? Like, what kind of food are you into?
0: 요즘에 어떤 음식 좋아하는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상대방 배려해줄 때 쓰기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엔나에서 그라츠까지는 직행 열차로 대략 2시간 30분이 걸린다. 자, 직행 열차는
1: A direct train
0: 비엔나에서 그라츠까지
1: from Vienna to Graz.
0: 약 2.5시간이 걸린다.
1: Takes about 2.5 hours. A direct train from Vienna to Graz takes about 2.5 hours.
0: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이 걸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take라고 하는 걸 썼고요. 이거는 완전한 사실이기 때문에 take를 is taking이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고 현재형 기본형으로 썼죠.
1: That's right. Takes about 2.5 hour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Graz is one of Austria's best-kept secrets and is still relatively unknown to many travelers. The city's old town is packed with cozy cafes and charming streets. Don't miss the Schlossberg clock tower, where you can

0: take in an amazing view of the entire city. If you're into art, visit the futuristic Kunsthaus Graz, aka the Friendly Alien. A direct train from Vienna to Graz takes about 2.5 hours.
1: And here's today's review.
2: 1급 비밀.
1: Best kept secret.
2: 미래적인, 초현대적인.
1: Futuristic.
2: 직행열차.
1: Direct train.
2: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감상하다, 눈에 담다, 이해하다.
1: Take in 명사.
2: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은.
1: Unknown to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2: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level up해서 틀리더라도 연습하셔야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1: 네.
2: Alright,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2: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5: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피터 선생님,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5: I love it. I'm a chocoholic.
6: 저도 그래요.
5: 네, 진짜
6: chocoholic
5: 맛있죠.
6: Chocoholic too, actually. 제가 그 지난달에 그 두바이 공항을 경유했는데 너무 그 맛있는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5: 네.
6: 하나 집었어요.
5: 아, 그래야 돼요. 제 거는요.
6: 아, 있어요, 집에 진짜.
5: 아, 그래요.
6: 네, 근데 하나가, 초콜릿바 하나가 네. 3만 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 Oh my goodness.
6: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많이는 못 샀어요.
5: 네, 그럼요. 네. 요즘 진짜 모든 물가가 올라갔지만, I think chocolate was particularly affected because of cocoa prices
6: 맞아요.
5: as well.
6: 네. 이 초콜릿 가격이 프리미엄 브랜드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공항 면세점에서 보는 건 좋은 것들 들어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중남미가 원산지인 카카오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역대 최악의 이상고온과 폭우 때문에 그 엘니뇨 때문에요. 여기 지금 작황이 너무 안 좋아요.
5: 그렇죠.
6: 그래서 코코아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카카오 나무가 수확하는 데까지 3에서 5년 걸려요.
5: 와우.
6: 얘네가 죽으면 바로 생산이 안 돼요, 이듬해.
5: But the thing is, today's article, we're going to see that prices have actually started to come down for cocoa, but some of the big confectionery giants out there are trying to keep prices high by making their products a bit more desirable, luxurious.
6: 맞아요. 제가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값이

0: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가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재료에 대한 수요도 떨어져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돼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네요. 뭐 공급이 많이 는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과학께서는 지금 가격을 내리지 않고 다른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그것에 관련된 얘기예요.
1: Okay, so why your chocolate is still expensive? Let's find out the reasons. Page 74 for part one.
2: Global chocolate companies pivot as cocoa costs ease.
3: Global confectionery companies are adjusting commercial strategies as raw agricultural expenses begin cooling off following historic market surges. Major multinational producers such as Nestle faced dampened consumer demand when elevated ingredients costs forced retail price increases. Severe weather anomalies previously disrupted supply chains across primary harvesting regions, sharply reducing overall global crop yields.
0: 자, 지금 핵심 단어들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confectionery companies 이게 지금 제가 업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Yes, sweets, chocolate, sugar-based snacks.
0: 우리가 소위 제가 업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 Dampen consumer demand.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수요가 둔화됐잖아요. 그런 문구들이 잘 들어오셨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가격 인상, retail price increases로 이제 올라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단어 좀 골라봤고요. 자, 하나씩 이제 다시 청취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분석을 해볼게요.
1: Global confectionery companies are adjusting commercial strategies as raw agricultural expenses begin cooling off following historic market surges.
0: 자, 지금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기사가 아니란 걸 여기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원래는 뭐 계속 가격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거 같은데 cooling off라는 부동사가 나왔잖아요.
1: Yeah, to cool off means it's decreasing in intensity. What? The price increases.
0: 맞아요. 그러니까 agricultural expenses란 것은 이런 제가 업계에서는 원재료가 농산물이잖아요. 이 농산물의 어떤 원재료 가격이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 네.
0: Cooling off는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런 제가 업체들이 뭔가 새로운 commercial strategies,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고 있다. 혹은 그런 전략들을 수정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Global confectionery companies are adjusting commercial strategies as raw agricultural expenses begin cooling off following historic market surges.
0: Historic이란 건 역대 최고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 Okay?
1: Yeah, we've never seen those increases. Major multinational producers such as Nestle faced dampened consumer demand when elevated ingredient costs forced retail price increases.
0: 그렇죠.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커피 콘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고 예전에 기사에서 다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카카오 가격도 많이 오르면 초콜릿이라든가 뭐 우리가 마시는 뭐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니까 retail price increases 어쩔 수 없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게 이번엔 안 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Yeah, that's the dampened consumer demand, right? Dampened means a reduction or weakening.
0: 그렇죠. 뭔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게 dampened이잖아요.
1: 네.
0: So dampened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 둔화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슬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1: Yeah, producing a lot of confectionery. Major multinational producers such as Nestle face dampened consumer demand when elevated ingredient costs force retail price increases. Severe weather anomalies previously disrupted supply chains across primary harvesting regions, sharply reducing overall global crop yields.
0: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왜 이렇게 이 초콜릿 공급망이 교란이 됐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로 weather anomalies를 얘기하는 거죠.
1: Yeah, an anomaly is something that's unusual, that's not normal.
0: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anomaly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극심한 이상 기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카카오의 공급망을 이제 교란을 시켰다는 얘기죠. 전 주요 생산지에 걸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across primary harvesting regions, 그건 이제 주요 생산지죠. 주로 서아프리카입니다. 서아프리카 우리 뭐 가나 있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코티부아르, 거기가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한 6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1: Wow.
0: 거기가 지금 엘니뇨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카카오 생산이 급

0: 삭감하면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 원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Sharply reducing overall global crop yields. 전 세계적인 농작물 생산량이 그만큼 급감했다는 얘기죠.
1: Yeah, exactly. That crop yield is how much you're getting, how many kilograms of cocoa, basically. One more time. Severe weather anomalies previously disrupted supply chains across primary harvesting regions, sharply reducing overall global crop yields. Here's part two.
2: Despite recent wholesale commodity price drops, consumer retail prices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due to lingering financial pressures. High prices that refuse to come down, along with shifts in how people travel, continue to affect shopping behavior in key markets. As a result, companies in the industry are searching for creative ways to win customers back without simply slashing prices.
0: 보겠습니다. Okay?
1: Despite recent wholesale commodity price drops, consumer retail prices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due to lingering financial pressures.
0: 자, 이거 이제 우리 기초형 청취 방송이잖아요. 지금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세요? Price drops가 있었고, 근데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빨리 잡으셨어야 되거든요. 자,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1: Wholesale commodity prices.
0: 도매를 말하잖아요, 홀세일은요. Mm-hmm.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도매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consumer retail prices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소비자 판매가는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and that's all due to lingering financial pressures. If something is lingering, it's persisting after something has happened. It's just hanging around.
0: 그렇죠.
1: So aside from the raw ingredient prices, the price of everything have gone up, right?
0: 그 원재료 값은 내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뭐 연료 값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이런 가격이 또 올라가가지고. 그런 지속되는 기업들의 재정 압박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는 아직 원재료가 떨어진 만큼의 하락폭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Despite recent wholesale commodity price drops, consumer retail prices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due to lingering financial pressures.
0: Okay.
1: High prices that refuse to come down, along with shifts in how people travel, continue to affect shopping behavior in key markets.
0: High prices that refuse to come down. 이 price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나 안 내려갈 거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이 고가의 어떤 소비자 가격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그걸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이제 마진 폭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가격도요.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1: 네.
0: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땐 그렇게 빨리 올라가더만 왜 이렇게 내려오질 않아.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소비자 가격이란 거거든요.
1: 그렇죠. Yeah. And from a company's point of view, it makes sense to keep them high once consumers are used to that. But it's not just this. Along with shifts in how people travel, so that's another reason that continues to affect shopping behavior. In key markets.
0: 핵심 시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쇼핑 그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여행 방식의 변화. 이것도 지금 제가 어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단체 관광을 가면 몇십 명이 어디 제과점에 들어가서 꽉 사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옆 사람 사는 거 보면 나도 사고 사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개별 여행을 더 간다든가 조용한 곳으로 간다든가 쇼핑을 많이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행 행태의 어떤 변화도 제가 어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Absolutely, yeah. High prices that refuse to come down along with shifts in how people travel continue to affect shopping behavior in key markets. As a result, companies in the industry are searching for creative ways to win customers back without simply slashing prices.
0: Okay. Win 누구누구 back. What does that mean?
1: Yeah, to win someone back. In this case, it means to get them back as a customer, to win their preference, I suppose.
0: 그렇죠. 마음을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1: Mm-hmm.
0: 원래는 우리와 같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마음을 다시 살 때 we say we win somebody back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오늘의 구동사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떠난 고객들을 다시 오게끔 마음을 이제 잡기 위해서 좀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어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단서가 있네요. Without
1: simply slashing prices. To slash a price doesn't mean just reduce, but reduce by a lot, a shocking amount.
0: 그러니까 가격을 크게 인하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옛날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다 내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1: 그렇죠. Alright, let's move on to part 3.
2: To revitalize consumer interest, prominent brands are pivoting toward digital promotional channels and social media trends. Companies are pouring money into products designed to go viral on social media, while teaming up with popular influencers to reach younger shoppers. Furthermore, expanding premium specialty lines allows these global manufacturers to protect profit margins while gradually restoring purchase frequencies.
0: 자, 이런 새로운 전략이 그럼 과연 뭘까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줍니다.
1: To revitalize consumer interest, prominent brands are pivoting toward digital promotional channels and social media trends.
0: 자, 이 제과학계에서는 이제 소비자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revitalize라는 말이죠. 이것도 동그라미 잘 쳐놓을게요. 오늘의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꺼져가던 것을 다시 그 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요.
1: Yeah, to refresh, re-energize, breathe new life into
0: 그렇죠.
1: something.
0: 되살리다란 얘기죠.
1: Mm-hmm.
0: 소비자들의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뭐 유명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이 are pivoting toward digital promotional channels. Pivot 단어는 저희 기초형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1: Yeah.
0: 방향 선회를 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 Yeah.
0: 그래서 디지털 홍보 쪽으로 방향 선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and social media trends. 소셜미디어의 어떤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Companies are pouring money into products designed to go viral on social media while teaming up with popular influencers to reach younger shoppers. Yes, so pour money into. That means invest a lot, right, into these things.
0: 맞아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go viral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대대적으로 퍼질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겨냥을 해서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과 team up with 좋은 구동사 잘 표시하시고요.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분들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 어린 젊은 층의 그 고객들을 겨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광고하고 근데 요즘엔 이제 뭐 소셜미디어라든가 디지털 홍보 쪽으로 많이 방향을 또 선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1: Last sentence. Furthermore, expanding premium specialty lines allows these global manufacturers to protect profit margins while gradually restoring purchase frequencies.
0: Okay.
1: Yeah, the frequency of something is the number of times, so getting people to buy it more often.
0: 사람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구매 빈도를 높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요. 자주 사야 되잖아요. 한 번, 1년에 한 번 먹는 소비자보다 1년에 세 번 먹어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프리퀀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앞에는 프리미엄 스페셜티 라인즈라는 건 똑같은 초콜릿인데 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1: 네.
0: 어차피 퀄리티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allows these global manufacturers to protect profit margins. 수익성을 방어하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들이니까요.
1: Of course, yeah, they're making more money per unit.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now as a final review. Check out the comprehension multiple choice questions, but while you're listening, turn to page 78 and try to fill in the blanks.
3: Global chocolate companies pivot as cocoa costs ease.
2: Global confectionery companies are adjusting commercial strategies as raw agricultural expenses begin cooling off following historic market surges. Major multinational producers such as Nestle faced dampened consumer demand when elevated ingredients costs forced retail price increases. Severe weather anomalies previously disrupted supply chains across primary harvesting regions, sharply reducing overall global crop yields. Despite recent wholesale commodity price drops, consumer retail prices have not immediately declined due to lingering financial pressures. High prices that refuse to come down, along with shifts in how people travel, continue to affect shopping behavior in key markets. As a result, companies in the industry are searching for creative ways to win customers back without simply slashing prices. To revitalize consumer interest, prominent brands are pivoting toward digital promotional channels.

0: and social media trends. Companies are pouring money into products designed to go viral on social media, while teaming up with popular influencers to reach younger shoppers. Furthermore, expanding premium specialty lines allows these global manufacturers to protect profit margins while gradually restoring purchase frequencies.
1: 자, 저희 기가 트이는 영어 책은요, 매월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책이 나오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해서 교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기프트영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previous episodes of the show, you can utilize EBS's Audio Arkdung platform.
1: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reat job, everybody. Goodbye. Goodbye.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0: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You know, when you go to one of these restaurants, sometimes they serve you rice in a pot instead of those typical bowls.
0: Yeah. You often see them, the rice, served in like a stone bowl or even one of those stainless steel pots. Yeah.
2: You first scoop the rice out of the pot.
0: Yeah.
2: And then you pour warm water in it.
0: Yes.
2: And the crispy rice crusts kind of like mixes with the water and it tastes amazing at the end.
0: Yeah, it softens up and you get to have 노룽지.
2: 그렇죠. At the end.
0: Yeah.
2: 솥밥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솥밥을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경우도 많지만 집에서 매일 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단지 이제 좀 손이 좀 많이 가죠.
0: 그렇죠.
2: 밥솥에 비해서는.
0: Yes. 신경도 써야 하고요. 그렇죠. 불 조절도 해야 하고. Yes.
2: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솥밥에 대한 글을 보고 아 이거 집에서 해야겠다. 하루에 한 30분 이상 더 들어가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건강한 이 갓 지은 밥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제 실천을 옮기고 계신 분입니다.
0: 얼마나 맛있을까요?
2: 이 과정을 또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0: Yeah.
2: 4인 가족 기준으로 몇 분 뭐하고 몇 분 뭐하고 중간에 이제 쌀을 불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뜸을 들인다. 오늘 이런 표현들 영어로 다 표현을 잘 해볼 겁니다.
0: All right. 우선 감사드려야죠. 솥

0: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쌀을 씻을 예윤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오늘 솥밥 도전해 보시는 분들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영어로 저희가 정성스럽게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2: Rice in a pot. One day, I happened to see a post on social media about cooking rice in a pot. I had always wanted to try it, so I immediately bought a stainless steel pot. It takes some time, but if I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my family can enjoy delicious and healthy rice every day. That makes me feel happy. To make rice in a pot, first measure out 240 grams of rice for a family of four. Wash the rice, drain it, and let it sit for half an hour without soaking it in water. Meanwhile, you can prepare the toppings, side dishes, and soup to go with the rice. After 30 minutes, add the same amount of water as the amount of rice you measured at the beginning. Next, cook it over medium heat for about 8 minutes. When the water starts to boil down, lower the heat and cook it for another 8 minutes. Finally, let it sit with the lid on for about 10 minutes, and the rice is ready. Using the timer on an induction cooktop can make it easier.
1: 자, 어느 날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솥밥을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0: One day, I happened to see a post on social media about cooking rice in a pot.
1: 일단 솥을 pot이라고 하면 되겠죠? P-O-T.
0: Yes.
1: 뭐 굳이 돌솥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 stone pot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솥은 pot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밥을 하는 거니까 cooking rice in a pot. 자, 이 관련된 게시물을 봤다. 근데 이제 우연히 봤다는 의미로 I happen to see를 붙였어요. 자, 어느 날 one day.
0: One day, I happened to see a post on social media about cooking rice in a pot.
1: 자, 예전부터 솥밥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저는요, 바로 스텐 냄비를 구매했습니다.
0: I had always wanted to try it, so I immediately bought a stainless steel pot.
1: Stainless 발음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0: Stainless.
1: 그렇죠. 우리가 뭐 스텐 냄비라고 부르는 stainless steel pot을 바로 샀다. Immediately bought a stainless steel pot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자, 그전부터 항상 무슨 로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항상 해보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I had always wanted to try it 과거 완료 시제로 했고 so I immediately bought a stainless steel pot.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우리 가족이 맛있고 건강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0: It takes some time, but if I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my family can enjoy delicious and healthy rice every day. That makes me feel happy. If it takes some time, 시간이 조금은 걸립니다. 라는 말이죠. But if I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put in 하면은 뭔가 시간을 투자하다,
1: 그쵸.
0: 뭐 돈을 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put in a little extra effort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my family can enjoy delicious and healthy rice every day.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yes, it's worth it. And that makes me feel happy.
1: 그 갓 지은 찰기 도는 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밥솥에서 푸는 밥하고 또 다르죠, 느낌이. 그 위에 밤이나 뭐 전복이라든가 또 재료를 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자, 그래서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잘 표시해 두시고 그 동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구를 만들 수 있죠. 노력을 기울이다인데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가족이 맛있고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참 기뻤다. 자, 그다음 이제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동사를 하나하나 잘 챙겨 주세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보세요. 자, 솥밥을 하려면요. 먼저 4인 가족 기준으로 240g의 쌀을 계량합니다.
0: To make rice in a pot, first measure out 240g of rice for a family of four.
1: 4인 가족은 뭐라고 한다고요?
0: A family of four.
1: A family of four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앞에 이제 measure out이라는 구동사가 나왔는데 그냥 measure라고 하면 측정하다, 재다 이런 일반적인 뜻이라면 measure out 하면 측정해서 나누어 내는 거예요. 분리해 내는 거예요.
0: Right. 네. To measure exactly how much you need or want. 맞아요. Right?
1: 계량해서 내놓다.
0: 딱. Uh-huh.
1: 딱 240g을 재서 분리하는 거예요. Mm-hmm. 그걸 measure ou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measure하고 measure out은 약간의 분리의 느낌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240g의 쌀을 이렇게 계량해 나누어 내서 이제 그 솥밥을 하면 4인 가족에게 충분하다. 그 문장 다시 한번.
0: To make rice in a pot, first measure out 240 grams of rice for a family of four.
1: Okay. 자, 그다음 쌀을 씻어서 물을 빼고요. 30분 동안 그대로 두는 마른 불림을 합니다. 자, 동사들 잘 챙겨주세요.
0: Wash the rice, drain it, and let it sit for half an hour without soaking it in water.
1: 자, 동사 네 개죠. 일단 쌀을 씻어야 되니까. What do you say?
0: Wash the rice.
1: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빼요.
0: Drain it.
1: 이런 동사가 긴 것 같아요. Uh-huh. 왜냐면 물을 take out the water. 아이고 길어지잖아요. Drain 자체가 동사로 물을 이렇게 빠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씻고 물을 뺀 다음에 drain it. 자, 그 다음에 어디 그냥 둬라 이런 말 할 때. What do you say?
0: Let it sit.
1: 그렇죠.
0: Let it sit there. Let it sit for 얼마나? Let it sit for half an hour.
1: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30분 정도. Let it sit for half an hour without 그다음 동사 또 나오죠. Soaking it in water. 마른 불림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다 빼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른 불림 상태를 soak는 물에 담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밥을 할 때는 물을 어느 정도 논 상태에서 이제 불리는데 이건 물을 다 빼놓고 놔두는 거니까. 자, 문장에 동사 4개 들어간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ash.
0: Wash the rice, drain it, and let it sit for half an hour without soaking it in water.
1: Let it sit 표시 잘 해놓으세요. 잠시 뒤에 그 뜸들이다 해도 이거 쓸 겁니다. 자, 쌀이 불려지는 동안 솥밥에 올라갈 토핑이나 밥과 함께 먹을 반찬과 국을 준비합니다.
0: Meanwhile, you can prepare the toppings, side dishes, and soup to go with the rice.
1: Go with the rice는 이제 밥과 함께 갈, 즉 함께 먹을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그렇죠. 하라는 얘기고요. 뭐 반찬이라든가 국 같은 것들. So you can prepare the toppings. Toppings란 건 이제 솥밥 안에 넣는 뭐 밤이나 뭐 나물이나 전복 같은 그런 재료를 말할 것이고 side dishes and soup to go with the rice. Okay. 자, 30분이 지나면요. 처음 계량한 쌀과 같은 양의 물을 붓습니다.
0: After 30 minutes, add the same amount of water as the amount of rice you measured at the beginning.
1: 그래서 쌀과 같은 양의 물을 넣어라. 그래서 add the same amount of water as the amount of rice you measured at the beginning.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량했었던 쌀의 양과 물의 양을 맞춰서 이제 넣으라는 얘기죠. 30분 불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불에 8분 정도 끓입니다.
0: Next, cook it over medium heat for about 8 minutes. Cook it over, 보통 뭐 중불, 뭐 낮은 불, 뭐 센 불이라고 할 때 cook something over, 뭐 여기처럼 medium heat, high heat, low heat 이렇게 하거든요.
1: 그쵸.
0: 중불이니까 medium heat가 되겠죠. 얼마 동안? For about 8 minutes. 한 8분 정도?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요리 얘기할 때 약불, 중불, 강불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0: Yeah.
1: 그 불은 heat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앞에 이제 medium 같은 단어. 그래서 cook it over, 자 over 쓴다는 거 잘 보시고 medium heat for about 8 minutes. 자 물이 쫄아들기 시작하면은요 약불에서 다시 8분 더 요리합니다.
0: When the water starts to boil down, lower the heat. And cook it for another 8 minutes.
1: 그냥 boil이라고 하면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거고 boil down 하면 이제 물이 쪼그라들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0: 맞아요. 그 수분이 날아가니까
1: 말이에요. 맞아요.
0: Yeah. 네. Boil down.
1: 우리말에 약간 쪼라들다? 이게 boil down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물이 쪼라들기 시작하면은 자, 불을 낮추라는 얘기죠. Lower the heat and cook it for another 8 minutes. 8분 더 요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솥밥이 완성됩니다.
0: Finally, let it sit with the lid on for about 10 minutes and the rice is ready.
1: Let it sit 또 나왔죠? 네. 그래서

0: 가만히 두란 얘기잖아요. 그 결국에 뜸들인다는 얘기도 한 10분 정도 뚜껑 덮어서 뜸들이면 먹을 준비가 된다.
1: 네. 뜸들이면 또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0: 뭐
1: 네.
0: 있을까요?
1: Let it sit도 좋고, let it steam.
0: Let it steam.
1: Yeah.
0: 오케이.
1: 그리고 let it rest.
0: Let it rest.
1: 아하.
0: 가만히 돌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음식하다가 뭐 이렇게 숙성시킨다거나 이렇게 가만히 둬야 되는
1: 네.
0: 경우는 이제 기다림의 어떤 위안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럴 때 let it steam, let it sit. 아까 말씀하신
1: Let
0: let it
1: it rest.
0: rest 이런 거 써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with the lid on for about 10 minutes and the rice is ready. 자, 인덕션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1: Using the timer on an induction cooktop can make it easier.
0: 시간은 정확하게 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So induction cooktop 이걸 이용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 인덕션은 우리가 다 알죠? 그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냄비 가열 방식이고 쿡탑 자체는 그 상판형 조리기구 전체를 쿡탑이라고 그래요.
1: 네.
0: 네. 그래서 쿡탑을 붙여서 주로 얘기하고 이걸 이용하면 더 편해진다. Make it easie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전체를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Rice in a pot. One day, I happened to see a post on social media about cooking rice in a pot. I had always wanted to try it, so I immediately bought a stainless steel pot. It takes some time, but if I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my family can enjoy delicious and healthy rice every day. That makes me feel happy. To make rice in a pot, first, measure out 240 grams of rice for a family of four. Wash the rice, drain it, and let it sit for half an hour without soaking it in water. Meanwhile, you can prepare the toppings, side dishes, and soup to go with the rice. After 30 minutes, add the same amount of water as the amount of rice you measured at the beginning. Next, cook it over medium heat for about 8 minutes. When the water starts to boil down, lower the heat and cook it for another 8 minutes. Finally, let it sit with the lid on for about 10 minutes, and the rice is ready. Using the timer on an induction cooktop can make it easier.
1: 패턴 practice.
0: 자,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조금 노력을 더 기울이다. 자, put in, 구동사 붙이고, a little extra effort. 덩어리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My family can enjoy delicious rice every day if I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0: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것 같다.
1: You need to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if you want to improve.
0: Okay. You need to에 붙여봤어요. You need to put in a little extra effort. 자, 그 다음에 4인 가족 이것도 그대로 입에 붙여볼게요. 갑니다.
1: You need 240 grams of rice for a family of four.
0: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공간이 충분하다. 어디 놀러 갈 때 방 크기 이 정도면 될까? 아유, 충분해. 이런 의미로 갈게요.
1: There's plenty of room for a family of four.
0: 이 문장 좋네요. 아주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통한 게 1번으로 외울게요. 갑니다.
1: There's plenty of room for a family of four.
0: 혹은 뭐, it's big enough for a family of four. 하면 4인 가족이 있어도 뭐 크기가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장을 일단 그대로 통한 게 1번으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for half an hour 입에 붙이세요.
1: Wash the rice, drain it, and let it sit for half an hour.
0: 시작하기 전에 나 30분 정도만 살짝 쉴게.
1: Let me rest for half an hour before we begin.
0: 우리 30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1: We talked about it for half an hour.
0: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The rice smells so good. Did you make it in a pot?
2: Yes, I've been cooking rice in a pot lately.
3: Does it taste better than rice from an electric rice cooker?
2: Definitely. The rice grains have a great texture.
3: But isn't it a bit of a hassle?
2: I just have to spend an extra 30 minutes a day.
1: 남자가 the rice smells so good. Did you make it in a pot? 솥밥 했냐?

0: It a bit of a hassle. 남자가 묻죠. 아니, 근데 좀 번거롭지 않아?
1: 잊으면 많이 할것 같아. 손이
0: 네.
1: 많이 가지. 이럴 때. 자, Isn't it a bit of a hassle? 좀 번거롭지 않아요?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질문 형태로 그대로 외우세요. 갑니다.
0: Isn't it a bit of a hassle?
1: 한 번만 더요.
0: Isn't it a bit of a hassle?
1: Okay.
0: And she says, I just have to spend an extra 30 minutes a day. 아, 하루 30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걸 뭐.
1: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대화로도 활용을 해보세요. 자, 78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시고 그 중에 2번과 5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We're in the middle of office week here at Start English.
0: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feel like I'm working constantly.
1: Right, all of these work expressions.
0: 맞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Mm-hmm.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for being polite in the workplace. A lot of times people mm-hmm. contact you and you can't reply right away.
0: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다시 연락을 주지 못할 때가 많죠. 맞아요. Mm-hmm.
1: So then to be polite, you would say this at the beginning of your response.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아, 그래서 공손하게 내가 당신의 메시지를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다시 메시지를 연락을 할 때 써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죄송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라고 하면 되겠네요. Sorry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미안하다라는 말이니까 I missed your message. 요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파헤쳐 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자, 일단 sorry가 나왔네요, 그쵸?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표현으로 정말 그냥 미안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sorry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영어 하는 사람들이 sorry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Mm-hmm. Especially British people. Oh, sorry, sorry. Yes, 여기서 and, sorry, 저기서 sorry.
1: And Canadians are famous for it.
0: 아, 그렇죠. 캐나다 사람들도 진짜 sorry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sorry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하니까 Are you really sorry?

0: 진짜 미안한 거 맞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sorry라고 하면서 I miss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놓친 거죠. 그래서 내가 놓쳤어요. I missed 이렇게 말을 하죠. miss가 보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놓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거 형태로 ed를 붙여주면 missed가 되겠죠. 그래서 sorry I missed 뭐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제가 뭐뭐를 놓쳤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무엇을 놓쳤는지 말해야 되겠죠. Your message가 당신의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Sorry I missed your message. 죄송해요. 보내주신 메시지를 못 봤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아주 공손함을 표현한 그러한 expression이네요. 그럼 우리 같이 공손하게 연습해 볼까요?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네, 잘하셨어요. 왠지 미안하단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할것 같은데,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So, are we saying sorry a lot today?
1: Yes, the pattern is a sorry pattern.
0: 그렇군요.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대신에 다른 거 you might miss. Sorry, I missed your call. 그런 거요.
0: 그렇군요. Sorry를 일단 무조건 말합니다. I missed 뭐뭐. 그래서 your message 대신에 다른 걸 넣는 거죠. 뭐 방금 말씀하신 your call 전화를 제가 못 봤어요 라든지 기타 등등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Okay, you might say, Sorry, I missed the movie.
0: 죄송해요.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 제가 나온다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I'm in it. 봤었어야죠. Sorry, I missed the movi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Sorry, I missed the class.
0: 죄송해요.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F. 네.
1: 오, F 발음 좋습니다.
0: 예. 저는 그런 교수는 아닙니다. 왜? Why did you miss the class?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miss class 하면은 minus one point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the class가 그 수업이라는 뜻이죠.
1: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0: 죄송해요. 첫 부분을 놓쳤어요. 그런데 꼭 질문은 첫 부분에서 나오죠. All the questions come from the part you missed. 항상 그렇더라고요.
1: So, what do you think?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0: 잠시만요.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죄송해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Could you repeat i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sorry를 했으니까 얘기해 주겠네요.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죄송해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Could you repeat i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도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0: Announcement는 공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I missed the announcement. 그 공지를 놓쳤다. 그래서 내가 몰랐다라는 거죠. 아니, 오늘 everyone's supposed to wear green. Why are you wearing blue?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Sorry, I missed the deadline.
0: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Deadline은 마감 기한이죠.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네, sorry, I missed the deadline. 저는 진심으로 sorry입니다. 네,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Now, we said this already, but it's a very important one, so I'm going to do it again. Sorry, I missed your call.
0: I missed your call. 당신의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라는
1: 많이
0: 말이죠.
1: 쓰는 말이에요.
0: 정말 많이 씁니다.
1: Especially professionally.
0: 네. 뭐 personally도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도 사용

0: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 Sorry, I missed the memo.
0: I missed the memo. The memo는 공지는 좀 더 official한 거고요. announcement는 메모는 누가 진짜 메모를 적어놔서 딱 붙여놓고 갔는데 그걸 못 본 거죠. 네, 그래서 sorry I missed the memo. 제가 그 메모 해놓으신 거를 놓쳤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1: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0: Performance. 이거는 제가 우리 잭쌤한테 가끔 해야 되는 말이겠네요. 제가 공연 간다고 해놓고선 미안해요.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공연을 못 갔어요. 못 봤어요. 라는 말이겠죠.
1: Sorry, I missed the lecture.
0: Lecture라고 하면 강의라는 뜻이죠. 죄송해요. 제가 강의를 놓쳤어요. Sorry, I missed the lectu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어때요? Sorry, I missed your show. Start English. 라는 말은 우리 Start English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할 일이 없으니까 취소할게요. 예문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orry, I missed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을 해봤고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Sorry, I missed the movie.
0: Sorry, I missed the movie.
1: Sorry, I missed the class.
0: Sorry, I missed the class.
1: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0: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1: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0: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1: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0: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1: Sorry, I missed the deadline.
0: Sorry, I missed the deadline.
1: Sorry, I missed your call.
0: Sorry, I missed your call.
1: Sorry, I missed the memo.
0: Sorry, I missed the memo.
1: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0: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1: Sorry, I missed the lecture.
0: Sorry, I missed the lecture. 네, 참 많이 우리가 연습했네요. 여러분들도 놓친 게 있으면 여기 sorry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 sorry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3: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어제 정말 바빴어요.
2: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3: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0: 프로젝트 마감 기한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보다, see를 쓰면 되겠죠.
1: Message is basically English.
0: 영어고요. 어제는 yesterday겠네요. 아,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1: 아하.
0: 아, 요거는 뭐 간단하네요. 그죠, 여러분? 어제 정말 바빴어요.
1: Really busy.
0: Extremely busy. 네, 뭐 그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다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괜찮다. It's okay.
1: It's okay. It's not a big deal.
0: 맞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1: 조금 전에 나왔어요.
0: 맞아요. 마감. 저한테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1: 조금 deadline. 무서운 단어.
0: 맞아요. Deadline. 죽음의 줄. 네, deadline.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다. ask가 들어가겠고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하, 이번 주 금요일. This week Friday일까요?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이제 들어볼까요?
4: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5: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4: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5: Oh, it's this Friday.
0: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4: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1: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0: Did you see my message? 제 메시지를 봤어요?

0: from yesterday, 어제 제가 보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보냈던 그 메시지를 봤나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아,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어제 정말 바빴어요.
1: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2: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0: 네, 일단 앞부분. 아, 미안해요. 제가 메시지를 못 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영어로 다 하실 수 있죠? 아, 그럼 그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제 정말 바빴어요가, I was really busy yesterday가 아니네요. 그쵸? 되게 독특한 단어가 하나 쓰였는데,
2: I was really busy 대신에 I was swamped.
0: swamped. 자, 일단 swamp. swamp는요, 늪을 얘기합니다. 늪지대.
2: So if you're
0: 그래서,
2: swamped, you're stuck. You can't move.
0: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일에 빠져 있어서 내가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바빴다라고 할 때, swamped라는 표현을 씁니다. I was swamped yesterday라고 하면, really busy보다 더 busy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입니다. I was swamped yesterday. 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3: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2: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0: 괜찮아요라는 표현을
2: No worries.
0: No
2: Yeah, I
0: worries.
2: like this expression.
0: 저도요. 왜냐면 걱정을 셀 수는 없거든요. Can you count your worries? Well, you
2: You
0: kind of
2: can count
0: could.
2: worries,
0: Yeah, you
2: yeah.
0: can. 근데 no worries라는 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의미죠. 그쵸? No worries. 이게 그냥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 라는 그냥 가벼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상대방이 진짜 걱정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럴 때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이죠. I was just asking about 뭐뭐는 그냥 뭐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The project deadline, 마감 기한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인데 특정 프로젝트니까 the가 앞에 붙었겠네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1: Oh, it's this Friday.
2: Oh, it's this Friday.
0: 아, oh,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음 소리만 다르네요. 그쵸?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2: It's this Friday.
0: 네, 금요일이에요는 it's Friday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다. 이번 주라고 해서 this week까지 얘기해도 되겠지만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this Friday. 라고만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이네요. 그래서 this Friday, next Friday, week는 다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It's this Frida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 다시 들을 때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3: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1: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3: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1: Oh, it's this Fri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우리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이죠. 일단 sorry부터 보면요. 미국에서는 sorry 이렇게 어 발음이 나고요. 영국에서는 sorry 약간 오 발음이 더
2: Sorry.
0: 가까운 것 같아요. 캐나다는 어떻게 발음하죠?
2: Canada is a sorry as well. Sorry.
0: Sorry.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I missed your인데, Mr.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0: 있어요,
1: 네.
0: 여기서는. 네네, 빨리 발음하면. 여기, 물론 D지만요, Misty의 마지막 단어가 이게 T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Misture가 아니고요, Mistur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메시지는 Message, 이름절의 강세가 있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Very good.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ge.
1: 네, 자 그저께부터 이번 주 내내 어떤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공공시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 Right. Are you good with technology, 보영 쌤?
1: I thought I was to some extent.
2: Yeah.
1: To some extent.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는 뭐 웬만큼 기계를 쓰지 않나.
2: 그쵸.
1: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yeah. I'm getting more and more doubtful.
2: Yeah.
1: 점점 더 의심이 maybe. 내가 과연 이걸 쓸 줄 아는 걸까?
2: You know why? Because technology is improving, advancing so much faster
1: yes.
2: than our ability to understand and catch up mm-hmm. how to use, right? So I feel the same way.
1: Oh.
2: I thought I'm pretty good with technology, but so much new technology is coming out. Oh man, I'm falling behind. Falling behind.
1: A very good friend of mine and with whom I've been working for the past 20-some years, she has been working so hard to learn whenever there's something new.
2: Oh.
1: And she's not afraid of taking on the challenge.
2: With new technology.
1: With new technology.
2: Wow.
1: And she even finds it really fun and interesting so that she can, you know, use them.
2: Yeah.
1: 어, 정말 잘 쓰는.
2: So she loves learning.
1: Right.
2: Learning new things.
1: She's in her mid-50s.
2: Yeah. Wow, that's amazing.
1: Oh, yeah, she's amazing. I'm always amazed.
2: We have a lot to learn from her.
1: Oh, yes. 그런 태도가 먼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있나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2: 그쵸.
1: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어라는 그런 attitude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 Right.
1: 막상 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다 하게끔 만들어 놨겠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다
2: right.
1: 하게끔 만들어 놨겠지라고 덤벼보면 좋겠는데 그런 자세를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 That's right.
1: 네. 네. 자, 오늘 15호입니다. 74쪽이고요.
2: Mm-hmm.
1: 이번에는 이제 지하철역에서의 개찰구 얘기입니다.
2: Mm-hmm.
1: 이제 이 지하철역의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 경우 저 정말 진짜 이런 경우 많아서 아주 당황하거든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걸 몰랐던 거예요.
2: That happened to me several times before.
1: Oh, really?
2: Like, why won't it open?
1: Why won't it open?

0: Not enough funds.
1: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not enough funds라고 해요?
0: On my like the money card, like transportation card.
1: Right.
0: Yeah.
1: 아, not enough funds라고 하는
0: Yeah, not
1: 거예요?
0: enough funds, not enough money basically. So I
1: 오.
0: had to go charge or recharge my card.
1: 그럼 그럴 때 balance라는 말은 잘안 써요?
0: You have not enough balance.
1: Not enough
0: You
1: balance?
0: actually do say
1: 아,
0: balance.
1: 그래도 되는 거죠.
0: Yeah, of
1: 그러니까
0: course.
1: 잔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0: Right.
1: 말하거든요. 근데 잔액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balance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0: Yeah,
1: 같아서
0: that's right. That's
1: 네,
0: true.
1: 하여튼 이따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충전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먼저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0: Honey, 개찰구가 안 열려.
1: 너 교통카드 찍었어?
0: 그랬는데 삐빅 두번 울렸는데.
1: 아, 이거 잔액이 부족한 것 같다.
0: 아,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1: 네. 아주 간단한 상황입니다. 잔액이 부족인가 봐? 그러면 충전해야지. 이제 이 말인데요. 이게 조사를
0: 오케이.
1: 해보니까 은근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하나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개찰구가 안 열리네?
0: Oh, the gate won't open.
1: The gate won't open. 오, 개찰구의 그 문이라고 해서 이제 혹은 뭐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이제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게이트가 될 텐데, 그죠?
0: We usually talk about a gate being like a big door, but a small thing you have to pass inside the subway station, we call them a gate as well. It's a mini gate.
1: Right. There are many gates. 근데 개찰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근데 그 게이트가 도무지 열려고 하지를 않네. 고집스럽게. 이래서 the gate won't open.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0: won't. That's right.
1: 네.
0: What was that expression we learned about won't?
1: It won't take my bill. 이런
0: It
1: 말
0: won't take my
1: 있었죠.
0: bill.
1: Why won't it take my bill?
0: We're talking about a vending machine.
1: 맞습니다.
0: It
1: 왜
0: won't take my bill.
1: 내 지폐를 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Why won't it take my bill? 해서 뭐이 won't라는 말은 the door won't open, the car won't start. 그래서
0: Right?
1: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마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때그 기계나 어떤 물건 자체를 주어로 해서 the door won't open. 문이 열리려고 하지 않는다. the car won't start.
0: Right.
1: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어요.
0: Won't means will not. The gate will not open.
1: 그렇죠.
0: But we don't say will not open. You naturally should say won't. The gate won't open.
1: It will not open. 이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0: 그렇게 표현하면 틀리진 않은데
1: 네네.
0: 그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 We naturally say won't.
1: 그렇군요.
0: Yeah, she won't date me. She won't come out of her house.
1: 아, 그럼 만약에 she will not date me. 그러면은 그 여자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나하고 절대로 앞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문장처럼 들리게 될 수도
0: That's right.
1: 있겠네요.
0: She won't date me. 계속 ask out 하는데, Will you be my girlfriend? She won't date me. She will
1: 전략을
0: not.
1: 잘못 짜서 그래요.
0: 아, 그렇죠.
1: 네.
0: 전략의 문제구나.
1: 그렇죠. 네. 자, won't 이렇게 will not의 축약형인 won't는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I will not tell anyone. 그러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다짐을 말하는 것이 될수
0: Right.
1: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고집스럽게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나 삶을 모두에 대해서도 won't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she won't listen 이렇게
0: Ah, that's right.
1: 말한다든지.
0: She won't listen.
1: Né.
0: I won't listen to my parents.
1: 그렇게.
0: I will not listen to them.
1: 정말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여기서도 the gate won't open. 개찰구가 도대체 안 열리네. 내가 막 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랬더니 혹시 너 교통카드 이렇게 찍었니? 라는 말을요.
0: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라고 합니다. 우리가 tap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0: Right.
1: 살짝 갖다 대는 거, 그걸 tap이라고 한다고 했죠?
0: Tap.
1: 네.
0: When you slightly touch something or you're holding on to like a credit card, you're tapping, touching the sensor to charge your card.
1: Right.
0: We call that tap.
1: Tap.
0: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자,
0: 예.
1: 교통카드 나왔습니다. Transit card라고도 하고요.
0: Right?
1: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0: Well,
1: 선생님?
0: transportation card.
1: Transportation card.
0: we usually use the word

0: tea across the world, anywhere in the world. Usually, I think they might say like a tea card.
1: Tea card.
0: Or a transport card, transit card. 아.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names.
1: 진짜요? Yeah. Tea card라고도 해요?
0: Yeah, I think Korea, we call it tea money
1: 아, 그렇죠.
0: card,
1: 그럼,
0: right?
1: 그렇죠. 네네.
0: So different countries have, they use the version of tea 아. because of transit, transportation.
1: I see. Yeah. 그래서 tea로 쓰는구나. Mm-hmm. 자, 일단 교통카드,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0: right.
1: 여기선 transit card라고 해봤습니다.
0: Right.
1: T-R-A-N-S-I-T를 써서 transit. Transit card가 되는군요.
0: Mm-hmm.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자, 너 교통카드 찍었니? 자, 찍다라는 말 영어로 tap이라고 한다는 거.
0: T-A-P.
1: T-A-P.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e gate won't open.
3: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자, 그랬더니 오, 했지. 찍었지.
0: I did.
1: I did.
0: I did.
1: 그렇죠. 여기서 did you 라고 물어보면 뭐 did you have lunch? Did you go there? Did you do your homework? 보통
0: right.
1: did you 하면은 정말 많은 예문이 다 교과서에서 did you do your homework이었어요.
0: 했니?
1: 어, 너 숙제 했니?
0: 했어?
1: 자, 그럴 때. 자, did you 라고 물었을 때 했으면 yes, I did. 안 했으면 no, I didn't. 라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부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그런데 yes나 no가 아닌 여기서는 그냥 바로 I did 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급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0: 그랬어. 그렇게 했다 라는
1: 그렇게
0: 뜻인데.
1: 그렇게 했어. 어.
0: 그러나.
1: 어.
0: But it beeped twice.
1: 어. 그런데 그게 삑삑 두 번 울리더라고.
0: It beeped twice.
1: It beeped twice.
0: 이게 삑삑 거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beep라고 하잖아요.
1: Beep.
0: B-E-E-P.
1: 어.
0: So the verb beep. Oh. You know, something is beeping. Your microwave is beeping.
1: 아.
0: Right. It's making a beeping sound.
1: Something is beeping. 그러면 뭔가가 삐삐 소리가 난다라는
0: yes.
1: 뜻이군요.
0: Mm-hmm.
1: 그 저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yeah. 뭔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0: 아.
1: 말이 나왔을 적에 삐 소리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0: 그 소리가 삐픈데
1: 네.
0: 공식적으로 표현하자면 bleep라고 표현해.
1: 네, 네.
0: Oh, I had to bleep Diane's. Bad word.
1: Oh,
0: you can't say that on television.
1: 아.
0: So we bleeped her out.
1: 그건 bleeped라고 하는군요.
0: 그건 bleep라고 표현해요.
1: 그 B-L-E-E-P인가요?
0: Yes.
1: Bleep 이렇게.
0: To block what she said.
1: 아.
0: Bleep.
1: 아, block 하는 거하고 beep하고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0: I think so.
1: This is yeah. my guess.
0: 어. I think it is true. Yeah.
1: 오, 그러니까 block 처리를 하면서 beep 소리로 한다. 해서 bleep라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그 말이 we had to bleep it out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bleep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말이 되는군요.
0: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예전에는 네. 처음에 진짜 beep 소리가 났었어요. 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이제 TV에 상영해야 되는데
1: 네. 네.
0: 다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옛날에는 so instead of somebody says a bad word,
1: uh-huh.
0: you heard the sound beep.
1: Right.
0: right.
1: 그렇죠.
0: Beep.
1: 계속해서 무슨 말하다가 어쩌고저쩌고 beep, 어쩌고저쩌고 beep.
0: Diane, you beep, beep, beep.
1: 네.
0: 그거를 표현하자면 we bleeped her out
1: 아.
0: or they bleeped her out.
1: 그렇군요. Yeah. Bleep her out. Bleep him out. 이렇게. 자, 근데 그는 bleep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beep였습니다. 정말 beep
0: yes.
1: 소리가 났다. It beeped twice. 두 번이나.
0: Mm-hmm.
1: 네,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0: That's right.
1: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 did. But it beeped twice.
1: I did. 내가 했다니까. But it beeped twice.
0: 삐삐.
1: 그렇지만 어, 두 번이나 삐 소리가 났어. 자, 그랬더니 아, 그건 말이야. 어쩌면 잔액이 부족한지도 모르겠다.
0: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그렇군요. 자, you might not라고 하니까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네가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말이 되겠네요.
0: Right.
1: 네.
0: You might not have.
1: 음.
0: So I'm guessing most likely you don't have enough money on your account, on your transit card.
1: Right.
0: So enough balance.
1: Enough balance.
0: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1: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하면은 너는 잔액이 확실히 부족해라는 말인데
0: right.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하게 되면 잔액이 좀 부족한지도 모르겠어라고 추측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0: We often talk about a balance, meaning in your bank, you have certain amount of money.
1: Right.
0: So the total amount, we call it a balance. If you don't have much money in there or not have enough,
1: uh-huh.
0: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1: Right.
0: Right?

0: I don't have enough balance. 그렇게 아까 근데 funds라고도 하실 수, 할 수 있다고
1: sure.
0: 하셨죠?
1: You don't have enough funds on your account.
0: 네.
1: On your transit card.
0: Fund 이러면 좀 우리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데 fund.
1: It generally means money.
0: 어. Yeah. 근데 그냥 돈이란 뜻인데.
1: That's right.
0: 알겠습니다. 교통카드 얘기할 적에도 funds를 쓸 수 있다는 거.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이렇게 잔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have라는 동사를 같이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그랬더니 자 이제 충전을 하던 말이 나와요. 나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1: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0: I will reload it before I go in. 자,
1: right.
0: 충전한다. Reload라고 한다면서요.
1: You can say to it in two different ways. Reload or recharge.
0: Recharge.
1: Yeah.
0: 그렇죠. 재충전한다.
1: Like you're recharging your battery on your cell phone.
0: Right.
1: Or any electronics. You can recharge money or energy or reload. Reload your transit card.
0: 저는 reload를 예전에 무슨 게임기에서 막
1: reload.
0: 그 뭐 괴물 죽이기 뭐 이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1: 주로 총을 reload 한다고 표현하죠.
0: 네. 예. 거기서 갑자기 reload, reload. 그랬을 때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총을 척덕척덕 두 번 하면 reload가 된대요.
1: Yeah, that means you're recharging your bullets, reloading your bullets. So you can shoot again.
0: 맞습니다.
1: 저도 그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0: 아 그래요? 막 유령 죽이기 뭐 이런 거.
1: 그래서 그 스크린 밖에다가 한번 누르면 네. reload. 그다음에 reload.
0: 같은 기계였나 보다.
1: 맞아.
0: 네, 재장전하다라는 말이 reload가 되겠습니다. load는 뭐 짐을 실는다라고 할 때 짐을
1: right.
0: 실고 yeah. 할 때 그걸 load한다고 하잖아요. 그 총알을 이제 싣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돈을 yeah. 실어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1: anytime you fill up something that's empty, reloading your trunk or loading your truck, you're filling something.
0: Right.
1: Here you're filling money onto your card or filling in bullets onto your gun magazine.
0: Right.
1: Yeah.
0: So,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내가 이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 둘 거야. I will reload it before I go in. 근데 이게
1: yes.
0: 어떤 지역에 따라서 top up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1: oh,
0: 거예요.
1: Oh, that's right. Top up.
0: 네.
1: Fill something to the top.
0: 네.
1: Top up.
0: 그게 커피 yeah. 같은 거 따랐는데 이게 첨잔한다는
1: Beverage.
0: 말하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1: yeah.
0: 그럴 적에도 top up을 쓴다는 거죠. Top 부분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I'm gonna top up my transit c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Perfect.
0: 네. Yeah.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3: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0: 네, 이렇게 재장전하다, 충전하다, reload라고 한다는 거. 네,
1: reload.
0: 처음, 네, 처음 나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The gate won't open.
2: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3: I did, but it beeped twice.
2: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3: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과 저희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봅니다.
1: Let's go.
0: 아유, 이 개찰구가 안 열리네. The gate won't open.
1: The gate won't open.
0: 어, 너 교통카드 찍은 거야?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0: 그랬지. 그랬는데 삐삐 두 번 울리더라고. I did, but it beeped twice.
1: I did, but it beeped twice.
0: 어쩌면 너 잔액이 부족한 것 같아.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0: 아,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1: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0: 네, 얼마 전까지 the door won't open, the car won't start, 뭐 this machine won't take my bill 해서
1: right.
0: won't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the gate won't open 이렇게 재활용되니까 좋으시죠.
1: Yeah. I think it's really good to understand how won't is used. I think a lot of our Korean students are perfectly understanding will not. But when you speak with somebody
0: yes.
1: naturally, comfortably, we say the word won't a lot.

0: and in all in different contexts.
1: That's right.
0: 네, 다 yeah. 다른 맥락에서 또 이 won't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yeah. 사실 많은 예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죠.
1: Won't.
0: Won't.
1: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 탑밥 아까 말씀드렸는데 washer okay. 액 같은 거 더 보충한다고 할 적에도 탑밥 right. the windshield washer fluid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1: Yeah. Fill it to the top.
0: Fill it to the top.
1: Top up the windshield washer flui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eah. top up 하면은 수위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77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이야기 만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famed. 뜻은 유명한, 명성 높은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Hawaii's famed Hole Sea Arch, a 550-year-old lava rock formation, has collapsed into the Pacific Ocean following a series of severe tropical storms. 여기서 famed라는 표현은 널리 알려져 명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He visited the famed museum in Paris. 그는 파리의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뉴스에서 famed landmark, famed artis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유명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fame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0: recessions and runaway inflation.
1: 미국 경제학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홀 교수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우드포드 교수가 202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두 사람은 각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장기 경기 침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피해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쓸 수 있는 현대적 정책 모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0: Argentinian authorities have temporarily closed tourist access to the Iguazu Falls after heavy rainfall from a massive El Nino pattern caused the Iguazu River to flow at more than 6 times its average rate.
1: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이과수 강의 유량이 평소보다 6배나 많아지며 수위가 크게 상승하자 아르헨티나 당국이 이과수 폭포의 관광객 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0: An American pumpkin grower appears to have shattered the world record for the heaviest pumpkin with a massive squash weighing 1.4 metric tons, surpassing the previous record set just a week prior by nearly 136 kilograms.
1: 미국의 한 농부가 무게 1.4톤이 넘는 초대형 호박을 수확해 화제입니다. 이 호박은 불과 일주일 전에 세워진 기존 기록을 136kg가량 웃돌아 가장 무거운 호박 붐은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revised Korea's economic growth outlook upward by 0.7 percentage points to 3.3% for 2026, noting that the country overcame Middle East geopolitical tensions amid strong global demand for its semiconductor industry.
1: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올린 3.3%로 수정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상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ngs are looking up. Tell us more.
0: Yeah, I mean, we are living amid uncertain times in terms of the economy, but this is definitely good news. So the IMF has raise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forecast for 2026 to 3.3%. It's up from its previous estimate of 2.6%. And the October outlook cites strong global demand for South Korean semiconductors, which has helped the economy weather the impact from the Iran war and resulting Middle East crisis. The IMF also highlighted that South Korea and Taiwan are key producers of advanced chips, which account for 62% of net trade in AI-related computing hardware. And the fund also raised its growth forecast for South Korea next year from 2.5% to 2.8%.
1: It looks like all of the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they've all upgraded their forecast for Korea, South Korea. IMF, of course, has gone up from 2.6 to 3.3. That's how it projects Korea's economy will do this year. If we look at the OECD, it's actually upgraded its forecast from 2.6 to 3.7. And then the Asia Development Bank up to 3.2. The Bank of Korea is similar to the IMF. It says it expects Korea this year to go up to 3.3%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says 3.0.
0: Yeah.
1: But, you know, it's all going up, nonetheless. It's slightly different.
0: It's on an upward trend.
1: Yeah. 네, 그래요. 주요 기관별로 이렇게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물론 수치가 살짝씩 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상쇄할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You said earlier on that this situation in Korea has weathered a lot of the other difficulties. And when we say something has weathered something, as a verb, it means it's overcome it.
0: Yeah, it's overcome it. It's endured it positively, I guess. Yeah, gotten over it.
1: Yeah, exactly.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noting something.
0: So when you are noting something, it means

0: 자, 그래서 1위 한국식 치킨, 그다음에 나머지 뭐 튀김 요리도 한 5위 정도까지만 소개해드리면 2위는 인도네시아의 바타고르. 이게 길거리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리고 3위는 페루의 할레아라고 하는데 해산물 튀김이라고 합니다. 4위는 북아프리카에서 즐겨 먹는 마쿠다인데 이건 감자튀김이라고 하고 5위는 일본의 카츠카레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튀김으로 이제 간주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1: Well, you can fry
0: You
1: anything.
0: can. You
1: Yeah,
0: can. It's so
1: and it's
0: good.
1: delicious.
0: 아, 지금부터 이렇게 굉장히 방송하기 힘드네요. 배가 고파집니다. All right, something style 볼까요?
1: So style, when you put it in front of a noun, oh, not in front of a noun, when a noun and then something style, like Gangnam style,
0: Oh, yeah.
1: it means that it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fashion, methods, or appearance of that specific group, place, or era that the noun is referring to.
0: 어떤 스타일, 어떤 식, 뭐 어떤 풍이다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Korean style chicken이 바로 한국식 치킨이 되겠고, and it beat out other competitors.
1: Yeah, when something beats out something else, it means that it defeats or narrowly surpasses a competitor to win some sort of prize. It could be for jobs. You can beat out your opponent, not opponent, but your, I guess, competition when you are trying to get this coveted job, or it could be for a position or contract.
0: Absolutely. To beat out someone or something,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제치다. 그것을 이기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orean style fried chicken has claimed the top spot on global food website Taste Atlas's 100 best fried dishes in the world, with a score of 4.4 out of 5, while also beating out bibimbap and galbi to rank first on the platform's 100 best Korean foods list. Well, let's take a break. 자, 조지현님이 쓰셨는데요. 캐런쌤, 저도 지현이에요.
1: Hello.
0: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최영희님. 와, 어쩜 그런 인연이. 이름이야 같을 수 있다고 해도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거는 정말 기막힌 확률과 인연이네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 남학생을 포함해서 3명의 같은 이름이 있었지만 다행히 성이 모두 달라 특별한 혼란은 없었어요. 하셨고요. 1433님은 12살 둥이 이름이 주연 그리고 지연인데 자꾸 바꿔 부른다고 엄마 너무해요. 그래서 연아 하고 섞어 부릅니다. 네, 우리 주연이 지연이.
1: 연아.
0: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연아.
0: 연아. 그러니까 주연인지 지연인지 헷갈릴 때는 우리 주연이 지연이 이제 등교길인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 Have a
0: 화이팅입니다.
1: great
0: 주연, 지연.
1: day.
0: 네, 송혁님은 저는 외자라서 그런지 같은 이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셨습니다.
1: There's a famous actor, 장혁.
0: 그렇죠. 혁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성까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보셨나 봐요. 네. 좋습니다. Alright. Well, keep sending in your messages to #1045 and Bandy and YouTube. Today's mission is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Let's listen to Sienna Spero with Great Expectation.

0: claustrophobic or anything like that?
1: I think, yeah, heights are okay. Although I think I'm a little bit more scared now than I was before. As you get older, I feel like maybe heights and like the riding the roller coasters become a little bit more scarier.
0: So I have a fear of riding roller coasters. 아니면 그냥 roller coasters 해도 되고요.
1: Yep.
0: 곤충 얘기하니까 거미를 무서워하는 거는 영어 단어 있죠.
1: Yes.
0: Arachnophobia.
1: Yes.
0: 그래서 이제 거미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1: Yeah.
0: 근데 서양의 그 엄청 큰 거미들.
1: Tarantula?
0: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특히 뭐 호주나 이런 나라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m not scared of the small ones, but it's just the big ones.
1: Yeah. Although they're probably more scared of you, but still.
0: True. Yeah.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을 예시로 들었는데 무대 공포증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있잖아요. Mm-hmm. 그걸 뭐라고 하죠?
1: We usually say stage fright.
0: 그렇죠. 그래서 I have stage fright. 그러면 나 무대 공포증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mm-hmm. hopefully even if you do, you can overcome it.
1: Oh yes.
0: 극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overcome stage fright is to be really, really well prepared.
1: Mm-hmm.
0: That way you become a little less nervous.
1: Yeah.
0: The next one is something style.
1: Something style, like Gangnam style.
0: Yes.
1: You're adding style to a noun. So mm-hmm. it could be Korean style or 1920s style or Gothic style.
0: Yeah.
1: And it means you hav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fashion, methods, or appearances of that, whatever that noun is referring to.
0: 무슨 무슨 식이라고 할 때 무슨 style이라고 하죠. 예문 보겠습니다.
1: We ordered a Chicago-style pizza.
0: 우리는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 이제 딥한
1: yes.
0: 크러스트가 있는 거가 시카고 피자라고 하죠.
1: There's a battle between New York and Chicago. So New York-style pizza is the thin, big pizza, and Chicago-style pizza is the deep dish pizza.
0: Yeah, which one do you prefer, Karen?
1: I'd say New York style.
0: Okay.
1: Although
0: fair enough.
1: Chicago style once in a while is pretty good.
0: Okay. 자, 다음 표현은 안정시키다, 안정화하다, to stabilize.
1: To stabilize, and you can spell it two ways, stabilize with an S-E at the end or a Z-E at the end, and it means to make something steady, firm, or secure, or something make something unlikely to change.
0: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entral bank raised interest rates to stabilize inflation and protect the currency.
0: 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화폐 가치가 요동치는 것을 안정화하고자 했습니다. 뭐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표현은 일시적으로, temporarily.
1: Mm-hmm. So it means for a short or limited time and not permanently.
0: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store is temporarily closed for renovations and will reopen next Monday.
0: 가게는 여러 가지 보수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의, prior.
1: Mm-hmm. Prior. So this means coming before in time, order, importance, or priority.
0: Mm-hmm. And your example is?
1: I have a prior engagement tonight and cannot make it to dinner.
0: 이 두 단어는 같이 많이 붙어 다녀요. Prior engagement는 선약입니다. 그래서 나 선약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어렵겠어. I have a prior engagement tonight and cannot make it to dinner.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네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 이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보미님, It's kind of once in a hundred years thing.
1: Yeah, yeah, once in a hundred years. So maybe it's kind of a once in a hundred years. I think if you were just, you know, talking like colloquially, talking, I would just say it's kind of a once in a hundred years type of thing or kind of thing. Yeah.
0: 그렇죠. 그냥 casual.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0: 배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14th of October. I'm your host, Che Soo-jin, and we have Karen Choi in the studio with us.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And today, it's all about drinking the forest. What does this mean, you might think? 자, 오늘은 미국 식음료 시장에 자연과 숲이라는 테마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잠시 후에 보고요. 그 전에 관련 퀴즈 드릴게요.
1: Okay, so which of the following drinks has caffeine in it? Number one, herbal rooibos tea. Number two, matcha latte. Number three, pale ale.
0: Okay, so one of these has no caffeine. Mm-hmm. One of these does. Mm-hmm. And then the other one is an alcoholic drink.
1: That's right.
0: right. 자, 다음 음료들 중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페인 하면은 커피를 많이 떠올리지만 mm-hmm. 커피 말고도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1: Yep.
0: 자, 여기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Number one, herbal rooibos tea. Or number two, matcha latte. Or number three, pale ale.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김지영 님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1: Yeah, it's the season to catch cold.
0: Yes.
1: So everyone, you should... Try to take in a lot of vitamin C.
0: Yeah, drink a lot of water, wear your sweaters, whatever you have to do, do it. 자, 3479님은 모닝 스페셜과 관련된 에피소드네요. 제 이름이 선물 게시판에 오른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이름의 다른 애청자였어요. 그때는 실망감이 커서 한동안 상품이었던 모스의 에코백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신정인입니다. 모스 늘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1: Yeah. Oh, that would be a big disappointment.
0: 아, 그래요. 동명이인이 이제 상품을 받게 돼서 실망감이 좀 있으셨다고. 아, 그래요. 우리 저기 PD님, 오늘 우리 이분 선물 하나 좀 특별히 챙겨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3479님,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네. 우리 서프라이즈로 좀 남겨놓을까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자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 뭐 에코백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들으셨던 거예요.
1: Yeah, I was wondering what
0: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에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에 주소 남겨주세요. 3차 79번 쓰시는 신정인님. 네. 또 이제 동명이인 분 계시다고 하니까 3479번입니다. 네. Alright. 자, 5131님. 수진쌤, 여기 지리산입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5남매와 함께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들은 건우, 5학년 딸은 연우, 3학년, 아, 아들은 건우 5학년이고요. 딸은 연우 3학년입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리산에서 듣고 있는
1: five kids.
0: 네.
1: Maybe their names all end with 우.
0: 그럴 수도 있겠어요.
1: Then you might really have to